0: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0.90% 내린 배럴당 105.6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보다 0.43% 오른 배럴당 94.1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0도, 강릉과 부산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1.6도입니다. 정세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 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새벽 배송 배송비 0원, 최소 주문 금액 없음.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떠오르시나요? 울산 학성 새벽시장이 내건 배송 조건입니다. 1974년부터 농수산물을 도손매우던 이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고민하다가 새벽시장이니 새벽 배송을 해보자고 결론을 내렸고, 인근 아파트 단지 한 곳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예상이 보기 좋게 적중했다고 합니다. 유통협동조합을 주축으로 하는 새벽 배송, 자정 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문 앞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도전! 새벽 농수산물 이상으로 신선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10년의 깊은 향, 봉화를 물들이다. 가을숲이 선물한 귀한 맛, 봉화송이를 만날 기회. 제30회 봉화송이 축제가 10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 봉화가 키운 귀한 송이도 맛보고 풍성한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까지 보고 먹고 즐길수록 더 특별한 가을. 올가을 최고의 축제 제30회 봉화송이축제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수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한자.

0: 여러분의 아침 출근길 어떠셨습니까? 공기가 좀 차지요? 중부지방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했고 철원은 2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네요. 그래도 한낮에는 20도 정도로 올라간다니 어깨를 펴봅니다. 오늘은 길 가는 사람들 안경을 유심히 보게 될 것 같죠? 일중 씨는 오늘 안경을 안 끼고 오셨고.
1: 네네.
0: 이 안경 좀 보세요. 유난히 안경이 두껍진 않은가. 무슨 숨은 스위치 같은 건 없나?
1: 아, 스마트 안경 말씀하시는 거죠?
0: 네네네.
1: 자, 우리 당당이님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 주말마다 대학 논술 시험이 이어지고 있는데 모 대학에 응시한 수험생이, 그것도 인공지능 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스마트 안경을 쓰고 시험을 보다가 들켰다죠. 대학 입시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0: 아유, 감독관이 보니까 어느 수험생이 유난히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대학에 알렸고 확인해보니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 다른 대학에서도 스마트 안경이 적발됐는데 시험 전에 감독관들이 안경을 검사할 때는 자기 보통 안경을 쓰고 있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썼다나요?
1: 그렇군요. 저희가 사진도 보고 있는데 앞쪽에 텐은 뭐 똑같을 수 있는데
0: 네.
1: 그 양쪽이 이렇게 상당히 두껍게
0: 옆이 두껍게
1: 예. 그 안에 뭐 이렇게 칩도 들어있고
0: 칩이 들어있네.
1: 아, 그러네. 양쪽이 이렇게 굉장히 두껍게 돼 있네요.
0: 네.
1: 야. 야, 이게 대학 입시뿐 아니라요. 소방 설비 기사 시험, 또 정보 처리 기사 등 국가 자격 시험과 영어 능력 시험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적발됐어요.
0: 세상에, 참.
1: 아, 이제 수능이 11

0: 19일이라 36일 남았는데 교육당국도 고민이 크겠고 모든 시험에서 이 문제가 커질 것 같죠. 스마트 안경 걱정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더 놀란 일은 따로 있습니다. 어제 인천의 어느 상가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9명이 다쳤습니다. 시민들이 의자를 던지면서 제압해서 경찰에 넘겼다는데 시민들의 용기와 협동에 감사드리면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철저한 감독도 당부합니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본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살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신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NH농협손해보험, 휴원스글로벌, 당진시청,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음주 후엔 티맵대리, 성원에드피아, 하나증권, 도드람 한돈, 금호타이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비드랩, 빅토스, 브람스 안마의자와 함께합니다.
3: 네. 으라차차차.
4: 예.
3: 네. 이 바람이 찰수록 온몸 스트레칭 해주셔야 됩니다. 만세 하면서 척추를 바로 세워주시고요. 누가 나의 정수리를 위에서 잡아당긴다 하는 기분으로 몸을 위아래로 길게 늘리셨다가 이번엔 몸통을 좌우로 네, 등 뒤로 한번 시선을 돌리면서 돌려주죠. 예. 네. 상체만 돌리시는 겁니다. 옆구리가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몸통을 왼쪽으로도 한번 네, 또 예. 이렇게 시선까지 쭉 따라가면서 오른쪽으로도 쭉쭉 어깨도 으쓱으쓱 목은 도리도리 손목 발목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아, 그리고 희우누님 대단한 게 우리 당당이 분들도 느끼셨죠. 어제보다 확실히 목소리가 좋아지셨어.
3: 네.
2: 예. 진짜 깨치고 일어나셨어. 아, 어제는

0: 어느 정도 부셨는데.
1: 네.
0: 지금 이제 열은 많이 내리셨죠?
1: 열은 그냥, 네. 떨어졌어요.
0: 아예 그냥 열이 떨어졌어.
1: 네.
0: 예. 아우, 너무 다행입니다.
1: 다행입니다, 정말.
0: 예. 자, 그리고 오늘은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월요일 아니고 수요일이지만, 빵빠레 한번 울릴게요. 여성시 대표 행운 선물! 숙면을 부르는 킹사이즈 매트리스. 오늘 깜짝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숫자 0부터 9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숫자 두 개 골라서 문자 또는 미니로 주시면 오늘 방송 마치기 직전에 추첨해서 단 한 분께 드릴게요.
1: 200만 원 상당의 킹사이즈 매트리스에서 주무시고 싶은 분들 숫자 00도 좋고 99도 좋습니다. 0부터 9 사이에 숫자 두 개 느낌 오는 대로 골라서 보내주시면 돼요. 여성시대의 참여번호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0: 오늘도 따뜻한 음료가 어울리는 날씨죠. 1, 2부에 문자 미니로 주신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상큼한 유자차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릴게요.
1: 0406님 오늘의 첫 문자입니다. 두 분은 들기름이 좋은가요? 참기름이 좋은가요?
0: 오, 저는 들기름이요.
1: 저도 들기름이요. 저는 지금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엄마랑 들깨 베고 있어요. 올해 극심한 더위 탓에 수확량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베어낸 들깨 잘 말리고 고소한 들기름 짤 생각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헤헤, 그러셨어.
0: 아, 들깨를 말리고 이제 짤 생각이.
1: 네네네.
0: 그럼 들기름이라고 대답을 잘한 거네, 우리가.
1: 들기름, 네.
0: 예. 고소하니.
1: 네.
0: 예. 그 뭐랄까요, 그 시골의 향이라고 할까요? 전 들기름 항상 맡으면 그 향이 나요.
1: 그 향이. 예.
0: 네.
1: 아. 오,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어.
0: 아, 이거 들깨를 이렇게 다 베는 작업을 하시는 거구나. 아유, 보통 일 아니시겠다.
1: 밑둥을 다 베시네. 네.
0: 네.
1: 그렇지. 밑에서부터도 들깨 열매가 다롱다롱 달려 있으니까. 말려서 탈탈 털어서 이제 짜는 작업을 다 해야 나오는 게
0: 역시나
1: 들기름이죠.
0: 손이 많이 가죠.
1: 네.
0: 들기름 막국수, 비빔국수 이거 진짜
1: 아,
0: 좋아하는데.
1: 좋지, 좋지.
0: 예. 맛있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0406님. 그리고 4448님이 오늘 저녁에 포스트 시즌 와일드카드 1차전 두산 대 LG의 경기하는 날입니다. 해주셨어요. 이제 정규리그는 끝났고 그야말로 가을 야구로 가는군요.
1: 네.
0: 아, 저도 이제 야구는 잘 몰라가지고 기록을.
1: 네.
0: 이 LG가요. 이 경기에서 비기거나 이기면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고요. 두산은 이제 최대 두 경기로 열리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모두 이겨야 또 진출을 할 수 있는.
1: 아하, 그렇군요.
0: 네.
1: 네.
0: 참, 아무튼 뭐, 저기 각자 팀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1: 그렇죠.
0: 아주 시원하겠어요.
1: 야구 팬들 뭐 오늘 사생 결단하시겠다.
0: 그러니까요.
1: 재밌겠어요.
0: 네네. 멋지게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두산.
1: 네. 자, 오늘의 첫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에서 정종민님이 주셨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촌 동생한테 고모의 부음을 들었다. 고모는 몇 년 전에 뇌졸중과 치매로 건강이 악화되어 집을 떠나 요양원으로 가셨다. 이후로는 전화통화도 못하고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었다. 건강을 잃지 않으셨다면 고모는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오트밀이나 과일로 간단하게 아침을 들고 정원을 돌본 후 넓은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읽으셨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 할머니 방에는 높고도 넓은 다락방이 있었다. 나는 그 방에서 젊은 시절의 고모 사진을 보았다. 1960년대에 미국으로 가신 고모는 텔레비전에서 본 여배우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멋있었다. 다락방은 고모가 두고 간 물건으로 꽉 차 있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내 방을 가질 수 없자 다락방은 내 차지가 되었다. 고모는 한국에 자주 오시지는 않았다. 대신 내가 중학교 2학년 봄부터 좋은 옷을 보내주셨다. 당시에는 교복 자유화라는 제도가 시행되어 학생들이 사복을 입고 학교에 다녔다. 고모가 보내주시는 옷은 우리 집안 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좋은 것이어서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그 옷들은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도와주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꿈

0: 잃지 않게 해주었다. 그 다락방에 나 있던 조그만 창이 기억난다. 그 창으로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면서 대학을 졸업하면 고모를 만나러 가고 싶다 생각했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정말로 로스앤젤스로 출장을 가서 고모를 만났다. 고모네 집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었다. 그곳에서 며칠 지냈는데 한국으로 오기 마지막 날 새벽에 정원에 나와서 넓고도 큰 태평양을 바라보았다.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 시절 나는 이 거친 인생이란 바다를 지혜롭게 건널 수 있을까 몹시 불안하던 시기였다. 새벽 바다를 보고 들어온 내게 고모는 에이미 탄의 조일러 클럽이라는 책을 주셨다. 아직도 나는 그 책에서 읽은 네가 울면 내 인생은 항상 슬플 것이다. 내 눈물은 내 슬픔을 씻어가 버리지 못한다 라는 구절을 기억한다. 그날 근처 식당에서 고모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즈 오믈렛을 먹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50이 넘은 지금도 나는 살아가는 일은 바다를 건너는 일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날 보았던 물결이 거셌던 검은 새벽 바다를 기억한다. 그리고 어느 봄날 기적과도 같이 그 바다를 건너서 찾아왔던 고모의 고마운 선물도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넓고 푸르게 펼쳐진 바다를 볼 때면 희망을 발견하곤 한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건너고 있는 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게는 고모가 그러셨듯이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 삶을 위해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고모는 내 인생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었다. 마지막 통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1: 없는 집에 태어나서 너 참 고생이 많았다.
0: 그 말은 내 인생을 관통하는 말이었다. 누군가 나의 슬픔을 알아주고 나의 힘들었던 시간을 기억해 주기에 인생을 견디며 살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모는 한국 책을 읽고 싶어 하셨다. 가끔은 내가 고모가 말씀하신 책을 보내드리기도 했다. 나의 어떤 날에 고모가 보내주신 옷이 내 삶의 희망이 되었듯이 내가 보내드린 책들이 그분께 작은 위안이 되길 원했다. 나른한 오후 정원 벤치에 앉아 반짝이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내가 보내드린 책장을 넘기고 가끔은 오수를 즐기시기를 바랐다. 고모는 아마도 그렇게 사셨을 것이다. 고모가 보내주신 옷에서 희망을 발견했던 소녀는 이제 50살을 훌쩍 넘었다. 이 나이가 되어도 인생은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닐 것이다. 나는 고모가 주신 말을 다시 꺼내본다. 없는 집에 태어나서 너 참 고생이 많았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내게 그 말은 나를 알아주고 나를 견딜 수 있게 한 희망이었으니까.
2: 야, 그야말로 미국 고모님께서 네. 참 어린 시절부터 많은 힘이 되어주셨네요.
3: 그렇죠.
2: 네. 또 출장 가서도 LA에서도 뵙기도 하고.
3: 그러게.
2: 그 고모님이 사는 그 모습, 또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네. 많은 것들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예. 덕분에 책도 가까이 접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미국에서 옷도 이렇게 준비해서 항상 보내주시고.
3: 그러게.
2: 참 조카 사랑이 남다르셨네.
3: 끔찍하셨네. 네.
2: 그러게요.
3: 그러게.
2: 네. 정종민님, 아, 정말, 이, 나를 알아주는 말? 그쵸? 네. 또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참, 고모님이 해줬던 그 말씀을 기억해서 또. 그렇죠. 다시 힘을
3: 그 말을
2: 내시죠.
3: 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말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죠.
2: 맞습니다.
3: 네.
2: 저희 노래도 한 곡 듣겠습니다. 우리 희은 누님의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말.

0: 생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그대.
1: 그대.
0: 일줄이야. 아, 이 노래가 그 장미여관의 육중환 씨가 쓴 곡.
1: 네, 맞나요? 맞아요.
0: 오,
1: 그 사람 겉모습만 보면 어머 이렇게 서정적인 노래를 다 쓸 수 있나?
0: 그러게요.
1: 싶은데 그 속이 참 고운 사람이에요.
0: 맞아요.
1: 네.
0: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구나.
1: 우리는 늘 네. 겉모습을 보죠. 겉을 보지 뭐 속사람을 어떻게 꿰뚫어 볼 수 있겠어.
0: 그러니까 예. 이렇게 감성적으로 아주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902사님이요. 희은 언니의 노래는 노래마다 커다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노래를 들어도 편안하고 아름다운 수필을 노래로 표현해 주는 듯. 덕분에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0: 네.
1: 네.
0: 자, 이번에는 편지 아니고 쪽지 살펴볼까요? 구문회님이 주셨네요. 30여 년 전 아내가 울산에서 부산으로 시댁 방문을 위해 두 딸을 데리고 시외버스를 타면 어르신들이 가여운 표정으로 고생이 많다 한마디씩 건네주셨다고 합니다. 당시 서러움이 많았던 아내는 가슴으로 많이 울었다네요. 그랬던 아내가 요즘 신명나게 웃고 있습니다. 딸들이 예약이 어려운 최강으로 힘들다는 맛집들을 끈질기게 예약해서 저희가 방문하게 해줍니다. 며칠 전에도 설렘 가득한 식도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 와.
0: 묵묵히 기다리는 자의 즐거움을 뒤늦게 알게 된 듯합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짝을 찾아가겠지만 지금은 그저 감사함.

0: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지난날의 서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새 행복은 나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1: 와, 행복하시겠다 정말.
0: 그러게요.
1: 그 이해하기 어려운. 와.
0: 딸들이 최고네.
1: 멋지다.
0: 예, 밀키트 세트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사과가 금방 말랑해지네.
2: 내 사과는 프레시킹을 쓰니까 오래 보관해도 신선하던데?
1: 어, 정말? 맛도 그대로야?
2: 그렇다니까. 맛도 좋고 단단함도 오래가고 썩는 것도 확 줄었어. 안 쓸 수가 없다니까. 수아프에도 싱싱하게 신선함의 왕 한국삼공 프레시킹.
0: 가을의 영향을 뜨겁게 달굴 특별한 무대.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영양공설운동장에서 2016 영양군민화합콘서트가 펼쳐집니다. 트로트의 대세 이찬환, 감미로운 목소리의 손태진, 영원한 낭만가게 김범룡까지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음악과 화합의 시간. 2016 영양군민화합콘서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앞에서 나눈 편지에서도 50이 넘어도 사는 게 쉽지 않다, 사는 게 만만치 않다 하셨는데 정말 그렇죠. 사람 관계며 삶에 대한 철학이며 가족 걱정, 건강 문제 다 쉽지 않고 하나가 해결되거나 좀 나아지면 다른 문제가 또 불거집니다. 인생 선배님들은 사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생생한 증거라고도 하시지만 우리가 또 그걸 모르진 않지만 그래도 힘이 부치는 일이 많습니다. 요즘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오는 자료에서는 세대마다 빚 문제가 얼마나 힘겨운지 두드러집니다. 먼저 60대 이상, 어려서는 60대쯤 되면 경제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넉넉하겠지 내다봤을 텐데 한국은행에서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현실의 60대는 저소득의 저신용이면서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5명 중에 1명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답니다. 60대 이상은 전 연령대 중에서 유일하게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소득도 신용점수도 여의치 않다는 뜻이겠죠. 전문가들은 60대가 이렇게 부채가 많은 이유는 집 마련하고 자녀 키우느라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줄이지 못한 채 은퇴했고 빚이 빚을 불렀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가 1500만을 헤아리는 만큼 묵직하게 다가오죠. 그럼 4050은 한창 활동이 많은 시기니 허리를 쭉 펴고 계실 수 있을까요?

않았어요. 돈 빌린 40대 3명 중 1명은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도 장만해야지,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지, 위로 부모님도 돌봐드려야지. 4050은 어쩌면 어깨가 가장 무거운 세대일 수 있습니다. 청춘이 최고지. 그때는 뭘 해도 신나고 옆에서 봐도 빛이 나. 윗세대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빛나는 2030도 살기가 팍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2030 세대가 전체 신청자의 30.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만 충분하다면 해결될 문제다, 이런 설명도 보입니다. 이렇게 세대마다 힘겨운 가운데 어제도 금융시장에서 한숨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던데, 내일은 희망이 보이길 기대하면서 부디 오늘을 잘 건너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시은입니다.

0: 네,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듣고 왔습니다. 노래는 참 산뜻한데 전해주신 네. 내용이 이게 참
1: 그렇죠. 어느 세대나 나옵니다. 다 쉽질 않아요. 박종옥님 어느 세대도 열심히 안 사는 세대가 없는데 참 사는 게 팍팍하네요.
0: 그러게요. 각자의 나이마다 세대마다 네. 짊어지는 무게들이 있네요. 네. 7408님 저는 50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들어가고 저는 50대인데 그렇게 50대 아이들이라고 하시는 얼마나 어르신인가 50대인데요 아이들에게

0: 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또 부모님 봉양에다가 언제 내 자리가 날아갈지 몰라 전전긍긍 진짜 숨이 넘어갈 정도로 힘드네요 하셨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딱그 가장이자 또
1: 네.
0: 이제 아빠이자 엄마이자
1: 네.
0: 또 위로는 또 우리의 부모님이 또
1: 계시죠.
0: 계시고 에 밑으로는 아이들도 책임져야 되고 참 힘든 나이입니다 50대도.
1: 김경주님, 끼인 세대라는 부담이 심적으로 힘들 때가 있지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중요한 세대다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다시금 되새겨보곤 합니다.
0: 맞습니다. 예. 진짜 끼인 세대는 끼인 세대대로 힘들고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이 안 힘드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네.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대로 힘들고 또 20살, 30살 이게 또 청년이 돼도 참 본인들의 또 일자리를 찾느라고 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세대들 예. 파이팅입니다. 예. 진짜 우리 한국이 말 그대로 파이팅! 이번에는 당당이님으로 소개해드릴 사연입니다. 여기는 정신병동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곳으로 출근을 합니다. 정신병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지만, 정신질환자들의 고통이나 그들과 함께하는 치료진들의 애환은 병동 안에 머물러 보지 않고는 알기 어렵습니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정신병동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20여 년 이상 연극 무대를 달리며 살아온 시간이 경제적 궁핍으로 다가와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 도망치듯 찾아간 곳이 바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폐쇄병동인 줄 몰랐고 면접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곳이 정신병원임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듯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처음에는 폐쇄병동이라는 숨막히는 단어와 낯선 환경에 문화적인 충격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청춘을 바쳐 해오던 연극판에서 패배하고 산속으로 숨어든 저보다 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아직 실패해서 벗어날 기회가 있지만 그들은 그런 작은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제 삶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병동에서 생활한 덕분에 조그만 가게를 차릴 수 있었고,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다시 무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노인들과 힐링 극단을 운영하며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장사 수완이 부족했던 탓인지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코로나를 맞이하며 저는 다시 정신병동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시립병원에 입사해 공무원 신분을 얻었다는 것만 달라졌을 뿐, 정신병동도 환자들도 여전했습니다. 이번 초기에는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던 급성기 환자들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보통 사람들과 같아집니다. 그럴 때면 깊은 측은지심이 일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대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어느새 제 인생의 소중한 공간이 되어버린 정신병동. 오늘 유난히 지난날의 아련한 기억들이 떠올라 잊지 못할 이야기 하나를 꺼내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명순 할머니십니다. 올해 94이신 할머니는 작고 다부진 체형에 잇몸으로도 식사를 거뜬히 하시는 정정하신 분입니다. 가끔 가이드 발을 잡고 팔굽혀펴기를 100개씩 하시기도 하고 대소변은 물론 사소한 일상생활을 모두 혼자서 해결하십니다. 영민하신 할머니는 갇혀 지내는 답답함을 달래시려 영양제에 대한 간절함을 핑계 삼아 귀여운 농성을 벌이시곤 했습니다. 베갯잇에 옷가지며 치약을 챙겨 출입문 앞에 두고
1: 내가 여기 3년을 있었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눈이 침침해서 집에 가야지. 나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0: 그렇게 슬슬 시동을 거십니다. 직원들이 바쁜 척 대꾸를 하지 않으면 자진 해산을 하시기도 하고 과일로 유혹하면 못 이기는 척 농성을 푸시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 유난히 악역을 자처하던 뚱뚱한 간호사가 오면서

0: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5뉴월에도 겨울 외투를 벗지 않으시려다 결국 빼앗기신 날.
1: 아유, 저거 기운이 소야, 소. 내 옷을 강제로 빼앗아서 주지를 않아. 집에 가려면 옷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0: 억울해하시기에 저는 할머니, 그러면 고소해요. 그럼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고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귀가 설깃해진 할머니는 그날부터 틈만 나면 고소장을 부탁하셨고 저는 얼떨결에 사법서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옷을 빼앗아간 간호사를 고소하고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을 고소하고 환자들에게 지쳐있을 땐 이런 반복되는 요구가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할머니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모한 고소놀이가 답답한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유희라는 것을요. 시간이 흘러 겨울의 문턱 병동을 떠나게 된 뚱뚱한 간호사가 무심한 척 분홍색 내복 한 벌을 선물하고
1: 명순 할머니 자꾸 엄살 부리면 제가 다시 올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0: 간호사가 떠나고 나서야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엄포를 놓으며 떠났을 때 할머니는 간호사가 나가고 나서야 말문을 여셨습니다.
1: 그래도 뚱뚱 간호사가 사람은 착혀.
0: 내복 한 벌에 저토록 행복해 하시는데 빵 하나 우유 하나 합쳐 하루 1,000원밖에 되지 않는 간식비를 1년 넘게 보내주지 못하는 자식들의 형편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눈이 아주 많이 내리던 1월의 어느 날 6개월 만에 자식들이 빈손으로 찾아왔습니다. 짧은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큰아들을 불러세운 할머니는 그날 점심으로 나온 귤 두 개를 주머니에서 꺼내 아들의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민망함인지 죄송함인지 모를 표정으로 황급히 병동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순식간에 다가선 겨울바람이 날카로운 칼날이 돼 제 가슴을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심장의 통증을 느끼는 순간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라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 소원이셨던 마당 있는 집에서 모시겠다던 약속,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던 막내 아들인 저는 어머니 생각만 나면 언제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던 할머니의 퇴원은 의외의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흥분한 다른 환자에게 밀려 넘어지며 대퇴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끔찍한 통증 속에서도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으시고 아르시던 할머니. 수술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자식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회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정형외과로 입원하시며 할머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셨습니다. 그토록 간절했던 할머니의 퇴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바랐던 제 소망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문득 명순 할머니가 떠오르는 날에는 사무치게 차오르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또한 여전히 저를 시리도록 아프게 합니다. 오늘도 저는 정신병동으로 출근합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며 누군가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곳에는 여전히 자신만의 고통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고 그 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치료진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저는 이곳에서 사람의 삶을 다시 배우곤 합니다.
2: 참, 그래도 그 자식이 찾아왔을 때
1: 귤 두 개를
0: 그 자식 손에 쥐어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
1: 그쵸? 네.
0: 그 마음을 보며 돌아가신 또 어머니를 떠올리신 듯 합니다.
1: 1867님 정신병동도 사람 사는 곳이죠. 뚱뚱한 간호사 이 애칭도 정겹네요.
0: 그러게요. 예.
1: 아니 그렇게 팔굽혀펴기도 잘하시고
0: 네.
1: 튼실하신 분이 고관절을 대퇴골이 혜택오리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셨구나. 아유 참.
2: 아유 이게 참 연세 있으시.

0: 냉장소 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필링도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5: 층은 달라도,
6: 층은 달라도
5: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더는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8: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힘드네요 도드람.
7: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TV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3: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2: 그렇죠. 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3: TVX 타고 상품권 타고.
2: 트럭크라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5: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VX.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아 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 중문 전문기업 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안전한 식탁 라이포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공기 세트.
2: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에서 밀키트.
3: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X.
2: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정종민님께는 굿라이프 꾸러미, 그리고 당당히 이분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2: 그리고 오늘 깜짝 행운 선물도 있습니다. 킹사이즈 매트리스. 저희 방송 마칠 때
3: 네네.
2: 추첨할게요. 아직 안 보내신 분들 숫자 0 사이 0에서 9 사이에 두 개 골라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8001,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3: 네, 새싹 문자예요. 6445님. 저는 79년생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저는 강원도, 여동생 서울에 사는데 작년에 여동생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에 방사선 치료

0: 까지 받았어요. 힘들고 아팠지만 잘 이겨내고 오늘 잘 유지하고 있는지 결과 보러 가는 날인데 마침 우리 둘의 생일이기도 하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고 네 이쁘게 낳아주신 엄마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러셨어요.
1: 그러시구나.
0: 네, 네.
1: 쌍둥이.
0: 네.
1: 또 여동생의 건강을 확인차.
0: 네.
1: 가시는 날이 또 두 분의 생일이군요.
0: 그리고 일중 씨와 태어난 해가 똑같죠. 79년생.
1: 맞아요.
0: 네,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1: 맞아요.
0: 생일 축하 케이크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립니다.
1: 자, 이어지는 3, 4부엔 두님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 조합이, 야, 새롭습니다. 만남 중창단의 막내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오.
1: 우리 교무님과 신부님의 조합.
0: 오.
1: 처음입니다.
0: 네.
1: 기대해 주시고요. 5555님이 날씨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청하신 곡.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보라 켜고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 어르신, 이것 좀 맛보세요.
1: 고마워요.
3: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4: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어르신.
5: 짧은 안부 인사는 말이다.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6: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1: 맛있구나.
4: 할아버지, 전 쌀까지가.
5: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도시.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국내 최

외국인을 위한 긴급재난정보 수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Emergency Ready Application을 다운로드해주세요. 두 번째, 설정 탭에서 재난정보 수신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 특정 지역의 긴급재난정보 수신을 원하는 경우 지역 추가를 눌러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네 번째, 홈 화면의 재난문자에서는 설정한 지역의 긴급재난정보와 지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Emergency Ready Application에서는 대피소, 의료기관, 대사관 등의 위치 정보와 재난 시 행동 요령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한국 생활을 위해 긴급재난정보 수신 방법을 기억해 주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1FM 방송입니다. HLAW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Hey, hey, 맥다리 Hey, 맥다리
0: 음주 후엔 Hey, 맥다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비가 내린 이후 찬바람이 밀려오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봉화 17도, 영주 18도, 안동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3에서 5도 분포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학생의 자율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수업 및 평가 방식 개편을 추진합니다. 2030 초등학생 중심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이 학습활동을 선택할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지식 전달 중심의 수업에서 질문과 토론, 탐구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 결과뿐 아니라 성장 과정까지 평가하는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의 올해 쌀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올해 쌀 재배 면적은 8만 6,200여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0.4% 줄었고 예상 생산량은 47만여 톤으로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재배 면적은 1.1%, 생산량은 0.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수확기 산지 쌀값 상승폭이 전년보다 낮은 상황에서 정부의 올 수확기 수급 대책에 따라 쌀값의 향배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경북 초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 1898가구가 산불 발생 1년 5개월이 지난 올해 8월 말까지 임시 조립주택에서 생활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55.5%인 1054가구는 주거 이전 계획조차 없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또 피해 지역 24개 지구의 마을 재건 사업은 올해 예산 집행률이 15.7%에 그쳐 주거 복구와 마을 공동체 재건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안동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진드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SFTS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옷을 입고 기피제를 뿌려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동시 보건소는 야외 활동 후 2주 안에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5도, 습도는 40%입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신윤아였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분주하던 시점에

0: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가정의 냉장고가 먹통이 돼서 보관하고 있던 음식들이 상해버린 거죠. 똑똑한 가전을 자처하던 스마트 제품이 일제히 고장난 건 업데이트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냉장고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하던 중 장애가 발생하고 말았죠. 최근에 많은 가전회사들이 편리성을 강조하며 제품에 디지털 기능을 넣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스템 오류와 보안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세계가 인정한 안동 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 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 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공정사, 도산서원, 경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하회마을 보존회가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4: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5: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수함입니다.
4: 저 진짜 농사 잘 지은 것 같아요.
5: 그래, 어떤 농사를 이렇게 잘 지으셨지? 오늘 사수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대추 농사, 복숭아, 고추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랍니다. 일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요. 근데 허리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일하기가 힘이 들었는데 이번 개천절 연휴 때 아들, 딸 사이가 와서 대추 따기를 도와줘서 너무나 수월하게 잘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고마웠어요. 우리 둘이 했으면 15일 걸릴 건데 10일 만에 다 땄어요. 우리 아들, 딸 사이 정말로 고맙다. 많이 많이 사랑해.

0: 네, 송선숙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에 이어서 스위스로우의 사랑해 듣고 왔습니다.
1: 네, 강을수님이 목소리에서 수줍음이 보여요. 귀여우시네요. 그러셨어요.
0: 맞아요. 그 음성이.
1: 맞아. 예, 그러셨죠. 네,
0: 수줍은 듯 그래도 네. 아들, 딸 사위 자랑을 네.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1: 그럼요.
0: 예, 김성문님은 아, 괜시리 저도 부모님 댁에 뭐라도 도우러 가야 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예, 느낌이 드셨으면 실천에 옮기시는 것도
1: 좋죠.
0: 김성문님
1: 아니면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시든가.
0: 아유, 맞습니다.
1: 네. 이 허리다리가 너무 아프시다 그러셨는데 저는 이 농사 쉬는 동안 농한기 동안 치료를 잘 받으시고
0: 맞아요.
1: 관리를 좀 하셔야지 내년도 또 있으니까 말이죠.
0: 네.
1: 그리고 자식 농사 진짜 잘 지으셨네. 엄마 그러니까. 아프다고 그냥 아들 딸 사위 다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우셨을까.
0: 맞습니다.
1: 최고네, 최고.
0: 아, 그런데요, 우리 송선숙님이요, 자식들에게 네. 고마운 마음 남겨주시면서, 네. 아유, 전화번호는 따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1: 네, 네, 전화번호를 주셔야 저희가 선물을 보냅니다.
0: 맞습니다. 선숙님, 지금 듣고 계신다면 문자나 미니로 오늘 음성 주인공이에요 하고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저당 균형 혼합 8곡,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 그 속에 꼭꼭 숨겨둔 마음까지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열린 사서함 참여번호는요. 02789-1004, 02789-1004번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는 선물도 챙겨드려요.
1: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님과 함께 오늘은 하성룡 신부님, 박세웅 교무님과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으니까 미니 켜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네, 지금 이제 보라가 진행 중인데. 네.
1: 아, 전 회원님이. 아, 근데 일중 오빠 오늘 의상이 무슨 컨셉이에요?
0: 오상성님도 체육 교련 시간인가요? 아, 이거 아, 이게 뭐 컨셉이 있습니까? 그냥 트레이닝복 하나 입었는데
1: 추워서.
0: 예, 예. 아까 보니까 방구석에 약간 예. 저기 그 조카들한테 잔소리하는 삼촌 느낌입니다.
1: 아, 좀 그런 거 있다.
0: 야, 밖에 추운데 좀 뭐 좀 사와라야. 아, 아유, 과자 좀
1: 들어올라고.
0: 예. 어. 느끼신 거예요 혹시?
1: 현빈.
0: 예, 예전에 여기까지 이렇게 올렸던 지퍼를 촥 목까지 올렸던 예.

0: 이태리 장인 한땀 한땀 네. 그런 옷은 아니고요.
1: 반짝이
0: 진짜 편하게 입고 옷입니다. 예. 자, 여성시대 3, 4부는 유니베라, 주식회사 하나은행, NH농협손해보험, 음주우연 티맵대리, 세정, 고향가구 박람회, 해통령 육수 한알, 안 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한국 MSD 캣박스 이브, 노무법인 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샘표식품 주식회사, 모빌코리아 윤활유, 안동시청과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자 설명 청취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7: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8: 수확량 줄어도?
7: 보장.
8: 가격이 내려도?
7: 아이, 그럼.
8: 보험이 든든하구만.
9: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0: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이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코인 뉴스 해통령 해통령, 뉴스 하나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의 해통령.
0: 코인 뉴스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의 해통령, 육수 하나의
2: 코인 뉴스 해통령, 육수 하나의 해통령.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입니다. 그간 아무도 하지 못한 우리 농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 두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상속 이농, 고령농가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시설 등에는 농지 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농부에게는 이름을 되찾아드리고, 전업농가 청년 농업인에게는 미래를 그릴 땅을 드리며, 고령농에게는 농지가 노후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소중한 농지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5: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300년 살고 싶어.
1: 집착하지만 실은 집착할 신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2: 수요일엔 님과 함께
1: 하성용 신부님, 박세웅 교무님 어서 오십시오.
2: 두 분 어서 오세요.
3: 네, 네,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아, 두 분의 조합은 진짜 처음이에요.
3: 어, 그럼요. 그렇죠? 처음입니다.
2: 네. 예. 네. 막내 라인. 그중에서도 교무님이 제일 막내.
4: 네,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네. 아, 이렇게 막내 선배님과 함께 나와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3: 막내 선배.
2: 막내 선배. 막내 선배. 아, 근데 우리 하성용 신부님 진짜 네. 야 네. 막내 라인이라서 그런지 네. 이런 날씨에도 반팔을
3: 아 시원하고 딱 좋습니다.
2: 야, 역시 네. 청춘이셔.
1: 청춘이셔 진짜.
2: 아유. 아 대단하십니다. 아니 두님 기다리면서 문자를 또 많은 분들 주셨는데 네. 특히 저는 제주에서 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님들께서도 귤 좋아하시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맛있는 과일이 많아지는 계절이긴 한데.
4: 저는 개인적으로 홍시를 엄청 좋아합니다.
2: 아,

0: 감감도 좋아하고 감 좋아하고요. 예. 얼마 전에 그 제가 키위 신 과일 잘 못 먹거든요. 네. 근데 키위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그 골드 키위라는 게 있더라고요.
1: 그건 달아요.
0: 너무 맛있더라고요.
2: 아, 네.
0: 키위도 제 좋아하는 과일 리스트에 올라갔어요.
2: 아, 골드 키위를 이제서야 맛보셨어요.
0: 아, 제가 키위는 원래부터 시다고 생각해서
1: 아니었는데 편견이 있으셨죠.
0: 아, 예, 제가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습니다.
2: 네. 샤인머스켓 이런 건 아시죠?
0: 네, 그런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아,
1: 그래. 무시하시는 거 아니야?
0: 압니다. 알아요. 네.
3: 아니 신부님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세요?
1: 저는 이제 까먹는 게 귀찮으니까 안 까먹어도 되는 거 이제 뭐 포도나 아니면 예. 딸기나 뭐 이런 거를 좋아하죠. 대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까먹어도 되는 거.
3: 그냥 바로 칼질을 아는. 아니 그냥 씻어서 씻어서 그냥 껍질.
1: 그렇죠. 씻어서 먹을 수 있는 거.
2: 네. 제일 귀찮아하는데 먹는 과일이 그래도 바나나잖아요. 진짜 이렇게 쏙쏙 까기만 하면 씻을 필요도 없고.
1: 맞아요. 네.
2: 어 근데 포도 씨도 그냥 안 뱉고 그냥 씹어 드시죠.
1: 그럼요. 네.
2: 자, 이어지는 문자도요. 네. 어, 교무님 환영합니다. 저는 가끔 일기를 쓰고 반성도 몰아서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유무념 공부를 권하네요. 유무념 공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셨어요.
0: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2: 네.
0: 그 유무념 공부는 유념 무념을 합쳐서 이제 유무념이라고 하는데 원불교 이제 일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하자는 조목과 이 말자는 조목을 딱 정해놓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작정코 하려는 마음을 유념이라고 하고 어, 잊어버리거나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이제 무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이제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유념을 얼마큼 했는지 무념을 얼마큼 했는지 이렇게 번수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일주일 또 그리고 한 달 그리고 이제 1년 최대 3년까지 그걸 통계를 내서 내가 얼만큼 실제적으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2: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뭔가 하려는 마음 그리고 뭔가 안 좋은 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마음 나뉘는 거
0: 작정코 하려는 마음
2: 작정코
0: 그리고
2: 유념.
0: 또 안 하려고 하는 마음
2: 무념
0: 무념이 이제 안 좋은 거고
2: 그렇죠.
0: 이제 유념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통계를 내서 내가 실질적으로 정말 마음 공부를 통해서 변하고 있는지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게끔 하는 거예요.
2: 기록으로 남겨야
0: 매일매일 저희는 원불교 공부인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1: 그렇구나.
2: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신부님께서도 혹시 뭐 작정코 내가 해야 된다. 아 이제 본당 신부님이셔가지고.
1: 아니 저 작정코 해야 된다는 있죠.
2: 예. 네.
1: 우리 LG를 응원하는. 작정코 해야 된다.
2: 아, 오늘 부산 LG라고 제가 오프닝에
1: 말씀드렸는데. 네, 작정코 해야 된다. 네. 네.
0: 오피스입니다.
1: 반드시 이겨야 된다. 네.
2: 자, 이렇게 신부님과 교무님은 응원하는 그러면은 야구팀은 없으세요?
0: 아, 제가 원래 이제 야구에 그런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가 우리 신부님이 LG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덩달아서 LG를 응원하게 덩달아서 LG를 응원하게 됐습니다.
1: 감염시켰습니다.
0: 네. LG 화이팅! 네.
2: 아, 이렇게 편파적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자, 두산도 화이팅! 자, 신부님과 교무님 두 분 모시고 이제 상담청하신 사연을 만나보죠. 내 취향과 취미를 인정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제가 그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직 19세기를 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를 위해 지하철 닿는 수도권에만 응원하러 다니는데 더 다니고 싶어도 줄여서 다니는데 너는 네 마음대로 산다며 불만을 표합니다. 저처럼 사는 것이 오답인가요?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인가요?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해주셨어요.
1: 오?
2: 그러니까 저기 아내분이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위해서 또 저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곳만 이렇게 응원이 다니는데도 이것도 뭐라고 좀 하시나 봐요.
1: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당당이님께서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이냐고 하셨는데 당당이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사시는 게 정답이죠.
2: 그러니까.
1: 그렇죠. 스트레스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도 이제 앓고 계시는데 스트레스를 주시는 거잖아요 남편분이.
3: 그렇죠.
1: 그런다가 더군다나 이 당당이님께서는 이제 뭐 지방이나 아니면 어디 뭐 숙박해야 되는 데도 아니고 지하철 되는 데만도 가시는데 그거를 너는 네 맘대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표현보다는 아마 이 말 자체가 팩트라면 당당이님 남편이 너 네 이 자체가 문제가 있죠.
2: 아,
1: 사람에 대해서
2: 호칭이.
1: 너는 네 맘대로 산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존중이 없잖아요.
3: 그러니까 그렇죠.
1: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아마 당당이님이 스트레스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을 앓게 되신 데에는

0: 좋아하는 가수를 보러 가시는 것 때문보다는 남편분의 평상시 어떤 다른 언행들 때문에 그렇게 해줬을 가능성도 높고 그걸 그나마 낮추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이걸 또 못하게 하시는 거는 남편분이 좀 정신이 나가신 거죠. 요즘 세상에. 네.
1: 질투하신 거 아닐까요? 아,
0: 그러니까 질투.
1: 나 말고 누군가를 저렇게 좋아해 쫓아다녀? 뭐 이러면서.
2: 아, 그리고 본인이 뭐 이렇게 태워다 주시는 것도 아니죠.
0: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2: 지하철로 다니신다는데 네. 뭘 굳이 이렇게까지.
3: 네 혹시 마음으로. 저기 나를 안 좋아하고 가수를 좋아해서 질투하셨을까?
1: 그러니까.
2: 이게 뭐 거실이나 이렇게 TV 보는데 뭐 얘를 맨날 그 가수만 이렇게 막 틀어놓고 딴 거 못 보게 하고 막 이러니까 아예 안만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좀
1: 아니 남편들도 아내가 연속극에 나오는 배우의 아내 같고 매 그 드라마 보면서 어머 이러면 또 뭐라고 하신다면서
0: 그런 분도
1: 있긴한데요
3: 맞아요. 아, 저도 저기 드라마 보다 보면 그 제가 아내가 갑자기 네. 너무 멋있어라고 하면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2: 아, 진짜요?
3: 네네. 옆에 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켜주죠. 네.
2: 아, 진짜
3: 그럽니다. 네.
1: 아, 솔직한 마음이세요. 아, 네. 많은 분들이 그러셔. 아,
0: 그래요?
1: 네. 아니, 요즘은 연예인 팬클럽 활동하는 분들도 많고, 이게 본인한테도 그렇고,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0: 어, 그럼요.
1: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좋아할 수 있다는 거, 응원할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또 가족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3: 네.
2: 근데 어떻게 이해를 좀 구하는 거죠?
3: 남편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만약에 안 가게 되면 더 스트레스고 원망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마음껏 즐겨서 스트레스가 다 풀리면 또 집안 일이라든지 또 남편분에게 더
1: 그렇죠.
3: 잘할 수 있죠.
1: 맞아.
3: 이걸 맡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2: 그러니까.
3: 네, 그래서 마음껏 즐기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0: 그럼요.
3: 네.
2: 그렇지. 거기서 딱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에너지 얻고 와서
3: 그렇죠.
2: 그걸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게
0: 잘해주고
2: 네. 그게 참 좋을 텐데.
3: 네. 저는 이제 문득 궁금한데 우리 그 신부님.
1: 네.
3: 그 LG를 응원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실 수 있으세요?
0: 저요?
3: 네네.
0: LG를 응원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어디든 갈 수 있죠.
3: 어디든 갈 수 있죠.
0: 그럼요.
3: 네. 네. 아니, 그런 신재인 것 같아요.
2: 부산 사직구장까지가 어차피 제일 먼 거 아니에요?
0: 아, 그쵸. 맞습니다. 네. 네.
2: 예, 예. 그래. 근데도 우리 저 사연 주신 분은 그냥 수도권에만.
3: 맞아요. 네.
0: 지하철만 네. 이용하시는데도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서운한 거죠.
1: 그럼요.
3: 네네. 네.
2: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진짜 좋은 에너지 얻어서 당신한테도
0: 그럼요.
2: 집에도 좋은 밝은 에너지 내가 줄게요.
1: 네. 네. 아니,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
2: 그런가요?
1: 그냥 가세요.
3: 네.
1: 하고 싶은 거 하세요.
0: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네. 맞아요.
3: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당당이님께도 한번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2: 네.
3: 사실 이제 취미가 있고 이제 취향이라는 것이 마땅히 다 존중받아야 되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을 때 그게 진짜 좋은 거다. 근데 이제 뭐 가수분들을 만나는 것도 좋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2: 예?
3: 그걸 안 하고 있을 때도 좋을 때 그게 진짜 취미고 진짜 좋은 거지 안 했을 때 뭐 원망을 한다거나 안 했을 때 불편한다거나 이건 오히려 집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집착과 취미의 그런 구분을 본인 스스로도 예, 잘 살펴볼 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 네네. 안 하고 있을 때도 그냥 그걸 생각하면 좋은 정도.
3: 그렇죠. 그것을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고 그럴 때 진짜 좋은 거다.
2: 근데 막 못 네. 쫓아가고 응원을 못 다니면 막 불안하고
3: 네.
2: 가야 되는데 네. 너무 이러면 이건
3: 그거는
2: 집착일
3: 그
2: 수
3: 선을
2: 있지.
3: 넘어서 집착일 수도 있다. 아, 오히려 그렇구나. 괴로움이 될 수 있다.
1: 네.
2: 네. 오, 그 말씀도 맞네요. 아니 3467님이 아주 네. 극단적으로 네. 곰탕 한 솥 끓여놓고 아내가 전국 투어 한 달 따라다녀야 아 남편분이 정신을 차리시.
0: 아 내가 잘할 걸 그랬구나. 네.
2: 수도권이 행복한 거였구나.
3: 곰탕. 네.
2: 예예. 네. 네.
1: 홍치는 사모님 네.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3: 맞아요.
1: 남편분이 취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0: 맞아요.
1: 같네요.
0: 더군다나 당당이님이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아프시다니까
1: 그렇죠.
0: 스트레스를 안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1: 맞습니다.
3: 네.
1: 네. 네.
2: 아, 우리 남편분 좀 이해해 주세요.
0: 그럼요. 이해해 주세요.
2: 네. 네. 자 광고 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사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1: 땅 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2: 유품성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3: 클릭 아웃! 지상에서 만납시다!
0: 검은 가루 날리던 갱도에 섞이는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0: 99곡이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1: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곡이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 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자, 광고 후에 돌아왔습니다. 수요일 여성시대 님과 함께. 아, 근데 최태형님께서. 광고주님의 집착하는 일중씨, 광고를 집착하지 마시고 즐기세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 유념하셔야 됩니다. 유념.
0: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제가 막 그 시간만 되면 그냥 막 조마조마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박소영 교우님, 하성룡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네, 이번 편지는 둘째를 원하는 남편, 또 둘째가 고민되는 아내. 자, 사연 읽죠. 아내와 둘째를 낳는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어 두 님께 여쭙고 싶고 당당히 님들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 사연 씁니다. 저는 37이고 아내는 31살입니다. 현재 25개월 된 아들이 있고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저는 교대 근무를 해서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는 형태이고 근무 체계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장에서 일합니다. 저는 근무 마치고 집에 오면 아내가 힘들지 않게 빨래, 청소, 설거지 등 제가 주로 하고 가끔 밥도 해놓습니다. 둘 다 힘들다 보니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날도 많죠.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면 목욕도 제가 시키고 노는 것도 제가 맡습니다. 제가 24시간 근무하는 날에는 아내가 평일 저녁 육아를 맡고 주말에는 제가 종일 아이를 돌봅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둘째 때문이죠. 저는 둘째를 갖고 싶습니다. 근데 아내는 갖고 싶지 않답니다. 첫째 임신했을 때 임신 중독증을 겪었고 당시 혈압이 200 넘을 정도로 높았기에 다시 그럴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크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아내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제가 집안일과 육아를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힘들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저도 아내의 건강이 걱정되고 제가 근무 나가 있는 동안 아내 혼자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아내가 힘들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가 생기면 제가 집안일과 육아를 더 많이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내는 단순히 집안일이나 육아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합니다. 둘째가 태어나면 지금보다 훨씬 정신없어질 것이고 두 아이를 동시에 키우는 상황을 생각하면 겁이 난다고 합니다. 아내 마음도 이해합니다. 아내에게는 둘째 고민이 저와는 다른 무게로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0: 그래도 제가 더 많이 도우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내를 계속 설득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 욕심을 내려놓는 게 맞는지 고민됩니다. 저는 아이한테 형제자매가 있으면 의지하며 자랄 수 있을 것 같고 아들에게 동생이 있으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아내겠지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데 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희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따끔한 조언도 부탁합니다.
1: 야, 서로 맞벌이신데요. 예, 네, 이제 둘째 아이를 두고 싶은 남편과 아, 첫째 때 너무 힘든
2: 네, 아내와
1: 네. 두렵다는 아내.
3: 네, 맞아요.
1: 예, 갈등입니다.
3: 네. 저도 지금 이제 아이 한 명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2: 네.
3: 저도 사실은 이제 아내하고 얘기를 할 때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준비를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예. 유산이 계속 됐었어요.
2: 네.
3: 결국은 지금 이제 하나만 키우고 있는데 남편분 입장에서 저는 남편분이 어떤 마음 저도 알아요.
1: 네,
3: 혼자 있을 때보다 둘 있을 때
1: 자녀가
2: 필요하죠.
3: 네, 환경부터 해서
2: 네.
3: 나중에 또 우리가 없을 때 아이들이 또 서로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내린 최종 결론은 아이 문제는 전적으로 엄마의 뜻을 따라야 된다.
1: 아, 엄마의 뜻을 따라야 된다.
3: 아내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남편분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뭐 빨래도 하고 아이 케어에 또 전적으로
1: 해주고 뭐 주말에 하고, 하고 뭐
3: 전적으로 다 해주는데 뭐가 이제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다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데 근데
2: 네.
3: 저도 사실 이제 아내 주변에 있으면서 그런 일들을 다 많이 도와주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아이에게 쏟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1: 네.
3: 남편이 쏟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1: 아.
3: 아무리 이걸 도와준다고 해도
1: 예.
3: 그 모성애로서 아내가 아이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아 남편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도와준다고 해서 뭔가 수월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니까
1: 네.
3: 어찌됐든 아내의 뜻을 전적으로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1: 아,
2: 그러니까 네. 저도 당당이님이 조금 착각하시는 거는
1: 예.
2: 그러니까 출산 이후에 육아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1: 예.
2: 임신 기간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1: 네.
2: 그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이 당당이님 아내님께서 첫 번째
3: 네.
2: 거의 죽을 뻔하신 거에 대한
3: 네.
2: 트라우마 공포가 있으신 거니까 그래서 이게 당당이님께서 내가 육아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할 건데 라는 생각보다는 아내분이 그 임신했을 때 그것은 당당이님이 도와줄 수 있는 측면이 아니니 그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하고 제가 보기엔 그리고 한편으로 다행인 거는 두 분이 특히나 이제 아내분이 나이가 많지 않으세요. 요즘 기준으로 하면 당당이님도 나이가 많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3: 그렇죠.
2: 요 부분을 뭐 이제 터울이 더 생기기 전에 아니면 나이를 더 먹기 전에 낫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시고 언젠가는 이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내분도 좀 생각할 시간을 좀 주고 당당히 생각을 좀 하시고 하는 게 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해하는데 이거를 왜 안 하는가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3: 맞아요.
2: 네.
3: 네네.
0: 그렇죠. 이해하면 딱 이해하는 거죠.
3: 그렇죠.
0: 네. 네. 네.
3: 네.
1: 근데 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따끔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제
3: 네네.
1: 그 사연을 마무리하셨는데
3: 네. 에... 따끔한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3: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뭐 본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 도와주고 있으니까 뭐가
1: 예.
3: 이렇게 문제가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1: 남편 입장에서.
3: 네.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봐서.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1: 예.
3: 군대에 가면 뭘 먹여줘, 재워줘, 월급도 줘, 모든 걸 다 해줘.
1: 예.
3: 그러면 군대 한번 다시 갈래? 내가 다 도와주고 너의 삶을 해주는데
1: 악몽 중에 하나죠.
2: 제정신이 아니라면
3: 어찌 보면 근데. 그런 차원의 문제일 수 있어요. 네. 내가 다 해주고 너의 삶을 다 보살펴주니까 군대 한번 더 가. 이거랑 똑같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1: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3: 네, 남자 해석하자면
1: 그렇죠. 그렇게 힘든 일이니
3: 그럼요.
2: 네. 그러니까 전무님의 조언은 그거죠. 재입대를 하셔라.
3: 이게 재입대하는 거라
2: 네. 정신 차려라. 네.
1: 지금 아내분께는 그 정도로
2: 그렇죠.
1: 네.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3: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2: 그렇죠,
3: 거죠.
2: 그렇죠. 네. 내가 겪는 건 또 다른 거니까
3: 겪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1: 네.
0: 주선영님이 아니 집안일 육아는 도와주는 게 아니고 부부가
3: 맞아요.
0: 원래 같이 하는 거죠.
3: 맞습니다.
0: 도와준다는 말이 계속 거슬리네요.
3: 네.
0: 그러셨어.
1: 그렇죠. 5914님도 맞벌이라면서 계속 집안일과 육아를 돕는다 표현하는 것부터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네,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입에

0: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박힌 표현 중에
1: 그렇죠.
0: 하나일
1: 내가 도와주고 있다. 내가 많이 하고 있다.
2: 도와주고 많이 하고 있다.
0: 맞아요. 네, 이건 네. 이제 함께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죠, 바꿔나가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게 당연한 거고. 네. 예. 3990님이요. 저는 이 말씀도 참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아내분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낳은 후의 문제보다 임신 기간 아내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둘째를 좀 포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예. 참 그때 그 몸이 너무 힘드셨기에 아내분이 그렇죠, 그렇죠.
3: 임신 네네. 중독에다가 이제 혈압이 혈압까지 올라가니까. 6046님 맞아요. 그리고 아기 낳고 1년 동안 너무 힘든데 엄마가 낳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의 의지대로 둘째를 낳는다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네네. 전 제가 낳고 싶어서 둘째를 계획했는데도 힘들고 우울하더라고요. 출산은 전적으로 아내 의견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좋을 듯 네. 그러셨어요.
2: 네. 네. 네. 그리고 결국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엄마의 행복이 곧 아이의 행복이에요. 네. 그래서 엄마가 힘들고 지치면 아이에게도 그 영향이 가기 그쵸. 때문에 어쨌든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아내의 좀 뜻과
1: 그쵸. 그쵸. 입장을
0: 헤아리는 네. 게 좋을 것 같다 네. 하셨습니다. 그래요. 8064님 재촉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지냈으면 합니다.
3: 네.
0: 해주셨어요. 자, 이어지는 편지는요. 상속을 둘러싼 갈등 문제입니다. 저는 4남매 중에 막내인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와상 환자가 되신 후 5년 가까이 모셨습니다. 집에서 4년 6개월, 병원에서 6개월을 보내셨고 낮에는 요양보호사가 7시간 돌봐주었지만 그 외에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남편과 남편, 형제, 자매 누구도 실질적인 간병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돈이나 기여도를 생각하며 어머니를 모신 적이 없습니다. 남편의 어머니이자 아이들의 할머니였기에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했고 어린 아이들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어머니 모시면서 드는 비용 200만 원씩은 받았는데 형제자매가 준 돈이 아니고 어머니 재산에서 받은 돈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가 생기면서 남편이 형제들에게 제 고생에 대한 감사 표시를 제안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걸 받아줄 사람들이었으면 내가 5년 모시는 동안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당신도 알다시피 고생한다고 양말 한 짝 사다 준 적이 있느냐. 그런 거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니 당신이나 나한테 잘하면 된다고 했으나 남편은 자기가 잘하는 것과 가족이 너에게 고마웠다고 표현하는 것은 별개라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은 형제자매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고 역시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처음부터 재산 보고 모셨느냐 그럴 거였으면 내가 모셨다. 시누이들은 난리가 났고 그런 반응에 화가 난 남편은 법적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바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나오니 저도 상처받았고 이제는 그분들이 하지 않은 일을 제가 했으니 기여분을 받아야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 후 한 달이 지나고 남편은 1억을 줘도 애들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누이들이 반대하니 3천만 원 정도로 정리하고 자신이 저에게 갚아가면서 살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 없는 자리에서 남편 형제들은 각각 상속분에서 아주버님 1천만 원, 작은 시누이 1천만 원, 큰 시누이 500만 원 이렇게 해서 2,5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네요. 큰 시누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500만 원을 줄여주었대요. 저는 큰 시누이를 배려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경제적 어려움을 배려하는 것과 제가 어머니를 돌본 5년에 대한 감사는 별개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총 상속 자산에서 제 기여분을 빼고 나머지 자산에서 큰 시누이에게 상속 지분을 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저와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금액을 정했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납니다. 더욱 속상한 것은 평소 종교 얘기를 입에 달고 살면서 정작 가족을 위해 헌신한 제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자 오히려 돈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취급했고 시누이는 저를 휴대폰에서 차단했습니다. 남편 역시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기보다는 심한 욕을 하며 저를 몰아붙였고 결국 부부싸움까지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돈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한 희생과 수고를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가족으로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0: 이제는 그동안에 제 진심이 모두 부정당한 것 같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정작 가까운 가족에게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까요?
1: 아, 진짜 속상하시겠다. 아니, 뭐 그런 걸로 시작한 간병이 아닌데.
0: 네.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어쨌든 시어머니를 5년 동안 모신 거잖아요.
1: 모셨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느 누구 하나도 좀 마음 표현을 전혀 안 해주시고 뭐, 그냥 모르세라 하셨죠.
2: 말이든 뭐 물적으로든 하신 게 없는데.
3: 이분은 지금 뭐 돈을 얼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2: 아닌 감정이 이제 상하신
3: 그 감사의 마음, 그 진심 어린 감사의 한마디 그거면 어찌 보면 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동안 어떤 자신의 노력과 그 애씀이 마치 부정당하는 듯한 그렇죠. 느낌 그것 때문에 좀 괴로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2: 근데 이제 보통 성당에서도 이런 일들이 왕왕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에 대한 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대로 하는 게 맞고요. 예. 혹시라도 형제 중에 누구를 뭐 더 도와주거나 누가 덜 받거나 하는 건 일단 받을 건 받고 거기에서 이제 마음으로 모아주는 게 맞는 거지. 그치. 처음부터 법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거를 알아서 정하는 거는 분명히 이런 또 문제가 생기.
1: 그렇죠.
2: 그럼 며느리는 뭔가 가족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0: 맞아요.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혹시라도 다시 되신다고 하신다면 법적으로 하시는 게 맞고 그 안에서 받은 걸 가지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무엇보다도 당당이님에게 가족분들은 뭐 원래 하던 분들이었으면은 뭐 저렇게 되지도 않았겠지만 적어도 남편분은 아내분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
1: 안 거죠.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2: 그럼요. 알아줘야죠.
1: 제일 가까이 옆에서 사는 분이 알아주셨으면
3: 맞아요.
1: 정말 돈보다도 어떤 표현이 진심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마음 상하지도 맞아요. 않았고 처음에 바라지 도 않고 한 일인데. 네,
2: 그렇죠.
3: 이분이 처음에 이제 어머니를 모실 때 이제 그 사연을 보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한 마음으로 정말 힘들어도 내색 않고 이제 어머니를 진심으로
2: 한
3: 모셨잖아요.
2: 모신 건데.
3: 근데 어떤 그런 진심이 이제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이제 괴로워한다고 하셨는데.
1: 그렇죠.
3: 아, 뭐 그동안에 애쓴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 이제 당당님께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분은 몰라주더라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알고 또 아마 어머니가 아실 거예요. 네, 어머니가 아실 거니까
1: 그렇죠.
3: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이 진심의 가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0: 예.
3: 자기 스스로의 인증에서 온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심이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서 그 진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정말 진심이었고 당당하시다면 스스로의 인증 속에서 그 진심의 가치가 피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진심은 변하지 않는다. 예, 그거는 꼭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0: 아, 그렇군요. 다른 사람의 인정보단 내 스스로의 인증.
3: 예, 인증이 어쩌면 그 진심의 어떤 가치다, 본질이다라고 할 수 있죠. 네.
0: 그러네요.
1: 참 비슷한 상황인 집들이 많나 봐요.
0: 그러니까.
1: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할까요?
2: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1: 네.
2: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아,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마음으로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아주는 게 제가 보기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당이님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돈 때문에 이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래요.
2: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식구들은 마치 돈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의
1: 그렇죠.
2: 마음을 매도하는 거니까 그거는 사람에 대한 모독이죠. 기본적으로.
1: 네.
0: 그렇네요. 자, 아, 님과 함께 오늘 막내 라인 두 님과 함께 너무 든든했습니다. 네. 다음 주도 한 번 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 네. 아, 그럼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님 정말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저희는 광고 후에 200만 원 상당의 선물 매트리스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5: 우와,
4: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0: 현안지도
1: 관절복음보화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0: 남은 시간 5분. 안동한우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1: 기가 막힙니다.
2: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0: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3: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3: 캔디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4: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3: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4: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3: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4: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3: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4: 무첨가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3: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4: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3: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6: 자, 행운 선물 추첨을 두 님께서 해주시면 더 은혜롭지 않을까 해서, 예, 두 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200만원 상당의 킹사이즈 매트리스. 그렇다면 10의 자리를 우리 신부님이 네, 뽑아주시겠어요?
7: 네.
6: 자, 10의 자리 뽑아주시죠.
7: 네, 뽑았습니다.
6: 10의 자리 몇 번이죠?
7: 9번입니다.
6: 9번.
8: 10.
6: 자, 이제 교무님이 1의 자리
9: 9번입니다.
7: 둘 다 9.
8: 99번.
7: 99번.
6: 네. 오.
9: 네. 막내 오늘 괜찮은데.
6: 그러네요.
8: 99번.
6: 자, 99 주신 분 가운데 네, 한 분께 저희가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 네, 지금 혹시 전화가 울리지 않나 한번 봐주세요. 무작위로 한 분께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6: 네.
8: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8: 어머, 여성시대예요.
10: 네, 감사합니다.
6: 아, 감사. 일단 어머. 행운 숫자부터 맞춰보죠. 몇 번 주셨죠?
10: 99요.
6: 99! 축하드립니다! 우와!
10: 프리미엄!
6: 아, 듣고 계셨던 것 같아. 그죠?
10: 네, 예. 상상도 못했어요.
6: 상상? 일단 본인 소개부터. 어디 사신 누구세요?
10: 여기 독산동의 당당이라고 할게.
6: 독산동 우리 당당인데.
8: 가까이에 사시네. 가까이에 네, 사시네.
6: 야, 오늘 그 99번 딱 뽑아주신 우리 신부님, 교무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10: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9: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10: 네, 감사합니다.
6: 아니, 이렇게 기뻐하시니까 저희도 좋네요.
10: 막 너무 떨려요.
6: 아, 그래요? 예.
8: 99번이란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0: 그냥 신랑하고 일을 하다가.
8: 네.
10: 둘 다 99, 그냥. 99라고 그냥 딱 떨어졌어요.
6: 느낌이 왔어요, 그냥.
8: 그래.
6: 99번이?
8: 그러면서.
10: 네. 아, 당신 몇 번 하고 싶어? 그때 99. 나도 99.
8: 그래가지고. 힘든 한 해 무사히 잘 넘어가길. 건강하세요. 그러셨네.
6: 그렇게 문자를 주셨네.
8: 네.
6: 야, 진짜 비둘기 가족이다. 당신도 구구? 나도 구구.
8: 구구.
6: 야. 200만원 매트리스, 고고!
10: 네.
6: 예.
10: 네.
6: 아, 근데 올해.
10: 감사합니다.
6: 올해가 조금 힘든 한 해셨어요? 어떻게 또 이렇게 문자를 주셔가지고.
10: 네. 이제 잘 풀릴 거라고 믿어요.
8: 아, 네.
6: 맞아요.
8: 그럼요.
6: 예. 오늘을 기점으로 또. 예.
8: 자, 지금 이 순간, 물론 남편과 함께 구구? 구구 이러셨지만 또 떠오르는 분이 계시면 성함을 부르면서 마음 전하세요.
10: 우리 딸이 아이를 가졌어요.
8: 오!
6: 네, 네. 네,
10: 좀 건강하게 잘 출산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6: 아, 그렇군요. 할머니 되셨네.
8: 그러네, 네. 이제 할머니 되시네. 순산을 기원한다 그러셨네요.
6: 그러니까.
8: 자,

0: 남편분도 계시면은 잠깐 바꿔주시죠.
1: 도망갔어요.
2: 왜?
0: 숫자는, 예?
1: 부끄럽다고.
3: 어머나. 부끄럽다고
1: 도망갔어. 지금 이거 말씀하시자마자 나갔어요.
3: 아, 통화 연결되는 거 보자마자 그냥.
2: 네, 도망가셨어요.
0: 도망가셨대요.
3: 가시면서도 세상에.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 그래.
1: 아,
3: 그러니까요.
0: 네. 예.
3: 아유, 앞으로도 저희 여성시대 꼭 함께 해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3: 예, 아유, 빨리 전화 끊는 게 도와드리는 거겠죠?
0: 너무 떨려서. 네. 그죠?
3: 아, 그래요? 예. 빨리 도망가고 싶으셔?
0: 네. 아이고.
3: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 웬일이야.
0: 네. 네, 웬일이죠, 정말.
1: 네.
0: 네. 건강하세요. 네.
1: 네, 감사합니다.
0: 앞으로도 일이 솔솔 잘 풀리길 기약합니다. 기원합니다. 최경란 님이 이심전심 비둘기 부부 축하합니다.
3: 그러게요.
0: 당신도 예. 구구야?
2: 나도 구구야?
3: 진짜 이렇게 뽑고 너무 기뻐해 주시니까 기분 좋죠.
2: 아, 네. 네. 네. 뭐라고 당연하죠. 네.
0: 아니, 그리고 계속, 같은 숫자가 그렇게 나온 건 희한한 일이에요.
3: 계속 뽑고 싶어요.
0: 계속 뽑고 싶으세요.
3: 부모님, 집착하지 마세요.
2: 중독.
4: 예, 예. 집착. 유념하겠습니다.
0: 네. 네. 네, 부모님 고맙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극지에서 가져온 얼음 조각을 물컵에 넣으면 수만 년 동안 눈의 세계에 갇혀있던 기포가 통통 소리를 내며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기상학자 이유진의 말입니다. 그는 얼음 속 기포를 바라보며 상상합니다. 기포가 터질 때마다 고대 생명체의 숨결을 마주하게 된다. 어떤 기포에는 설원을 지나던 매머드의 채취가, 또 다른 기포엔 쥐라기 평원에서 포효하던 사나운 공룡의 거친 숨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 세상은 상상하는 만큼 넓어집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1: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부침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으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2일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됐다면서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천지 교인들의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그 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유튜브 민주당 TV에 나와 신천지 교인들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증언들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신천지 당원 가입 규모가 5만 명에 이른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있는 한의 방법을 통해 추산한 것인데 보도된 것이 정확하지는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해당 행위라면서 반드시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압록강 대교의 북한 신의주 쪽 관문에 북한과 중국의 국기가 내걸리면서 개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압록강 대교 북한 쪽 관문에는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각각 기둥을 따라 새로 방향으로 내걸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014년에 완공된 신압록강 대교는 북한 측 도로와 통관시설 준비로 12년째 개통을 미뤄왔습니다.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한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의 원격 근무 거점인 이른바 노트북 농장이 또 적발됐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텍사스 북부 연방지검은 현지 시간 13일 주거지 40여 곳을 수색해 노트북과 원격 접속 장치 등 187대를 압수하는 합동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미국인 신분을 도용하거나 위조하고 접속 위치를 조작해 취업한 뒤 미국 내 조력자들이 자택에 설치한 노트북을 통해 원격으로 일하며 급여를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계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법무부도 별도 수사에서 노트북 농장을 운영한 미국인 2명을 체포해 기소하고 중국 단둥에 거주하는 총책 손성명 등 중국 거주 공모자 10여 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울산의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1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항남리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을 벌이는 한편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2살 박용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30일간 박용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박용수는 지난 5일 밤 나주시 광곡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지인인 60대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뒤 현금카드를 훔쳐 6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광주 20도, 강릉, 부산 21도 등 전국이 17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전 세계 과학계 이목이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쏠립니다. 노벨상의 계절이기 때문이죠. 올해 2026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명단에 또 한 번 일본 과학자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노벨 화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과학자 과학에서는 곽재식 교수와 함께 올해 수상 소식과 더불어서 일본에서 왜 유독 노벨 과학상이 많이 나오는지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적 과학 첫 곡은 보아의 발렌티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온갖 궁금증을 유쾌하게 풀어주는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제식과학 곽재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이과학 저과학에 온 곽재식입니다. 제식과학입니다.
1: 오늘 교수님과는 화학자시니까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 연구부터 일본을 비롯한 과학강국의 연구 환경까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올해 노벨화학상 얼마 전에 발표가 됐어요.
2: 네, 네. 일본의 소아이 겐소라는 분하고요. 예. 프랑스의 앙리 카강이라는 분 두 분이 이제 비대칭 유기합성이라는 거를 하는 데 대해서 좀 기가 막힌 그런 새로운 좋은 방법을 개발했다라는 공로로 상을 받으셨습니다.
1: 네.
2: 이게 언뜻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말만 듣고 이해하기는 되게 어려워 보이고 말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1: 용어 자체도 비대칭 유기합성.
2: 네. 아유, 사실은 이게 화학계에서는 아주 해묵은 주제였습니다.
1: 그래요?
2: 아주 예로부터 내려오는 주제였습니다. 예.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을 엄청나게 크게 확대를 해보면 네. 100만 배, 1000만 배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네. 그 물질이 아주 조그마한 원자가 몇 개가 붙어서 되어 있는 그런 덩어리진 모양으로 그 조그마한 알갱이 하나하나, 가루 하나하나가 확대돼서 보이겠죠?
1: 예.
2: 그렇게 된 모양이 물질마다 다 가지각색으로 조금씩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2: 그런데 어떤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람 손 모양으로 생긴 게 있다라는 거예요.
1: 사람 손 모양.
2: 사람 손하고 똑같이 생긴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1: 네네.
2: 사람 손하고 좀 닮은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모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1: 네.
2: 그런데 사람 손은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똑같이 생겼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똑같지는 않잖아요.
1: 그렇죠.
2: 거울 대칭 모양이잖아요. 그죠?
1: 그렇죠. 이게 네. 딱 맞닿으면 거의 같은 것 같은데.
2: 거의 같아 보이는데.
1: 다르긴 다르죠.
2: 다르긴 다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는 물질들을 확대해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거의 같아 보이지만
1: 네.
2: 서로 거울에 비춰본 듯이 반대인 그런 관계에 있는 두 물질을 거울상 이성질체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말로 부릅니다.
1: 거울상 이성질체. 네,
2: 사람의 왼손처럼 생긴 물질, 오른손처럼 생긴 물질 실제로 화학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1: 거울에 비친 듯이 이렇게 반대로 거의 같아 보이지만 성질이 다른 이성질체.
2: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왼손, 오른손 이런 말도 씁니다. 이 물질은 똑같은 물질인데 이거는 왼손형 물질이다. 이거는 오른손형 물질이다.
1: 물질에 이렇게 별칭을 붙이는 거군요.
2: 이게 영어로 left-handed, right-handed라는 말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번역해가지고 왼손 잡이물질, 오른손 잡이물질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1: 예, 예.
2: 뭐 그 물질이 뭐 손이 달려가지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0: 모양이 왼손과 닮았다, 오른손과 닮았다라는 뜻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갑 같은 거 생각을 해볼까요? 장갑도 왼손에 끼는 게 있고 오른손에 끼는 게 있죠, 그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오른손에 끼던 장갑을 왼손에 끼려고 하면 안 들어가잖아요.
1: 그럼 그죠? 손바닥이 손등에 가니까.
0: 그렇죠.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그죠?
1: 그렇죠.
0: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장갑이 한 1000짝 정도 바닥에 쫙 깔려있다라고 네네. 하면 예. 왼손 장갑이 몇 개나 있고 오른손 장갑이 몇 개나 있는지 어떤 게 더 많은지 딱 봐서 눈에 보일까요?
1: 안 보여요.
0: 구분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손을 집어넣으면 한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분명히 되게 큰 차이가 나는 건데 딱 봤을 때 다 똑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1: 예.
0: 그래서 이런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두 물질들은 성질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럼 그게 그 장갑의 왼쪽 오른쪽하고 비교해서 생각해보시면 거의 그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1: 장갑이고.
0: 네, 장갑이 왼쪽 장갑이나 오른쪽 장갑이나 무게가 똑같겠죠.
1: 장갑이고 무게도 같고.
0: 네, 무게 똑같겠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오른쪽이나 네. 무게 다르면 그 좀 약간 이상한 장갑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두 물질도 무게를 재보면 무게는 똑같아요. 그리고 왼쪽 장갑이나 오른쪽 장갑이나 색깔 똑같겠죠.
1: 예.
0: 어, 짝이 맞는 색깔 다르면 어, 이거 짝도 안 맞잖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두 물질도 왼쪽 장갑이나 오른쪽 장갑이나 어, 색깔도 똑같아요. 불에 태워보면 왼쪽 장갑이나 오른쪽 장갑이나 타는 정도가 비슷하겠죠?
1: 네.
0: 똑같겠죠, 사실상. 어. 네,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인 두 물질을 불에 태워봤을 때 어느 정도가 되어야 타느냐, 잘 타느냐, 안 타느냐, 열이 얼마나 나오느냐,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1: 네.
0: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똑같은 물질이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1: 네.
0: 상당수의 경우에 그거를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한테 먹여보면 다른 반응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너무 신기하죠. 예를 들어서 끓여본다라고 하면 물 같으면 100도씨에 끓을 거 아닙니까? 어떤 물질을 끓여봤는데 99도씨에 끓는다. 그 물질의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다른 물질을 끓여보면 끓는 점도 99도로 똑같아요. 무게나 색깔이나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 정도나 끓였을 때 언제 끓는 몇 도에 끓는 다 똑같은데 먹여보면 생물체 몸속에서는 극단적으로 하나는 몸에 들어가면 영양분이 되는데
1: 예.
0: 하나는 몸에 들어가면 배가 아픈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흔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죠.
1: 그러면 구분을 해서 우리 몸에 넣어야 되는데
0: 그렇죠.
1: 구분 그렇습니다.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0: 구분 자체는 너무 어려운데
1: 그래서
0: 사실은 이거를 만약에 사람이나 되었군요. 동물이나 식물한테 먹여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구분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게 딱 봐도 이거 화학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시했던 주제일 것 같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이거를 중요시하기 시작한 역사도 되게 오래됩니다. 이거를 중요시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름을 많이 알린 프랑스의 과학자 한 지금으로부터 한 꽤나 한 150년 전 19세기 후반에 이름을 많이 알린 프랑스의 과학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 되게 많이 아는 분이에요.
1: 누구예요?
0: 바로 루이 파스테르입니다.
1: 파스테르.
0: 네, 그래서 네. 파스테르 되게 유명하잖아요.
1: 그렇죠.
0: 파스테르가 왜 유명하지? 파스테르가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 처음 개발했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구르트는 그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파스테르가 업적이 굵직굵직한 것만 따져봐도 한 세네 가지 됩니다. 그런데
1: 예.
0: 파스테르 살아생전에는 나머지 굵직한 업적에 비해서는 조금 덜 알려진 업적이 이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인 두 가지를 이 차이를 구분해 보는 거.
1: 예.
0: 이거를 초창기에 좀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화제를 많이 일으켰던 인물이 파스테르고
1: 네.
0: 그래서 이제 화학계의 거물로 추앙받기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물질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면 잘 구분할 수 있을까. 이거를 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불나방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일했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분야에서 이미 노벨상이 꽤 나왔습니다.
1: 아, 그래요?
0: 이미 과거에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방법 중에서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기막힌 방법을 발견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소아이겐소하고 앙리카강이 또 새로 노벨상을 받으신 거고요.
1: 근데 뭐가 새로운 걸까요? 뭐 기막힌 방법이라고 하는데 무슨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0: 이 분은 그 두 개를 구분해가지고
1: 구분을 해서
0: 네, 구분해가지고 두 짝 중에 하나 한 종류만 싹 만들어내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1: 아, 그러니까 하나는 독이 되고 하나는 약이 될 수 있다면
0: 네.
1: 오른쪽 장갑은 독이 되고 왼쪽 장갑은 약이 될 수 있다면 왼쪽 장갑만 계속 만들 수
0: 그렇죠.
1: 있는 방법을
0: 네.
1: 보통은 그러면 이런 물질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왼쪽과 오른쪽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나요?
0: 섞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실험실에서 이미 적으로 하면
1: 그러니까
0: 이것도 진짜 재밌네. 야, 이거 깊이 얘기해 보면 이것만 한 시간 얘기해도 정말 재밌는데요.
1: 예.
0: 그러니까 생물의 몸이 그거에 많이 반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그래서 생물의 몸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기가 막히게 두 짝 중에 한 짝만을 딱 골라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1: 예.
0: 예를 들어서 진짜 사소한 예시로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당분을 몸에서 만들어내잖아요.
1: 네.
0: 포도가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주렁주렁 열린다라고 하면 포도 안에 포도당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0: 그 포도당은 얘기하자면 실제로 이 화학에서 쓰는 말입니다.
1: 예.
0: 오른쪽 모양의 포도당만 생깁니다.
1: 아, 우리 몸에 이로운.
0: 네. 네. 오른쪽 모양의 포도당만 포도에서 생겨요.
1: 예. 예.
0: 그리고 그 오른쪽 모양의 포도당을 사람이 먹어야지 그게 몸에서 영양소로 쓰이고 살이 됩니다.
1: 네.
0: 만약에 왼쪽 모양의 포도당을 인위적으로 누가 만든다면
1: 예.
0: 포도가 직접적으로 왼쪽 모양의 포도당을 만들진 않아요.
1: 아, 포도가 만들
0: 포도가
1: 때는...
0: 자연스럽게 광합성 해가지고 포도도 생물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자연스럽게 포도당 만들었을 때는 왼쪽 모양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실험실에서 이렇게 대충 만들면 왼쪽 모양 포도당도 막 생기거든요. 근데 왼쪽 모양 포도당을 사람이 먹으면 네. 크게 해롭지는 않지만 배가 좀 아픕니다.
1: 아, 에너지 아, 원이 되지 않고
0: 몸에 아무 도움은 안 되고 살도 안 찌고
1: 예.
0: 대신 배가 좀 아파요.
1: 예.
0: 그런 극적인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현상이기 때문에 생물학 쪽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요. 특히 사람이 먹어야 되는 뭐 약이라든가 영양제라든가 이런 거 개발할 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쪽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좋은 효율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촉매 반응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1: 예.
0: 왼쪽 오른쪽 이 거울상 이성질체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만을 구분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라는 공로가 아주 아주 멋졌기 때문에 이번에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우리가 동전을 던진다고 했을 때 동전을 던지면 한 번은 오른쪽이 나오고 한 번은 아니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고 이게
0: 그렇죠.
1: 50대 50으로 나올 텐데 그렇죠. 계속 던지다 보면
0: 그렇죠.
1: 그런데 동전을 앞면만 나오게 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0: 그렇죠.
1: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거의 뭐 화학계의 약간 타짜처럼.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이 진짜 교묘하게 하면 뭔가 있을 수 있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1: 예.
0: 그죠? 그거를 찾아낸 거죠.
1: 와. 이게 어느 정도 비율로 그러면 한쪽 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정도의 방법인가요?
0: 과거에도 이 비슷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사용되는 방법도 많이 있고요. 저도 옛날에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뭐 루테늄 촉매를 이용해 한국을 대표하는 화학자 중에 한 분인 장석복 교수님 뭐 이런 분들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그 비슷한 연구에 잠깐 발들었다가 그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모르고 아, 이런 거 어려운 거 왜 시키시지? 막 이런 생각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1: 네.
0: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 앙리카강하고 소아이 기수 이분들이 하신 거는 자기 촉매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1: 자기 촉매
0: 어떤 물질이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결과로 물질이 나오면 그 결과로 나온 물질이 자기를 만드는 반응을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1: 우리가 촉매라고 하면은 그 반응을 촉진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무언가 촉매를 넣으면 원래는 잘 일어나지 않던 반응이 더 빠르게 네. 더 잘 일어나도록
0: 그렇죠.
1: 돕는 물질이잖아요.
0: 네. 그래서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게 촉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죠.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한국 화학 산업계의 촉매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1: 예.
0: 그런 게 촉매인데 어떤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촉매를 이용해서 물질을 만들면 그 결과물이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걸 더 촉진하는 그 효과를 낸다라는
1: 자기
0: 거예요.
1: 자기 스스로 촉매를
0: 그렇죠.
1: 가져서 자기를 더 많이 만들어낼
0: 그렇죠.
1: 수 있는
0: 그러면 그게 점점 가속되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죠.
1: 예, 촉매가 더 많아지고
0: 처음에 반응을 시작시킬 때는 5대 5 중에 한쪽으로 살짝 쫙 끝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1: 예.
0: 자기 촉매 반응을 몇 차례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한 반복하다 보면 한쪽을 훅 쏠리게 물질이 빠르게 많이 만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걸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1: 그럼 이 연구가 활발하게 돼서 실용화 단계까지 간다라고 하면
0: 물론 실용화 단계도 이미 많이 돼 있죠.
1: 아 그래요?
0: 네, 여기저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약이나
0: 네.
1: 뭐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원 같은
0: 그렇죠.
1: 걸 만들 때
0: 네.
1: 아 그런 걸 훨씬 더 쉽게 싸게 효율적으로 합성을 해낼 수 있는
0: 그렇습니다.
1: 건가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거울상 이성지체 중에 하나만 골라내는 방법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개발됐는데
1: 예.
0: 그중에 좀 굵직한 거 하나를 개발해낸 공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 재밌어요. 일본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노벨 화학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0: 네.
1: 예, 굉장히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0: 네.
1: 지난해에는 기타가와 스스무 교수가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나왔는데
0: 네.
1: 이것도 어떤 연구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0: 아, 이것도 신기하고 재밌는 연구입니다. 근데 이거는 비교적 참신한 연구예요. 파스텔까지 거슬러 나오고 이 정도는 아닙니다.
1: 네네.
0: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금속을 이용할 때 합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1: 네.
0: 금속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금속 같은 걸 많이 만들잖아요. 뭐 아주 아주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청동을 사용한다라고
1: 네.
0: 하면 구리하고 주석을 섞으면 이제 합금이 되죠. 그러면 구리처럼 녹슬지 않고 가공이 쉽고 빛이 나면서도 주석을 섞었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하다.
1: 예.
0: 이렇게 새로운 성질을 줄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금속끼리 섞어가지고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거를 만드는 거는 정말 인류 문명의 시작부터 보편화됐던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타가와 스스무라는 분은
1: 네.
0: 금속 유기물 골격 프레임 워크라는 거를 개발했다라고 해가지고
1: 네.
0: 메타 오게닉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라고 한 공로로 상을 받으셨는데
1: MOF라고 쓰려고
0: 그래요.

0: 그렇고 모프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금속은 아까 말했던 그 금속인데 중간에 이제 올게닉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예. 올게닉이라는 게 이제 유기물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그 말의 뿌리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 생물의 몸에서 많이 나오는 물질이라는 뜻으로 생명체를 그래서 올게니즘이라고 네. 하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온 말이 유기라는 말인데요.
1: 유기물은 보통 뭐 탄수화물, 단백질 뭐 이런
0: 그렇죠.
1: 것들을
0: 네. 거기에 이제 뿌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우리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네. 아 우리 조직이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 여기서 유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기름 유자 써서 유기적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기름처럼 부드럽게 돌아간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처럼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할 때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쓰는 건데요. 그쵸. 그래서 말의 뿌리는 거기 있는 건데 요즘 현대화학에서는 의미가 많이 달라져가지고요. 좀 더 네. 복잡한 뜻으로 유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거를 세밀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냥 약간 기름이나 플라스틱 비슷한 게 유기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0: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체 몸속에 들어있는 게 유기물인 경우가 많이
1: 주로
0: 있습니다.
1: 주로 탄소로 이루어진.
0: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유기물이거든요.
1: 네.
0: 딱 봐도 그거는 금속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재질인 느낌이잖아요.
1: 뭐 석탄 이런 거 탄소로 이루어졌는데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금속이랑.
0: 사람의 몸, 뭐 풀, 뭐 이런 그렇죠. 게 금속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인 재질이잖아요.
1: 그렇죠.
0: 잘 배합을 하면 그 두 개가 마치 합금을 이루듯이 섞여가지고 하나의 물질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이 기타과 스스무 이분이 이제 발견해낸 거예요.
1: 메탈, 그러니까 금속과 유기물이 합성을 그렇죠. 합금을 만드는 것처럼
0: 네, 합금처럼 그렇게 만들어져요.
1: 보통은 지금까지는 그 상상하지 못해요.
0: 그거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쉽지 네.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만들어내면 합금을 만들 수 있는 금속의 재료는 사실은 한정돼 있잖아요.
1: 네.
0: 금속이라는 게 몇 가지 없잖아요. 네. 주기율표에 나오는 금속 그게 사실은 전부고 그중에서도 사람이 많이 갖다 쓸 수 있는 거는 한정 금 뭐 이런 거 무한정으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은 재료의 개수가 되게 한정돼 있거든요. 네. 근데 유기물이 그중에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유기물이라는 거는 온갖 종류의 기름, 플라스틱, 동식물의 몸에서 볼 수 있는 물질 그런 게 참 무수히 무한히 많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의 조합이 엄청나게 다양해지는 거고
1: 네.
0: 별별 특이한 합금 비슷한 구조의 물질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물질을 만들어 보니까
1: 그러니까.
0: 뭐 합금처럼 뭐 단단하고 이런 것보다도
1: 네.
0: 금속에다가 뭐 물질 같은 걸 뿌려보면 그 물질 속으로 조금 뭐 스며드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1: 뭐가? 네. 무언가가?
0: 네. 무엇이든지 뭐 개체든지 간에 액체든지 간에 네. 금속에다 이렇게 부으면 조금 스며드는 현상이 좀 생깁니다.
1: 네.
0: 그런데 그런 스며드는 정도를 자유자재로 조정하는 형태의 어떤 물질을 만들기에는 이 금속하고 유기물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에서 효과가 아주 좋다라는 것 쪽에서 이게 연구의 활용도가 훅 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정밀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수한 물질 딱 하나 있죠. 그것만 싹 스며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별거 아닌 거. 제가 이거 모프 금속 유기물 프레임워크 연구하시는 분에게 뭐 이것도 가능합니까? 라고 여쭤본 걸로 어떤 것도 있었냐면 예. 바닷물 속에 네. 아주 아주 조금이지만 금이 녹아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모프를 잘 만들어가지고 딴 물질은 아무것도 못 스며들고 금만 스며들게 만들어가지고 예. 바닷물에서 이렇게 휘젓고 다니면 금이 다 붙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재미삼아 연구하시는 분도 있긴 하신데
1: 네네.
0: 바닷물에 금 캐내는 거는 효율이 안 나올 것 같고 그거보다 더 많은 수많은 분야에서 예를 들면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어떤 독성 물질만 싹 잡아서 제거한다. 뭐 이런 용도로 많은 그런 활용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0: 노벨상까지 받게 되신 거죠.
1: 광고 듣고 올게요.
2: 가을이 익었습니다. 사과가 익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설렘이 시작됩니다. 백설공주가 사랑한 상큼하고 달콤한 문경사과를 맛보고 신나는 체험과 풍성한 공연,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까지 가족과 함께 더 즐겁고 친구와 함께 더 특별한 가을.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문경세제 도립공원 일원에서 만나는 2026 문경사과축제. 맛있는 사과가 있고 즐거운 추억이 있고 가을의 낭만이 있습니다. 올가을 문경세제로 오세요. 2026 문경사과축제. 이 행사는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부침 사다리

0: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곽재식 교수 화학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벨 화학상 작년과 올해 수상한 연구들을 살펴봤는데요.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일본 과학자가 수상을 했어요.
4: 그렇습니다.
3: 노벨 화학상은. 일본의 누적 노벨상 수상자 수가 관심을 이번에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한다 이런 얘기던데 얼마나 있는 겁니까?
4: 30명 이상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이게 정확하게 뭐 33명이다, 32명이다, 뭐 30 뭐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 8, 9 뭐 많더라고요.
4: 네, 그게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노벨상을 수상할 때 국적을 이야기하면서 수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어느 나라 사람인데 상을 준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개인에게 상을 주거든요.
3: 네.
4: 그래서 노벨상 수상 당시 시점에서의 어떤 국적 이런 게 공식 기록에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그런 분도 있거든요. 노벨상 수상했는데 뭐 일본에서 안 살고 나는 그냥 때려치우고 미국 가서 산다 이런 분 계시거든요.
3: 귀화를 하기도 하고.
4: 네, 그래서 어떻게 집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3: 이중국적이기도 하고.
4: 네, 그래서 실제 뭐 그래도 한 30명은 훌쩍 넘는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 예.
4: 물리학상이 12명, 화학상이 10명, 생리학상이 뭐 6명, 그다음에 문학상도 3명, 평화상도 2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경제학상을 빼고는 모든 분야에 이 수상자가 다 2명 이상씩 있고요.
3: 네.
4: 사실은 경제학상이라는 거는 이 알프레드 노벨이 노벨상을 처음에 제정하라고 유언을 남겼을 때는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거거든요.
3: 주로 기초과학에만.
4: 네. 그래서 경제학상이라는 건 이제 나중에 뭐 이런 스웨덴 이쪽에서 약간 좀 기념으로 이것도 하나 좀 추가해보자라고 해서 나중에 좀 추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3: 네.
4: 어떻게 보면 뭐 기본 노벨상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의 수상자가 다 있고 또 수상자가 많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제일 많죠. 네, 그렇게 제일 많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온 나라입니다.
3: 그러면 일본에서는 누가 처음 노벨상을 받았을까요?
4: 일본에서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유카와 히데키 박사인데요.
3: 예.
4: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1949년에 받은 게 노벨상을 처음으로 수상했던 사례입니다.
3: 네.
4: 그래서 일본은 노벨상을 물리학상으로 처음 시작했어요.
3: 예.
4: 이 유카와 히데키가 뭘로 노벨상을 받았냐면 우리 아까도 물질을 크게 확대해보면 물질 하나가 원자라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물질은 원자라는 아주 조그만 알갱이가 모여서 되어 있는데 그 원자는 한 1000만분의 1mm 그 정도는 아주 작은 알갱이거든요.
3: 네.
4: 그런데 그 원자 하나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원자에서는 전자라는 원자보다 더 작은 게 돌아다니는 영역이 있고 원자의 제일 중심에는 원자 핵 우리가 그냥 뭐 흔히 핵이라고도 부르는 거.
3: 네.
4: 핵무기 뭐 이런 거 핵발전할 때 그 핵입니다. 핵이 중앙에 다 응축돼 있어요. 그 좀 이상하잖아요. 원자라는 거가 나름대로 1000만분의 1m, 1mm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왜 중심 부분에 다 응축된 부분이 그렇게 있을까. 그게 당시 20세기 초에 과학자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거였는데
3: 예.
4: 유카와 히데키라는 이분이 중간자 이론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중간자라는 특이한 물질을 서로 주고받는 반응을 일으키면서 원자의 중심의 핵이 다 들러붙어서 모여 있는 거다라는 이론을 주창하셨거든요.
3: 예.
4: 이 이론이 지금은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 많이 무너졌는데 지금에도 그때 개발된 아이디어가 많이 개선돼 있고 당시로서는 아주 좋은 설명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1949년에 받았던 거죠.
3: 그러니까 원자 핵이라는데 양성자 중성자가 아주 좁은 공간에 다 모여 있으려면은 무언가 그걸 잡아주는
4: 그렇습니다.
3: 그 공간 안에 잡아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4: 네.
3: 그게 중간자라는 거를 처음으로
4: 그렇습니다.
3: 가설을 얘기한 거다. 근데
4: 그렇습니다.
3: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는 그 가설을 서구에서 뭐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4: 유카와 히데키가 처음 발표했을 때는 이제 좀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40년대 말 정도가 되면
3: 네.
4: 아 이거 그럴 듯한 이야기인데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들 약간 행운도 있었어요.
3: 네.
4: 그때 당시에 우주에서 날아와서 관찰된 그런 물질들 중에 중간자하고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자가 실제로도 많이 돌아다니나 보다라고 해서 더 인기를 얻기도 했거든요.
3: 네.
4: 사실은 그거는 중간자는 아닌 걸로 지금 바뀌어졌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0: 해가지고 이제 유카와 히데키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1945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이제 일본 제국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40년대 일본의 나라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예. 일본 이제 끝장났나 보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망해가지고 계속 이대로 그냥 끝나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인도 노벨상을 받는다. 그것도 정말 어떤 두뇌의 대결, 인간의 어떤 천재성의 대결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노벨상에서 그것도 네, 물리학상에서 그것도 일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핵폭탄을 맞아가지고 망했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원자핵의 근원을 밝히는 이론에서 유카와 히데키가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뭐 20세기 중반에 일본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켜준 일대 사건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유카와 히데키 굉장히 큰 추앙을 받고 있죠.
1: 알겠습니다. 사실 일본이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연구 수준과 환경은 지금 수준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일본에.
0: 그렇지만 그래도 수준이 굉장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좀 약간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유카와 히데키가 이제 물리학자였지 않습니까? 네. 이 뭐 유카와 히데키가 공부한 물리학하고 직접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물리학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 힘의 방정식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디에 힘이 LA. 얼마나 작용하면 뭐 가속도가 얼마나 생기고 그쵸. 뭐 시간이 속도가 얼마나 걸리고 이런 거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의 이런 계산이 탄탄히 갖춰지면 잘할 수 있는 게 뭐 유체 역학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비행기 같은 거를 만들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비행기를 만들면 가장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늘을 잘 날아가고 조종도 잘 되느냐 이런 게 물리학 그중에서도 역학 계산을 되게 화려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이죠.
1: 네.
0: 일본 같은 경우에 비행기를 만든 기술 그때 당시에 1949년 이전 정도만 살펴봐도 그 단적으로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만든 게 1903년이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7년이 지난 1910년에 일본의 도쿠가와 요시토시라는 사람이
1: 네.
0: 일본에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타봤어요. 1940년에 나온 뭐 이거 영화 좋아하시는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당시에 영식 함상 전투기 흔히 이제 일본에서는 제로센이라고 많이 하는 일본 사람들은 이 전투기가 최강의 전투기다 이런 식으로도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로센이 최강의 전투기라고 하기에는 미군 전투기 신제품이 나오면서는 많이 패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세계 정상급 전투기하고 공중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전투기를 1940년에 일본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과 거기에 바탕이 되는 물리학을 잘 익힌 인재들이 쫙 깔려 있을 정도의 저력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런 속에서 49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유카와 히데키도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본 과학기술 뿌리가 상당히 깊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1: 예. 과학기술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라고 하셨고 그런 뿌리가 깊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30명이 넘는 30명에 육박하는 그런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연구 환경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0: 네.
1: 일본의 환경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뭐 노벨상 수상 연구 같은 경우에 실제 그 연구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수상하기까지 어쨌든 오랜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오랜 연구의 기간을 거치는지 궁금해요.
0: 그러니까 이게 참 요거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죠.
1: 네.
0: 이게 사실은 요 주제로 얼마 전에 우리 저기 손석희 선생님 하시는 방송에서 이명현 박사님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되게 이제 깊이 있는 좀 재밌는 중요한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1: 그렇죠.
0: 정말 이명현 박사님보다는 좀 이제 얕기 때문에 재미있는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연구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연구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1: 네.
0: 그렇지만은 아닌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노벨 화학상을 탄 소아이 겐소 이런 분은 업적이 나온 거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90년대 중반에 이분이 업적을 발표를 했어요.
1: 네.
0: 그래서 그게 30년 동안 묵어가지고 소아이 겐소 지금 연로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분이 좀 장수하셨기 때문에 노벨상은 이제 세상 떠난 사람에게는 안 주기 때문에 장수하셨기 때문에 이제 노벨상 받으신 거기도 하거든요.
1: 최고령자를 한 살 차이로 놓쳤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0: 그래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노벨상을 받은 사례이기는 합니다.
1: 네.
0: 그렇습니다만 소아이 겐소가 거울상 이산성 질체를 구분해가지고 합성하는 방법을 90년대 중반에 개발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거는 실용화는 먼 연구니까 앞으로 30년 더 투자해야지 인정을 받겠구나 이런 건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그때부터도 대단한 연구다. 이런 거를 개발하다니 조금만 더 해보면 진짜 제약산업이나 이런 거에서 실용적으로 쓸 수도 있겠구나. 주목을 많이 할 만한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도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 발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상을 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육아

0: 히데키 같은 경우에는 이론을 개발한 지 한 10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사실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례거든요. 예. 그래서 연구한 다음에 좀 비교적 시간이 적게 지나가지고 노벨상을 받는 그런 사례도 사실은 또 있기는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뭐 오래가는 연구를 지원하는 것만이 길이다. 뭐 실용적인 연구는 뭐 때려쳐야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다기보다도 예. 좀 넓은 저변 속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렇게 커 나갈 때 어떻게 보면 노벨상을 목적으로 달려간다기보다도 그 어떤 성과 중에 하나가 결과로서 노벨상이라는 거에 눈에 띄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궁금한 점과 좀 의미 있는 점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0: 네.
1: 궁금한 점은 그러면 노벨상 수상 연구 같은 것들은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과
0: 네.
1: 수상을 하기까지 뭐 시간이 10년 또는 네. 30년 이렇게 걸린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럼 그 연구자들은 그 연구로 결과를 내고
0: 네.
1: 노벨상을 수상하기까지 계속 그 연구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0: 아닐 수도 있죠. 아닌 경우 꽤 있죠.
1: 네.
0: 뭐 제일 전설적인 경우로 로저 펠로즈라는 분이 네. 영국분이신데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 받을 때
1: 네.
0: 이분이 결국은 블랙홀에 적용된 연구 결과로 노벨상을 받으셨거든요.
1: 네.
0: 근데 이분이 아주 소시적에 이 연구 결과를 냈는데 55년이 흘러가지고 아주 연로해지신 후에 노벨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1: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50여 년 후에 받기 전에
0: 네.
1: 처음 연구를 할 때는 그 연구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0: 네.
1: 그 연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거나 그런 연구는 또 아니었을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0: 착수할 때만 해도 이제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 착수한 후에는 또 주목을 많이 받기는 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근데 이제 55년 동안 또 그것만 파지는 않으셨겠죠.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업적을 남기셨는데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노벨상 사실은 이게 스웨덴의 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번 어떤 방향으로 해볼까 그 사람들 사실 마음에 달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물리학계의 발전하는 방향을 전체적으로 쭉 평가해 봤을 때
1: 네.
0: 요거가 미친 영향이 지금 물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그 뿌리에 대해서 상을 좀 줘야 될 것 같다라는
1: 네.
0: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상을 주게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 저기 알파고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허사비스
1: 네. 네.
0: 그분 쪽 회사에서 노벨상 받을 때는
1: 네.
0: 사실은 뭐 화제가 되고 많이 인기를 얻고 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또 수상을 했죠.
1: 네.
0: 이분은 아직도 일선에서 활발하게 인공지능 그렇죠. 사업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근데
1: 예.
0: 그분 회사에서 이제 노벨상 수상이 이루어지고 했으니까 다양한 형태로 노벨상 수상은 이루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넓은 저변에
0: 네.
1: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0: 네.
1: 말씀을 해 주셨어요.
0: 네.
1: 일본은 사실 그런 연구 환경이 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왜냐하면 제가 직접적인 그 단순한 비교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한데
0: 네. 네.
1: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0: 그러니까 연구의 태도를 보면 단적으로 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초부터 사실은 과학기술의 전반에서 세계 정상급을 달리고 있다라는 외부의 평가와 내부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1: 예.
0: 뭐 그때 당시로는 경제력으로 따져서도 뭐 세계 정상급이다라고들 다들 이야기하던 시대가 있었고
1: 예.
0: 그 시대가 사실 꽤나 오래 이어졌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 과학계에 있는 혹은 일본 과학계를 보는 시선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과거에 좀 부족했던 걸로 어떤 게 있냐면 세계를 대표로 하는 연구를 일본 사람들이 한다. 세계 인류의 대표로서 해야 되는 연구를 일본 사람들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확실히 앞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 예.
0: 지구가 과연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아보자 이런 연구 있잖아요.
1: 기초 중에 기초.
0: 네, 이런 거는 누가 생각해도 의미는 있는 연구잖아요.
1: 그렇죠.
0: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세계의 근원을 파헤치는 문제니까 이게 무의미한 연구다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할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그거 연구를 자세히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뭐 지질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뭐 지진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응용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도 있는 연구일 거긴 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뭐 한 20년 전으로 돌아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 중요한 주제긴 한데 우리나라 먹고 살기도 바쁜데 거기까지 어떻게 투자하냐 의미 있는 거긴 하지만 그거는 좀 여유가 있는 선진국들이 좀 하게 하고 우리는 당장 바쁜 연구만 하자라는 인식이 우리나라에는 뭐 과거에 좀 있었다면 일본은 상당한 과거로부터 누군가 인류에서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연구를 해야 된다.
1: 예.
0: 그러면 지구를 대표로 할 만큼 그렇게 과학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 그런 연구를 해낼 만한 여건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일본만한 나라도 없는데 일본에서 세계의 대표로 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이 사실 좀 우리보다는 더 뿌리 깊게 있었거든요.
1: 예.
0: 그런 토양 속에서 좀 더 도전적인 연구

0: 조금 더 도전적인 연구에 대한 어떤 평가나 기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1: 아, 그럼 사실은 연구라는 것은 연구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네.
1: 예, 연구비를 받아야 연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과학자 입장에서는. 그 연구는 지원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0: 네.
1: 연구의 가치를 판단하고 계속 지원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어떤 의미 있는 연구라는 부분도 꼭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0: 네네.
1: 예. 네. 그럼 그렇습니다. 기준 일본의 기준들은 그럼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0: 아, 그것도 이제 또 쉽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이기는 한데 네네. 말씀드렸던 그런 세계 최정상에서 다음 세대를 한번 노려볼 만한 기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우리나라의 과거보다는 좀 더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확실히 있었죠. 사실은 이런 지적이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예전부터 뭐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된 세미나 이런 거에 가보면 한 20년 전부터 많이 나오던 이야기가 벌써 이런 이야기 들은 적도 이제 20년인데 20년 전부터 많이 나오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과학기술 개발하면서 과거에는 미투 전략으로 많이 성장을 해왔다. 일본에서 잘해서 성공한 거 미국에서 잘해서 성공한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거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2등 3등을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따라가 전략으로 많이 성공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에 다가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는 돌파구가 나올 만한 분야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 기술은 어느새 우리나라가 제일 선두에서 달리고 있는데 이런 분야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딴 남들이 안 해본 거지만 이게 미래의 돌파구가 보이는 거 이런 거를 퍼스트 러너로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새로운 개척자로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서 20년 전부터 사실은 지적이 좀 됐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구 문화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일본이 그런 면에서 좀 더 먼저 그런 거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우리도 그런 쪽으로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나라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노벨 과학상 수상자 많이 배출한 나라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0: 노벨상 전체 수상자를 따져봤을 때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한 나라는 아까 일본은 한 30명 좀 넘는 정도 이야기한다 그랬죠?
1: 네.
0: 우리나라는 이제 두 명이 있죠. 그죠? 노벨 평화상과 문학상. 우리나라는 두 명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는 미국인데요. 미국은 노벨상 수상자를 400명 이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급 2위하고도 격차도 커요.
1: 네.
0: 한급 다른 정도로 미국에서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이런 수치를 보면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좀 어떤 게 보이냐면
1: 예.
0: 아 그냥 센 나라가 과학도 잘하는구나 이런 게 좀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1: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노벨상을 많이 수상한다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사실은 평가해 볼 수도 있냐면요.
1: 예.
0: 세계의 선진국들 중에서 일본이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거든요. 세계 선진국들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
1: 예.
0: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이 세계 선진국들 중에서 기술력으로는 한때 세계 최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노벨상이 많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숫자만 봐도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으로 이 정도까지 올 동안 노벨상이 좀 적게 나온 거 아니냐. 뭐 프랑스, 독일,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다라고 하는 벨기에 뭐 이런 나라, 벨기에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 뭐 수상자 나오고 뭐 이랬다고 하니까.
1: 예.
0: 그런 나라들보다 우리가 작은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조금 이제 아쉬워서 그렇지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좀 흐름대로 가는 거 경향도 보인다라는 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가 노벨상에만 집중하는 것도 또 뭐 그게 꼭 그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노벨상은 그 물리학상, 화학상, 뭐 생리의학상 이런 기초과학 분야에 주로 주는 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기초과학 외에 또 다른 분야, 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이나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한 것도 네. 사실은 뭐 노벨 문학상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상금을 적게 준다거나 뭐 급이 낮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한 30년 전으로만 시계를 돌려봐도 정말 국민들이 다들 염원할 만한 성과인데 이제 약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혹은 뭐 먼데 무당이 용하다 이런 속담도 있죠. 딴 나라의 업적이 좀 더 부러워 보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조금 더 좀 많이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좀 한 번쯤은 언급해 보고 싶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짚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넓은 저변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되려면
0: 네.
1: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 같은 것들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분명하지
0: 그렇습니다.
1: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 있게 질문을 드리면
0: 네.
1: 우리나라도 연구개발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0: 네.
1: 기초과학 연구에서는 우리는 그럼 혹시 어떤 강점이 있을까? 어떤 부분이 혹시 아쉬운 점일까? 이 부분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기초과학하고 이제 응용과학이나 기술 분야를 이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초과학이 잘 돼야 이제 노벨상 수상이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1: 노벨상을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0: 이야기를 많이

0: 수상하셨어요. 예. 이분도 회사에서 재직을 하면서 회사의 뭐 재직이라기보다 회사의 적을 올리고 있으면서 노벨상 수상하셨던 그런 사례거든요.
1: 네.
0: 그래서 회사에서 연구를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개발한 기술인데 결국은 멀리 보고 기초과학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노벨상도 받고 동시에 그 회사의 큰 사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기초과학 중에서도 결국은 돈 되는 분야들이 사실은 많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 쪽으로 우리나라도 좀 해볼 만하다라는
1: 예.
0: 생각을 많이 하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교수님들 연구자분들이 그런 쪽으로 어떻게든지 제안서를 써가지고 연구비를 받아보시는 걸 위해서 오늘도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 하고 있고.
1: 주로 그러면은 재료과학 뭐 신소재 이런 쪽을.
0: 그런 쪽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반도체 이런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반도체 어떤 공정과 관련된 어떤 기술이라든가 최근에는 뭐 통신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도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광학과 관련된 기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유전자 조작, 생명공학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한때 되게 열풍이 불었었던 적이 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바이오 쪽에 미래가 있다라는 쪽으로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기초과학이면서 연구의 성과가 산업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분야에 우리나라에서도 투자도 많이 돼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잘하면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에도 결실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네. 뭐 기대하시는 분들은 꽤 계신 것 같습니다.
1: 옛날에 100년 전에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 뭐 양자 역학 이런 것들이 뭐 과학자들은 굉장히 관심은 많았지만 사회적으로는 뭐 쓸모없는 형이상학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근데 그게 현재는 뭐 GPS나 내비게이션, 반도체 뭐 MRI 같은 의료기기 이런 데 막 쓰이고 있는 맞습니다. 기술이니까 100년이 네. 지난 지금에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해지고 저변이 넓게 연구가 이루어지면 그게 인류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는 거니.
0: 그렇습니다.
1: 예.
0: 네. 그런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본 기업 사례에서는
1: 네.
0: 기업에서 돈 벌기 위해서 연구에 투자를 한 건데 그 투자의 저변이 넓어지다 보니까 기초과학적으로도 연구를 재미있게 많이 하다 보니까
1: 네.
0: 성과가 크게 나온 경우죠.
1: 예, 1231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면 언젠가 우리나라도 노벨과학상 받을 만한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0: 이것도 이제 이명원 박사님께서 좀 심오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저는 좀 약간 얄팍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1: 자꾸 그러세요.
0: 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노벨화학상이나 노벨생리의학상이나 이쪽에서 수상을 할 때
1: 예.
0: 그 비슷한 분야를 연구하시던 분들 중에 세계 정상급에 가까이 있다라는 교수님들이 언급이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1: 예.
0: 그래서 조금만 삐끗하면 이분이 노벨상 받아도 약간 놀라기는 하지만 안 된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잠시 이렇게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거죠. 그분이 뭐 세계 정상급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과학자는 예를 들면 노벨상은 3명까지 공동 수상을 하니까
1: 네.
0: 세계 3위까지는 안 봐줬냐. 세계 한 7, 8위 정도 돼가지고 정상급인데 3위 안에 들어서 노벨상 받지는 못했냐라고 하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1: 예.
0: 연구를 하면서 세계 정상급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중에서 강대국에서
1: 네.
0: 선진국에서 세계 최일선급 학자들하고 활발하게 연구를 하면서 제자들을 많이 기르고 그 강대국이 선진국이 주도하는 학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
1: 네.
0: 학맥을 통해서 혹은 연구하는 유행을 통해서 기왕이면 그 사람이 하는 가닥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분야의 과학이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이 분야에 연구하는 사람 한국 과학자, 미국 과학자들 있지만 저쪽이 더 굵구나라고 해서 노벨상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칠 시간이라서요. 시간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광고 듣고 올게요.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아나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6: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7: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8: 예, 마칠 시간이네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9: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5 경북고속길 라디오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5 경북구곡길 라디오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0: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3: MBC
14: MBC
15: MBC
14: 라디오
15: MBC 라디오.
1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정원뉴스입니다. 비가 내린 이후 찬바람이 밀려오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봉화 17도, 영주 18도, 안동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3도에서 5도 분포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와 대학 교육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에 참여하는 대신 학생 채용을 일정 부분 책임지는 방식으로 대학 지원 체계를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상북도가 도내 기업 100여 곳과 대학생 900여 명을 동시에 조사한 결과 기업들 인적 수요의 3분의 2가 생산, 기술, 연구직에 몰린 반면 학생들은 3분의 1 정도만 해당 직종 진출을 원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업 현장의 인력 수급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동아시아 종이 문자 비엔날레를 개최합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한중일 3국의 전통 종이인 한지와 선지, 와시를 비교 체험할 수 있으며 3국 작가 30명의 현대 종이예술 작품 40여 점도 선보입니다. 개막 전날 전통종이 국제포럼을 시작으로 한글 토크 콘서트와 3국의 문화를 조명하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동시는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제2회 세계 인문도시 네트워크 총회를 개최합니다. 흔들리는 세계, 변하지 않는 것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19개 나라, 35개 도시와 기관 대표단이 참석해 도시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안동시는 이번 행사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 발전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참가단과 함께 하회마을 방문 등 지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주시는 베어링 산업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국제 트리보 시스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칭화대 등 국내외 전문가가 모여 트라이볼로지 기술과 베어링 산업의 연구 성과와 기술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트라이볼로지는 마찰과 마모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로 베어링 산업이 단순 제조를 넘어 핵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입니다. 문경지역 도예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문경도자 7빛깔 기획전이 문경도자기 홍보 판매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전에는 7개 요장이 우선 참가해 각 요장의 개성과 제작 기법이 담긴 작품을 한 달간 선보이고 매달 요장을 교체하며 새로운 작품과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문경시는 홍보 판매장 내 공간을 활용해 전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도예가와 방문객이 작품으로 만나는 기회를 넓혀 지역 도자 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상주의 새로운 대표 축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이달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상 3천만 원 등 총 상금은 6,300만 원으로 서류 심사와 온라인 투표, 발표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1964년 10월 14일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그보다 한 해 전인 1963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워싱턴 대행진에서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남겼죠. 어제 노벨 경제학상을 마지막으로 이른바 노벨상 주간이 끝났습니다. 어제와 그제 노벨 과학상 부문과 문학상에 대해서 3부에서 저희가 풀어봤는데 오늘 3부에서는 좀 색다른 노벨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괴짜들의 노벨상인 이그노벨상, 노벨상의 권위에 도전한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석하트리 참여를 하는데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군요. 상의 취지도 Laugh and Think, 즉 웃고 또 생각하자라고 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스텔라장의 칼라즈입니다. 각양각색의 개성을 노래하죠. 이그 노벨상도 아마 그런 상일 것 같습니다.

0: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every color you like.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건강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조강기.

0: 부탄가스의 힘?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당겨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네, 지구촌 사이드의 A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A면은 다시 불붙은 중동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전도 마찬가지지만 중동은 끝날 기미가 정말 보이질 않네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친이란 성향의 후티 반군이 지금 붙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전선이 확대되고 충돌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국제공항을 미사일로 공격하면서 10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당사자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과 이란 그리고 주변의 다른 중동 국가들까지 같이 얽히면서 중동 전체의 긴장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는 사우디를 위한 군사작전에는 지난번에 선을 그은 바 있는데 이번에 미군 사망자가 나오니까 또 얘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쉽게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장을 맡고 계신 구기현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3: 예예. 예. 우선 제일 궁금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란 전쟁, 미국과 이란 전쟁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4: 지금 끝난 것도 아니고 끝나지 않은 것도 그렇죠. 아닌 굉장히 예. 그 불모호한 그런 상황이 예. 있다고
3: 어느 날 딱 이건 종전이야 이런 상황은 글쎄 지금 예상으로는 한동안 오지 않을 것 같은데.
4: 네, 한동안 오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선거 이제 10월 27일 예, 예. 네타냐후 이제 총리 이제 선거가 있고 또 이제 11월 미국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적어도 그 두 선거를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 사실 그 향방이 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 선거는 일주일 상관으로 열리는데.
4: 네.
3: 근데 만일에 뭐 지금 예상처럼 공화당이 하원에선 지고. 상원에서도 진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뭐가 크게 바뀌느냐 물론 바뀌기 때문에 더 관심들을 갖기는 하지만
4: 맞습니다.
3: 대외 정책에 있어서 뭐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4: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 상징적인 인물이 예. 여전히 임기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은 한동안 이런 그 중동의 아주 예. 화약고 혹은 굉장히 그 불가예측한 그런 상황들이
3: 예.
4: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3: 구기현 교수께서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 센터장이시면서 동시에 사실은 이란 쪽에 더 네. 연구를 많이 하신 분으로
4: 네,
3: 알고 있는데
4: 그렇습니다.
3: 이란이 지금 트럼프의 주장대로라면 인플레이션이 300%가 넘는다고 하는데
4: 실질적으로
3: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까?
4: 네,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이란 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번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저항 경제라는 그런
3: 저항 경제.
4: 저항 경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 사실은 버티고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이제 그 작동하고 있고요.
3: 예.
4: 실질적으로 이번 전쟁 이후에 뭐 말씀하신 대로 그 높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3: 예.
4: 민중들에게 그 가해진 어떤 생활고나 이러한 고통들은 상당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란 현재 살고 있는 분들한테 좀 물어봤을 때
3: 예.
4: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 이런 폭등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중국과 러시아라는 존재가 사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3: 예.
4: 그 경제를 그나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고
3: 원유도 사가고
4: 네, 중국
3: 농산물도 사가지고
4: 네 맞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를 이제 많이 이제 소비를 하는 것이죠
3: 예예 러시아는 자기들도 전쟁하기 바쁜데 그렇게 도와줄 여력이 있습니까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미의 어떤 그쪽 라인의 일종의
3: 예.
4: 이제 저항의 축을 이제 형성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전에 그 이란제
3: 예.
4: 드론이 굉장히 많이 이제 수출이 됐거든요.
3: 그렇죠. 예, 예.
4: 그래서 서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3: 예.
4: 볼 수 있습니다.
3: 게다가 뭐 트럼프는 러시아의 경유를 또 사들이겠다고 하니까
4: 네.
3: 돈이 러시아 쪽으로 또 굉장히 많이 넘어갈 테고.
4: 그렇습니다.
3: 예, 예. 하여간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풀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이제는 예측하기도 좀 지친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4: 그 비전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관광 산업
3: 예.
4: 그리고 뭐 국제 스포츠 경기 유치 뭐 유명한 뭐 골프 대회랄지
3: 예.
4: 뭐 월드컵은 아직 아니지만 축구 대회랄지 굉장히 그 국제적인

0: 그런 전람회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공항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예.
0: 네. 그래서 일종의 비전 2030의 얼굴과 같은 그런 곳을 사실 처음으로 이제 민간인도 한 뭐 13명 정도가 숨졌다고 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 후티반군은 바로 그 사우디의 가장 뭐랄까 아픈 부분을 친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사고 현장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게도 그 전통적인 순례객의 예, 예. 그런 이제 의상을 입고
1: 그냥
0: 이제 이렇게 줄 서 있는
1: 예, 평화롭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폭탄이 터져버리는 상황이죠.
0: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핸드폰 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여행객 중에 한 예. 명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그 민간인 시설에 이제 그 미사일을 떨어뜨리면서
1: 예.
0: 그 대규모 공습이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1: 예.
0: 최근에는 뭐 아람코도 이제 뭐 공격을 받았다 뭐 이런 보도들도
1: 아람코는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의 가장 큰 석유 회사.
0: 네.
1: 예, 예.
0: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
1: 예.
0: 그럼 이게 갑자기 이제 후티 반군이 공격을 했는가가 아니라
1: 예.
0: 7월로 다시 좀
1: 지난 달력, 7월로요?
0: 네, 예, 지난 예. 7월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지난 7월에 그 하메네이 그래서 참 이 중동 문제가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1: 예.
0: 이 중동의 어떤 이 사우디의 예멘의 사우디 공격 마저도 사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과 다 얽혀 있는 예, 부분이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이란 항공기가 그 하메네이 장례식을 이제 보고 나서 이후에 이제 사나 이제 예멘에 있는 사나 공항에 이제 도착을 하려고 했을 때
1: 예.
0: 사우디 측이 뭐 말로는 사우디가 아니라 뭐 예멘 정부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1: 예.
0: 모두들 이제 사우디라고 알고 있죠. 사우디 측이 이란발 여객기를 막겠다고 하면서 그 사나 공항 활주로를 폭격을 했습니다.
1: 아, 예.
0: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는 어떤 장면이 펼쳐졌냐면 그 예. 사나 거리에 그 후티의 어떤 그 수천 명의 그 예멘 반군 지지자들이
1: 예.
0: 한편에는 그 예멘 그 반군 뭐 깃발과 그리고 한편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국기까지 이제 흔들면서
1: 예, 예.
0: 어떻게 보면 이 사우디에 그 반대하는 그런 예. 그 저항의 그런 모습을 시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게 후티가 그 사우디가 먼저 후티의 사나 공항을 이제 공격한 바 있고
1: 네, 네.
0: 그래서 바로 이제 뉴욕 타임즈에 그런 그 한 그 후티군 측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공항에는 눈에는 눈처럼 공항에는
1: 예.
0: 공항으로 이런 이제 논리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1: 예. 전체적으로 대체 상황을 보면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작은 나라가 아닌데 후티 반군에 밀립니까?
0: 밀린다고 할 수는 없지만
1: 예.
0: 사실은 땅에서 봤을 때는 비등비등하지만 사실 하늘에서는 사우디가 수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예.
0: 지금 이제 지상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바브엘반 대부 해협 근처에
1: 예.
0: 목항을 두고 이제 서로 뭐 장악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1: 예. 예.
0: 사우디는 대규모 공습으로 사실 이미 후티군에 이제 수백 곳을 이제 타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그 사우디 측의 요격 미사일이 재고가 이제 바닥이 난 예, 상황이다라는 예. 그런 추측이 있기 때문에
1: 아, 그래서 수세로 바뀌었다.
0: 네, 그래서 예. 굉장히 이제 비대칭 소모전이랄 것이 사실은 뭐 예멘 측에서는 별로 이제 잃을 게 없는데
1: 예.
0: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의 이제 공항까지도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예.
0: 사우디 측에서는 뭐 앞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어떤 회의랄든지 뭐 회담이랄지 스포츠
1: 예.
0: 경기랄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재개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 상황인 거죠.
1: 그 여기에는 여전히 그렇다면 이란이 배후라고 봐야 됩니까?
0: 이란이 배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1: 후티는 이란 편이라면서요.
0: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1: 예, 예.
0: 이란이 이번 공격을 지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1: 예.
0: 그리고 증거도 아직 없습니다.
1: 그렇겠죠.
0: 하지만 이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게 참 뭐 제가 뭐 말장난을 하는 것 같지만
1: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0: 네 예. 사실은 이란과 이해관계가 그 후티 반군으로서는 굉장히 이 연대 의식들이
1: 예.
0: 공고해 있고 실제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도 든든한 그런 지원군이 바로 후티 반군이었습니다.
1: 예, 예.
0: 이스라엘도 이제 대리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주기도
1: 예,
0: 하고요.
1: 그건 알겠는데 그럼 후티가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은 뭡니까?
0: 후티가 얻는 것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후티

0: 후티가 얻는 것보다 후티가 당연히 얻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사우디가 우리는 지금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지만 예. 그 이전에 이미 사우디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예멘 정부군과 함께
1: 예.
0: 이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1: 예.
0: 사실 이런 공격을 한 번씩 어떻게 보면 이번 민간 그 공항에 대한 공격이 결코 작지 않고 민간인 예. 사상자가 많이 나왔기
1: 그러니까요.
0: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공격인 것이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후티 반군의 어떤 세력들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1: 예.
0: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그 이런 뉴스를 전해드릴 때마다 이제 좀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반군 또 뭐 무슨 족족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0: 네.
1: 그 자금원은 다 어디입니까?
0: 글쎄요, 뭐 자금원은 그 예. 안에 상당 부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반군 이렇게 하면 뭐 그냥 게릴라처럼 소규모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1: 예.
0: 제가 알기로는 예멘 후티 반군은 오히려 정부군보다 훨씬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고
1: 예.
0: 보통의 중동의 어떤 반군이나 아니면 반정부 군사 세력들을 보면
1: 예.
0: 단순히 군사력만 조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력을 장악을 하는 것입니다.
1: 하나의 작은 정부라고 봐야 된다는
0: 그렇습니다.
1: 얘기죠.
0: 그렇기 예.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세금이랄지 거기서 나오는 이권들을 통한 어떤 기금들을 마련할 수
1: 예.
0: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란에서도 상당 부분도 지원을 할 것입니다.
1: 그럴 수 있겠죠.
0: 네.
1: 예. 미국인 사망자가 나오면서 트럼프는 군사적 개입을 한다고 하진 않았고
0: 그렇습니다.
1: 좀 애매한 상황인데
0: 네. 예. 굉장히 애매하게 뭐 오늘 그런 보도가 나왔죠.
1: 예.
0: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 선거 후에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0: 선거 후에 두고 보자. 자 이거는 사실은 후티는 후티 반군은 여러 그 이 매체나 뭐 뉴스 보고서를 보면.
1: 예.
0: 끊임없이 미국과 직접적인 오만의 중재로
1: 예.
0: 늘 후티 반군은 내가 사우디는 공격을 하지 미국은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신을 했습니다.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후티는 어쩌면 미국이 저렇게 하더라도 저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1: 예.
0: 발언이 있더라도 쉽사리 이 예멘 지역에 뭐 지상군을 투입한다든지
1: 예, 예.
0: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계산이 서 있을 것 같습니다.
1: 미국인 사망자가 나왔으니까 상황은 바뀌었지만 트럼프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발을 들여놓기 어려운.
0: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란 전쟁도 마무리되어 있지
1: 그러니까요.
0: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그리고 이후에도
1: 예.
0: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제 1차 목표이지
1: 예.
0: 이 예멘 후티 반군까지도 같이 어떤 중동전을 확전하려는
1: 예.
0: 그런 움직임은 스스로도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1: 예.
0: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오늘 트럼프의 발언은 선거 후에 두고 보자였는데
0: 네.
1: 글쎄요 후티 반군에서는 뭐 두고 보자는 사람 안 무섭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0: 그렇습니다.
1: 예 그리고
0: 때문에,
1: 특히 이제
0: 네.
1: 홍해가 지금 그 뭡니까 저 호르무즈 해협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원유 수송로의 대안이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여기를 후티가 또 적극적으로 막아버리거나
0: 네.
1: 이러면 또 골치 아픈 상황이 생겨서
0: 그렇습니다.
1: 트럼프로서도 아마 이 문제는 쉽게 계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걸 다 알고 지금 후티 반군은 더 세게 움직일 가능성도 더 있어 보이고요.
0: 네. 이번 전쟁에서 사실은 이란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1: 예.
0: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1: 그렇죠.
0: 그 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1: 예.
0: 그 부분에 있어서 아 그 다음은 홍해까지 막아버리면
1: 예.
0: 그야말로 이 중동 걸프 지역의 어떤 수송로가 전체적으로 막혀버리고
1: 예.
0: 그 막힌다는 것은 국제적인 어떤 경제적인 정말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1: 예.
0: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예멘 측에서는 예멘 그 후티 반군 측에서는 홍해를 카드로 잡고 있고
1: 예.
0: 이란은 이제 호르무즈를 협상의 카드로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1: 예.
0: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의 서아시아 연구소의 구기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이글스가 오랜만에 발표했던 앨범이 있죠. 거기서 Hole in the World를 듣겠습니다. 9.11 테러의 충격 이후에 나온 곡인데 늘 하는 말이긴 하지만 세상은 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글스의 곡을 듣겠습니다. Hole in the World입니다.

0: 가을이 깊어질수록 청송의 풍경은 더 달콤해집니다. 맑은 공기와 큰 일교차, 청정한 자연 속에서 정성껏 자란 청송 사과, 아삭한 한입에는 청송 햇살이, 풍부한 과즙에는 가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의 가을이 가장 맛있어지는 순간 청송 사과 축제가 찾아옵니다. 싱싱한 사과도 맛보고 볼거리와 체험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한입 가득 느껴지는 청송의 가을, 올해도 청송사과와 함께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문이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예, 손석희 12시 2부의 국제뉴스 강다은 아나운서입니다.
2: 미국 대통령이 대만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44억 달러, 약 6조 원 정도를 투자하고 향후 20년간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액화 천연가스 LNG 30%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래스카 지원 유세에서 말했습니다. 대만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도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언급했는데요. 이번엔 백악관 신임 대변인도 말을 마쳤습니다. KT 제커라이어 백악관 대변인은 첫 공식 브리핑에서 트럼프의 국정 성과로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450억 달러, 원전 팔기 1200억 달러 등 최대 2000억 달러, 우리 돈 약 280조

0: 3천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꼽았습니다. 트럼프가 러시아로부터 미국의 열흘 사용량을 충당할 수 있는 경유 480만 톤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힌 이후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어떨까요? 미국과 러시아의 경유 공급딜 이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는데요. 이후 젤렌스키는 최근 이틀간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 당시 공습 조기 경보를 받지 못했다고 SNS에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위성 정찰 능력이 없어서 미국이나 나토로부터 러시아의 공격 징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뉴욕타임즈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탓에 트럼프가 정보 공유를 끊은 게 아닌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정보 공유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간선거 전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도 밝혔었죠. 하지만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로 대이란 공동작전을 검토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의 입장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일본의 명목 GDP가 올해 세계 4위에서 내년에 세계 6위로 두 계단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명목 GDP는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보는 지표죠. 내년 기준 4위 인도와 5위 영국에 따라잡히는 건데요. 한때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이 1960년 이후 67년 만에 다시 6위로 밀려나는 겁니다. IMF의 10월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GDP는 미국, 중국, 독일, 인도, 영국, 일본과 프랑스 순입니다. 한국은 올해와 같은 12위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1: 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つながる
4: Let the world man on it
5: Connect with the world
6: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7: 예, 손석희의 12시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5% 넘게 빠지면서 6천선을 간신히 지켰고, 오늘 상황 보니까 뭐 조금 회복되는 것 같긴 한데 코스닥은 여전히 좀 더 약세인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어제 하락에는 중국 반도체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많죠.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 여기서 올해 안에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니까 한국 반도체가 지금처럼 1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우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HBM, 여기에 대해서 의존도를 좀 줄이겠다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위협하는 변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 걸음 더 들어가죠. 박정님 K-프리덤 자산운용 대표께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십니까.
7: 처음 뵙겠습니다.
8: 네, 반갑습니다. 예,
7: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8: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7: 예, 예. 네.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은 드린 것 같습니다만.
8: 1%, 2% 사이로 시장은 올라있는 것 같고, 이제, 어제 내린 만큼, 예, 회복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어제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8: 네.
7: 예. 어제 많이 떨어진 이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일까요?
8: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세미나나 이런 걸 많이 다니다 보면,
7: 예,
8: 이제 상반기에 소위 한국의 두 개 메모리 회사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올라가는 시장에 너무 많은 자산을 배분을 하셨다가,
7: 예, 예,
8: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7: 예,
8: 중국발 뉴스가 나오는 거를 하나의 이유로 조금 손절매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지 않았나라고,
7: 예,
8: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 예, 예. 그리고 또 뭐 그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네, 안 오른 이유는 이미 선 반영이 됐다 이런 분석도, 네, 나왔었고요.
8: 네,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간에.
7: 예,
8: 그래서,
7: 예,
8: 메모리 반도체들의 한 향후 1년, 2년 정도에 대한 실적 기대치는 사실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앞으로 뭐 크게 반등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뭐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8: 제가 주가를 맞출 수는 없지만, 네, 네, 네, 네, 현재 나와 있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이미 시장에서 이렇게 새로운 이제 업사이드의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7: 예,

0: 조금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1: 예.
0: 워낙 메모리 가격이 비싸고 마진이 높은 만큼 당연히 우리 자본주의에서 그 마진을 가져가기 위한 경쟁자도 생기고 또
1: 예.
0: 고객사도 혁신을 하고 이런 것들이
1: 그렇겠죠.
0: 생기면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방어하는 입장이
1: 예.
0: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하여간 뭐, 반도체 비중이 큰 국가가 우리뿐만 아닌데,
0: 네.
1: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이 낙폭이나, 또 올라간 폭이 이젠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은, 낙폭이 왜 이렇게 유독 큽니까?
0: 상승폭이 유독 크기도 했었고요.
1: 아,
0: 예, 지난
1: 지난번에.
0: 1년, 2년을
1: 예.
0: 보면. 또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AI의 효용에 대해서 사실 다들 이제는 느끼고 있잖아요. 저도
1: 예.
0: 애널리스트를 안 뽑아도 될 정도로 이제 GPT나 클라우드의 발전 속도가 훨씬
1: 예.
0: 빠른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AI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이면, 다르게 얘기하면 메모리에 대해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을까, 내려가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AI가 좋을 거기 때문에 메모리에 투자해야 돼, 이랬는데, 사실은 AI가 좋으려면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는 게 좋고,
1: 예.
0: 예, 그래야 더 많은 혁신들이 멀리 퍼질 수
1: 그렇겠죠.
0: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제까지 가져왔던 메모리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메모리가 뭐 계속 많이 필요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는데,
1: 예.
0: 정말 AI가 이렇게 좋고 정말 생기는구나, 이게 일어나는구나, 현실에서 AI라는 게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메모리 가격이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떨어지는 게더 AI에는 좋은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1: 예.
0: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3, 4의 과점 구조에서 중국 회사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
1: 예.
0: 3, 4 중에 가장 이제 그 생산량이 작았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1: 예.
0: 이제 2030년까지 한 2천억 달러 정도의 이제 그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30% 정도는 미국 정부가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다
1: 예.
0: 보니까, 결국은 가격의 방향에 있어서, 예, 지금까지 지난 5년간 증설이 별로 없어서 공급이 제한적이었던 것과 이제는
1: 예.
0: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또 걱정을 하는 관점이
1: 예.
0: 시장에
1: 우리만의
0: 들어오면서,
1: 어떤 그 특장점을 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0: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십 년간 3, 4의 과점이었는데 어쨌든 새로운 플레이어가
1: 예.
0: 중국에서도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
1: 그렇겠죠. 예.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코스피 쪽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시장을 보는 그런 뭐랄까 관점이 시각이 이제는 조금 덜 낙관적인가 보죠.
0: 저는 일단 글로벌의 큰 자산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을 할때 지역별, 뭐 산업별, 뭐 기업별 분산 투자를 하시는데,
1: 예.
0: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업체들을 오랫동안 투자한 운용사들은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을 거고,
1: 예.
0: 한국의 비중도 너무 높아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그런 자산 배분 관점에서 이 비중을
1: 예.
0: 조금은 줄이는 과정이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1: 예.
0: 있습니다.
1: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역시 그 우리 기업들에 대한 경쟁자들의 등장. 뭐 어제 오늘 특히 얘기가 되는 것이 이제 창신 메모리인데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을 내놓겠다. 이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은 뭡니까?
0: 쉽게 얘기하면 동일한 웨이퍼 상에서
1: 예.
0: 훨씬 더 많은 높은 성능, 그러니까 높은 생산량을 구현해낼 수 있는 거라고
1: 예.
0: 보면 되는데, 사실은 그 기술이 중국만 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1: 예.
0: 기존의 메모리 3사가 이미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다할수 있는 기술이고요. 근데
1: 예.
0: 반도체에서 항상 이 뭔가 헤드라인 뉴스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랑 그 기술을 대량 생산으로 높은 수율로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딜리버리를 할수 있는 거는 완전 다른
1: 예.
0: 개념이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 해당 기술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엄청나게 대량 생산을 높은 수율로 수익을 내면서 할수 있다는 건지는
1: 예.
0: 잘 모르겠고요. 할수 있는
1: 아,
0: 건
1: 예.
0: 누구나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예,
1: 예.
0: 그래서 네, 한국이나 미국의 메모리 회사들이 그 해당 기술을 이제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기존 기술로도 더 조금 더 스트레치해서 이렇게, 왜냐면 이미 비용을 태운 기술로 더
1: 네.
0: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기술로 갈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고,
1: 아,
0: 이제
1: 예.
0: 그게 한계에 달했을
1: 굳이
0: 때,
1: 새 기술을 해가지고 돈을 더 드릴 필요는 없이 조금 이렇게 개선하면.
0: 예, 대부분 좀 그렇게, 반도체는 워낙
1: 예.
0: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기술은 초기에는 수율이 낮기 때문에
1: 예.
0: 사실 부담이 크거든요.
1: 아, 그러면
0: 그래서
1: 창신 메모리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신기술을 내놨다 한들,
0: 네.
1: 그것이 곧바로 어떤 시장의 수익성과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0: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건가요?
1: 그게 실질적으로 수율이 높게 나오면 생산, 어떻게 보면 공급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겠지만, 사실 새로운 기술이 처음부터 수율이 굉장히 높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0: 그럼 어제 오늘, 특히 어제 시장은 너무 과민 반응한 건가요?
1: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인데, 이제 그 해당 기술과 관련된 뉴스는 저는 과민 반응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제가 배운 걸로 이렇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좀, 일반 메모리 반도체인 DRAM에 4F 스퀘어, 그러니까 4F 스퀘어라는 신기술을 적용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 안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6평짜리 공간이 있다면, 기존의 6F 스퀘어 기술로는 여기에 방 6개를 만들어서 들이밀 수가 있는데, 새로운 그 4F, 4F 스퀘어는 여기 방에 9개가 들어간다. 그만큼 더 적은 면적에서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다.
1: 네네.
0: 역량을 가지고 있다.
1: 네네.
0: 그러면 사실 그 같은 크기의 반도체 기존의 것보다 한 2배 이상의 성능이 들어갈 수 있다. 두 배는 아니죠. 한 50%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그만큼 굉장히 혁신적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이 지금 창신해서 예를 들어서 연말부터 이거 우리 생산할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1: 생산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왜 그들이 그 기술을 가야 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그 기술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아직 상용화를 안 하는데 왜 중국은 그 기술을 가느냐 하면 제 추측에는 원래 제일 먼저 가는 거는 그 이제 미세화 기술을 먼저 가는데 뭐 DDR5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1A, 1B, 1C에서 점점 이제 성능이 좋아지고 미세화되는 기술이 있는데 그 미세화를 하려면 장비가 굉장히 좋은 장비, 그림을 그리는 좋은 장비가 필요한데 노광 장비라고 하는 게 그 EUV 장비라고 하는 ASM.
0: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1: 그래서 어쨌든 그림을 그릴 그 내 설계를 그대로 그려주는 거를 점점 더 얇고 미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현재 중국에 이제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다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옛날 장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세화를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지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이렇게 가로로 있는 거를 세로로 세우는 식으로 이제 만들면 공간이 아까 말씀주신 대로 공간을 덜 쓰면서 더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0: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금방 알겠네요.
1: 네, 그런 기술을 이제 미리 적용을 하는 이유가 미세화가 기존 장비로는 하는데 한계에 다다랐고 새로운 장비는 지금 미국의 제재로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더 미래의 기술을 조금 가져다가 옛날 기술과 접목을 시키려는 의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0: 뭐 좋게 보면 기술의 혁신인데 또 나쁘게 하여간 부정적으로 보면 고육지책.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1: 근데 저는 그거조차도 조금 의심스러운 게 이제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세우게 되면 이거를 또 이제 저희가 식각 기술이라 그래서 그린 거를 이제 우리 판화하듯이 이렇게 구현을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식각 기술이 이렇게 낮을 때랑 높을 때랑 굉장히 이제 기술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0: 그런가요?
1: 그 장비 역시 또 미국이나 이런 데가 잘하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그거를 충분히 구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아직
0: 의구심이 좀 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기술 추격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건 맞지 않습니까?
1: 네, 그거는
0: 중국 쪽에서
1: 그리고 생각합니다.
0: 미국이 아무튼 뭐 이런저런 걸 다 막아놓으니까 막아두면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하는 거기에 투자가 더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뭐 기술자들이 다 하는 일이니까 오히려 더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역효과로 중국의 기술이 더 빨리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1: 네네. 저는 그 오히려 미국의 사실 빅테크나 그런 리더들도 소심하게 말씀은 하시지만 요즘 그 정치 상황에서는 실제로 제약을 두는 게 오히려 혁신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까? 지금 그 뭐 아신 것처럼 세계 메모리 반도체 빅3는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소위 이제 빅3 체제 이걸 위협하는 수준까지 그렇다면 중국은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저는 메모리라는 것 자체는 여전히 범용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누구의 제품을 써도 사실은 우리 핸드폰 안에서 삼성 걸 쓰나 마이크론 걸 쓰나 똑같기 때문에 그 해당 범용과 관련된 부분은 중국 자본이 계속 도와주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따라잡을 수

0: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예.
0: 근데 지금 메모리가 가는 방향이 이제 과거랑 반도체가 큰 차이가 과거에는 설계자가 많지가 않았는데
1: 예. 예.
0: 뭐 예를 들어 CPU 하면 인텔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AI 시대에 설계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1: 아, 예.
0: 다양한 설계자가 자신들의 설계에 딱 맞는 메모리 서비스를 원하고 있고
1: 예.
0: 그 고객과의 관계는 그러니까 범용 메모리를 가지고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그
1: 예.
0: 관계 자산은 이제 중국이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1: 아, 예.
0: 예, 그런 방향으로 AI 시대에 지금 메모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 예.
0: 이제 고객과의 그런 관계 자산 예, 그 고객에 맞춤형을 해서 메모리를
1: 예.
0: 하는 거는 또 중국이 따라잡기는 글로벌
1: 예,
0: 시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기술 얘기를 하면 사실 저 같은
0: 네.
1: 문과 출신은 좀 어렵긴 한데.
0: 저도 문과.
1: 아,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어려운 네. 게 있습니다. 이거 한 도전해 봅시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0: 네.
1: 요즘 반도체 산업에서 아키텍처가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는데 시간 많이 남진 않았지만 네. 짤막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0: 그 과거에는 반도체 칩 하나를 잘 만들면 됐었는데
1: 예.
0: 지금은 칩 하나를 점점 미세화하는 이제 기술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1: 예.
0: 칩 하나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칩들을 묶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서
1: 예.
0: 그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자가 되고 있는데
1: 예.
0: 그러려면 나 혼자만 잘하면 안 되고 내 칩이 다른 칩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할 수 있을지에
1: 예.
0: 대한 이제 그런 연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해지다 보니까 옛날처럼 반도체 칩이 중요하다 이거보다는 그 칩들이 들어간 하나의 연결 시스템이
1: 예.
0: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아키텍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1: 미국에서는 뭐 상당 부분 그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기술적 발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네.
1: 우리는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0: 그 부분이 아쉽게도 사실 그 결국 그게 칩을 연결하는 게 첨단 패키징이라는 영역인데 그
1: 예.
0: 영역을 사실 제일 잘하는 거는 대만의 TSMC이고
1: 아 그렇군요.
0: 이제 두 번째 자리를 사실 엔비디아의 젠순왕이 2028년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인텔의 첨단 패키징 아키텍처를 쓰겠다라고
1: 예.
0: 했기 때문에 한국이 사실 그 생태계에 들어가기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근데 미래 일종의 미래 먹거리 저 개념으로 보자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상당히 불리한 상황 아닌가요?
0: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예.
1: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그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니 아니면 그 SK니 그쪽으로 사업의 방향 전환을 하기에도 늦었습니까?
0: 그러니까 메모리로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1: 예, 예.
0: 근데 아주 100년, 50년, 100년 이렇게 내다본다면 중국처럼 한국도 이제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설계자들을 저는 키워야, 그러니까 아키텍처
1: 예.
0: 설계하는 사람들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한국이 워낙 메모리 중심으로 발전해오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예, 지금부터라도 좀 설계 생태계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아이고,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왜 이제는 애널리스트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네.
1: 약간 다른 주제긴 한데 AI 때문에.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0: 저는 네 확실히 저희 예를 들면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AI에게 알려주고 매일 아침 글로벌하게 저희가 투자를 하는데 그 기업들에
1: 예.
0: 대한 모든 업데이트를 그냥 8시에 내 이메일로 요약해줘 하면 오니까
1: 예.
0: 사실 과거에는 그것도 사람이 했던 일인데
1: 그렇겠죠.
0: 이제 대부분 유지 보수를 위한 업무들은
1: 예.
0: 사람이 필요 없어지고.
1: 아, 네. 그럼 AI가 인간의 어떤 고용시장을 잠식한다는 것이 실제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네. 판단하십니까?
0: 저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애널리스트 다 비슷한 것 같고
1: 예.
0: 오히려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하는 일은 아직까지는 사람이 좀 더 할 수 있는
1: 일인 것
0: 같습니다.
1: 예. 아, 예. 뭐 현장에 계신 분의 말씀 들어봤더니 정말 그런 우려 같은 것들이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정임 대표님, K프리덤 자산운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아, 시장이 이렇게 정신없이 변해가니까 특히 투자자분들은 뭐 요즘도 마음이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마음도 가라앉히실 겸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제...

0: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3: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예, 일부 지구촌 사이드 A를 들으시고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문자 2135 쓰시는 분께서 전 세계가 그냥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별로 있어 보이지 않죠? 예, 더 크게 싸우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학자들은 인간이 역사를 기록한 이후에 전 세계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은 단 3일에 불과하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늘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 좋은 말씀을 못 드려서. 미니의 박현미님, 어렸을 때는 세상이 발전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자랐는데 지금은 세계가 후퇴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언제가 정점이었을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수록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하셨습니다. 예, 오늘 방송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혼란스럽게 싱숭생숭하게 만들어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늘 좋은 얘기만 하면 더 좋은 건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진행자로서도 가끔 하긴 합니다. 2부에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를 들으시고 미니의 김원성님, 창신이 신제품 출시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예고만으로 주식이 급락하다니

0: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증거 같기도 합니다. 예, 바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신제품 출시하지 않았고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고 아까 우리 저 박 대표께서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조금 의심스러운 눈치를 가지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국가 간의 경쟁이 심하고 기업 간의 경쟁도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리 흔히 말하는 서동요를 읊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백일홍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오는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시와 신념으로 빛을 남긴 사람 이육사. 그의 뜨거웠던 삶과 이야기가 무대 뮤지컬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뮤지컬 이육사.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앞 낙동강변 둔치 1원에 위치한 안동 이지구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동을 음악과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예매는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54-815-7187. 안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2026 뮤지컬 이육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 대교가 내일 공식 개통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북중 양측의 협의를 거쳐 신압록강 대교를 15일에 정식 개통하고 같은 날 합동 개통식도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왕복 4차로 총 길이 3026m인 신압록강 대교는 지난 2014년에 완공됐지만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그동안 통행이 미뤄져 왔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 인사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2일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면서 중수청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 정의를 실현 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0: 보며 총 3조 1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의 운영자들이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특별대응 TF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총책과 부총책, 개발자 등 3명을 아랍에미리트 당국과의 공조로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세탁하고 2016년 해외로 도주 UAE 등에서 10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지난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1조 원 넘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이 가운데 81%는 미국 본사에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1조 5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 6,317억 원에서 5년 만에 약 1.7배로 증가하며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잡아내기 위해서 오늘부터 민간 구급차의 GPS 기반 운행 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공포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응급환자 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대한인명구조단은 오늘부터 구급차 운행 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사후에 서류와 GPS 기록을 대조해 위반 여부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구급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 시간을 실시간으로 수집 관리하게 됩니다. 관세청이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최근 K브랜드를 가장한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8월부터 9월 말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집중 단속을 벌여 국내로 들여오려던 위조 상품 28만여 점을 적발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완구와 문구류가 9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고 신변잡화와 의류, 가방류, 화장품류가 뒤를 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일부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에는 오후까지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 대구와 부산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 18도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예, 손석희의 12시 3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들, 오늘의 주제는 이그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은 아니고 이그노벨상은 노벨상을 패러디한 상이죠. 각종 기상천외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상을 줍니다. 저희가 어제 그전은 좀 진지하게 노벨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재밌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과학동화의 편집장인 이창욱 편집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부의 첫 곡은 늘 그렇듯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채워드리고 사연과 추천곡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소소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3: 필링도 주문도 역시 서머네 드피아. 국민 인쇄 서머.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예, 가을이면 노벨상과 함께 이목을 끄는 또 하나의 시상식이 있죠. 노벨상을 패러디한 이그 노벨상입니다. 뭐 예를 들면 개구리를 공중부양시키는 방법, 욕을 하면 실제로 고통이 줄어든다, 항우울제를 먹으면 조개도 기분이 좋아질까, 뭐 이런 어찌 보면 좀 황당한 연구에 상을 줘서 괴짜들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과학계의 이름난 석학들이 왜 이런 엉뚱한 연구에 몰두하는지, 과학 전문 매체 과학동화의 이창욱 편집장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반갑습니다.
2: 예예. 예. 예전에 그 손경제 한동안 나와주셨었잖아요.
3: 예예. 예.
2: 오래된 일이죠 좀.
3: 작년까지 나왔었죠. 예. 좀
2: 아주 시간이 아주 오래되진 않았군요.
3: 예예.
2: 예. 예. 그 과학 전문 기자들한테는 아무튼 10월이 1년 중에 제일 바쁜 달일 테고.
3: 그렇습니다.
2: 노벨상 때문에.
3: 예.
2: 예, 예. 근데 이제 그 노벨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까지 한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고요.
3: 예.
2: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른 얘기. 그러니까, 이그 노벨상.
3: 그렇습니다.
2: 어디서 어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이그 노벨상, 이제, 이그 노벨상, 이제, 뭐랄까요. 그, 노벨에다가, 예. 앞에다가 EIG, 이그를 붙여서 만든 예. 이그 노벨이라는 이름인데, 원래 주최 측은 이제 뭐 알프레드 노벨의 먼 친척인 뭐 이그나시우스 노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예.
3: 사실 다 거짓말이고요. 사실 이그 노벨 품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영어로.
2: 예, 예.
3: 그것과 비슷하게 들리게 만든 말장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예. 살짝 단어 순서만 바꿔놓은 거군요. 그러니까.
3: 예.
2: 예. 예. 아 예. 근데 하여간 뭐 이게 그냥 장난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laugh and think라면서요.
3: 맞습니다.
2: 그 웃기긴 하지만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이런 예. 뜻이겠죠?
3: 예.
2: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근데 그 이게 하버드대에서 발간하는 잡지에서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시작은.
3: 그렇습니다. 시간이

0: 좀 지났는데 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저희 우리나라 언론계나 이런 데서도 노벨상만큼이나 명성을 조금씩 얻어가고 있더라고요.
1: 예, 예.
0: 이름 들으면 아실 수 있다시피 노벨상을 아예 대놓고 패러디해서 만든 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미국의 과학 유머 잡지 황당무계 연구 연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번역이 되는데 예, 예. 여기서 있는 이 연보에서 그다음에 마크 에이브럼스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만들었고요.
1: 예.
0: 91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올해로 벌써 36년째입니다.
1: 어휴, 꽤 오래됐네요.
0: 예. 예. 캐치프레이즈가 말씀 주신 것처럼 Laugh and Think입니다.
1: 예. 그러니까
0: 처음 들었을 땐 엉뚱하고 웃긴데 결국에는 아,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생각을 깊게 하게 만드는 연구를
1: 예.
0: 매년 10개씩 지정해서 9월에 상을 주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10개 저희 이제 노벨상 같은 경우에는 딱 분야가 정해져 있잖아요.
1: 예, 예.
0: 여기는 자기들 좀 마음대로입니다. 어떤 때는 공공보건상 들어가기도 하고.
1: 아, 매년 바뀝니까?
0: 뭐 물리, 생물, 화학, 이 중요한 건 다 있는데.
1: 예, 예.
0: 나머지 10개나 되다 보니까 뭐 건축학상이 들어갈 때도 있고. 예. 조금씩 바뀝니다.
1: 근데 이게 이제 그 만들어질 때 지금도 그렇지만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참여를 하고.
0: 예.
1: 또 여기서 이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노벨상을 진짜 받기도 하고.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엉터리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지금 패러디로 유명하고 이제 재미있는 행사로 많이 알려졌지만
1: 예.
0: 가면 갈수록 이제 뭐랄까 과학계의 파티나 성대한 축제 이런 느낌으로 계속 변모하고 있다는 게 저의 인상입니다.
1: 예.
0: 처음에는 이제 패러디이자 조롱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롱하는 식의 상도 줬었는데 요즘엔 확실히 Laugh and Think로 방향을 예. 잡고 중요한 엉뚱하지만 생각해 볼 만한 연구에다가 상을 주는 그런 예.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1: 그 우리나라 사람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긴 좀 조롱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0: 아, 그거는 아마 한국인 수상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 지금 말씀해 주세요.
0: 아,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한국인이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적은 없었지만
1: 예.
0: 노벨상은 그래도 한 5분 정도 받았습니다.
1: 예.
0: 뭐 예를 들어서 99년에 이제 향기 나는 양복을 발명했던 FNC 예. 코롱의 권혁호 씨라든가.
1: 그건 조롱이 아닙니다.
0: 조롱이 아니죠.
1: 예.
0: 그다음에 과학 쪽에서 보면 뭐 2017년에 커피잔 들고 날 때 커피가 어떻게 안 쏟아지게 할 수 있을까?
1: 예.
0: 로 논문을 썼던 한지원 씨가 유채역 학상.
1: 역시 조롱이 아닙니다.
0: 그다음에 이분은 최근에 저도 만나 뵙고 강연도 들었는데 2023년에 스마트 변기를 개발한 지금은 싱가포르에 가신
1: 예.
0: 과학자 박승민 교수님.
1: 스마트 변기가 뭡니까?
0: 스마트 변기.
1: 아, 변기?
0: 예.
1: 화장실의 변기요?
0: 스마트 변기가 뭘까요?
1: 모르겠는데요.
0: 저희가 이제 신체 검사나 건강검진을 하면 예, 예. 피를 뽑지 않습니까?
1: 예.
0: 피를 뽑으려면 어쨌든 주사기를 맞아야 되고 아프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저희가 몸에서 배출하는
1: 소변.
0: 소변과 대변에도 생체 정보가 예. 담겨 있을 것이다. 그걸 체크하면은 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지 않을까?
1: 아, 예, 예.
0: 그러면은 되게 사실 엄청 생각은 좋죠.
1: 예.
0: 그런데 이제 이 실제로 이 스마트 변기를 어떻게 구현하냐 이 방법론에서
1: 예.
0: 좀 저희 어떤 상식을 벗어나는 괴가 있어서 이 노벨상을 예. 받게 됐습니다.
1: 그게 뭡니까?
0: 대소변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1: 아니 자꾸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0: 그거를 이제 화학이나 저희가 소변 검사 예. 같은 거를 넣기는 힘드니까 그러면은 카메라로 찍어서 보자.
1: 예.
0: 그래서 그 변기 안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1: 아, 예. 그거는 그 범죄 행위인데.
0: 범죄 행위일 수도 있고.
1: 예, 예.
0: 그 다음에 그 빅데이터들이 쌓이면 이제 건강을 체크할 수 있겠지만.
1: 예, 예.
0: 그것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1: 예.
0: 수 있잖아요.
1: 뭐 동의를 받으면 범죄 행위가 아닐 수도 있지만.
0: 예.
1: 예, 예.
0: 그런데 이제 건강 측면에서 보면 정말로 돈도 아낄 수 있고 정말 건강을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유용한 건데.
1: 예, 예.
0: 이 기술을 어떻게 사회와 사회의 어떤 터부시 되는 그 시선을 넘어서 접목시킬 수 있을까.
1: 아, 그렇군요.
0: 여기서 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기 예. 때문에 아마
1: 그래서 Laugh and Think가 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1: 그러면 좀 아까 그 커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
0: 예.
1: 그건 뭡니까?
0: 커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 당시 아마 민사고 고등학생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0: 한지원 씨란 부분이 정말 커피잔 저희가 꽉 찬 거 들고 다닐 때 흘리고 뜨겁고 그러잖아요.
1: 예.
0: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들고 다니면 안 흘릴 수 있을까를 유체학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1: 예.
0: 답만 말씀드리면은 머그잔 위를 이렇게 잡아라. 손잡이를 잡으면은
1: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예, 예. 손을 뚜껑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0: 예.
1: 전체 다섯 개 손가락으로 다 잡아서 위에서 이렇게 잡자.
0: 예, 손잡이 말고
1: 예.
0: 입을 대는 부위를 이렇게 감싸서 잡자.
1: 굉장히 뜨거워서 들 수가 없을 텐데요.
0: 그래서 아마 또 이거 노벨상을 받은 예. 거 아닐까요?
1: 그거는 조금

0: 아무튼 알겠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또요.
1: 그리고 요런 상들이 이제 아마 한국인 수상자들이 과학적인 느낌으로 받았다면은
0: 예.
1: 예를 들어서 2000년에 대규모 합동 결혼을 성사시킨 공로로 동급 예. 문선명 교주가 상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0: 뭐 만상 이만상.
1: 예, 맞습니다.
0: 제가 말씀드린 조롱은 그거였습니다.
1: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목사님이 이제 종말론자들과 함께 인류의 마지막 날을 자꾸 틀리게 예측해서 또 이그노벨 수학상을 받았다든가. 예.
0: 그것도 조롱에 속하네요.
1: 예,
0: 예. 예.
1: 최근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이제 예. 코로나 때 이제 트럼프, 푸틴 이런 대통령들한테 정치인이 예. 과학자나 의사보다 건강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공로로 의학 교육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0: 그것도 조롱이네요.
1: 예, 맞습니다. 예.
0: 근데 조롱이긴 한데 기분 나쁜 조롱도 있을 수 있지만
1: 예.
0: 뭔가 생각하게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예. 그 종말론자 얘기 나오니까 옛날에 휴거라고 있었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예. 그것도 혹시 텔레비전 중계 보셨나요?
1: 아니요. 저는 그 정도 그때는 예. 유치원생이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때 뉴스 진행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 아.
0: 예, 아무튼
1: 예.
0: 그 이외에 또 다른 상이 있다. 뭐 우리, 저희 이제 우리나라의 그 수상자를 얘기했지만 다른 또 기발한 것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올해 2026년에 어떤 상을 받았는지도 얘기를 그렇죠,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0: 9월 제일 궁금한 걸 이제야 제가 듣게 되네. 예.
1: 9월 3일에 열렸는데
0: 예.
1: 또 10가지 분야에서 제가 몇 가지만 뽑아보겠습니다.
0: 그렇죠.
1: 물리학상 소변이 튀지 않는 남성 소변기를 발명한 자업한 캐나다 예. 워털루대 교수팀.
0: 아 이게 사실 그 점심 시간인데 아까 그 얘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긴 한데 사실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1: 저도 지금 이제 작가님이랑 원고를 준비하면서
0: 예.
1: 제가 분명 1시에 나온다고 했는데 쓰는 게 다 약간 초보시기에는
0: 예.
1: 좀 밥 먹고 듣기 좀 애매하지 않을까
0: 예.
1: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가지고 나왔습니다.
0: 예. 그래서 그건 뭐 어떤 변기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1: 저희 소변기라고 하면
0: 예.
1: 이제 서서
0: 예.
1: 이제 소변을 누를 때 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안 튀게 만들 수 있을까? 연구팀은 실제로 논문은 되게 진지합니다. 이거 튀는 것 때문에 냄새도 불쾌하고
0: 그렇죠.
1: 청소하는데 돈이 엄청 든다. 이걸
0: 예,
1: 어떻게
0: 예.
1: 아낄 수 있을까? 변기 디자인을 다시 하자. 소변기가 만들어진 지 거의 100년 동안 기본 디자인이 바뀌지 않았다고
0: 예,
1: 하더라고요.
0: 예.
1: 그럼 저희가 이제 발사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이제 액체가 포물선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0: 예.
1: 예. 포물선으로 날아가는데 이제 X축과 Y축을 나눠서
0: 예.
1: 어떻게 하면 안 튀게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한 겁니다.
0: 각도를 연구해서 잘 만들었군요.
1: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각도가
0: 예.
1: 충돌할 때 30도 이하로 맞으면 거의 튀지 않는다.
0: 이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1: 예.
0: 다른 거는요?
1: 다른 거 기술상을 받았는데
0: 예.
1: 창웅차오 캐나다 맥길대 기계공학 연구팀. 3D 프린터 아시죠?
0: 예, 예.
1: 만들 때 노즐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1: 모기 주둥이로 3D 프린터를 만들었다.
0: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1: 3D 프린터로 만든 물건들을 되게
0: 예.
1: 섬세하게 만들려면 노즐이 작아야 되잖아요?
0: 예.
1: 작아야 되는데 이 노즐을 섬세하게 만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0: 예, 예.
1: 그래서, 생물 중에서 이런 주둥이 같은 것들이 뾰족한 게 있으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0: 예.
1: 모기로 생각을 돌린 겁니다.
0: 예.
1: 그래서 모기 주둥이를 뽑아서 그걸로 3D 프린터에 달아가지고 노즐로 했더니만 3D 프린터가 되게 잘 작동합니다.
0: 참 별걸 다 하긴 하는군요.
1: 예.
0: 이것도 시상식을 그 뭐 한날 모여서 합니까?
1: 맞습니다.
0: 예, 그 시상식 품격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그러던데.
1: 맞습니다. 시상식이 원래는 이제 MIT 강당에서 열리거나 했었는데
0: 예.
1: 올해는 36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바깥에서 열렸습니다.
0: 그 요즘 뭐 미국에 비자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못 오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1: 그래서 맞습니다.
0: 그래서 바꿨다고.
1: 예. 예.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정책, 비자 정책
0: 예, 예.
1: 때문에 거의 절반이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0: 그 정도인가요?
1: 예. 예. 그래서 스위스에서 열렸는데 매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하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과학계의 변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0: 예.
1: 시상식을 항상 유튜브로 스트리밍으로 중계해 주는데 보면 정말 축제에 가깝다 이렇게
0: 예.
1: 느껴집니다.
0: 그렇겠죠. 뭐 이렇게 엄숙하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우선 시작할 때 관중들이 무대로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날립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0: 그건 어디 화면에서 본 것 같은데요? 뉴스화면에서? 예, 예.
1: 그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건 재밌겠다 하는데 무대 위에 관역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얼굴도 가리고
0: 예.
1: 그 자기한테 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시상자는 진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이 합니다.
0: 아, 과학

0: 예. 실제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그노벨상 수상자들한테 상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2005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았던 로이 제이 글라우버라는 분인데 이분은 항상 빗자루로 무대 종이 비행기를 쓸어 담는 역할을 맡으셨어요.
1: 아, 그 다 이제 종이 비행기 던진 다음에.
0: 예, 예. 그 다음에 그걸 쓸어내야 되니까요. 근데 실제로 2005년에 받았으니까 2005년 이그노벨상 시상식에는 불참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그분이 노벨 물리학상 받으러 이제 가니까 노벨상 수상자들하고 다 이그노벨상 이야기밖에 안 해서 엄청 불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그 뭡니까 저 수상 소감 이런 것도 다 시간 제한이 짧게 있다면서요?
0: 수상 소감 길어지면은 재미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자기가 내 어떤 수상을 했는지 내용을 설명한 것도 지루해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을 옆에 세워놓고 이제 수상 소감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지루하다고 어린이가 말하는 순간 바로 끌어냅니다.
1: 아, 그래서 그 얼마 동안 연설할 수 있습니까?
0: 60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수상 소감 60초.
0: 그래서 그 눈길을 끌기 위해서 자기가 연구했던 뭐 똥을 연구했던 똥 모양 모자를 뒤집어 쓰고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어린이를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계속 쿠키나 우유를 준다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테크닉들 수상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1: 근데 그 저 수상 소감 60초 제한은 우리나라 시상식에도 좀 적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끔 너무 늘어지는 바람에 좀 또 뻔한 얘기처럼 들릴 때도 있고 물론 뭐 대부분의 분들이 훌륭하게 하시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요건 좋은 아이디어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상금도 있습니까?
0: 노벨상은 약 1200만 크로나 약 16억 원 정도
1: 그렇죠. 주죠.
0: 이그노벨상 또 있습니다. 10조 짐바브웨 달러입니다.
1: 10조?
0: 예. 근데 짐바브웨니까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짐바브웨니까 사실은 거의 돈으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아니 그래도 10조인데.
0: 예, 없습니다. 거의.
1: 예.
0: 그리고 트로피나 이런 것들도 주긴 하는데 거의 이제 농담식의 트로피랄까요?
1: 예.
0: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인 수상자 박승민 교수님 2023년에 제가 인터뷰했을 때 PDF로 트로피를 받았다고 얘기를 주셨었어요.
1: 예.
0: PDF로 직접 출력해서 네가 끼워서 만들어라.
1: 아, 예.
0: 그런 식입니다.
1: 예.
0: 부상도 다 그렇게 가볍게 줍니다.
1: 예. 그러면 그 이그노벨상을 받았던 과학자가 훗날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0: 예, 그런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영국 지금 맨체스터 대에서 연구하시는 안드레 가임 교수라는 분인데 원래 2000년에 공중부양 개구리로 먼저 이그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었습니다. 이분이
1: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0: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초전도 자석을 연구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맥주 한잔 마셨다고 들었는데 초전도 자석 전자석 중간에다가 물을 부었는데 물이 떠오른 겁니다.
1: 예.
0: 전자석과의 그걸로 생각을 하다가 아 물이 뜨는 걸 볼 수 있으면 몸이 70% 이상이 물인 개구리도 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구리를 띄고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이 엄청 유명해지면서 관련된 연구가 이제 관심을 받아서 이그노벨상을 받게 된 겁니다.
1: 예.
0: 근데 딱 10년 후에 이번엔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합성하고 연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1: 예.
0: 그래핀 잠깐 설명드리면 탄소가 벌집 모양으로 배열된 한 겹짜리 물질이거든요.
1: 예.
0: 예, 이 물질을 정말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한 겹이니까 아무리 얇게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1: 예.
0: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그 흑연을 문지른 다음에 3M의 스카치 테이프를 사와서 그걸 계속 여기다 찍으면서 얇게 만든 겁니다.
1: 예.
0: 그렇게 해서 이 그래핀을 최초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고
1: 그걸로 노벨상을 받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노벨 박물관 가면은 가임 교수가 사인한 3M 테이프가 전시돼 있습니다.
1: 아,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노벨 과학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 듣기로는 원래 뭐든 발견한 다음에 한 20, 30년 뒤에 상을 주는 이유는 그 발견이나 발명이 인류 사회에 어떻게 기여했느냐를 본다고 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오래 걸린다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그 기여를 했습니까?
0: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프로파운드한 이제 어떤 공로를 했는지가 보이는 연구에다가 주는데 이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론적으로 예측이 됐지만 아무도 못 만들고 있었고 이거를 만들면 정말로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라는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정말 빠른 시기에 수상한 게 맞습니다. 2004년인가에 연구 발표 나오고 2010년에 받았으니까요.
1: 그러네요.
0: 정말로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제가 재밌는 부분은 이그 노벨상을 받을 때 했던

0: 어떤 발상이나 그래핀 노벨상을 받을 때 했던 발상 자체는 둘 다 엉뚱하고 비슷하다.
1: 그러네요. 예. 따지고 보면.
0: 예. 다른 연구진에서는 그래핀 만들려고 진짜 계속 갈아냈거든요.
1: 예, 예.
0: 근데 스카치 테이프로 찍어서 만들 수 있다. 정말로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1: 그러게요.
0: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스카치 테이프야말로 늘 우리가 써내는 것인데.
0: 맞습니다.
1: 예. 아, 그런 경우가 있군요. 이그 노벨상을 만든 마크 에이브람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연구가 가치 있느냐를 따지지 않는다. 정말 획기적인 연구도 처음 나왔을 때는 그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건 사실 노벨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무튼 상당히 공감을 한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 처음부터 쓸모가 있는 연구만 했다면 상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0: 그렇죠.
1: 예.
0: 더 나아가서 쓸모란 게 무슨 뜻인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쓸모가 뭐죠? 이제 돈을 벌어다 주는 연구인가요?
1: 그럴 수도 있고.
0: 예.
1: 예.
0: 그런데 이제 쓸모라는 걸 처음부터 단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1: 사람을 더욱더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0: 하지만 뭐 편리하게. 뉴턴이 예. 아폴로 탐사선이 달에 날아가는 걸 도와주려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만든 것도 아닐 거고요.
1: 아, 예, 그렇습니다. 예.
0: 그다음에 뭐 물리학자들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고 양자 역학을 개발한 것도 아닐 거고요.
1: 예.
0: 쓸모란 거를 정말 찾기가 처음 연구 단계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학과 쓸모를 연관 짓는다기보다는
1: 예.
0: 과학이 세상을 이해하려는 호기심에서 시작된다.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하고 예. 이그 노벨상을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이제 과학자한테 있어서 좋은 질문과 쓸모없는 질문을 가르는 경계라는 것은 좀 모호하다.
0: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좋은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쓸모없는 질문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뭐 지금 여태까지 얘기 나눈 걸 보면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줄 수 있는 어떤 사소한 즐거움 같은 것, 여태까지 얘기한 이 이그 노벨상에서 받았던 상들, 그런 사소한 즐거움도 과학의 목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과학 동화의 이창욱 편집장이었습니다. 예.
2: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예, 여러분의 추천곡을 이제 전해드릴 순서죠. 민희의 윤상태님,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건 네 생각이고를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그런 걸 왜 연구래? 라고 할 때 꿋꿋이 제 갈 길을 가는 괴짜 과학들의 뻔뻔하고도 위대한 마이웨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이그 노벨상 시상식의 공식 주제가로 딱 아닐까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듣겠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장기하와 얼굴들입니다.

0: 10월 14일 수요일 손석희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반둥시를 잇는 왕복 4차선 다리인 신압록강 대교가 내일 15일 공식 개통한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압록강 대교는 3km 정도 길인데요. 이미 2014년에 완공됐지만 통관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12년 만에 정식 개통됩니다. 카르푸 등 프랑스 슈퍼마켓 700여 곳이 현지시간 지난 10일 밤과 11일 새벽 사이 약 6시간 동안 슈퍼마켓 냉장고 온도를 50도로 올리는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파리 검찰청이 밝혔습니다. 냉동식품, 신선식품은 못 쓰게 됐는데요. 누구의 소행일까요?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사카 도톤보리에 가면 꼭 사진을 찍는 곳이 있죠. 두 팔을 벌리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달리기 선수의 모습으로 유명한 제과업체 에자키 글리코의 간판인데요. 2014년 처음 등장한 이 간판이 LED 설비 노후화를 이유로 11월 30일에 철거된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덜 쓰는 간판으로 바꿀 거라고 하네요. 15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 센트럴파크의 명물 관광마차가 2028년부터 운행을 멈춘다고 합니다. 영화에도 많이 등장했죠. 지난 6월 마차가 뒤집히면서 10대 관광객이 숨지는 안타까운 인명사고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뉴욕시와 뉴욕시의회는 관련 법안에 일자리를 잃는 말들을 도축용으로 처분할 수 없게 하는 동물보호 조치도 추가했습니다. 사우디 국적의 오픈 AI 엔지니어가 회사 임원 회의실에 녹음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됐습니다. 녹음 장치는 화장지에 쌓여 회의실 내 TV 화면 뒤 USB 포트에 끼워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2대 정도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오픈 AI는 파악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 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네,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로 시작할까요?
0: 네, 오늘은 매일같이 쓰는 하지만 하루하루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신용카드.

0: 가지고 왔습니다.
1: 예.
0: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비자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사업 승인을 따내다. 아인데요. 글로벌 결제 거물 비자가 중국 내 카드 지급 결제 사업 시작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기사에 예. 따르면 2017년부터 비자가 시도를 했다는데 10년 정도 세월 끝에 결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1: 예, 예. 근데 뭐 10년 넘는 세월 끝에 받았다고 하는데 그 10년 동안 중국은 이미 신용카드를 건너뛰고 QR로 갔잖아요.
0: 네.
1: 지금 그 들어가도 될까요?
0: 그런 이제 분석들도 기사에 실리기는 했는데요. 예, 먼저 예. 이제 이게 이례적인 일이니까 좀 화제가 된 겁니다. 미국 자본이 중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사실 미국 카드사가 아예 진출을 못한 건 아니고요. 트럼프 일기 때 미중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마스터카드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가 이제 중국의 자본이 조금 들어가는 형태의 합작법인 예. 형태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이제 중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중국 본토에서 미국 지분 100%로 시작을 하는 경우는 비자가 최초이자 이제 유일한 건데요.
1: 예.
0: 일단은 준비 단계에 대한 승인이라고 하고요. 준비 작업 1년 이후에 정식 영업 허가를 신청하는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1: 예.
0: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사가 되겠냐, 뭐 그런 걱정들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1: 걱정은 뭐 비자에서 하면 되고요.
0: 네네. 그 실물 카드는 이제 중국에서 유니온페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 이제 국가 돈이 들어간 회사가 예, 예. 이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나 텐센트의 위챗페이 같은 그 중국 오리지널 테크 기업들이 QR 결제로 지금 선점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겠냐, 그리고 아니 중국이 갑자기 왜 미국 기업에 이런 호의를 베푸냐,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1: 예예. 예. 그 미중 정상회담 얼마 전에 했고 또 만난다면서요. 이제 그 뭐.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0: 예, 예. 그 다음 달에 중국 선전에서 이제 APEC이 예정되어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때 만날 것이다 라는 의미의 제목이었던 것
1: 예,
0: 같고요.
1: 그거 앞두고 이렇게 뭐 중국 쪽에서 일종의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0: 네.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서는 베이징이 워싱턴에 보내는 호의의 신호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는 했습니다.
1: 예, 예.
0: 이게 좀 신호가 있었던 게요. 지난 5월에 방중 당시 경제사절단에 비자의 CEO가 같이 갔습니다.
1: 아,
0: 그때
1: 예.
0: 이제 트럼프 쪽에서 이런 요청을 한 게 아니냐 하는 이제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이 실렸고요.
1: 예.
0: 비자가 아예 이번 승인 이후에는 대놓고 미중 정상의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추구 덕분에 이렇게 됐다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1: 예, 예. 그럼 뭐 트럼프 입장에선 또 자기 공이라고 한번 또 내세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0: 네.
1: 예. 근데 왜가 이제 당연히 궁금해지는데 뭘 각각 얻겠다는 건가요? 미국과 중국은?
0: 일단 먼저 중국은요.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뭐
1: 예.
0: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속에서 외국인 투자라도 좀 늘려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1: 예.
0: AP통신 분석에 따르면 우리 좀 생각보다 열려있어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기에는
1: 아.
0: 이런 이제 금융결제 시스템이 좀 이제 좋은 거죠.
1: 예.
0: 그래서 이미 마스터와 아멕스가 합작법인 형태로 들어와 있잖아요.
1: 예, 그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죠.
0: 예, 예. 예. 그래서 아예 새로운 사업의 문을 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중국 입장에서는 뭐 테크 기업이나 IT 기업 같은 데 문을 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부담이 적은 것이죠.
1: 예.
0: 그런 거는 이제 경제 기술 패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뭐라도 자랑할 게 필요하기 때문에
1: 예.
0: 내가 중국을 압박해서 우리 미국의 기술 미국의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터줬다라고 자랑도 할 수 있고요.
1: 예. 근데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중국은 워낙 뭐 결제 시장이 빽빽하다면서요?
0: 네네.
1: 그 위챗, 알리, 유니온페이 뭐 이런 것들로. 그래서 비자 입장에서는 뭐 들어가긴 들어가도, 잘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은 하고 있겠죠?
0: 네,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그 이제 분석도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중국 사람들이 QR페이가 일상화되어 있는데 실물카드를
1: 예, 예.
0: 왜 쓰겠냐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비자의 속셈은 그냥 카드 발급을 하는 것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제 다른 게 있다라는 분석인데, 국내 내수결제에서 QR을 이기기는 어렵겠지만,
1: 예.
0: 일단 들어가야 나중에 중국의 경제 문호가 더 열렸을 때,
1: 예.
0: 이제 중국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또
1: 예.
0: 이제 중국인들이 해외로 나가면 위챗페이를 못 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웃바운드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해외 나갈 때 쓰는 용도로 개설하는 신용카드 수요 이것도 꽤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1: 예예.
0: 사실 그 중국 내에서요 알리나 위챗을 통해서 이미 비자 카드를 쓸 수가 있기는 해요.
1: 아 그런가요?
0: 네네.
1: 예. 우리도 왜 대형 플랫폼들이 이미 뭡니까? 저 카드를 이것저것 추가해가지고 페이라는 개념으로 쓰잖아요.
0: 네네, 그런 건데요.
1: 예, 예.
0: 중국 정부가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위챗이나 뭐 알리로 바로 결제를 하게끔 하기 좀 어려우니까
1: 예.
0: 이제 여기에 비자나 마스터나 이런

0: 것들을 이제 쓰게끔 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게끔 2024년부터 장려를 했다고 해요.
1: 예.
0: 하지만 이번에 이제 비자가 들어가는 직접 결제 지급 시스템 사업자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 예.
0: 일단은 기존의 간편 결제에 들어가는 앱 연동은 수익 면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알리랑 위챗하고 이제 수수료를 나눠야 될 거잖아요.
1: 예.
0: 뭐 이제 환전 수익이나 이런 거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직접 하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고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은 굉장히 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의 지급 결제 인프라에 직접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장학연 예. 장학연 면에서 좀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1: 예예.
0: 지금 이게 보니까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급 결제 시장 규모로만 보면 144조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로 19경 2522조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중국 시장에 어떻게든 100% 지분으로 사업을 내게 됐다라는 게 비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1: 예예. 아무튼 뭐 같은 아시아 국가라도 많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중국은 QR코드를 다 이렇게 이미 다 신용카드의 단계를 건너뛰고 갔다고 하잖아요.
0: 네.
1: 예. 우리는 아직 그래도 신용카드 많이 쓰잖아요.
0: 많이 쓰죠.
1: 예. 일본은 현금 동전을 아직도 쓰고 있던데.
0: 그렇죠.
1: 예. 참, 붙어 있는 나라들끼리도 이렇게 다, 지불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긴 하군요. 잘 들었습니다. 예.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지구촌 사이드 B를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LP에서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 순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른바 MZ세대가 있다면 90년대에는 X세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좀 많이 바뀌어왔죠. 근데 대개 이제 10년, 20년 단위로 이렇게 무슨 세대 이렇게 바꿔서 부르곤 하고, 그 바꿔서 부르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회학적으로 따져볼 문제는 많이 있겠으나, 아무튼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뭔가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또 이유도 있고 목적도 있겠죠. 아무튼 대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중시하고 기존의 권위에 따르지 않는 세대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MZ세대가 그렇다고 하지만 과거에 또 X세대가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이들의 등장은 당시의 대중문화에도 상당히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음악에서 그 존재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90년대 초반에 나타난 서태지와 아이들이 X세대를 대표했고요.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도 하나의 밴드가 새로운 흐름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LP에서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는 유튜브 조회수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인이 사랑하는 락 음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 준비한 곡은 조회수 5위에 올라있는 곡입니다. 미국의 3인조 락밴드 너바나, Smells Like Teen Spirit.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듣는 곡이기도 합니다. 1991년에 발표가 됐는데 두 번째 앨범 Nevermind에 실려 있습니다. 자켓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자켓. 예. 락 역사상 아마 가장 유명한 앨범 자켓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아기가 낚싯바늘에 걸려있는 1달러짜리 지폐를 잡으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조차 돈을 줬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와 인간의 맹목적인 욕망, 이거를 나타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앨범 자켓 오랜만에 보긴 합니다. 이 앨범은 1992년 1월에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그 직전까지 정상을 지키고 있던 음반은 다름 아닌 마이클 잭슨의 Dangerous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변방의 언더그라운드 사운드가 음반 산업의 중심에 있던 최고의 팝스타의 자리를 대체한 거죠. 그러니까 팝 음악사의 이변으로 종종 회자되고는 합니다. 이번 주에 맡아주고 있는 김학선 의원도 당시 너바나의 음악을 들으면서 아, 이거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역시 그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들으면서도 괜찮네 이랬는데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한 시대의 변화를 알렸던 그 곡은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여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가 락 장르 가운데 역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억 5,600만 회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X세대의 찬가라고 불리던 너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 오늘은 LP로 들어보겠습니다.

0: 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을 들었습니다. 저 자켓의 모델이었던 아기가 몇 년 전에 초상권 문제로 소송을 걸었다고 들었던 유튜브에 다가오는 꿈들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소송은 두 번 기각됐다고 합니다. 예. 이런 뒷얘기들이 많이 있군요. 아무튼 예, 그리고 도입부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사실 도입부의 이 기타 리프는 스트로크 주법으로 긁고 들어가죠. 근데 아주 명 도입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스트로크 주법의 기타 리프 뭐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LP 코너에도 등장했던 자매 팀그아 남매 팀 자매 팀이죠. 하트의 Crazy on You 이 곡도 아마 락 음악 사상 몇대 도입부에 꼽히는 스트로크 주법으로 들어가는 곡일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너와 나의 컷 코베인은 뭐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는데 평소에는 닐 영의 열렬한 팬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에는 닐 영의 곡인 헤이헤이 마이마이의 가사가 등장하기도 했죠. Smells like Teen Spirit. 오랜만에 들어도 명곡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8: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예, 너바나 재킷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낚시 바늘에 걸린 1달러짜리를 이렇게 쫓는 그 말씀드리면서 뭐랄까 인간의 본능 이런 것을 약간 비판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또 앨범 자켓에 해석되기도 하니까요. 근데 유튜브에 부르는 돌님께서는 다른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너바나의 재킷.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돌잔치에서 지폐 잡으면 다들 좋아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꼭 그렇게 해석해야 하나도 싶은 그리고 하하하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돌잔치에서 지폐 잡으면 아 부자 되겠네 하고 다들 좋아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또 판을 만드는 레코드를 만드는 입장에서 뭔가 의미를 담고 싶었겠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9891 문자 쓰시는 분께서 시작부터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너바나의 곡이. 그래서 아까 제가 스트로크 주법으로 시작하는 그 기타 리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미니의 이현경님, 이 앨범 어제 LP 박아서 들으셨다고요? 네. 사무실에서 헤드뱅잉 하고 있습니다. 설마. 혼자 일하시는 사무실이 아니라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희 12시,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9: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0: 가을의 영향을 뜨겁게 달굴 특별한 무대.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영양공설운동장에서 2016 영양군민화합콘서트가 펼쳐집니다.

0: 프로듀의 대세 이찬환, 감미로운 목소리의 손태진, 영원한 낭만가게 김범룡까지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음악과 화합의 시간. 2016 영양군민 화합 콘서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 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수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인데 강 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했다며 직접 후임 실장을 발표했습니다.
2: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권 내부 갈등으로 인사청문회가 늦어졌다고 비판했고 과거 검사 시절 사건 처리를 놓고는 범여권 의원들까지 비판에 나섰습니다.
1: 주 유엔 한국 대표부에 대한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 여부를 놓고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차지현 주 유엔 대사는 안보리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미정이라며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2: 새로 취임한 백악관 대변인이 첫 공식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성과로 한국의 대미 투자를 언급하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또다시 기정사실화했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알래스카를 방문해 상하원 의원들의 지원 유세도 펼칠 예정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5: 기가 막힙니다.
6: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입경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

0: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청와대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 실장으로 임광현 현 국세청장을 발탁했습니다. 강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3주 만인데 청와대는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임광현 국세청장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전임자인 강훈식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에 교체 인사입니다. 청와대는 임신임 비서실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 실장이 국세청장에 재직하면서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잘 실천해왔다고 전했습니다.
4: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해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습니다.
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3: 임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와 지지율 하락에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지난달 21일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5: 자, 이어서 정치권 소식 오늘도 정승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그동안 참 그 논란 많았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궁금합니다.
6: 네, 김지용 후보자는 수사 폐해를 없애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만 야당은 물론이고 범여권 의원들까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5: 네.
6: 특히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출금을 주도했던 관계자들의 기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자신은 기소에 반대했었다고 답했지만 윤 의원은 관련 증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과 김 후보자 간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7: 기소가 잘못됐다, 불이다라고 한다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어야 됩니다. 제출한 적 있습니까?
8: 이 제기서는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7: 자, 그럼 마음속으로만 반대한 모든 게 반대입니까?
8: 마음속으로만 반대한 건 아닙니다.
6: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도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박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서 대표적인 정치 검찰 인사를 꼽아달라는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답변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8: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네. 그걸 안 좋은 영향 끼친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9: 네. 그럼 거기 한동훈 의원님도 들어가겠네요?
8: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6: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해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한 데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지만 중수청장의 중요성에 비춰서 말한 걸로 생각하기로 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속개될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이주택 보유 문제 등이 다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5: 네. 그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때 이제 김민석 그 당시 후보가
6: 네.
5: 그 신천지 교인들이 다수 그 당원 가입을 했다든지 이런 그 의혹 제기를 했었어요.
6: 네네.
5: 그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일부 정황을 확인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김민석 대표도 요 관련된 언급을 했네요.
6: 네, 오늘 유튜브 민주당 TV에 김민석 대표가 나왔었는데요. 신천지 교인들의 조직적인 가입이 있었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증언들은 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인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 그 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이 정치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좀 따져봐야 될 것이 있어서 본격적인 논의는 미뤄놨다고 말했습니다.
5: 김민석 대표 발언 이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 친청계의 반발이 있었죠.
6: 네, 정청래 전 대표는 공개 수준이 어딨냐, 있는 그대로 공개해라, 뭐가 두렵냐, 잡티 꼼수 없이 있는 그대로 밝히자고 썼고 역시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0: 의원 역시 만약 정청래 대표나 내가 신천지와 조직적으로 연계해서 전대에 개입을 했다면 이게 보통 일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전대에서 잠시 나왔다가 잠복됐던 이 신천지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게 혹시 당내 내용을 또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도 제기되고 있긴 한데
1: 네.
0: 김민석 대표가 어떻게 풀어갈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주미 한국대사관 국감도 있었죠.
0: 네.
1: 그 강경화 주미 대사의 발언이 좀또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백악관과의 소통의 한계가 있음을 시인한다.
0: 네.
1: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좀 파장을 낳고 있어요.
0: 맞습니다. 어제 외통위 국감장에서 강 대사는 한미 간 정보 협력 문제가 지금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이다.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정보 협력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강 대사는 정통 외교관 출신은 아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어 통역을 지낸 뒤에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한미 간 정보 협력 문제가 아무리 어려운 현안이라 할지라도 과연 고위급 인사인 주미 대사가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인정할 문제였냐, 본인이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의도성이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소신 발언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등 외교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추정과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 강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만 좀 짚어보죠. 그
0: 네.
1: 강경화 대사가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대답한 걸 놓고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이게 과연 표현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그 정부의 입장과의 차이인지 이걸 놓고도 또 지금 논란이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뢰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걸 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어제 강경화 대사에게 물었던 내용인데요. 잠시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2: 고의로 인한 공격입니까? 아니면 불의의 사고입니까?
3: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닙니다.
2: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라고 했는데
3: 합참의 결과에서는 분명히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는 게
2: 예, 불의의 사고가 아니죠.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0: 이후에 주미 대사관은 보도 참고 자료를 냈습니다. 강 대사의 답변이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이 맞는지에 대한 취지가 전혀 아니었고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의미는 크게 다친 부상 장병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고 주미 대사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군이 피해를 본데 대해서 대사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한 게 언급한 거다라고 설명을 내놨는데
1: 네.
0: 이 설명 이후에 한동훈 의원이 다시 SNS 글을 올렸습니다. 강경화 대사가 이미 한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용기 내서 맞는 말한걸 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지뢰 공격은 불의의 사고가 아니다. 청와대는 찌질하게 강 대사에게 말 바꾸라고 압박하지 말라라고 썼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이어졌는데 역시 이 사건이 거론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대응 여부를 두고 질의가 집중됐는데요.
1: 네.
0: 차지현 유엔 안보 주 유엔 대사는 안보리에서 어떻게 접근할지는 아직 미정이고 정부의 결정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경기도 국감도 있었는데 그 추미애 지사가 민주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근데 지금 보면은 과연 어느 당 소속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여야 할것 없이 공세가 아주 강합니다.
0: 네, 여당이 더 세게 때렸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1: 네.
0: 민주당의 공세가 아주 이례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추지사가 대통령과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보니 견제 발언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만 소개해드리면 박정현 의원은 추지사의 페이스북 한줄한 줄이 야당의 공격거리가 되고 있다. 언행의 무게를 좀 가져달라라고 주문을 했고 김영배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는 확장 재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추지사는 이런 철학에 맞지 않는 감액을 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고 이관희 의원도 목표가 옳다고 해서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추미애 지사가 오전에는 비교적 좀 발언을 좀 자제를 했었는데 이런 공세가 계속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후에는 그 김주영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또 다시 했어요. 비판에 대한 그 자신의 입장을 또 숙이지 않았는데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맞습니다. 오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 자리에서 개인적인 정치 소신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즉답을 피하더니
1: 네.
0: 어제 오후에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초대 중수청장으로 굉장히 부적합하다라고 직격했습니다.
1: 네.
0: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과 추미애 지사의 답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4: 신용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지영

0: 공수처장 후보는 친윤 검사라고.
1: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그 자리에는. 정말로 청문회를 제대로 하시려면 저를 증인으로 부르십시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2: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 민주당 유튜브에 나와서 추지사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각자 처지와 역할에 맞게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절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3: 그렇군요. 끝으로 요거까지 한번 좀 짚어보죠. 조국 혁신당의 서황진 후보 범여권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 정부가 발표한 1200억 달러 규모 한월 한 162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 네.
3: 요 이 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이를 원전 조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 내용지 좀 설명해 주시죠.
2: 네, 서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한미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돈으로 미국 원전을 지어주면서 알짜 이익은 웨스팅하우스와 미국에 바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우리 측이 연말까지 100억 달러를 먼저 보내기로 한 데 대해서도 물건은 보지도 않고 돈부터 보내는 묻지마 송금이라면서 국내에서도 위법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3: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정세희 기자였습니다.
4: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로 있는 신압록강 대교가 내일 공식 개통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북중 양측의 협의를 거쳐 신압록강 대교를 내일 정식 개통하고 같은 날 합동 개통식도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왕복 4차로 총 길이 3026m인 신압록강 대교는 지난 2014년 완공됐지만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그동안 통행이 미뤄져 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일부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에는 오후까지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 대구와 부산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5: 계속해서 경북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와 대학 교육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에 참여하는 대신 학생 채용을 일정 부분 책임지는 방식으로 대학 지원 체계를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상북도가 도내 기업 100여 곳과 대학생 900여 명을 동시에 조사한 결과 기업들 인적 수요의 3분의 2가 생산, 기술, 연구직에 몰린 반면 학생들은 3분의 1 정도만 해당 직종 진출을 원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업 현장의 인력 수급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보급한 스마트 기기의 유해 사이트 접속 시도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을 포함한 9개 교육청이 관련 통계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대구교육청에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억 7천여만 건의 접속 시도가 집계됐습니다. 서 의원은 학교 밖에서는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가정에서도 차단 기능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교육청과 경상북도가 오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나흘 동안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2026 경상북도 영유아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만 2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공연과 신체놀이, 창의체험, 직업안전체험 등 5개 테마 공간을 운영합니다. 29일과 30일은 유치원, 어린이집 단체 체험으로 31일과 11월 1일은 영유아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동아시아 종이 문자 비엔날레를 개최합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한중일 3국의 전통 종이인 한지와 선지, 와시를 비교 체험할 수 있으며 3국 작가 30명의 현대 종이예술 작품 40여 점도 선보입니다. 개막 첫날 전통 종이 국제 포럼을 시작으로 한글 토크 콘서트와 3국의 문화를 조명하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0: 오늘 우리 지역은 비가 내린 이후 찬바람이 밀려오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봉화 17도, 영주 18도, 안동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3도에서 5도 분포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안동시는 오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세계인문도시 네트워크 총회를 개최합니다. 흔들리는 세계, 변하지 않는 것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19개 나라, 35개 도시와 기관 대표단이 참석해 도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문경지역 도예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문경도자 7빛깔 기획전이 문경도자기 홍보판매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30년의 깊은 향, 봉화를 물들이다. 가을숲이 선물한 귀한 맛 봉화송이를 만날 기회. 제30회 봉화송이축제가 10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 봉화가 키운 귀한 송이도 맛보고 풍성한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까지 보고 먹고 즐길수록 더 특별한 가을. 올가을 최고의 축제 제30회 봉화송이축제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혹시 지금 타고 있는 차에 이름 지어주셨어요? 미국에선 매년 10월 2일을 차에 이름 붙이는 날로 정했답니다. 아마 지금 내 차에도 이름이 있어요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색깔에 따라 뭐 흰둥이나 파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래 타서 어르신, 뭐 예쁘다고 공주님, 자주 고장나서 상전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이동수단일 뿐이지만 생각보다 차에 정이 참 많이 쌓이죠. 청춘을 함께하기도 하고, 온 가족의 세월이 담기기도 하고, 나의 일터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런 고마운 자동차, 멋진 이름 하나 가질 자격 충분하죠.

현철의 사랑의 이름표로 오늘 손태신의 트로트라디오 문 열어봅니다. 아, 10월 2일이 미국에서는 또 차에 이름 붙이는 날이라네요. 그리고 1990년 미국의 한 리포터가 자신의 차에 엘비스라는 이름을 붙인 게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생긴 날이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차에다가 이름을 붙이진 않았습니다. 예, 붙이진 않았고, 하지만 제 첫 차 있잖아요. 제 첫 차를 샀을 때 정말 그게 되게 뭔가 벅차는 약간 순간도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직도 그 차를 지금 이제 8년? 9년이 됐는데, 아직 그 차를, 뭐 폐차도 안 하고, 뭐 팔지도 않고, 저희 그 어머니한테도 너무 의미 있는 차라, 그래서 결국에는 팔지 못하고 부모님한테 드렸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차가 없으시니까, 뭐 그렇게, 약간 놓지 못하는 게 약간 그 차와의 나와의 그런 그 관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 제 옆에 있고, 우리 PD님, 우리 소영 PD님의 차 이름이 뽈뽈이라고요? 왜 뽈뽈이에요? 뽈뽈뽈뽈 다녀서? 그게 뭐야? 아, 어떻게 운전을 하시길래 뽈뽈뽈뽈 다니나요? 우리 8087님께서 제 차는 쫄따구입니다. 제 말을 잘 듣는, 어디든 같이 가는 허가된 내 쫄따구. 강철구님은 제 차는 하이브리드라 연료비가 적게 들어서 이름이 소식입니다. 너무 소식을 해요. 하이브리드면 진짜 뭐 주유비 아낄 수 있죠. 2192님은 제 차는 3월 3일날 인수해서 33이에요. 이런 것도 좋다. 아예 날짜를 갖다 붙여서. 제가 그래서 그때도 막 새 차 막 뭐 이름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막 첫 차고 이게 흰색이고 하니까 막 첫눈이? 막 이런 걸로 막 할까? 막 아니면 흰둥이? 아, 너무 흰둥이는 아, 식상하니까 뭐 다른 거 할까 하다. 아이, 뭐 이름을 붙여. 이러면서 말았거든요. 아, 근데 그 친구한테는 정말 애정을 많이 쏟았어요. 네. 2590님께서는 16년째 타고 있는 나의 애마 이름은 동무라고 지었어요. 언제까지 탈지는 모르지만 동무야, 나 잘 싣고 다녀라. 그렇죠. 이게 또 차는 나를 지켜주는 하나의 방패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딸이, 아들이 새 차 샀는데 그 소형차 막 이런 거 사면 괜히 막 걱정해요. 아, 이게 물론 소형차 진짜 편하고 저도 몇 번 운전해봤지만 일단 주차하기 짱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아, 그러고 너무 편리하고 연료

0: 뭐 연비도 너무 괜찮고 하는데 이제 또 때로는 나를 지켜주네. 우리가 안전 운전 을늘 중요시하잖아요. 1863님께서는 제 차는 구비서예요. 차 번호 끝자리가 구라 구비서입니다. 좋네요. 그런 비서 두니까. 7353님은 제첫차 이름은 치타였답니다. 첫 차를 폐차장에 두고 올때 대성통곡을 했지요. 탈때 잘생긴 치타 안녕. 내릴 때 수고 많았어 치타 인사했답니다. 아, 그리운 나의 치타 정떼기 힘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같은 마음으로 이거를 첫 차는 뭔가 그 끈끈한 무언가가 있어요. 계속 갖고 싶은 얘가 더 이상 가기 힘들어서 막 콜록콜록 되면서 멈춘다 한들 그때 보내주면 되지. 뭐 굳이 뭐 일찍 뭐 감가되는 거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 내첫 차고 그런 의미를 그냥 두는 게더 좋지 않을까. 5724님, 저희 가족의 든든한 일꾼, 레봉이를 소개합니다. 10여 년째 저희 상품을 가득 싣고, 울산 전 지역을 누비는 이쁜 레봉이. 앞으로 10년만 더 우리 가족을 지켜주면서 함께 가줄래? 어우, 일단 이름에서부터 어떤 브랜드, 어떤 차인지 딱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뒷공간이 꽤나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딱 싣고 다니기 너무 좋고, 정말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런 거. 좋네요. 아, 만약에 내 차에 이름이 없다면, 한번 그냥 생각해보는 그런 재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연들이 있으면 지금 바로 보내주셔도 좋고,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마음껏 그냥 편하게, 누구 친구와 함께 얘기하듯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도 살포시 얹어주시면 좋겠고 오늘 더 특별한 선물 드립니다. 수학의 계절이죠. 구슬땀을 닦아줄 타올 세트가 주어집니다. 네, 지금부터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리 또 유튜브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보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생중계 나가고 있는데요. 또 3, 4부, 또 오랜만에 놀러온 반가운 목소리 전유진 씨와 함께 하거든요. 미리 착석해주신 분들도 많은데, 뭐, 미리 오신 김에,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셔서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오늘 선물 드리는 거, 뭐,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다, 뭐, 이런 얘기, 굳이 안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02-2056으로 전화가 온다면,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추천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한번 외쳐주시면, 그게, 여러분께서 저에게 응원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물론 그러면서 오늘도 그러겠죠. 제발 전화라도 왔으면 좋겠다. 네. 정말 우리가 그 꿈을 꾸면 전화가 올 거라 생각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오늘 라이브와 선물들 잔뜩 준비했으니까 오늘 놓치면 안 됩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IS 동서, NH농협 손해보험, 백조싱크, 브람스 안마 의자, 성원 에드피아, 세정, 도드람 한돈, 샘표식품 주식회사, 음주 후엔 티맵대리, 환인제약, 탄탄방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빅토스, 주식회사 봉컴퍼니, 루키루키 파크골프채, 고향가구박람회, 주식회사 하나은행,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비드랩,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한국도로공사, 안동시청, 사단법인 한국광어양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여러분은 손태신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소소한 일상 얘기에 신청곡까지 얹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선물 드려야죠. 아주 큰 거 옵니다. 큰 거 옵니다. 절대로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아서 큰 거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는 몇 분 뽑아서 드린다, 뭐 추첨해서 드린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세안 후 물기 제거 톡톡, 땀 흡수도 쭉쭉, 바스, 세면, 주방까지 다용도 타월 세트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 정말 제대로 참고 뭐 한 17, 18년 후에 이렇게 다시 와서 노래를 하게 되겠다라는 거를 뭐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냥 함께해서 너무 기뻤고 또 그 자리에 또 많은 팬분들 그리고 또 그 재학생분들도 많이 왔거든요. 중간고사 기간인데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다 거기서 놀고 있더라고요. 네, 뭐 아이돌들 보겠다고 뭐 누구 보겠다고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 반가웠고 아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주저리 일상 이야기 하듯이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사연 보내주시면 오늘 타월 세트 보내드립니다. 7252님께서 8년 만에 만난 네잎클로버들 미영, 정원, 영선 1, 영선 2. 아, 이렇게 영선이가 두 명 계시나 봐요. 행복하게 1박 2일 보냈어요. 정말 즐겁게 수다 떨고 일상으로 돌아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 건강하고 시간 날 때 더 자주 보자. 영탁의 이불 들려주세요 했는데 우리 영탁의 이불 듣고 올 테니 여러분께서는 얼른 사연 보내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가 끝인가 봐요. 추억이 남아있는데 당신과 나 사랑한 건 하늘도 땅도 알아요. 당신을 다시 한번 안고 싶지만 한 번 더 안아달라 그 눈으로 말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란 걸 당신도 나도 알잖아. 뜨거운 그 눈물 마르거든 잊어요 나쁜 이 남자.

멜로디는 잠시 내려놓고 가사에 마음을 기울여보는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신유의 나쁜 남자 전해드렸습니다. 아, 참 이거 그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막 꼭 그런 남자 나오죠. 막 남자는 이렇게 툭툭 말은 되게 츤데레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막 비 오는 날 갑자기 우산을 써 씌워주는 사람이 그 남자고, 아, 나 사랑하지 마, 너만 다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울해요? 아니. 그런 걸 드라마에서 왜 그런 대본을 만들겠어요? 다 그거 보면서 약간 그 쫄깃쫄깃함도 느끼고, 아우, 진짜 못됐다 하면서도 되게 매력있게, 아니,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여성분들도 계시고, 약간 뭐 각자 뭐 이렇게 취향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러면서, 아, 잊어. 나 잊어줘. 근데 저는 이 노래를 우리 신유 형이 부를 때마다 내가 늘 느끼는, 하, 이런 남자가, 아, 어떻게 보면 이 남자가 잘못인가? 어떤, 뭐가, 그러니까 분명 그 남자의 마음은 알겠어요. 안 되는 그 부분 뭐 알겠어. 근데 진정한 나쁜 남자는 진짜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사람이 나쁜 남자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럴 거면 보듬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약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우리 2515님께서 예전에 왜 그렇게 나쁜 남자에게 끌렸을까요? 살아보니 다정함이 최고라고. 아, 그런가 봅니다. 아니, 그리고 방금 왜 그 문자 하나 들어왔는데 너무 웃긴 거 하나 있었는데, 위에 8009님이 10년을 만난 그 나쁜 X가 생각나네요. 아, X라는 전 여친, 전 남친. 아, 잘 사냐 김땡땡, 난 잘 산다 행복해라. 이거 아니야, 놈이 아닐 거예요. 나쁜 X라는 게 그 전 사람. 그렇습니다. 자, 오늘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신유의 나쁜 남자 띄워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부지런히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에게 타월 세트 보내드려야죠. 한번 제대로 달려볼게요. 우리 7920님께서 구슬땀 흘리는 우리 신랑 별명 땀쟁이에게 타월 주세요. 네, 이런 땀쟁이가 있다면 타월 세트 드려야죠. 타월 세트 보내드립니다. 우리 6629님께서

지난 일요일 성북구청 장기 족구대회 나갔습니다. 잘했냐고요? 4전 전패했습니다. 손태라 위로해 주셔요. 아직도 충격에서 못 벗어났어요. 족구하느라 이제 땀이 난 것보다 이제 눈가가 촉촉해지신 것 같으니까 제가 타월 세트 보내드립니다. 2558님께서 어느덧 손트라의 슬그머니 빠져든 숨은 애청자 1인이에요. 언제나 웃게 해주는 손트라 고마워요. 타월이 갖고 싶어서 메시지 보내는 건 아니지만 보내주시면 자랑할 수 있겠지요. 아, 이런 숨은 애청자분들이 이럴 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면 제가 타월 세트 보내드리죠. 보내드립니다. 5743님께서 새싹이신데 손트라 매일 듣고 있는 70대입니다. 생전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타월 세트 받을 수 있을까요? 했는데 생전 처음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행운이 옵니다. 보내드립니다. 우리 7733님도 아빠, 엄마, 큰언니, 작은언니 다들 아빠 화원 가서 감 따고 짬뽕으로 점심 먹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가는데 방송 듣다 보니 잠이 확 깨네요. 아마 짬뽕 먹으면서 땀도 엄청나게 흘리셨을 것 같은데 뭐 적어도 콧등에는 땀 나셨을 것 같은데 그거 휴지로 닦지 말고 제가 보내드리는 타월 세트로 닦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선물 드리는 거 청취율 조사 기간 이어서 맞습니다. 네, 자 우리 1549님께서 그동안 숨가쁘게 살아내느라 본인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잊고 사는 우리 남편. 오늘이 우리 결혼 36주년 기념일인데 태진 씨가 축하해주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야, 36주년 결기. 심지어 해가 그러니까 지금 그 띠가 세 번 돌았어요. 이럴 때 타월 세트 보내드려야죠. 아, 벌써 이렇게? 알았어요. 이쯤에서 광고 간다! 갑니다.

0: 지친 날 안아봐.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Well,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안녕하세요,
11: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0: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0: 완전 좋아요.
1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1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유튜브에도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면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또 여러분께 마음껏 또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 있는데 좀 몇 개 더 좀 나눠보겠습니다.

0: 초등학교 앞에 원생들 픽업 나와 있어요. 아이들 태워 태권도 하러 갑니다. 위켄 스포츠 화이팅! 이러면서 본인의 또 이제 스포츠 학원 또 홍보까지 해주셨는데 이분 태권도 뭐 태권도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픽업 나가신 우리 기사님 선생님 관장님일 수도 있는데 타월 필요하시겠죠? 타월 세트 보내드립니다. 3800님은 나주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모시고 독감 예방주사 맞으러 왔어요. 아, 이런 거 좋죠. 물론 독감 예방주사 맞는 날에는 조금 몸이 기력도 떨어지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독감으로 아픈 것보다는 이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런 독감 특히 그 요양원에서 이거 옮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예방차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감동적이어서 제가 타월 세트 보냅니다. 0209님께서 반차 쓰고 엄마랑 서울 가는 중이에요. 라디오에 문자를 어떻게 보내는 거냐며 신기해하시네요 했는데 이게 우물정 샵 8001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문자 메시지에 우물정을 넣고 8001 이렇게 써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또 무료고요. 어머니, 네, 라디오에서 이렇게 타월, 우리 따님인지 아드님인지 덕분에 타월 세트 제가 챙겨드립니다. 4122님께서 새싹이신데 지난달에 판매한 차량 썬팅 불량으로 AS를 안양에서 경기도 이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어요. 화이팅! K사의 김기석. 아, 우리가 때로는 서비스를 받았는데 조금 이후에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조금 좀 예민해진다면 아니 막 신경질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애프터 서비스도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봐 주시고 그럼 한 번씩은 약간 너그럽게 아이 그러면 저번에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번에 한번 이것 좀 해줘요 약간 이렇게 좀 서글서글하게 좀 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막 뉴스에서 최근에 무슨 뭐 AS 관련해서 막 길거리에서 막 난동 부리신 막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좀 서로 이렇게 싸우고 이제 뭐 일이 생길 일인가 했는데 물론 각자의 입장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다 같이 다 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5727님께서 이번 우리 아들 실업 검도 대회에서 개인 우승했습니다. 타월 세트 보내주고 싶네요. 손태라 사랑합니다 했는데 이야 검도 이거 그거 그 도복 같은 거 그거 입고 하면 땀 뻘뻘 흘린대요. 예, 타월 많이 필요해요. 타월 세트 보내드릴게요. 3633님께서 저 12월 31일에 흑산도 가려고 예약했어요. 내년 해돋이는 흑산도에서 맞이하며 소원을 빌겠네요. 손트라 100년, 200년 쭉 하게 해달라고요. 에? 앞으로 100년, 그러면 이름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에? 이런 분께도 타월 세트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잠시 후 뉴스 듣고 전유진 씨와 3, 4부 한번 달려볼게요. 3시 5분에 만나요!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2: 벼랑 끝에 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3: 땅 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4: 유품성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5: 클릭 아웃! 지상에서 만납시다!
2: 검은 가루 날리던 갱도의 석회는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 고비.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4: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 고비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6: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리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2: MBC
3: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8: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점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3시 뉴스입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 김 전 시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단계부터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해 정당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국가 소방 동원령이 두 차례 발령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1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업체 작업자 16명과 인근 공사 현장 근로자 7천여 명이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부산과 대구, 경남에서 고성능 화학차 등 12대를 지원받아 4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은 인화성 물질인 톨루엔 8,000리터가 보관된 5개 저장 탱크에서 시작돼 주변에 있던 다른 인화성 물질 탱크 7기로 옮겨 붙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놓고 범여권 의원들의 입장이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첫 질의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한동훈 검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부장검사 사건에 관여했다며 부적격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검찰주의자니 친윤검사니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고 옹호했습니다. 같은 당 최현일 의원도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사건 재기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이 정도면 반윤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국방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고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당초 여야는 도발 표현을 넣고 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조사지원 의혹도 넣을지를 두고 맞서면서 여당 단독 표결로 결의안이 채택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8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마술사 유호진입니다. 초등학생 때 마술을 시작해서 중학생이 되고부터 여러 대회에 나갔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방황도 많이 했는데 고3 때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죠. 학교 생활보다 마술이 좋다면 그걸 잘 살려보자. 그렇게 마술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며 이탈리아 대회 출전도 도와주셨고 거기서 그랑프리를 받자 신문기사까지 내주시며 응원하셨죠. 그 덕분에 아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믿게 됐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제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해봅니다. 우리 7030님께서 드라이브 다녀오다가 남편이 오늘 전유진 나온다고 웃네요. 우리 부부 전유진, 손태진 찐팬이에요. 이 시간 남편의 한박 웃음도 책임져드리고 우리 7030님의 웃음도 책임져드릴게요. 전유진 씨가 일찍 도착해서 라이브 리허설까지 마쳤고요.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것들 보내주시고 오늘 제대로 손트라 잔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소수 대잔치! 아우, 우리 손트라 인기 상품 요소수. 이럴 때 갑자기 아!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하면서 갑자기 문자를 마구마구 보내주시는데 오늘 아주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어서 와서 싹 쓸어가세요. 예. 어차피 뭐 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저희가 풀도록 할게요. 요소수 필요한 분들 지금부터 사연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문자 메시지 보내는 이한테 우물정 8001 1번 우물정을 넣고 800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아, 그리고 02-2056으로 번호가 전화번호 전화가 온다면 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지금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도 있거든요. 얼른 입장해 주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0: 상담실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3: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2: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3: TBX 타고 상품권 타고.
2: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5: TBX.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타젠.
1: 좋은가요 달콤한가요 당신이 빠진 그 사랑.
2: 누군가 트로트의 미래를 묻는다면 저는 당당히 아주 자신있게 전유진을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어제 들었어도 오늘 또 새롭습니다. 타고난 음색도 예술이고요. 새로움을 향해 뻗어가는 담쟁이 덩굴처럼 하루가 다르게 음악 세계를 확장하고 있는 현역 트로트 퀸 전유진.
3: 전유진입니다. 손톱을 너무 오랜만에 와요.
2: 아 그러니까요. 네. 너무 오랜만에 오기도 했고 작년 1월에 왔다 갔고 저도 개인적으로
3: 그렇게 오래됐나?
2: 뭐 행사장에서 한두 번 마주친 거 말고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3: 개인적으로도 진짜 오빠랑 안 본 지 너무 오래됐고.
2: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아유, 근데 방금 인사하면서 꼭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3: 네. 네.
2: 아 이렇게 반짝반짝.
3: 네.
2: 아
3: 저의 지금 스타일이에요.
2: 또 지금 또 유튜브 방송하고 있으니까. 아, 또 이렇게 한번 반겨드렸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3765님께서 여긴 포항입니다. 전유진은 포항의 자랑, 귀엽지, 이쁘지, 노래 잘하지. 라면서.
3: 오, 고맙습니다. 우리 네.
2: 포항은 그래도 자주 가시나요?
3: 포항은, 행사, 지방 행사 때문에 네. 포항을 가끔 그렇게 왔다 갔다만 하고, 진짜 포항에서 쉬러 가는 날은 잘 없는 것 같아요.
2: 아, 그럼 간 김에 네. 조금 쉬다가 오고
3: 네,
2: 막 이렇게.
3: 간 김에 그 포항에서 뭐 지방 행사 겹치는 날에는 포항에서 네. 좀 자고, 이런 식으로만 하지, 이렇게 각 잡고 포항을 간 적이 언제였더라? 추석 때 좀 그래도 시간이 있어서
2: 그렇죠,
3: 추석 때 한번
2: 그렇죠.
3: 가고 자주 가고 있어요.
2: 그럴까요? 네. 이제는 서울살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어요?
3: 네, 조금 이제 서울이 좀 편한 것 같은 느낌? 네, 서울을 잘 몰라서 그때는 되게 뭔가 편한 그 집에 있어도 네. 편안한 그런 느낌보다도 네. 뭔가 좀 이렇게 일을 해야 될 것만 같은 막 나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약간 압박감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서울이 뭔가 되게 편하고
2: 이젠 집콕해도 괜찮다.
3: 네, 지방에 가 그 포항에 있을 때가 더 뭔가 포항 가서 이제 지방 행사 있을 때만 가다 보니까 네. 포항에 있을 때가 뭔가 조금 더 불편할 때가
2: 불편한
3: 있어요.
2: 아 이거는 아니 포항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이제 그만큼 또 이제 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3: 맞아요.
2: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3: 포항 서울이 바뀌었어요.
2: 약간 바뀌었구나.
3: 네. 예전에 이제 포항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네. 포항이 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다 보니까
2: 뭐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1195님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읽어주세요.
3: 네, 1195님께서 전유진 씨 패티김의 이별을 어찌나 잘 부르는지 여러 번 들었답니다. 예쁘고 인상도 좋고라고 보내주셨는데 예전에 불렀었는데 기억해주고 네. 계신 것 같아요.
2: 아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소절 좀 들으면 안 될까요?
3: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2: 사치
3: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받아주세요 오빠.
2: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3: 역시 징긴났네.
2: 순간 갑자기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몰려있을 때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네. 그걸 저한테 넘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3: 진진남매 저희가 그러니까. 했잖아요.
2: 아니 근데 지금 근황 토크할 게 진짜 많은데 네. 축하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 얼마 전에 너무 놀랐던 게 기상캐스터가 됐더라고요.
3: 어제 하고 왔는데 이제 신곡 이제 앨범 정규 앨범이 또 얼마 전에 나왔다 보니까 네. 정규 앨범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네. 기상캐스터가 돼가지고 이제 새벽에 가서 이제 기상캐스터로 변신해서 앨범 홍보도 하고 이제 날씨 오늘 날씨도 이제 진짜 기상캐스터처럼
2: 진짜 뉴스에 나왔어요.
3: 네, 제 뉴스에 나와가지고.

0: 직접 이제 했습니다.
1: 제 날씨 예보를 네. 알려줘야 되는데 갑자기 아 제가 앨범이 나왔거든요 한 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0: 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1: 엄청
0: 네.
1: 긴장됐을 것 같아요.
0: 아 네 그래서 사실 한 번 더 이제 할 수 없겠냐 이제 네. 산옥으로 진행을 했다 보니까 한 번 더 네. 이제 갈 수 없냐고 물어봤는데 네. 아 지금 너무 이렇게 귀엽고 잘 나왔다 해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저 한 번 더 했으면
1: 더 잘할 수 있었다.
0: 조금 더 정말 기상캐스터처럼.
1: 예. 네. 아, 그러면 지금 그 약간 네. 좀, 아쉬웠던 부분을.
0: 아니, 왜 자꾸. 아니,
1: 그 기상캐스터 톤이 있었어요. 본인의 목소리와 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했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좀 뭐 써드렸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0: 아이, 어떡하지? 오케이. 아,
1: 자.
0: 네네. 시작.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1: 아, 그렇군요. 네. 아, 연습 많이 하셨나요, 그래도?
0: 그 기자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1: 그러니까 네. 톤을 어떻게 해라, 저
0: 톤과 그리고 이런 이제 건강 관리 이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아. 그래서 그 진짜 기상캐스터 분께서 하시는 그 팁을 알려주셨어요. 네. 건강 관리할 때 건강 관리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 되게 이제 자연스럽게 들릴 거다라고 해주셔서 그런 것도 해보고. 이제 태지 오빠도.
1: 오빠, 아, 제가요?
0: 네. 태지도 직접.
1: 아, 이거 내가 전날만 하면 되잖아요.
0: 그렇죠.
1: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0: 와, 아, 와 역시. 아, 와.
1: 이 정도야.
0: 와, 역시. 와, 대박.
1: 아, 아니에요. 뭘 대박까지는 아니고. 네. 아, 그리고 축하드릴 네. 방파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우선 라디오 DJ 데뷔도 축하드립니다. 매주 수요일에 또 진행하고 있어요.
0: 네, 수요일 7시에 전유진의 괜찮은가요?
1: 괜찮은가요?
0: 라디오, 네, DJ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이제 됐어요.
1: 네, 좀 어때요?
0: 아, 정말. 근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어쨌든 그런 뭔가 멘트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자신감이 없었는데, 네. DJ를 또 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좀 뭔가 이런 게 많이 유순해지고, 네. 좀 그 디제이를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이제 애청자분들 많이 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행사나 뭐 라디오 같은 거 할 때 그냥 긴장 상태였어요. 아 이런 말 해도 될까? 뭐 말해야 될까?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다면 디제이를 하고 나서부터는 좀 뭔가 그런 멘트들이 자연스러워졌다.
1: 아 네. 아니 안 그래도 오늘 또 말을 하는데 되게 그냥 술술 되게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약간 뭔가 정해진 틀 내에서 좀 조심스러웠던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네. 이 라디오라는 거는 진짜 약간 그냥 주저리 느낌이 좀 있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0: 네, 그냥 계속 이제 오디오를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뭐 그런 생각 없이 계속 제 진짜 모습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많은 분들께서 좀 새로운 모습을 봤다는
1: 그러니까,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네. 팬분들한테는 그런 새로운 모습이 아 전유진만의 그 진짜 성격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0: 네, 맞아요. 네, 되게 좋아하시죠.
1: 아니 근데 제가 네. 뭔가 조언을 해드릴 수는 없고 이게 참 신기한 게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진짜 그 DJ의 성향과 성격 그대로 그냥 나타내게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해도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되게 뭔가 딱딱해지고 불편해지고 듣기에도 좀 힘들다.
0: 맞아요.
1: 근데 그냥 아 이런 매력이구나 이러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매력이구나 해서 각자 라디오가 또 각자 DJ 맞기에 좀 그런 성향이 나타난 네. 것 같아요.
0: 그래서 각각의 그런 매력이 그래서 있는
1: 그러니까요.
0: 것 같은데.
1: 아유, 오늘도 매력 많이 뿜어내주세요.
0: 오늘 또 UD를 또 이렇게 DJ 데뷔 이렇게 축하한다는 대본을 네. 보고 아 오빠한테 이렇게 또 손틀어 오랜만에 왔으니까 네. DJ로서 뭔가 이렇게 좀 유순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과 좀 부담이 있어가지고 네. 좀 굉장히 조금
1: 아 뭐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지 오는 길에 계속 있는 컵 커피 있는 뭐 음료 다 계속 흘리고 다녔다고 다 지금 오늘 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좀 약간
1: 자 왜냐
0: 정신이 없어요.
1: 드디어 데뷔 6년 만에 마침내 나왔습니다. 첫 정규 앨범 아디오스 발매.
0: 와 축하할 일이 진짜 많네요.
1: 그러니까
0: 네.
1: 이 정규 앨범이라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0: 맞습니다.
1: 준비 오랫동안 하셨죠?
0: 저 진짜 오랫동안 했어요.
1: 네, 쉽지
0: 올해
1: 않았죠?
0: 초부터. 아, 그, 네, 진짜 쉽지 않았고, 또 그냥 뭐 싱글이나 미니로 조그맣게는 많이 냈었는데, 이렇게 정규 앨범을 내는 건 또 처음이다 보니까,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또 시간 오래 걸리고.
1: 그러니까요.
0: 또 첫 정규다 보니까 부담,

0: 있더라고요.
1: 네.
0: 뭐 녹음을 많은 곡들 녹음하는 것도 또 처음이고 또 정규 앨범 자체에 뭔가 그 주는 가수한테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1: 이게 그리고
0: 네.
1: 그 창작이라는 게참 힘든 게 이게 어떤 그 누군가 부른 커버가 아니고
0: 네.
1: 내가 만들 게 이제 오리지널로 굳혀지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 가능성이야 너무 많아요.
0: 아.
1: 본인만의 아, 매력을 이렇게 네.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노래는 어떤 걸 좀 해볼까 저런 걸 해볼까 이런 고민도 많았을 것 같아요.
0: 진짜 많았고 이제 첫 정규다 보니까 뭔가 도전이라는 느낌보다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1: 아 제일 잘하는 걸
0: 네, 제일 잘하는 걸 하면서 또 좀 성장한 듯한 변화도 아예 안 줄 수도 없고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힘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아디오스라는 그 곡이 그 스페인어로 작별 인사라는
1: 그렇죠.
0: 뜻이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또 이것도 이별에 대한 느낌이니까 또 제가 올해 10월 10일 제 생일이 지나면 만 20세가 딱 되는 해란 말이죠.
1: 네네네.
0: 네, 그래서 진짜 10대와 이제 아디오스, 이별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네, 생각을 해서 타이틀곡을 아디오스로 정했어요.
1: 그리고 또 아주 특별한 날에 그 맞춰서
0: 그쵸.
1: 10월 10일.
0: 네.
1: 텐텐이라고 부르잖아요.
0: 네, 팬분들 이름도 텐텐이에요.
1: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때 발매를 했어요.
0: 네, 그때 일부러 이제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1: 여러모로 좀 자기만의 그 의미를 많이 담은 그런 앨범 같은데.
0: 네, 엄청, 네. 애정이 있어요.
1: 첫 정규 앨범부터 아디오스, 안녕?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이제 나의 10대의 또 안녕도 네. 있고, 또 이 앨범의 의미가 또 그
0: 맞아요.
1: 외에도 더 많다.
0: 맞아요. 네, 진짜 10대와 이별을 하고 더 멋지고 성숙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1: 그렇죠.
0: 포부를 담은 그런 정규 앨범이에요.
1: 그래서 네. 우리가 또 타이틀곡을 그리고 또 몇 곡을 좀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 지금 네. 첫 번째 노래 어떤 노래죠?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0: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곡은요. 전유진의 사랑만 하소라는 곡입니다.
1: 왜 갑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사그라들었어요? 아니, 얘기하셔도 되는데.
2: 지금 이 곡은요?
0: 아니, 그게. 그 제가 또 DJ를 하다 보니까.
1: 아, 네네네.
0: 네, 분위기를 이렇게 또.
1: 아,
0: 네, 이 곡이, 예. 네, 장윤정 선배님께서.
1: 장공장장.
0: 네네, 장공장장. 또 자작곡으로 만들어주신 곡이에요.
1: 오.
0: 네, 투 타이틀. 이 곡도 타이틀 곡인데.
1: 네.
0: 네.
1: 아니 네. 정말 워낙 그 발랄함도 좋지만 또 이런 애절한 발라드 특히 경연 때도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곡을 받았을 때 처음에 어떠셨어요?
0: 진짜 너무 대선배님이시고 네. 또 장민정 선배님 제가 너무 또 존경한 선배님이시니까 너무 좋았지만 한편으로 이 곡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녹음할 때 너무 뭔가 긴장되고 하다 보니까 원래 실력으로 안 나올까봐. 녹음하기 전날에 진짜 잠도 못 잤어요. 진짜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1: 그리고 또 네. 장윤호 선배님께서 직접 또 늘 이럴 때 코러스까지 직접 참여해 주시거든요.
0: 네네, 코러스도 직접 다 네.
1: 해주셨어요.
0: 다 해주셨어요.
1: 근데 늘 그 코러스 할 때 되게 힘들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 본인의 목소리가 자꾸 튀어나올까봐 계속 일부러 이렇게 본인의 목소리를 안 쓰고 자꾸 그걸 피해서 일부러 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시구나.
1: 이게 너무 네. 우리가 아는 목소리니까 코러스에서 네. 갑자기 이거 장윤정 목소리 아니야? 들리면 안 되니까
0: 그쵸.
1: 그걸 피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0: 진짜 또 선배님께서 직접 해주셔가지고 더 한층 더 앨범의 퀄리티가 올라가지 않았나.
1: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분의 레전드와 작업한 곡이 있죠. 바로 어떤 노래죠?
0: 잘 될 거야 우리 모두라는 또
1: 이야 분위기가 다릅니다.
0: 네. 트로트인데요.
1: 네.
0: 서른도 선배님께서 만들어주신 곡입니다.
1: 이야.
0: 네.
1: 아니, 사실 현역 가왕 때부터 서른도 선생님의 그 전유진 씨에 향한 그 극찬. 계속 이어졌죠.
0: 네, 선배님, 그 서른도 선배님께서
1: 네.
0: 진짜 제가 처음 14살 때 이제 방송에 나갔을 때부터 계속 심사위원으로 또 신기하게 계속.
1: 그러네요.
0: 네. 현역 가왕도 네. 선생님 계셨고, 그리고
1: 그 전에.
0: 네, 그 전에부터. 그래서 선배님께서 제 뭔가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1: 네.
0: 이번에 녹음 서른도 선생님이랑 할 때도 되게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1: 이번에 작업하면서 그래도 뭐 느낌은 좀 어땠어요? 이 노래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왔나요?
0: 그 작업 모든 곡 중에 한 곡을 꼽으라는
1: 그럼 뭐 그거는 한번 조금 이따가 얘기해보고.
0: 아, 네네네.
1: 우리 뭐

0: 먼저 한번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1: 아, 그렇죠, 그렇죠.
0: 한번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잘될 거야 우리 모두, 그리고 그 전에 사랑만 하소 이렇게 좀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랑만 하소 타이틀곡, 그리고 또 더블 타이틀곡으로 있는 아디오스, 이 노래를 또 라이브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전유진의 또 첫 번째 정규 앨범 아디오스의 아디오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전유진의 정규 앨범, 첫 정규 앨범 아디오스의 더블 타이틀 중에 아디오스 듣고 왔습니다. 야, 노래가 뭔가 아련하면서 애절하면서 아, 그 붙잡고 싶은 마음 아, 꾹꾹 눌러가면서 잘가 하는데 이게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갑자기 문득 여름한테 그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 오늘 보니까 날씨가 정말 추워져가지고 아, 여름이 이제 완전히 진짜 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맞아요. 이제 진짜 가을입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정윤자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아니었음 음반 튼 줄 알 뻔했다고.
1: 아, 감사해요.
0: 진짜 음반 틀 줄 알았는데 라이브라니 대박 대박 사건.
1: 라이브
0: 네, 라이브였습니다. 네. 오이사원님은요.
1: 한층 더 성숙하고 깊어진 보컬이 가을 느낌과 잘 어울리네요.
0: 그러니까 가을 느낌이랑 잘 어울리고 뭐 네. 겨울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계속 불러야죠.
1: 그렇죠. 겨울에도 원래 10년까지 그 신곡이라고.
0: 신곡이에요. 네. 우리 59.

0: 네.
1: 5915님께서.
0: 5915님께서 20살 감성이 어찌 이리 가슴에 적시나요?
1: 그러니까요. 이제 10대와 다르다. 이제 다른 또 성숙함을 네. 보여주는 전유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우리 4부에서도 이제 곧 있으면 요소수 파티 이어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0: 세계가 인정한 안동 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 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 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동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하회마을보존회가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0: 제발 제발 가져가라고. 요소수 가져가라고.
1: 그냥 가져가라고 가라고. 오늘 유신이가 선트라 요소수 더 달리고 가겠습니다.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0: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유난 떠는 건 절대로 절대 절대로 아닌 거 아시죠? 하지만 혹시라도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신다면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맨입으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1: 양심적인 방송 기브앤테이크를 아는 방송 손트라에서 오늘 촬영용 요소수 빵빵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요소수 필요하신 분 손 어디 손 드셨어요? 어디
0: 아 여기 있다
2: 야, 아 가랑으로 이렇게 시작해봤는데 아니 지금 정규 앨범 아디오스로 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전유진 씨 모든 곡들이 가라는 단어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뭐 맞아요. 가라고도 있고 가요 있고.
1: 네 맞습니다.
2: 아디오스 뭘 자꾸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1: 뭐를 근데 그 의도한 게 아니고 정말. 네. 그렇게 됐어요.
2: 그러니까요.
1: 네, 저도 진짜 신기해요. 저 심지어 타이틀곡이 이 곡이 돼가지고.
2: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요소수 가져가라고.
1: 네.
2: 이걸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1: 잘 가져가세요. 아디오스 그대.
2: 자, 우리 얼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9님께서
1: 레미콘 기사입니다. 요소수 먹는 하마입니다. 요소수 부탁드릴게요. 손들아 화이팅.
2: 아, 요소수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1: 네.
2: 드립니까?
1: 드립니다.
2: 아, 드립니다. 우리 4038님은요?
1: 4038님께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화물차 운송기사입니다. 요소수가 필요해요.
2: 어, 요소수 필요하시다는데. 운전 많이 하면 필요하죠?
1: 네, 필요하죠.
2: 드려야죠?
1: 드려야죠!
2: 아, 왜 고민을 하세요? 그냥 드리면 되죠.
1: 아니, 제 선택이 아니죠. 아,
2: 약간 저는. 쪼는 맛이에요.
1: 아, 네, 그렇죠, 그렇죠.
2: 아니요, 지금부터 소개하던 분들한테는 다 드릴 건데.
1: 아, 다 드릴 건데.
2: 드리는 네. 이유를 우리 유진 씨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제가, 네.
2: 이순덕님께서
1: 다음 주 목요일 내잠의 태백 여행 가요. 엄마 계실 때 한번, 지금은 엄마가 계시지 않지만, 자매끼리 여행 갑니다. 차 오래 타는

0: 있는데 요소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분께는 왜 드려야 되죠?
0: 또 여행 갈 때는 네. 무조건 필요합니다.
1: 아, 무조건 필요해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드려야 돼요.
1: 아, 알겠습니다. 네. 드립니다. 우리 기사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0: 1166님께서 1톤 용달 기사입니다. 저도 요소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드려야 돼요.
1: 왜요?
0: 무조건.
1: 왜?
0: 답 드려야죠.
1: 오케이, 드려요. 네. 알겠어요.
0: 포크레인 애청자분들께
1: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0: 네.
1: 우리 4869님.
0: 네, 포크레인하는 김진광입니다. 요소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절실히 필요하시다는데 드려야죠.
1: 아, 포크레인도 필요해요?
0: 무조건.
1: 아, 알겠습니다.
0: 네, 무조건 필요해요.
1: 우리 네. 1166님.
0: 용달 기사입니다. 3시간 대기하는데 오다가 없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1: 오다가 없어요.
0: 네.
1: 오다가 없으면 네. 드려야 돼요?
0: 들어야죠. 그래도, 그래서 위로의 요소수로.
1: 위로의?
0: 네, 안 잡히신다고 하시니까.
1: 예.
0: 위로의 의미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알겠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1166님인데, 방금 전에 1톤 용달 기사님도 1166이에요. 근데 가운데 번호가 다른 분. 이렇게 또 이런 우연이 생기네요.
0: 이렇게, 네, 우연이.
1: 그러니까.
0: 네, 드려야죠.
1: 오늘 필요하신 분들, 우리 전유진 씨가 쏩니다. 촬영용 요소수 갑니다! 어떤 사연이든 요소수 드릴 이유 우리 전유진 씨가 만들어 드립니다. 4879님께서
0: 강화에서 고구마 농사 짓는 누나를 위해서
1: 네.
0: 파주에서부터 와서 도와주는 우리 동생 포터가 없어서 생업 중간중간 와주는 고마운 동생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1: 이분께는 왜 드려야 될까요?
0: 파주에서부터 강화 네. 강화까지 얼마 걸리죠?
1: 파주에서 강화까지
0: 네.
1: 뭐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0: 진짜 이 시간의 노력 쏟아주신 우리 동생분께 무조건 드렸네요 생각합니다.
1: 무조건 도와드려.
0: 무조건 내 네, 시간을 써주신.
1: 알겠습니다.
0: 정말, 네.
1: 우리 6867님께서
0: 동생이 큰 탑차로 서울 꽃도매 시장을 오고 가는데 요즘 기름값도 비싸고 힘들다네요. 동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1: 야 이거는 뭐 이제 네. 기름값을 얘기하면서 네. 요소수를 요청하시는데
0: 네.
1: 왜 드려야 될까요?
0: 요즘 기름값이 근데 장난 아닙니다.
1: 아, 장난이죠.
0: 또 이렇게 또 지방 회사 다니다 보면 기름이 금방 딸잖아요. 기름값이 정말 장난 아닌데 그래서 보내드려야죠.
1: 네. 보내드려야 네. 알겠습니다. 기름값 비싸니까 요소수 보내드려야 된다.
0: 그렇습니다.
1: 325 하나님은요?
0: 남동생이 늘끔하게 여행 다니자며 요소수에 필요한 차로 바꿨어요. 고맙고 기특합니다.
1: 요소수 필요한 차로 바꿨대요. 약간 디젤로 바꾸신 건가요? 경차로? 아니요, 어떤 차일까요? 이분께는?
0: 이번에는 동생분께서 지금 그 또 오빠, 오빠를 생기는 거잖아요.
1: 네네.
0: 또 위에 형제를 생기는 거니까 너무 이 마음씨가.
1: 마음씨?
0: 고우십니다. 또 제가 장녀로서. 동생이 있는데
1: 네.
0: 무조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상녀로서 알겠습니다.
0: 네.
1: 자, 8879님은 이거는 혹시 뭐 이유를 만들어 내실 수 있을지.
0: 이번엔 꼭 받고 싶어요.
1: 네.
0: 동생이 딸 체료교실을 다니느라 고생이 많은데 네. 선물로 주고 싶어요. 저도 이름이 유진입니다.
1: 이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드리고 싶어요?
0: 무조건 드려야 돼요.
1: 왜요?
0: 이름이 유진이시라서요.
1: 동명이인이니까?
0: 네, 동명이인이니까 전국에 또 유진이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1: 전국에 유진이들
0: 네.
1: 문자 보내면 그러면 그렇죠. 받을 수 있어요?
0: 네, 그렇죠.
1: 자, 전국에 유진이 아니면 태진이 다 네. 보내보세요.
0: 네,
1: 요소수 드립니다. 모여줍니다. 모여주세요.

0: 윤씨. 네. 아, 어떻게 보내야지 요소수 네. 받을 수 있어요?
1: 아, 또 이렇게 보내시면은 요소수가 네. 직접 이렇게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네.
0: 아, 그냥 문자만 보내도?
1: 네, 문자만 보내도.
0: 이런 식으로?
1: 네, 아, 다 드립니다.
0: 저는 오히려 우리 지금부터는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서 아주 난해한 사연을 보내주셔야지 우리 유진 씨가 또 그 이유를 되게 힘들게 찾지 않을까.
1: 또 좀 재밌는
0: 사연. 그것도 좀 재밌을 네. 것 같아요.
1: 네, 네. 아, 저는
0: 자, 요소수가 네. 필요한 이유. 뭐,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점심을 너무 배불리 먹었어요. 배가 너무 불러요. 요소수 주세요. 뭐라고 할 거예요?
1: 아, 배부르세요?
0: 네.
1: 배부르시면은 네. 배부르셔도

0: 드립니다. 배부르셔서 드립니다.
1: 아, 이런 네. 이유도.
0: 네.
1: 아, 뭐 어떤, 네. 어떤, 너 그냥 쉽게 보내주셔도 네. 좋으니까.
0: 좋습니다.
1: 문자번호, 샵8001번, 짧은 거 50원, 긴가 100원이고요.
0: 네, 보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1: 스마트 라디오 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우리 사연 받는 동안 또, 전윤 씨. 아, 라이브를 준비했다고.
0: 그렇습니다.
1: 어떤 노래인가요?
0: 아, 이번 곡은요, 수록곡이에요. 이번 아, 앨범 수록곡. 수록곡인데, 굉장히 좀 신나는 곡입니다. 흥 따라 흥이라는 곡.
1: 오, 띄워드리겠습니다. 흥 따라 흥, 뭔지 되게 좀, 중독적인 노래일 것 같은데. 자, 전유진, 이번 정규 앨범, 아디오스에 수록되어 있는 흥 따라 흥, 또 여러분 위해서 라이브로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이게 라이브가 아니, 아예 음원이 아니다라는 거를 인증하는 아 그렇게 보면서 즐기실 수 있거든요. 준비되셨나요?
2: 네.
1: 네, 알겠습니다. 전유진의 흥 따라 흥 갑니다.

0: 전유진의 흥따라 흥 라이브로 보내드렸습니다. 야, 또 이런 노래들은 또 제가 딱 느끼기에는 이건 팬분들과 같이 부르려고 준비했네요.
1: 맞아요.
0: 왠지 막 네. 이제 응원도 있을 것 같고
1: 맞습니다.
0: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돼요?
1: 이 곡이요? 아, 이 곡은 저희 또 그 첫 콘서트 20 콘서트에 네. 또 피아노 건반 쳐주셨던 네. 또 이프름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네. 또 이프름 선생님께서 또 연결해 주셔가지고 네. 또 좋은 곡을 또 이렇게 받게 돼서 네, 정규 앨범에 또 실게 되었습니다.
0: 아니 그래서 흥따라 흥 그러면 그럼 팬분들이 흥따라 흥 이럴 것 같은데
1: 아직 호흡법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어떻게 하실지.
0: 이야 또 이거 응원법 아마 네. 진짜 열렬히 응원해 주시지 네,
1: 벌써
0: 않을까.
1: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제가
0: 네,
1: 한 소절 들려드렸는데도
0: 자 우리 오늘 차량용 요소수 여러분께 마구마구 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0: 유인 씨가 어떤 사연이든 맞춰서 여러분께 드릴 이유를 찾아 드립니다. 차량용 요소수 가져가세요. 자, 우리 요즘 또 역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걸 또 알고 있는 우리 팬분께서 연락 주셨어요. 네. 1302님께서.
1: 너무 웃긴 또 뜻을 보내주셨는데. 전유진 씨, 벌거벗은 한국사 잘 보고 있어요. 내가 요소수를 잘 성인 거.
0: 아, 새롭게 합류했는데 좀 어때요?
1: 아, 그 녹화가 다, 네, 촬영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네네. 여름에 찍었었는데. 그 또 촬영 열심히 했을 때 역사 공부 열심히 했죠.
0: 와, 네. 오랜만에 공부하느라 머리에 쥐 났겠어요.
1: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역사를 제일 성적이 제일 잘 나왔어요.
0: 오,
1: 그나마.
0: 아, 또 그런 네. 거 좋아하는구나.
1: 네, 역사를 그래도 제일 좋아하고 외우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잘해가지고 네. 역사는 성적이 항상 잘 나왔었는데 이렇게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긴 것 같아요.
0: 그것도 네. 또 배움이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좋네요. 네. 자, 아, 우리 이제부터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 좀 많이 드려야 되니까
1: 네,
0: 한번 달려볼게요.
1: 저는 냉이 농사 짓는 농부입니다. 트랙터에도 요소수가 필요합니다.
0: 우리 3788 님께 요소수 보내드립니다.
1: 네, 보내드릴게요.
0: 9618 님은요?
1: 시멘트 벌크 운송하는 기사입니다. 하루 한 통씩 먹어도 되네요. 손트라 화이팅.
0: 이야, 진짜 하루에 한 통씩. 이게 그 주행량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뭐 이게 그 얼마나 일을 하냐에 따라서
1: 그쵸,
0: 이게
1: 맞아요.
0: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시도 껐다가 안 켜질 수도 있어요. 차량용 요소수 보내드립니다.
1: 맞아요. 보내드릴게요.
0: 네. 6467 님은요?
1: 데이케어 센터 직원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르신들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필요해요.
0: 이런 분들 보내드려야죠.
1: 무조건
0: 보내드립니다.
1: 보내드려야
0: 네. 4008 4008님께서
1: 우리 언니 이름이 유진이에요. 토요일 날 조카 돌잔치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한 언니한테 요소수 선물 보내주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당장 보내드려야 됩니다.
0: 네. 보내드리긴 한데 네. 돌잔치 후에 요소수. 와, 이 선물 네. 연결 쉽지 않는데 그쵸, 보내드립니다.
1: 돌잔치가 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드려야 돼요.
0: 알겠습니다.
1: 요소수 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네. 8332님은요?
1: 나는 태진이는 아니고 봉진입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0: 한 글자 조금 네. 다르지만 우리 봉진 형님 드립니다.
1: 저희가 또 진진 남매잖아요.
0: 그래, 진진진까지 네. 드립니다. 네. 자, 5812님은요? 저는 강태진입니다. 요소수 주세요.
1: 무조건 드려야 돼요.
0: 유소수라고 해주셨는데
1: 유소수.
0: 지금 뭘 받고 계시는지 알고 받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차량용 네. 요소수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1: 센스 있게 유소수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0: 그래?
1: 유진이니까. 좋아요.
0: 이렇게 또 내 사람 만드는.
1: 네. 또 9834님께서.
0: 그러니까.
1: 조야, 가져가지요. 흥흥흥. 주라고, 유진씨. 흥흥흥. 이건 어떻게 해야 돼?
0: 아, 또 주라고, 네. 줄게요. 줄게요. 이러면서.
1: 네. 줄게요. 이유는 없으셨지만.
0: 1503님은요?
1: 저희 남편도 굴삭기 운전해요. 요소수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요소수 값이 제법 올랐어요. 보탬이 되고 싶어요.
0: 그러니까 이제 기름값도 오르니까 또 요소수 값이 오르는 건지
1: 네.
0: 그리고 또 이런 큰 그 대형 그 이런 뭐라 그러지? 이런 아니 굴삭기 같은 거 포크레인 네. 같은 거 중장비 중장비 기기들은 이게 중장비는 진짜 요소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드려야 됩니다.
1: 그러니까요. 필요하실 것 같아요.
0: 5333님은요?
1: 아침마다 신랑이 15년째 출근을 시켜주는데 신랑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0: 야.
1: 진짜 사랑꾼이시다.
0: 15년째 출근을요? 이게 가능해요? 야, 이런 남편 너무 멋있다.
1: 멋있고.
0: 네. 드려야 되죠.
1: 무조건 드려야죠.
0: 선물 드립니다.
1: 네.
0: 자, 여러분, 차량용 요소수 우리 솜트라에서 뿌리고 있습니다.

0: K급으로도 요소수 얻겠다는 문자가 터지고 있어가지고
1: 다행입니다.
0: 너무 감사드리고
1: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지금 사실 흐르는 노래 또 이번에 수록곡이죠?
1: 네, 이번 또 아디오스 앨범 수록곡인데 어때요?
0: 아, 뭘 그렇게 몰라요? 얘기해줘요. 뭘 몰라 몰라.
1: 어? 아, 너무 웃기네. 몰라 몰라. 아, 이 곡은요. 그 처음 또 알게 된 작곡가분의 네네네. 곡을 또 받게 된 건데 네. 노래가 너무 좋아서 바로 이제 또 앨범에 수록해야겠다 생각하고 이 곡은 또 후보곡도 아니었어요. 무조건 이번 들어와. 앨범에 들어가야 네. 된다. 무조건 행사에서 부르면 이건 진짜 정말 장난 아닐 거다. 반응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녹음하게 됐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어떠세요?
0: 아니 저는 네. 너무 좋고 그리고 네. 되게 그 발랄함에 잘 어울리는 그 발랄함이 또 있잖아요.
1: 네.
0: 그거는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아, 저 모르는 것 같나요?
0: 어?
1: 모르는 것 같나요?
0: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몰라 몰라가 나 진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예 몰라 몰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1: 아 그쵸. 아니 진짜 모르는데.
0: 아 진짜 몰라요? 아 뭐 모르실 수도
1: 아 맞아요. 뭐, 네.
0: 그러면 네. 뭐 드라마라도 많이 보시고
1: 네.
0: 다르게 책으로라도 공부하세요.
1: 네 진짜 모릅니다. 네. 네.
0: 자 우리 촬영용 요소수 계속 퍼드립니다. 9962님께서
1: 네 9962님께서 돼지밥주는 사료차입니다. 요소수 받고 싶어요.
0: 사료차인데 사료차 시동 안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1: 맞아요.
0: 우리 돼지들 굶으면 안 되니까
1: 네 밥 먹어야 돼요. 네, 돼지들 밥 무조건 먹어야 돼요.
0: 보내드립니다.
1: 네.
0: 아니 돼지들 왜 밥 무조건 먹어야 돼요?
1: 돼지들 밥 먹어서 살이 쪄야지 또 저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0: 안 그러면 기분 되게 꿀꿀해지거든요.
1: 네 꿀꿀합니다.
0: 되게 꿀꿀해져요. 자 우리 4940님께서
1: 네. 아이고 개명을 해야 하나? 분하네 라고 보내주셨는데
0: 아 지금 막 전국의 태진들과 유진들 아니면 진짜 막 아 막 드리니까 아니에요. 네. 개명 안 해도 맞아요. 요소수 보내드립니다.
1: 보내드립니다.
0: 6690님
1: 중장비 로더 운전합니다. 요소수 퍼먹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무조건 보내드려야 되죠.
0: 진짜 네. 이분들은 네. 박스로 갖고 있어도 네. 부족해요.
1: 네.
0: 자 보내드리면서 우리 9194님은요
1: 고속도로 졸음 쉼터 청소하는데요 1톤 트럭 타고 운행합니다. 요소수 주세요. 네.
0: 1톤 트럭을 타면서 또 심지어 돌아다니면서 고속도로 돌아다니면서 졸음 쉼터를 청소해 주시는 분이에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우리가 늘 보면 네. 휴게소 멈출 때마다 되게 그 깨끗하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1: 그렇죠.
0: 그거를 해주시는 네. 그러니까 그 편의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1: 무조건 드려야죠. 그래서
0: 드립니다. 네. 요소수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123 하나님
1: 날도 쌀쌀한 오늘 트럭 몰면서 쌀 배달하는 중입니다. 손드라 라디오 들으면서 즐겁게 배송하고 있네요. 트럭에 들어가 요소수 부탁합니다.
0: 부탁해요. 아유 이분께도 네. 보내드립니다.
1: 네.
0: 참 이렇게 이럴 때만 열심히 찾아와 주시는 분들 뭐 그래도 반갑습니다. 반갑지만 다른 건 몰라도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선물했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좋지.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이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6: 투자자 설명 정지 및

0: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살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 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남은 시간 5분. 안동한우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3: 기가 막힙니다.
4: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2: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5: 하나 이러구나 둘 이러구나 수에는 가서
6: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볕단을 논두렁에 옮겨 세우면서 술을 헤아리는 볕단 세는 소리입니다.
5: 9에는 가서 여둘비라구나 아홉에는 가서 열이라구나.
6: 옛날엔 벼 20단을 한 광이라고 했다는데 요즘은 거의 사라진 옛말이 반갑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5: 여구나 한광이다 야 배단 자꾸 좋은다.
7: 첫 정규 앨범 아디오스로 쑥쑥 자라서 돌아온 가수 전유진 씨와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달려보았고요. 덕분에 정말 요소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방송에서 소개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네.
7: 우리 4476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8: 네, 요소수가 뭔지 몰라도 전유진 양 넘넘 귀여워요. 사랑스럽고 팬입니다.
7: 이분께는 네. 커피 한 잔 좀 보내드릴까 합니다.
8: 네, 커피 한 잔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네. 저보고 귀엽다고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7: 자, 첫 정규 앨범으로 정말 바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 좀 뭐 좀 얘기해 주세요.
8: 앞으로 진짜 뭐 그 또 앨범 이번 정규 앨범 아디오스의 또 앨범이 또 의미가 깊은 만큼
7: 그렇죠.
8: 또 이제 10대와 이별을 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또 아디오스가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유진의 20대가 이제부터 진짜 시작된
7: 이제 시작이다.
8: 거라, 네 이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도 많이 도전하면서 많은 또 대중분들께 또 전유진의 또 다른 또 다른 매력을 많이 또 보여드리고 싶어요.
7: 네. 아 다른 건 몰라도 젊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전유진 씨 응원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
9: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0: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1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3: 고수익에 원금 보장?
1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장치 딱 틀면 나온 노래들이 있잖아요.
1: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요.
0: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1: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0: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1: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2: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4시 뉴스입니다. 인구전략위원회가 아이맞이 지원금을 신설해 첫째 아의 경우 1,000만 원, 둘째 아 1,200만 원, 셋째 아 이상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지방 우대 지역은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아울러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육아수당을 지급해 육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인구전략위는 생애주기에 맞춘 이른바 K-돌봄 체계를 구축해 부모의 다양한 근로 유형에 맞춘 영유아와 초등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노쇠 예방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다양한 노인 돌봄 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인구전략위는 각 부처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을 사전에 조율하는 범정부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며 오늘 발표된 계획은 의견 청취 뒤 수정, 보완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AI 해킹 공격으로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가 16곳에 달하고 약 1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제2차 긴급상황 대응 회의를 열고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 등 여신 전문 금융업체를 포함한 모두 16개 금융사에서 침해 사고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약 1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등 부정결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의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특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 측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 대구시의 선거용품 관련 업체를 포함한 5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 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와 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총 50억 원 규모의 투표소 물품 세트 제작 과정에서 선관위가 특청업체와 유착된 의혹을 수사 중에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조후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다음 주 시작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8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광주와 대구 23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로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좋은 조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기분이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기분이 좋으면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바라니까요. 둘째, 차분해져 있는 때가 좋다. 들떠 있으면 새로운 결심같이 진지한 생각 자체가 안 들고, 셋째, 평상시와 다르게 뭔가 바뀌는 시기가 좋다. 가을 하면 쓸쓸해잖아죠. 기분이 들뜨긴커녕 수시로 차분해지고요. 게다가 온도와 습도, 나무색이 확실히 바뀌는 때다. 즉, 지금이 새로운 습관을 장착할 절호의 기회다. 이어갑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이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16
0: 엔진은 그린 이그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2: 지금은 기온이 꽤 올라갔는데 아침은 좀 쌀쌀했죠.
1: 예.
2: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9도였다는데요.
1: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이 19도라고 하니까 일교차가 10도 정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신경 써야 되는 일교차죠.
2: 진짜 그러네요.
1: 네.
2: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그날 하루 중에 최고 기온만 체크하면 안 된대요.
1: 네.
2: 출퇴근 시간대 기온을 따로 확인해야 된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얇은 점퍼나 카디건 같은 거 챙겨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2: 무조건 무조건.
1: 예.
2: 근데 그 호주에는요, 일교차가
1: 네.
2: 23도 이상 되는 날이 있었대요.
1: 일교차가요?
2: 예, 23도.
1: 그럴, 계절의 변화가 아니고 그럴 수가 있나요? 그건 체감온도 아니에요?
2: 출처가 있어요.
1: 오이?
2: 우리 근거 없으면 또 안 네? 믿잖아요. 호주 기상청이 제공한 2025 7월 3일.
1: 네.
2: 그러니까 2025년 7월 3일 기상 관측 결과입니다.
1: 거기가 이제 반대니까 작년 겨울이었네요.
2: 그렇죠.
1: 예.
2: 최저 기온 0.6도.
1: 예.
2: 최고 기온 25.9도.
1: 와.
2: 그래서 일교차 25.3도.
1: 그럼 아침에는 겨울 엄청 춥고 0도니까 낮에는 봄, 봄, 여름 이런
2: 그쵸,
1: 느낌이네요.
2: 그렇죠, 그렇죠.
1: 하루에 두 계절이 있네.
2: 맞아,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1: 야.
2: 그렇다고 뭐 호주의 7월이 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유독 그날만 그랬나 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했을까? 사람도 사실 근데 네. 기복이 심한 날이 있지 않아요?
1: 그쵸.
2: 아침에는 기분 어우 완전 너무 굿이야 이랬는데 이 시간쯤 되니까 예민해져. 짜증나. 뭐 그렇죠. 이런 분들.
1: 아마도 뭐 전화 한 통 때문에 혹은 말 한마디 때문에 업무 때문에 그죠? 겨울과 봄을 왔다 갔다 한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라 씨가 준비한 게 있죠?
2: 그렇습니다. 네. 쌀쌀한 오늘 기분 좀 푸시라고 오늘 방송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달달한 핫초코를 드립니다.
1: 핫초코 좋아요.
2: 그럼요.
1: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가끔 내 자신이 난폭해질 때 그 달달한 초코를 씹거나 뭐 마시거나 하면 참 이렇게 순간 내가 이렇게 유순한 천사같이 느껴지고 그런나요?
1: 저도 지금 전선혜 씨가 사온 케이크를 먹었거든요. 네. 기분이 좋아졌어요.
2: 기분이 좋아져. 그게 이 시간대 딱 필요해.
1: 감사합니다.
2: 카디건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Love for

0: 네, 14일 수요일 첫 곡으로 카디건스의 Love Fool 들으셨습니다. 뭐 사랑이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맞아요?
1: 아니요, 풀이 바보.
0: 아, 그래요? 사랑 바보예요? 제가 바보다는 뜻인데?
1: 사랑에 빠진 어떤 이렇게 완전 그쪽에 빠진.
0: 그 사랑이 흠뻑 빠지면 약간 바보가 되긴 하죠, 그죠?
1: 우린 왜 안 빠졌는데 이렇게 바보지?
0: 자, 7639님 딱 걷기 좋은 계절입니다. 지금 동네 산책 중 하셨는데.
1: 어, 하늘 봐봐. 예, 청보리 아니에요?
0: 어디가 이렇게 예뻐요?
1: 오, 약간 청보리 같은 느낌이 드는. 네,
0: 너무 멋진 들판. 네.
1: 시골은 아닌 것 같은 게, 막 아파트가 쫙 들어섰어요, 저쪽은. 근데 어쨌든, 네. 정말 풍경이 예술입니다.
0: 멋있네요. 네,
1: 핫초코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2900님, 누나 형님, 이틀 동안 지라시에서 뭐 준다고 하는 거 도전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것도 못 받아서 굶었어요. 이유. 아, 안 되죠.
1: 안 되지. 드려야지. 뭐래도 마셔야지. 네. 핫초코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2900님 고맙습니다.
1: 아, 진짜. 네. 잘 연락을 잘 줬어요. 네. 누나 초조할 뻔했네. 윤명숙님. 오늘 수술한 남편 걱정이 많았는데 네네. 다행히 수술 잘 돼서 회복해서 입원실로 왔어요. 아, 한심 놓아서 기분이 쬐끔 좋아졌어요. 아유, 점심도 못 먹었는데 핫초코 한잔 하고 싶네요. 무조건 보내드릴게요.
0: 아유, 그럼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마음고생 그죠? 남편분은
1: 환자분도 고생이지만 네. 보호자분들 고생도 만만치 않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지금 뭐 씹을 기력이 없으실 테니까 핫초코가 딱 좋네.
0: 그렇죠. 2664님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50대입니다. 오늘 아침에 술 취한 사람 때문에 아침부터 경찰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제발 술 마시면 집에들 가세요. 남들한테 피해 주지 마시고.
1: 선생님 집에 가기 싫어서 술을 마신 분들이거든요.
0: 하여튼 형님 예, 예, 전화 잘하겠습니다. 조선사장님. 예. 네, 똑바로 집에 가겠습니다.
1: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지구대에 계시는 분들, 그 주변에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야, 취객들 때문에 너무 곤란한 일이 많으니까.
0: 그럼요.
1: 사실 그분들이 제일 큰 피해자인 것 같긴 해요.
0: 야간 대리기사님들이랑 택시기사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1: 그러니까요. 예. 아유, 참. 자, 오늘 이렇게 소개된 모든 분들께 저희가 핫초코 보내드립니다.
0: 네, 이분께도 핫초코 한 잔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손수호 변호사님 나오시는 날입니다.
1: 달달한 거 좋아하실려나?
0: 어, 군대에서 휴가 나서 설탕을 막 집어먹었대잖아요.
1: 아, 맞다. 네. 자,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은 4부부터 시작합니다.
0: 그렇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이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샘표식품 주식회사
0: 유니베라
1: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IS 동서
1: 성원 에드피아
0: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1: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비드랩
0: 백조싱크
1: 올품
0: 브람스 안마의자
1: 당진시청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3: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0: 싫어.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로?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5: 정말 손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웃음 편지 쓰실 배짱이씨?
6: 맞습니다. 안 쓰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두댓.
5: 월 1200만원 상당의 상품과 상품이 걸려있는 지라시 웃음편지.
6: 작은 에피소드 하나도 좋습니다. 웃음편지방에 올려주세요.
5: 저희가
2: 지배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4: 지라시 웃음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편지 안 쓰면 더 손해.
7: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8: 나는 웃기는 척하는 게 아니라 웃기게 태어난 건데.
9: 제목, 드러난 진실 옴니버스. 오늘은 뜻밖의 오해 속에 결국 드러나버린 진실에 대한 사연 두 통을 묶어봤는데요. 먼저 경기도에서 배종필님.
10: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김도현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30만원 상당의 상품을 나눠서 보내드리고요.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1: 안녕하세요. 선희 누나 천식이요.
10: 예.
11: 최근 기묘한 사건을 겪게 되어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달 지금 사는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세입자들이 다들 혼자 살거나 조용조용한 분들이라고 해서 층간소음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사 온 다음 날부터 밤마다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9: 지문 안 읽어? 지문. 약간 공포 느낌.
10: 누나 무섭게 한 거야 이게. 하고 나기를 웃기겠다고 그래.
11: 아, 그리고는 더 이상 소리가 안 나길래 아, 처음에 내가 잘못 들었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 비슷한 시각 또다시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마다 시계를 보면 새벽 1시 20분에서 2시 사이. 이런 소리가 반복되다 보니 저는 불안감에 잠이 오지 않았고 어느덧 잠을 못 자고 새벽 1시 20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 어쩌면 이 건물에 귀신이 들렸을 수도 있겠다. 저는 며칠 듣고만 있다가 아래층 사시는 할아버지가 막 나오시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12: 아, 저기 어르신, 아, 혹시요 밤마다 무슨 소리 안 들리십니까?
13: 아, 소리?
12: 예. 탁, 탁, 이, 톡, 이런 소리요.
13: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 몇 시쯤 들리는데?
12: 어, 새벽 1시 20분쯤?
13: 아, 그때쯤이면 내가 주로 화장실 가는 시간인데, 아, 나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어.
12: 화장실이요?
13: 아, 내 나이가 되면 이게 야간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방 스위치를 탁, 그렇지. 어, 그리고 화장실 스위치도, 그리고 이제 화장실 문을, 어, 그 다음에 내가 시원하게 볼일을, 어, 맞아요. 그리고 마무리 두 방을.
12: 똑!

0: 어떻게 잘 알아? 똑똑. 어, 아유, 젊은이도 야간 휴가 했나봐.
1: 그때 비로소 저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 소리의 정체는 바로 할아버지가 밤마다 소변 부시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소음도 할아버지 댁에 들릴 수 있다는 얘기? 저는 슬며시 여쭤봤죠. 그렇다면 어르신, 밤에 어르신 댁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십니까?
0: 아, 사실 들리는 소리가 있긴 하지.
1: 어떤 소리요?
0: 빵! 뿡! 빡!
1: 예?
0: 그래서 나는 이게 동네 밤고양이들이 내는 소린가 보다 생각했어. 이 집터에서 길고양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
1: 그때 알았죠. 아, 밤에는 내 방귀 소리가 아래층까지 들리는구나. 저는 이 진실을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0: 소문은 내지 마. 에? 집값 떨어져.
1: 아,
0: 난 가봐야겠네. 에? 아침 운동이 늦어졌어. 아유.
1: 지금도 아래층 어르신께는 꽝,
2: 빡,
1: 이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대신 침대를 거실로 옮기고 침대 아래 러그를 깔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젠 안 들리겠죠? 혹시 저처럼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분 또 계실까요?
3: 아, 여기 있습니다. 예, 저는 지인에게 전해들은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1: 뭘까요?
3: 예, 충북 옥천의 어느 시골길에서 벌어진 실화인데요. 때는 1996년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운 여름밤이었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 세상 무서울 게 없던 두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밤바람을 가르고 있었죠. 하필 그날은 그 밤이라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은 앞마당에 쏟아오는 먹물처럼 새까맸습니다. 그러니 두 청년은 겁도 없이 신나게 달렸겠죠. 그런데 저 멀리 50m쯤 앞에 어둠을 찍고 번쩍이는 불길한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관의 빨간 유도봉이었죠.
1: 어? 경찰이다! 어? 와!
3: 아...
1: 헬멧 단속 떴나 본데?
3: 아, 짜증나. 어떡하냐? 우리 둘 다 헬멧 안 썼는데 지금.
1: 아, 이거 어떡하지? 오토바이 압수당하는 거 아니야?
3: 당시엔 단속이 정말 매서웠거든요. 헬멧도 없고 벌금 낼 돈은 더더욱 없었던 두 청년의 심장은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두 청년의 옆에 수박밭이 보였고 두 청년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외쳤답니다.
1: 야, 일단 수박밭으로 들어가자.
3: 두 청년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홀린 듯 수박밭으로 기어들어갔고 그 어둠 속에서 더듬거려가며 수박 두 통을 골라잡았습니다.
1: 야, 얼른 속 파먹어. 빨리.
3: 두 사람은 수박 속을 파먹고 남은 그 수박통을 헬멧으로 쓰려는 계산이었습니다. 단속관이 올까봐 심장은 쫄깃한데 그 와중에 수박은 어찌나 시원하고 달든지 빛의 속도로 속을 펴는 두 청년은 축축하고 끈적한 수박 껍질을 각자 머리에 푹 눌렀었답니다. 꼭지가 안테나처럼 삐죽솟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박 세이프티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1: 아, 정말.
3: 그리고 마침내 검은소에 진입했을 때 경찰관이 랜턴을 비추며 오토바이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경찰관이 경악을 외쳤답니다.
2: 야, 너에게 사고 났나 보다. 야, 그거 피 아니야? 머리서부터 철철 흘러내리고 있어.
3: 그랬습니다. 미처 긁어내지 못한 수박 과즙이 얼굴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붉은 액체가 어둠 속 불빛에 반사되니 마치 머리가 깨져 피가 철철 흐르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두 청년은 옳았구나. 일단 병원으로 가는 것처럼 속여보자 생각했지만 진실은 의외의 것에서 밝혀졌으니 그것은 바로 냄새였습니다.
4: 잠깐만.
3: 예?
4: 동작 그만.
3: 아, 저희가 지금 피가 철철 나가. 이게.
4: 아, 이거 잠깐만. 피비린내 아닌데?
3: 예? 응?
4: 달아. 뭐 달콤한 수박 향이 난. 야, 이리 와봐.
3: 아, 이렇게 약간. 아, 왜 이렇게 오세요?
4: 이게 뭐냐 이거?
3: 예?
4: 야, 니네 수박 껍질 뒤집어 쓴 거냐? 아이 녀석들.
3: 상황을 파악한 경찰관들이 껄껄껄 웃기 시작했고 너무 웃겨서 못 잡겠다며 얼른 가서 머리부터 감으라고 훈방 조치를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옥천의 시골길에는 한동안 진한 수박 냄새가 한동안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그날 이후 그 철없던 주인공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 공부에 매진. 지금은 얼탄 공무원이 되어 국가에 봉사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그 기막힌 기행을 웃음으로 넘겨주셨던 경찰관님들 덕분에 한 청년이 엇나가지 않고 반듯한 공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5: 그래, 이때는 이런 시트콤이 통했다요.
3: 아, 본인 속이었군요. 네.
5: 네. 어림도 없어요, 이제.
3: 네.
5: 웃겨서 넘어가 주다니요.
3: 30년 전이니까.
5: 더 웃겨서 배꼽이 쏙 빠져도 물건 물어야 돼.
3: 네. 그리고 앞에 그 이야기도 재밌었어요, 그죠?
5: 아, 너무 웃긴다.
3: 네, 어르신은 야간 휴가 있었고, 네. 사연자분은 뽁박뽕?
5: 네, 태국 요리인 줄 알았어요.

0: 변소리 씨, 그 뽀빠리.
1: 커리만 붙으면 그거 땡요리 아니에요?
0: 뽀빠뽕거리. 맞나요?
1: 네, 뽀빠뽕거리. 예. 아, 네, 진짜 웃긴다. 빡뿍! 아, 빨리 끝내주세요.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서 집에도 못 가고 차 안에서 청취 중 김명국님이. 예. 예, 방귀 소리였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근데 진짜 너무 층간소음 너무 디테일하다. 다 들려.
0: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다 들려. 5283님도 방귀 소리 커피 뿜었네요. 크크크.
1: 근데 살면서 가끔은 진짜 약간 아래층 들리지 않았나? 이렇게 식겁하게 만드는 방귀 소리 한 번쯤은 배출해보지 않아요?
0: 그렇죠.
1: 이러다 뜨겠는데 싶은. 네.
0: 밤에 자다가 이렇게 배가 꾸룩꾸룩할 때가 있어요.
1: 그죠. 네. 그리고 집에 오면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0: 아, 그렇대.
1: 예, 예쁜 방귀가 안 나와. 그게 헝, 아, 이게 아니라.
0: 아, 1698님이 저희 집도 밤마다 들려요. 한 두세 번? 쭈르르륵, 또르륵, 떡. 떡쏴 윗집 남자의 볼일 보는 소리 공감 천배입니다. 느낌 아니까
1: 소리가 너무 다정하다. 너무 말을 다정하게 건다.
0: 진짜
1: 쭈이 떠르르륵 떡떡떡 쏴
0: 물레리는 소리군요. 마지막에 쏴이거든요.
1: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0: 예.
1: 현숙입니다. 내 인생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사과가 금방 말랑해지네.
2: 내 사과는 프레시킹을 쓰니까 오래 보관해도 신선하던데?
1: 어, 정말? 맛도 그대로야?
2: 그렇다니까. 맛도 좋고 단단함도 오래가고 썩는 것도 확 줄었어. 안 쓸 수가 없다니까. 스와프에도 싱싱하게 신선함의 왕 한국삼공 프레시킹.
3: 벼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0: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1: 땅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2: 유품성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3: 클릭 아웃! 지상에서 만납시다!
0: 검은 가루 날리던 행도에 섞이는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곱이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2: 문경탐관 100주년 특집 99곱이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 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5: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6: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5: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 중에서 간편식 세트,
6: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5: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6: 백년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동작 그만. 너희들 거기서 가만 있어봐.
0: 예?
1: 너 머리가 그거 피 아니야?
0: 아,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피가 나네, 피가 나.
1: 피비린내가 아닌데 이거. 예? 아, 달콤하다. 이거 수박 냄새인데?
0: 그럴 리가요.
1: 예. 아, 이래 수박 껍질이잖아. 이리 와, 이리 와.
2: 강렬한 수박 헬멧 사연이었습니다. 네. 진짜 만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0: 그렇죠. 과일 얘기 나온 김에 이 주제로 한번 사연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이름하여 이 과일 저 과일. 네.
2: 아 진짜 과일 얘기 나온 김에 펼칠 수 있는 가장 원론적인 얘기.
0: 그렇죠.
2: 이 과일 저 과일.
0: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2: 그렇죠, 그렇죠.
0: 수박 헬멧 좀 특이한 사연일수록 저희가 우대해드립니다.
2: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사상에 올리는 사과 위에 이렇게 일자로 반듯하게 잘라야 되는데 네. 예전에 시트콤에 나왔잖아요. 토끼 모양으로 이렇게.
0: 아 옛날 하던 가닥이. 예,
2: 단란한 데서 먹던.
0: 예. 또는 아내가 임신했을 때 겨울에 자두가 먹고 싶대서 열심히 찾다가 도저히 자두가 없으니까 자두만 사탕 사놨다든지. 뭐 이런 거.
2: 아니 귀엽다. 네. 이런 건 정성을 좀 봐줘야 된다. 헤매다 사가면 괜찮아.
0: 아, 뭐 용과라든지 두리안 같은 낯선 과일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요.
2: 맞아. 예. 진짜 아, 두리안 첫 경험. 진짜
0: 놀랍죠.
2: 굉장하죠. 네. 문자 오늘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문자 소개되시면 한 초코 보내드릴 거고요. 전화기 됐다 그러면 외식 상품권도 얹어드릴게요.
2: 아이유의 노래입니다. 스트로베리 문.

0: 네, 오늘 주제입니다. 이과일, 저과일, 2019님. 저희 큰아이가 3살 때 키위에서 씨를 빼달라고 해서 네, 5살까지 안 사줬어요, 그냥.
1: 엄마. 어. 키위 씨 빼줘.
0: 이렇게 많은 거 어떻게 다 빼?
1: 씨 빼줘.
0: 못 빼, 엄마, 이거.
1: 그럼 딸기 씨 빼줘.
0: 너는 굶어요, 굶어요. 다른 거
2: 아,
0: 알고.
2: 너무 귀여워.
0: 다른 거 알고.
2: 애기들은 네. 까끌까끌한 촉감 싫어해.
0: 그런가요?
2: 우리 조카도 키위 안 먹었어, 어렸을 때. 미끌렁미끌렁하고 이렇게 까끌까끌한 게.
0: 그쵸, 나중에 그 씨앗이 맛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2: 그치, 그거 네. 이제 좀 걸리죠.
0: 그죠.
2: 예. 3457님. 여자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수박을 주시길래 잘 먹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계속 먹었더니 네. 자꾸 주셔가지고 자꾸 먹다 수박 한 통을 다 먹었어요.
0: 네?
2: 정작 부모님이 뭘 물어보시는데 계속 아, 저 화장실 좀 가, 아,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좀 저 아, 이러니까 여친이 네. 아, 저 남자 방광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여친한테 아, 물어보셨어요.
0: 어머니 아버님이
2: 예 저기 네 남친 방광이 너무 소방광 아니니 남자는 좌우로 방광이 커야 되는 것을
0: 한 통을 다 먹었으니까 진짜
2: 수박 한 통 이겨낼 장사가 없죠
0: 없죠 없죠 에.
2: 그러니까 잘 보이고 싶으면 아무래도 무리를 하게 돼요
0: 그렇죠
2: 긴장하니께 최순계님
0: 복숭아 따는 작업하다가 만 원짜리를 두 장 주워가지고 에. 작업장에 커피를 쌌거든요
2: 예.
0: 내 돈이더라고
2: 내 돈 내 산 진정한 내돈내산.
0: 조언을 하셨네요.
2: 예. 네. 얼마나 환원하고 싶으셨으면 그걸 떨구셨을까.
0: 근데 소소한 행복 아니에요? 내 돈으로 기분 좋아지기. 어.
2: 그 뒤에 바로 지옥이 뒤따를죠. 근데 잘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 정도면 그냥 기분 다 같이 좋고
0: 그쵸?
2: 또 약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에피소드로 끝나는 거잖아요. 네. 목돈이 아니니까.
0: 그럼요.
2: 야, 우리 1571님. 자취할 때 좋아하는 여자 동기랑 친구 한 명 더 놀러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LA갈비 양념하고 더 달달하고 맛나게 먹으려고 키위도 넣어놨는데 네. LA갈비 뼈만 남고 다 녹았어요.
0: 아...
2: 그 영향에 여자 동기랑 사랑 이루어지지 않은 듯 합니다. 아니요. 아... 아니요. 키위 때문 아니에요. 키위한테 자꾸 그렇게 무거운 짐을 얹지 마세요.
0: 연유가 심하게 돼가지고 거의 다 녹았구나.
2: 키위는 진짜 위험해요. 완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 빼야 되는데.
0: 조금만 해야 되는구나.
2: 그것도 질긴 거 이제 넣었을 때 고기가. 저도 이런 적 있었거든요. 흐물렁. 진짜. 아, 뭘 씹냐? 막 이렇게 된 적 있었어요. 키위가 대단해.
0: 5045님.
3: 저는요. 두리안을 너무 좋아해요.
0: 네네.
3: 근데 그게 냄새가 좀 그랬잖아요. 관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샀는데 단체 버스에 갖고 오는 것도 제재를 당해서 버스 아래 짐칸을 싣고 호텔 왔는데 호텔에서도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0: 아,
3: 아 버리든지 다 먹고 들어오라고 그러길래 호텔 앞 화단에 쭉을 튀고 앉아가지고 다 먹고 그러고 나서 숙소로 간 일이 있습니다.
0: 아이고 고생하셨네.
2: 아, 그거 다 먹기도 쉽지 않은데.
0: 진짜.
2: 입에 이게 약간 욱신욱신거리지 않아요? 계속 다 먹으면? 달아서?
0: 아, 못
2: 근데 두리안은 네. 그 국내로도 반입 금지잖아요.
0: 못 갖고 오게 하는구나. 몰랐어요.
2: 워낙 그게 아,
0: 냄새 때문에.

0: 엄청 강렬해.
1: 먹은 맛인데 먹기까지가 여정이 쉽지 않죠.
0: 되게 오래된 네. 정화조 이렇게 청소하는 냄새가 맞아. 나잖아요. 근데 또 그 맛은 천국의 맛이죠. 정연옥님.
2: 백수 시절 샤인머스켓을 처음 먹었을 때 정말 너무 맛있었는데 막상 사 먹으려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당당히 샤인머스켓 내돈내산 하고 싶어서 취직을 했네요. 크크. 지금 많이 저렴해져서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지만요.
0: 맞아.
1: 맞아.
0: 저 어렸을 때 비싸가지고. 캔벨 하나밖에 없었어요. 캔벨.
1: 아, 품종이.
0: 거봉이 정말 비쌌고.
1: 그쵸.
0: 근데 샤인머스켓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다 진짜 비싸지 않냐 저거? 진짜 저걸 먹는다고? 막 이러면서 부러워했었죠.
1: 근데 맛있으니까.
0: 최근에 나혼산에 네. 나 혼자 산다에 김민 씨 배우 네. 나오실 때 샤인 머스켓 뜯어먹는 거 봤어요.
1: 에휴,
0: 거의 그 갈비 뜯듯이.
1: 너무
0: 나는 남자니까 이러면서 진짜 와 되게 맛있게 먹는다. 네. 한 번쯤은 왜 약간 20대나 아니면 고등학생들이 흉내낼 것 같은데.
1: 그렇죠. 남성미를 뽐내고 싶을 그러니까. 때.
0: 이지연님. 외갓집이 복숭아 농사를 지어요. 일도 와주러 일 도와주러 처음 가서 복숭아 따는데 네네. 떡볶이인 줄 알고 땄는데 아예 안 익은 거래요.
1: 아
0: 이거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
1: 떡볶이랑 안 익은 거랑 네. 다른 거구나.
0: 모르는 거죠. 예. 먹었는데 무맛이나 무맛 이러면 안 익은 거고.
1: 그렇죠. 6144님. 아 저는 과일청 업체에서 지금 일합니다.
0: 아 네.
1: 예, 몇 박스 단위로 과일을 매일 작업하다 보니까 이제 과일 보기도 싫으네요. 오늘만 딸기 200kg 줄여서 작업하고 왔어요.
0: 200kg면 보기 싫죠.
1: 그렇구나. 과일청을 만드시니까 매일 과일을 손질하시는구나.
0: 그 과일 단내. 네. 그 우리가 좋아하는 그 단내가.
1: 그렇죠.
0: 내가 입에서 단내 나도록 과일 정리를 하면 그 단내가
1: 진짜
0: 곱게 안 느껴지죠.
1: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신다 치면 와 그러니까. 진짜 힘들겠네요.
0: 모든 업으로 삼으면 낭만을 갖추기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김혜정님이요. 네. 케이크에 있는 딸기 과일을 애껴 마지막에 먹으려고 했는데 동생이 홀라당 가져가면서 왜 안 먹어? 이러면서 먹어버린 거예요. 아 진짜 짜증나. 그날 거하게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남의 그릇에 있는 거 건들면 안 된다고.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부부끼리도 싸워요.
1: 우리 때는 도시락을 싸갔잖아요, 정선우 씨. 저는 그 줄줄이 소세지를 안 먹으려고, 마지막에 먹으려고 남겨둔 건데, 친구들이 쏙 빼먹을 때였어.
0: 이게 성향 차이인 게, 진짜 맛있는 걸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아껴뒀다 나중에 먹는 사람이
1: 있고. 내일 마지막에 먹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0: 맞아. 나도 좀 아껴뒀다 나중에 먹는 스타일인데, 꼭 손해봐. 자, 6106님.
1: 난생 처음 메론을 선물 받아서 먹어봤는데, 참외처럼 씨도 먹었거든요. 메론 맛이 좀 이상했는데, 원래 메론 맛은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먹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상한 거였더라고요.
0: 어머!
1: 그걸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고 화장실을 얼마나 들락날락거렸는지. 아우, 그때 드라마로 저희 가족은 아직도 메론을 못 먹어요.
0: 그치, 멜론 맛을 모르면 이게 원래 메론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1: 없어요.
0: 네. 어우, 근데 거기다 씨까지 드셨으니까.
1: 아이고, 고생하셨겠다, 진짜.
0: 진짜, 아우, 그날. 뭐 네. 지금 화장실에서 소리 좀 많이 지르셨겠네요.
1: 멜론 참 맛있는 과일인데 그죠?
0: 네. 근데 가끔씩 왜 멜론 그 씨 이렇게 도려낼 때 네. 그 약간 포슬포슬한 그 부분이 되게 달잖아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좀 아까울 때가 있어.
1: 있어.
0: 이성민님. 네. 저도 신랑도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요.
1: 아 네네.
0: 불쌍한 우리 애들 아직도 복숭아 맛을 몰라요. 미안하다 얘들아. 이거 항상 기생충 영화 생각나. 복숭아 알러지.
1: 아, 그랬나요?
0: 이거 왜?
1: 그 영화에서?
0: 이렇게 면도칼로 싹 털 정리해서 휙 날리잖아요.
1: 재채기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요.
0: 네, 이정은 씨.
1: 아, 맞아.
0: 저기요. 잠깐만요.
1: 문광이모.
0: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1: 문광이모.
0: 문광이모. 복숭아 알러지 있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요?
1: 맞아요. 어떤 분들은 보기만 해도 가렵다고 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아예 손질도 못하고. 얘기 나온 김에 두리안 노래가 있어요.
1: 그래요?
0: 네, 두리안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1: 두리안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0: 이게 예전에 최고의 사랑 거기 OST 중에 하나.
1: 아, 알 것 같아요.
0: 기억나요?
1: 예. 네.
0: 네. 사랑해 당신을? I'm still loving you? 듣고 올게요.

0: 네, 이 과연 저 과연 오늘 주제인데요. 3042님. 제가 결혼을 30대 후반 했는데요. 그 나이 먹을 때까지 칼로 과일을 깎아본 적이 없었어요.
1: 에이?
0: 그래서 신혼 때 사과 깎아주는 기계를 샀는데 거기다가 사과 하나 꽂고서 돌리는 저를 보고 남편이 웃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근데 엊그제 제가 손으로 배를 깎는데요. 두껍게 깎여요. 이게 과육이 과육이 껍질하고 같이 반 정도 날라갔거든요.
1: 예?
0: 그걸 보더니 조용히 칼을 넘겨봤더라고 남편이. 여보 과일 못 깎아서 미안해.
1: 캐릭터 잘 잡으셨다. 에. 이거 잘 깎으면 평생 그냥 과일 깎는 거예요.
0: 에. 에.
1: 한번 시계 한번 두껍게 깎은 거 보여주면 이거 껍질째 먹으라고? 아니 껍질 깐 건데 내놔 내놔.
0: 여보 배가 이렇게 작아? 내가 깎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1: 진짜 그거 하나에 5,000원짜리 배인데 여보 어떻게 된 거야?
0: 상 날라갔어.
1: 자두가 과일. 됐어.
0: 과일 다 날라갔어 지금.
1: 그럴 수 있죠. 에. 예. 자 과일통신원.
2: 안녕하세요. 강원도 동해에 살고 있는 과일통신원 김경옥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칼질을 안 해봐서 결혼하면서 사과 깎는 기계를 샀어요. 근데 그 기계도 제가 잘 사용을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껍질이 끊기고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과일을 거의 그러니까 사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그 추석 때 배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비싸고 좋은 배라서 제가 아예 건들지 않았어요. 어차피 하면 다 날아갈 것 같아서.

0: 근데 제가 어제 배를 깎았는데 절반이 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보다가 안 됐는지 와서 한참 살피다가 칼을 조용히 가지고 가서 자기 깎아서 먹었어요. 지금까지 과일통신원 김경옥이었습니다.
1: 네, 경옥 씨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경옥 씨 어쩜 이렇게 귀하게 컸어요, 그래?
2: 아니, 표현도 너무 웃겨. 날아갈까 봐.
1: 아니, 과일만 안 깎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요리도 안 해보시고 결혼하신 거예요?
0: 아, 거의 안 해봤어요. 칼질 자체를 거의 안 해봤어요.
1: 경옥 씨 귀한 집딸인가 보다.
2: 근데 진짜 이거 과일 깎는 게 사실 이게 어려워요.
1: 그렇죠.
2: 익숙치 않으면 칼을 네. 잡고 돌리는 거니까.
0: 네, 맞아요. 네,
1: 맞아요. 어머니가 시켜서 배웠지 사실 안 해볼 뻔했어요.
2: 그리고 이런. 손 힘이 약한 네. 사람이 과일 잘 못 깎아. 왜냐면 이거 네, 그죠. 과일이 네. 계속 떨어지고 막.
0: 네, 그리고 겁이 좀. 많아서 과일 칼을 일단 과도를 들면 과일이랑 같이 덜덜 떨어요. 무슨
2: 대가. 그러니까 조용히 남편이 칼을 건네 받으셨구나.
0: 네, 근데 어쨌든 반이 날라갔어요. 제가 거의.
2: 날라갔어. 반이 저런 저런.
1: 그럼 시댁에 가면 어떻게 해요, 경옥 씨?
0: 아, 시댁에서는 이제 과일을 밥을 먹고 과일을 깎을 때쯤 되면은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해요.
2: 아, 그래도.
0: 그래서 그 자를 피해요. 어떻게 잘했어요.
2: 김경옥 씨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네요.
1: 그러네요.
2: 무조건 그냥 배째라 네. 이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걸 네, 하시잖아요. 네. 그럼 된 거예요. 네. 그나저나, 그 사과 깎는 수동기 아직 집에 있어요?
0: 예, 네, 있어요. 저기 위에 있는데 안 써요. 잘 안
2: 쓰는 것
0: 같더라고요.
1: 그게 경옥 씨 약간 신통치가 않죠?
2: 저 위에 있대.
0: 네?
1: 신통치가 않아. 잘 안 돼, 그죠?
0: 예, 예, 예. 맞아요. 어.
2: 저도요, 네, 경옥 씨, 그 사과 외에 이렇게 네. 박으면 막 여덟 조각 이렇게 쭉 되는 그
0: 아, 네네,
2: 있잖아요.
0: 알아요.
2: 그걸
0: 네.
2: 샀는데 네, 네. 못 쓴다요. 손님이 없어가지고 사과를 못 눌러. 우리 비슷해요.
1: 맞아요. 네.
2: 아 재밌다. 경옥 씨가 그 과일 날라갔다는 얘기가 너무 와닿았어요.
1: 그러니까요. 네. 네. 경옥 씨 전국 방송인데 시원하게 네. 하고 싶은 얘기 하십시오.
0: 아 제가 칼질을 좀 무서워하는데 칼이랑 더 친해지도록 노력해가지고 남편한테도 시댁 식구들한테도 친정 식구들한테도 과일을 잘 깎아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어머 세상에 경욱 씨 노력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저는 그냥 네? 할 수 있는 거 하지 뭐 이런 생각했는데 아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있다는 게.
0: 네.
2: 자 오늘 또 세상 사는 퀴즈 준비해 주셨죠?
0: 네.
2: 네 퀴즈 갈까요?
0: 네. 과일을 못 깎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뭘까요? 1번 수박, 2번 귤, 3번 천도복숭아.
1: 수박, 귤, 천도복숭아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무료입니다.
2: 저희가 오늘 안 깎아도 되는 거 보내드릴게요.
1: 네.
2: 핫초코 그리고 외식 상품권 함께 보내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광고요.
3: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5: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6: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5: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6: TBX 타고 상품권 타고
5: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7: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올바른 품질하면
9: 올품
11: 올품하면
9: 올바른 품질
1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9: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0: 0816님, 4131님 맞추셨고요. 이분도 포함해서 정답자 다섯 분께 핫초코 보내드립니다.
1: 핫초코 선물은 3, 4부에서 계속 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참여도 많이 부탁드려요.
0: 네.
1: 오마이걸 바나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0: 네, 이 노래 듣고 뉴스까지 챙겨 들으시고 5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성리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6 경북고속길 라디오 티어링. 3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9곡의 절경과 성대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9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6 경북고속길 라디오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9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 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101호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 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 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 주세요.
2: 친구처럼 MBC문화방송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Hey, hey, 맥대리 Hey, 맥대리
2: 음주 후엔 Hey, 맥대리 음주 후엔 티맵대리 티맵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경북경찰청이 안동 산프리재민 임시주택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브로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임시주택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안동시청 전 소통비서관에게 1억 원 이상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안동시청과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 소통비서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산업 현장의 인력과 수요와 대학 교육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에 참여하는 대신 학생 채용을 일정 부분 책임지는 방식으로 대학 지원 체계를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상북도가 도내 기업 100여 곳과 대학생 900여 명을 동시에 조사한 결과 기업들 인적 수요의 3분의 2가 생산, 기술, 연구직에 몰린 반면 학생들은 3분의 1 정도만 해당 직종 진출을 원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업 현장의 인력 수급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는 AI 시대의 대용량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고 통신요금을 줄이기 위해 주요 도심지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59억 8천만 원을 들여 2028년까지 3단계로 진행되며 시청과 동행정복지센터를 잇는 간선망 구축을 시작으로 CCTV 1,500여 대까지 자체망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안동시는 자가망 통합 운영이 시작되는 2029년부터 연간 11억 원 이상의 회선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오는 29일부터 4일간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세계 인문도시 네트워크 총회를 개최합니다. 흔들리는 세계, 변하지 않는 것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19개국 35개 도시와 기관 대표단이 참석해 도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안동시는 이번 행사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 발전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참가단과 함께 하회마을 방문 등 지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동아시아 종이 문자 비엔날레를 개최합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한중의 삼국의 전통 종이인 한지와 선지, 와시를 비교 체험할 수 있고 삼국 작가 30명의 현대 종이예술 작품 40여 점도 선보입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7.8도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잠깐만. 안녕하세요. 마술사 유호진입니다. 초등학생 때 마술을 시작해서 중학생이 되고부터 여러 대회에 나갔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방황도 많이 했는데 고3 때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죠. 학교 생활보다 마술이 좋다면 그걸 잘 살려보자. 그렇게 마술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며 이탈리아 대회 출전도 도와주셨고 거기서 그랑프리를 받자 신문기사까지 내주시며 응원하셨죠. 그 덕분에 아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믿게 됐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실까요?
1: 네, 잠시 후 아하 민담과 만담 사이가 또 이어지네요. 네. 아, 6488님이 또 힘을 실어주시네요. 제가 민만사 코너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이게 명상이랑 다를 게 뭔가요? 그래서 교훈은 늘 놓칩니다. 아, 저희랑 비슷하네요. 저희도 아무 생각 없어져요.
0: 그렇죠. 예. 예. 낚시 같은 거예요. 예, 예. 멍하니 그냥. 예. 개그멍. 이상한데 말이?
1: 예, 이상하네. 자, 네. 명상 효과까지 있는 예. 민만사.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라시 참여 방법입니다. 네.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0: 3, 4부 도움 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라온 건설,
0: 세이정,
1: 사단법인 한국광어양식연합회,
0: 주식회사 하나은행,
1: 주식회사 본컴퍼니,
0: 해통령 육수 한알,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0: 환인제약,
1: 하나증권,
0: 빅토스,
1: 국민연료 선연료,
0: 안동시청,
1: 루키루키 파크 골프채,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로?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소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Well.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살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 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5: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6: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어디?
6: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하나은행?
7: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8: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9: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코인 뉴스 해통령 해통령 뉴스 하나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뉴스 하나의 해통령
2: 코인 뉴스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의 해통령 뉴스 하나의
1: 코인 뉴스 해통령 뉴스 하나의 해통령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쓰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0: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
1: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0: 212번째 이야기, 중국의 민담, 물귀신을 배반한 어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1: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아 맛있다 핫초코 드립니다.
2: 我是漂亮海马。
1: 이쁘다고요?
2: 쩐다. 예라이. 옛날 중국 명나라 시대 이야기예요. 산동성 지방에 허씨라는 어부가 살았어요. 이 허씨는 동네에서 물고기를 잘 잡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다른 어부들이 하루 종일 허탕을 치는 날에도 혼자 물고기를 한가득 잡아왔답니다.
3: 아이짜! 好好 오늘도 월척이다 해. 신난다 가나.
4: 어이 허시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 라이. 갔던 강을 자네 비결 무시면 좀 알려줬거라.
3: 뭐 비결이랄 게 뭐 있겠으며, 나는 그저 낚시가 끝나면 늘 강가에 남아 혼자 술 한잔 할 뿐 쉐쉐 배가 없으며.
2: 쩐쩌 술 마신다고 라이. 그거 자네 맨날 하는 리저쇼 알려주기 실름실다고 하라이. 사실 허씨가 강가에서 술을 마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죠. 그 강물은 물살이 워낙 거세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허씨는 강물에 술을 조금씩 따라주며 죽은 이들의 넋을 달래곤 했답니다.
3: 좋은 곳으로 가심이야. 거기 가서도 한잔하라 해.
2: 그러던 어느 날 허씨가 평소처럼 혼자 낚시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허씨 뒤로 한 사내가 스르르르르 다가옵니다. 허씨, 네 술 팔로마? 오해는 없지.
3: 미취.
2: 칠칠. 아. 먹다 먹다. 중국어 교실 열어. 돌아보니 핏기 하나 없는 얼굴에 물에 젖은 옷자라. 허씨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지만 너무 무서워 도망칠 생각조차 못했죠. 낚시를 하고 이 관습.
3: 하하. 그런데 오늘따라 고기가 안 잡혀서 라야. 아무래도 허탕심이야.
2: 허탕인지 아닌지 누가 꽐꽐 라이 허차우. 그러더니 허씨가, 사내가 허씨 옆에 털썩 앉았어요. 허씨는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그 사내 때문에 낚시에 집중을 할 수 없었죠.
3: 아, 쫄보됐다 야.
2: 그런데 마, 그 술 나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었음 꼴로.
3: 아, 내 술 매일 마시, 하오. 뭐 얼마든지 드셔마.
2: 谢谢. 그럼 한 잔 받겠음 좀. 건배 꼴로.
3: 건배.
2: 그렇게 술잔을 주고받다 보니 무서움도 좀 사라지고, 둘이 또 금세 친해졌어요.
3: 재밌는 친구다. 자네하고 마시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시며, 그 보안이 내가 형 같은데 그냥 편하게 형님이라 부르라 해.
2: 아우 아우 참 아우. 형님 좋다 라이. 그런 의미 내가 술값 내겠네요.
3: 에이, 술값은 무슨 술값이며, 그냥 맛있게 마실라야.
2: 멜로 멜로 아닐라우. 여기 잠깐 기다려 뻥요.
3: 어? 아 동생, 잠깐. 그 물에는 왜 들어갈라야? 뭐 저 녀석 왜 그래? 아 밤중에도 위험하다 해. 빨리 나와 살라 빨라.
2: 사내가 물속으로 사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강 위쪽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거센 물살과 함께 물고기 수십 마리가 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3: 아, 띵호아, 내 살다 살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는 처음심이야. 이거 술 한 잔에 완전 횡재했구나 라야.
2: 그렇게 한참을 고기를 잡고 나자 물살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강물 한가운데서 사람 머리가 쑥.

0: 나옵니다.
1: 귀신이다.
0: 메요 메요. 따거. 접니다 로우.
1: 아 동생. 자네가 거기서 왜 나음심이야? 정체가 뭘걸로?
0: 워더 정체. 워 이름 왕육랑.
1: 왕육랑?
0: 是, 这是 이 강에 사는 멀귀신이야 라이.
1: 아! 하이!
0: 여 대전, 지마, 솔라추에 이 강에 파쳐 펑쭈군디. 지금까지 이거 펑 떠나지 못하고 있잖아.
1: 짠더? 물에 빠졌겠구나. 그동안 내가 강물에 따라준 그 술은
0: 하오 시시
1: 아.
0: 워 아주 짤바다 맛이 쩐다.
1: 아.
0: 덕분 외로운 날 견딜 수 있었어 마요. 오늘 물고기 그 술에 대한 보답이 실말로 봐.
1: 아이고 고맙시며 자네는 물고기 잡는 귀신이 아니고 물고기 몰아다주는 귀신이구만 걸러.
0: 아오 난리야 난리. 그날부터 아주 허시랑 왕육랑은 둘도 없는 술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때마다 육랑은 보답으로 물고기들을 주악장 몰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1: 아 술펑이요 육랑이. 오늘은 형 일찍 나왔걸래. 아 근데 표정이 왜 그러시며 무슨 걱정이라도.
0: 따그 아무래도 오늘 마지막 일끝 가슴 더라이. 이거 떠날 때가 되었으마. 허! 내일이면 다른 사람 제자리 오게 됐거든.
1: 아!
0: 이제 물귀신 생활 중 다시 사람 태어날 수 있게 됐을 말로.
1: 어? 환생심이야? 그거 참 잘 됐걸로. 그런데 이제 자네 없이 형은 누구랑 술을 마시냐 할
0: 라이야. 대부치 대부치.
1: 아유 마지막으로 한잔 해심이야. 깜빠이!
0: 깜빠이! 넌 일본어 아니야?
1: 건벨라이 알아쳐.
0: 급하면 막 나오지. 그리고 다음날 허씨는 허한 마음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2: 아! 살려주시면 안 돼요!
0: 강물 한가운데 안악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악의 주위에서만 물이 빙글빙글 소용돌이 치고 있었죠. 순간 허씨는 어젯밤 육랑의 말이 떠올랐어요. 허! 워셔 맹지안 내일이면 다른 사람 내달리러 오게 됐걸러야.
1: 어?
0: 허씨는 깨달았어요. 육랑이 환생하려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물귀신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었죠.
1: 아, 저 여인 육랑 대신 물귀신이 된 사람인 듯 하오하오. 내가 구해준다면 육랑은 다시 강에 갇힘시며. 야, 이거 어쩌냐 일라.
0: 허씨가 망설이고 있는 그때.
3: 저는 괜찮으니까 우리 아기라도 살려주시며. 제발시며.
0: 안악이 아기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아 차마 아기의 울음소리까지 외면할 수 없었던 허씨는.
1: 아 유나스 미안시며 이 애기만큼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걸라.
0: 허씨는 아기를 구해 강가로 올라왔지만 안악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1: 아 일단 살리고 받는데 아기만큼은 도저히 수가 없었달라야.
0: 그날 이후 허씨는 한동안 강가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몇 달 뒤 다시 낚시를 하러 갔지만 육랑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후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4: 이보게 꼴라이 그 소문 들었어 꼴라. 저쪽 마을에 새로운 토지신이 나타났달라야.
5: 에이 토지신이나 땅을 지키고 따서리는 신 말해 꼴라.
4: 어 그 토지신이 온 뒤로 농사도 잘 됐고 마을이 아주 풍족해졌고 말로.
0: 며칠 뒤 허씨는 우연히 그 마을에 갔다 한 사당에 들렀는데 엄마나 그곳에 걸린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아요.
1: 아 이게 누구시며? 나의 술친구 용랑! 이 마을이 토지신이 되었시며. 하 주세 꼴로. 오랜만에 내 술 한잔 받으라 꼴로.
0: 허씨는 반가운 마음에 그림 앞에 술을 올렸지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던 허씨는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뜹니다.
6: 니하오 형님시마. 好久不见 오랜만이라이야.
1: 어? 용랑 대체 어떻게 된 매듭이에요? 환생한 거 아니오시며?
6: 보시 그날 형님 아기 구하 바람 환생하지 못했잖아이.
1: 아.
6: 그시 옥황상제시며 워스 사정 가엽게 여기시고 이 마을의 토지신으로 더커니 삼아주셨을거이.
1: 더커니? 그랬구만 나자원. 나도 좀
7: 뭐라도 해야 되나 지금.

0: 나도 어쩔 수 없어, 당수육. 이해해줘, 꼴러. 오랜만 술이나 한잔 하자, 심이야.
1: 가!
2: 두 사람은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육랑이 말했습니다.
3: 영냄심아, 아우, 그동안 물고기 못 잡았어. 고생 많으셨꽈라. 내일 워시 고기 많이 잡게 해드리겠도셔.
0: 아우, 역시 토지신이 돼서도 나를 챙겨줬지엔 고맙심이야, 쉬쉬.
2: 땅란, 땅란. 다음날 허씨는 술병과 낚싯대를 챙겨 강가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허씨가 앉은 바로 발밑에서 막 물결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난 익은 얼굴이 어른거렸죠.
3: 영년, 이리 오십시오.
0: 아, 육랑, 아니 물이 왜 이래 얄라이.
2: 그 순간 거대한 물결이 솟구치더니 허씨를 순식간에 집어삼키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허씨 여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강가에는 낚싯대와 술병만 남아있었지요. 그런데 더욱 기이한 건 그 무렵 왕육랑이 모셔져 있던 사당에서도 토지신이 사라졌고 풍족했던 마을엔 다시 흉년이 찾아왔다고 해요. 두 술친구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짜이지엔!

0: 예, 민만사에 이어서 양수경의 당신은 어디 있나요? 들으셨고요. 아,
1: 박지현 님이 떡하니? 난자완스? 당수육? 아, 죽겠네. 왜 이렇게 웃겨요? 죄송해요. 저희가 예. 매뉴얼이 시섭잖아가지고 딱히

0: 얹어 올릴 게 없어.
1: 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MSG. 양념 친 거예요.
0: 오양장육 이런 거라도 좀 걷어냈어야 되는데.
1: 짜사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0: 아. 짜사이, 아깝다, 짜사이. 짜사이 킵 해놓자. 짜사이 킵.
1: 좋아요.
0: 예. 네. 아니, 우리 메뉴판 잘 읽어야겠다. 네. 이거 민만사를 위해서.
1: 빼갈! 뭐 이런 거 막 했어야 되는데.
0: 어, 좋다. 아, 예. 빼갈 짜사이 킵.
1: 다음에 쓰시죠. 오케이. 5702님. 오, 오늘 민만사 영혼 본색을 귀로 듣는 것 같아요. 아, 성취율 1위 가자!
0: 어, 진짜 어떻게 고급스럽게 받아들여주실까.
1: 맞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8460님. 크크크크. 아, 중국어인지 한국어인지 잘 들리네. 배꼽 잡고 웃다가 의자에서 뒤로 떨어졌어요. 쩐더마! 아, 어떡해요.
1: 그 시작때 정선혜 씨가 네. 스스로 폐활량 예쁘다 하셔가지고 폐활량.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0: 폐활량. 폐활량이 좋다고.
1: 아, 그거죠? 오해할 뻔했어.
0: 숨 잘 쉬는 할머니.
1: 예, 예.
0: 만족하냐?
1: 정선혜 씨 생방 중에 예. 반말이 웬 말이에요?
0: 혼잣말이에요.
1: 예, 예.
0: 자, 인담 듣고 느낀 교훈을 보내주셨습니다.
1: 6873님. 친구는 미우나 좋으나 배신하면 망한다. 친구의 은혜를 잊지 말자.
0: 그러게. 아니, 뒤끝 있네.
1: 그쵸. 네. 아, 아기를 구했던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환생을 못했으니까.
0: 그러니까 자기와의 약속은 잊었다, 이거지.
1: 아, 그쵸.
0: 이기적이야. 김명철님, 교훈. 물귀신은 금도끼, 은도끼를 주지 않는다. 멀리 하자. 맞아. 물귀신은 안 줘. 끌어들일 뿐이야.
1: 맞아요. 육사치구님, 교훈 보냅니다. 술값은 매너 있게 돌아가면 해야죠. 매번 술 마시다가 술값 계산할 때 되면, 아, 술 취한다. 하면서, 뭐, 화장실 간다. 하면서, 밍밍적거리는 내 친구 충배야. 저기 선생님 여기 형님
0: 아 수사 수식어가 엄청 길었어.
1: 여기 전국방송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충배야 잘 들어라.
0: 자기는 친구 상철이 맨날 팔아먹고
1: 너 그렇게 살다간 유일한 술 친구 잃는다. 크크크.
0: 아 너무 웃긴다. 아니 예. 이름이 너무 구수하다. 충배씨. 예. 충배씨 듣고 계시와요.
1: 에이 예. 귀여우시다.
0: 자 노래 저희가 그 아 민만사 퀴즈 준비해야죠.
1: 네 퀴즈 드려야죠. 민만사 퀴즈. 오늘 중국 민담 들어봤으니까 중국 퀴즈 내드립니다.
0: 이 숫자는 중국어로 부자가 되다라는 뜻의 파차이에서 파와 발음이 비슷해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전화번호나 자동차 번호판 등 이 숫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이 숫자는 무엇일까요?
1: 보기 드립니다. 1번 8, 2번 0, 3번 999.
0: 정답 보내주실 곳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마침 분들 중 5분 뽑아서 핫초코 드릴게요.
1: 이게요 자동차 번호판 그 이 정답 숫자를 넣으려고 돈을 엄청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0: 약간 힌트송 크레용 팝 빠빠빠.
1: 오. 빠빠빠. 하지만 시간이 없죠.
0: 아, 그렇군요. 예. 알겠어요. 일단
1: 정, 예?
0: 예 제가 노래를 했으니까 제가 리듬감이 좋으니까 박자감이나 이런 걸 다 힌트가 됐을 거예요.
1: 거짓말 많이 하시네 오늘.
0: 피아올량.
1: 예. 그러다 손수호 변호사한테 나 이따가 지적당해요.
0: 지적당.
1: 지적.
0: 살려줘요. 자 4부에 손수호 변호사님과 함께 올게요.

0: 평양을 뜨겁게 달굴 특별한 무대.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영양공설운동장에서 2016 영양군민화합콘서트가 펼쳐집니다. 트로트의 대세 이찬환, 감미로운 목소리의 손태진, 영원한 낭만가게 김범룡까지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음악과 화합의 시간. 2016 영양군민화합콘서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가을이 익었습니다. 사과가 익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설렘이 시작됩니다. 백설공주가 사랑한 상큼하고 달콤한 문경사과를 맛보고 신나는 체험과 풍성한 공연,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까지 가족과 함께 더 즐겁고 친구와 함께 더 특별한 가을.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문경세제 도립공원 일원에서 만나는 2026 문경사과축제. 맛있는 사과가 있고 즐거운 추억이 있고 가을의 낭만이 있습니다. 올가을 문경세제로 오세요. 2026 문경사과축제. 이 행사는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0: 딱딱하고 싫어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1: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2: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1: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3: 법조계 수호천사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지난주였죠. 그 지라시에서도 신청받았던 영화 단체 관람 이벤트. 현장 반응 궁금해요.
2: 네. 지라시 청취자분들 많이 오셨어요.
3: 아, 그래요?
2: 네네. 많이 오셔가지고 네. 인사도 나누고 300석을 준비했거든요.
1: 네네.
2: 근데 비용이 그 자리 한 자리당 얼마 이렇게 계산됐더라고요. 네. 딱 이렇게 네네. 다 차든 비든.
1: 네.
2: 그런데 1,000명 넘게 신청해 주셔가지고 선정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라시 청취자분들은 제일 처음으로 제가 방송에서 말했고
1: 네.
2: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1: 네.
2: 차질 없이 잘 진행됐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1: 네. 영화 반응도 좋았죠.
2: 너무 재밌었어 했고 끝나고 감독과 함께 감독과 배우와 함께 영화 이야기 한 시간 넘게 했거든요. 네, 그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3: 아우,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 큰일 하셨습니다.
1: 의미 있는 네. 일이에요, 정말.
2: 아, 이게 지라시 또 청취자들과 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니까
3: 네. 네,
2: 즐거웠어요. 네,
3: 좋았습니다.
1: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었고요.
3: 네, 법률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나 스마트라디 미니로 남기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 문앤정 게시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1: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 홈페이지로 안정민 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동생 결혼식 앞두고 큰맘 먹고 원피스를 장만했어요. 그 뒤로 가족 행사 마냥 그 옷을 입었는데 소매가 너무 길어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수선집에 갔죠.
4: 네, 어서오세요.
1: 불안하다. 안녕하세요. 원피스 소매가 너무 길어서 좀 줄이려고 왔거든요.
4: 아, 어디 봐봐요. 어떻게 여기까지?
1: 예예, 예, 거기요.
4: 여기?
1: 네네네.
4: 알았어요. 옷핀으로 표시해 놓을게요. 이틀 뒤에 오시면 돼요.
1: 네. 며칠 뒤에 수선집에 가가지고 옷을 확인하고 찾아왔습니다. 그 후 가족 모임 날 그 옷을 입었는데 어라? 아니 이거 아니 소매가 너무 짧은 거예요. 제가 원하는 길이보다 훨씬 더 짧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선집에 갔어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4: 네.
1: 아니 며칠 전에 제가 원피스 수선해 간 사람인데.
4: 네, 그런데요.
1: 아, 이게 소매가 생각보다 너무 짧게 수선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 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4: 아니, 아니에요. 너무... 나 표시해 놓은 대로 붙였어.
1: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제가 그때 아, 그럼 사장님 여기 그 CCTV 확인할 수 있을까요?
4: 뭐 경찰이에요?
1: 예?
4: 뭐 똥딴지 같은 소리야. 그걸 왜 봐요 갑자기?
1: 아니 근데...
4: 아우 됐어요. 아우 이미 아니, 자른 거 어쩔 수 예? 없으니까 그럼 내가 소매를 아예 좀 더 잘라가지고 칩으로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어줄게 내가.
1: 아니 아니 사장님 그러면 예? 얘 균형이 무너지죠. 이게 칩은 또 제 스타일도 아니고요.
4: 뭐 시소에 무슨 균형이 있어 뭐.
1: 아니 근데 패션이라는 게 이게 균형이
4: 내가 이 일을 몇 년은 아우 참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돈을 물어내라는 거야?
1: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그 가능하시면
4: 아우 안 돼. 아우 피곤하네. 그냥 입든지 디자인을 바꾸든지 둘 중 하나 골라요. 뭐 어떡할 건데 빨리 짜. 나 바빠 일해야 돼.
1: 아, 진짜 어이없네.
4: 예?
1: 아니 이럴 때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 만약 안 된다면 뭐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선표 안 받으셨나?
3: 야, 이건 어떻게 되냐.
1: 요새 이렇게 수선하면 수선표에 이렇게 네. 몇 센치 줄이거나 뭐 늘리거나 이런 거 숫자 표시해놓고.
3: 근데 동네라서 그게 없었나 봐요.
1: 아, 안 받으셨구나.
3: 아, 이거 참. 아끼는 옷이면 진짜 기분이 진짜 안 좋거든요, 이게.
1: 이거 진짜 너무, 와, 황당하겠다.
3: 네.
1: 왜냐면 이게 소매가 없잖아, 천이. 더 길고 이게 더 늘리고 싶어도 이제 이게 짤뚱해진 거면 없어 그 천이.
3: 안으로 접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잘랐구나.
1: 그러니까 이게 짜투리 천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없을 거 아니야.
3: 버렸죠.
1: 그러니까 버렸든지 아니면 내가 머리띠를 했다든지 뭐 이렇게.
3: 네.
1: 아 어떡하냐 진짜 너무.

0: 근데 이게 보상까지는 좀.
1: CCTV 보자 그랬더니 왜 뚱딴지 같은 소리냐.
0: 기분 뭐지? 나빠하지. 왜냐하면 어. 동네에 있는 뭐 이런 거면 CCTV가 상징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정확도 이런 걸 떠나서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1: 변호사님과 어떻게 되나요?
2: 아, 쉽지가 않죠.
1: 그래요?
2: 예, 쉽지 않습니다. 아, 우선 계약을 했잖아요. 네. 도급 계약이에요. 그래서 어, 비용을 지급하고 그에 따라서 맡긴 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도급 계약에서 일을 제대로 했냐 또는 제대로 하지 못했냐 이 부분 둘러싸고 어,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애초에 그래서 맡긴 일이 뭐냐는 거예요. 맡긴 일이 아, 소매 자르는 거예요.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제대로 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소매를 얼마나 줄이기로 한 거냐. 이게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1: 휴대폰을 찍었어야 되나요, 그러면?
2: 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 네, 그래서 아까 수선표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영세한 곳에서는 사실 그렇게 표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1: 그렇죠.
2: 네. 네, 그러다 보니 네. 이거 5핀으로 표시는 분명히 해놨잖아요. 그거를 사진 한번 찍어놓으면 좋다.
0: 맞아요. 그렇네.
2: 그런데 또 사진을 찍어도 나중에 또 어, 분쟁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아니, 사진을 찍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줄이겠다고 하는지 사진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1: 그러네. 그래서 뭐 자를 들고 가게 뭐하고.
2: 아,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원래 쭉 폈을 때의 사진과 그리고 이제 5핀으로 접어서 표시했을 때의 사진과 아. 뭔가 비교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사실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저도 뭐 옷을 잘 안 삽니다만 가끔 사게 되면 소매 줄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
1: 네, 네, 네. 그렇죠. 네. 네.
2: 그런데 그럴 때도 제가 딱히 어떤 아 잘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1: 맞아.
2: 이게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한다. 아, 이게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없어요.
0: 저는 이거 되게 그렇죠. 예민한 문제라서 다 적어놓습니다.
1: 정선수 해야 돼.
0: 왜냐면 저는 이 리폼을 주로 이렇게 좀 해 입는 편이기 때문에 칼같이 합니다.
1: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저 동네에서 옷 맡겼는데 수선할 때 그 이모님이 그렇게 하세요. 사장님이 알았어요, 천 씨 하나 반 하면 돼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요. 무슨 뜻인지 몰라. 하나 무슨 반. 뜻인지 난 몰라. 그냥.
0: 하나 반이 뭘까?
1: 모르겠어.
0: 두치 두치. 모르겠다.
1: 몰라. 알아서 해주시거든요.
0: 근데 사실 보면 수선집 하시면서 이 어머님도 굉장히 사장님도 약간 마음의 응어리가 많았는지 처음부터 너무 날카롭게
1: 그쵸.
0: 날이 서 계시는 게 약간 좀 야 그런 일이 많았던 것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예. 왜냐면 이게 이런 경우는 소비자가 억울한데 반대로 수선하시는 분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 거랑 다르게 또 얘기하는 다른 소비자도 계시잖아요.
2: 그렇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남겨놓으면 어야 되는 거 아닌가.
1: 맞아요. 또 옆에서 큰 밥 먹고 돼. 사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2: 그러니까요.
1: 정선 씨 비싼 거죠?
0: 예. 비싼 거죠.
1: 원피스 예. 예. 좋은 거예요.
0: 이 원피스면은 20 정도가 일단 아까워할 정도니까.
1: 맞아요. 결혼식용이니까 막 100만 원짜리일 수도 있어요. 이거.
2: 가족 행사마다 입었는데.
1: 아니요?
0: 너무 힘들지.
1: 그러니까.
2: 예. 아,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설령 억울하다 하더라도 네? 이게 뭔가 증명하는 게 좀 쉽지 않다.
0: 너무
2: 현실적인 어려움이
1: 어렵다.
2: 있다. 네. 네. 저도 아 이런 말씀 드리면서 참 죄송하네요.
1: 그러네요. 이런 거 소송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변호사님?
2: 소송을 가도 네. 상대방을 약간 좀 괴롭히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이길 수 있느냐.
1: 깨우치도 않겠네요.
2: 네. 사실 승소할 물론 이 원피스가 얼마인지도 따져봐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원피스 소매 관련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가정한다면 네. 그래서 손해가 얼마냐 또 따져봐야 되는 건데 소송으로 가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어요.
0: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만약에 기분 상해 오셨다면 발걸음을 안 하시는 방법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1: 네. 네.
0: 아니면 다음번에 확실하게 좀 기록을 남겨놓으시거나.
1: 네,
0: 어쨌든 저도 옷을 좋아하니까 너무 아깝고요.
1: 안정민님.
0: 이게 너무 되게 신경질 나요.
1: 네, 속상하시겠다.
0: 짤뚱하잖아 네. 소매가.
1: 맞아요.
0: 그럼 남의 옷 빌려 입은 것 같이 되고.
1: 그렇죠. 남들이 이쁘다 그래도 내가 싫어.
0: 그치.
2: 네. 안 입게 되죠? 이런
1: 안 입게 돼요.
0: 그러니까 계속 팔짱을 끼고 다닐 수 없다. 아, 진짜. 속상하다.
1: 변호사님, 노래를 한 곡도 위로를 해 주시죠.
2: 네. 아, 이렇게 옷이 나의 예상보다, 나의 기대보다 짧아지면 바람이 좀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0: 아, 변호사님, 빌드업 하신다.
2: 네네. 아니, 어제도 자려고 누웠는데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1: 맞아요.
2: 아, 그래서, 아니, 창문을 다 닫았는데도 네. 방 문이 막 덜컹덜컹
1: 그렇죠. 네, 맞아요.
2: 맞아요. 이게 어디 나도 모르는 문이 열려있나 한참 두리번거리기도 했는데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불어요.
0: 네.
2: 완전히 가을이 됐거든요. 바람이 이제 많이 불 때는 특히 찬바람이잖아요. 김지연 씨의 노래를 들어야 됩니다. 네.
0: 이지연 씨 아니에요? 이지연 씨.
2: 김지연.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0: 아, 김지연 씨요? 전 네. 이지연 씨인 줄 알았어요.
1: 들어보면 알죠.
2: 네.
0: 알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김지연 씨의 노래 듣고 함께 할게요.

0: 네, 문화인적으로 의뢰하신 두 번째 사연은요, 홈페이지로 김종철 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이건 제 아들 얘기입니다. 3년 6개월 전 아들이 수원에 아파트를 전세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2년 뒤 재계약 때 집주인이 그랬답니다.
2: 예, 여보세요. 예, 집주인입니다. 예, 내가 이제 이 집이 이제 그 손자 앞으로 사는 집인데, 예, 손자가 이제 고1이야, 고1. 예, 아직 애기지.
1: 예. 아, 예, 예. 예,
2: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임차인분께서 집 사서 나가실 때까지 내가 세는 더 올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마음 편히 살면 된다, 그지? 예, 예, 끊을게요.
1: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아무튼 구두로 재계약을 한 거죠. 그 말을 믿고 화장실 배관 세는

0: 거랑 베란다 곰팡이에 나서 썩은 거 뭐 다 아들네가 자비로 고치고 살았다고 합니다. 왜? 세를 안 올린다니까. 그러다 또 다시 전세 만기가 다가오던 어느 날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대요.
1: 아 여보세요. 아 젊은 양반. 아 네 집주인이야. 아 저 전화 통화 되나?
0: 아 네 괜찮습니다.
1: 아 그래요. 이제 내가 저 찾아올라고 찾아본 건 아니야. 아 오해하지 말란 얘기지. 아 근데 집 보니까 집값이 좀 올랐어요. 한 1억 정도.
0: 아 네.
1: 아 그래갖고 이제 이게 좀 미안하게 됐는데. 그저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좀 올리면 어떨까 내가 생각이 들더라고.
0: 예? 아 예전에 분명 세 안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1: 아 네 뭐 누가?
0: 아니 내가 사장님 뭐, 2년 전 재계약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1: 2년 전에?
0: 아 그때 주고받은 문자도 저한테 있을걸요?
1: 아유 그건 그때지. 2년 전 일이면 뭐 세상이 많이 변하지. 아무튼 뭐 많이는 아니야. 그저 한 2천 정도만 올리면 이제 딱 여보세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0: 이런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구두로 말한 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 정말 아들이 그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아 그리고 아들네가 지불한 그 화장실 배관이랑 베란다 공사비를 집주인한테 다시 받을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애매한데?
2: 자, 손소변호사께 여쭤봐야 됩니다. 우리끼리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2: 이전과 다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인상 요구. 구두로 했을 때 이게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3: 구두 재계약도 효력 있다.
0: 우와!
2: 우와.
0: 그러니까 안 올린다고 그랬으면 네. 근데 증거를 어떻게 녹취를 한 것도.
2: 여기 문자가 있다고 하시는데?
0: 그래, 있으면 된다, 있으면.
3: 네, 그래서 네? 핵심은 증거잖아요.
0: 네. 네.
3: 지금 정선희 씨께서도 정말 핵심을 딱 짚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도 중요하고
0: 네.
3: 그리고 그런 상이면 우리 법상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중요한데
0: 네.
3: 더 중요한 거는 아니 증명할 수 있어. 증거가 있어.
0: 그러니까.
3: 다른 사람이 보고 이거를 이해해 주겠어? 판사가 보면 인정해 줄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0: 네네네.
3: 이것까지 논의하지 않으면 그냥 문제 풀이밖에 안 돼요.
0: 그렇죠, 그렇죠.
3: 근데 현실에서는 정말 도움되는 정보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그 꽁트 내용을 보면은 2년 전 재계약 때 그때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을 거다.
2: 예.
3: 근데 있을 거다.
0: 없을 수도 있다는 건가?
3: 존재한다. 이거 봐라랑은 또 다르거든요.
2: 애매한데요.
3: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2년 전에 통화를 이제 한 거잖아요.
0: 네네.
3: 통화. 자동 녹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아, 자동 녹음.
3: 네네.
0: 자동 녹음
2: 추진포는 되더라고요.
3: 네네. 네. 그럼 그때 과연 이게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됐느냐. 그리고 그 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유리하게 남아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0: 네.
3: 정말 조금 전에 들은 그런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면
0: 네.
3: 그리고 녹음이 되어 있어서 증명이 가능하다면 또 그 후에 안 올릴 테니까 다음에 2년 더 살아라. 이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면
0: 네.
3: 이거는 인정됩니다.
2: 오.
3: 꼭 계약서를 써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합의를 했는데 좀 불안하니까 또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 그래도 저기 공인중개사 부동산 끼지 않더라도
2: 네.
3: 우리끼리 계약서 한번 다시 쓰시죠 라고 해서 썼거나
0: 네.
3: 아니면 아 예전에 있는 계약서 갖고 와가지고 그 뒤에 한 줄만 쓰시죠 라고 했다면 그냥 너무나 명확한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2: 네.
3: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즉 우리 김종철님의 아드님이
0: 네.
3: 저 그때 2년 더 살기로 한 거고요. 안 올리기로 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그렇게 믿은 게 사실은 굉장히 약간 좀 민망일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 임대인이 이렇게 그런 일 없다고 발뺌을 하고 올려달라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증거 싸움입니다.
2: 증거 싸움.
0: 그렇군요. 네. 그 완전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안 올려주신다라고 땅땅땅 하는 증거가 아닐지라도
3: 네.
0: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적 증거가 문제에 남아있다면 그것도 가능한 거죠.
3: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3: 그래서 명확하게 누가 봐도 뭐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정말 확실하게 딱 적는 경우 는 사실 많지 않아요.
0: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3: 네네. 그거는 네. 법률가들이 할 때는 그렇게 딱 명확하게 효력이 발생하도록
0: 네네.
3: 작성을 하고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0: 네.
3: 서로 합의를 해서 그거를 문장화하더라도
0: 네.
3: 일반적으로 비법률가들이 할 때는 약간 좀 애매하게 씁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그래서 꼬투리 잡는 거죠.
0: 그러니까.
3: 이거 아니지 않냐.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우기기도 하고 싸우면.

0: 하는데 그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판사가 만약에 법정으로 갔을 때 판사가 그 문장에 그 합의 문구의 내용을 해석할 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로 이제 쏙 들어가서 봅니다.
1: 아.
0: 그래서 아,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을 얘기했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구나. 그러면 이거는 아, 인정되는 거지. 아. 또는 반대로.
2: 네.
0: 아이, 그런 상황이면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해석해야지. 판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1: 아, 해석이 진짜 중요하구나.
2: 그렇구나.
0: 그래서, 유리할 때는 명확하게 해석의 여지가 없게 네. 다른 방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딱 박아놓는 것이 좋고.
1: 아.
0: 불리하다. 회피하고 싶다. 나중에 뭔가 그래도 빌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약간 좀 두루뭉실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그렇구나. 방법이 되겠죠.
1: 그렇군요. 아, 아까 할아버지 목소리 딱 들었을 때 아, 네. 느낌 쎄하다 싶었던 게 예.
0: 네.
1: 그럼 뭐야. 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지. 이럴 때 아, 바꾸겠다. 말 바꾸겠다. 금방
0: 아, 그리고,
1: 바꾸겠다.
0: 그리고요. 이 화장실 배관하고 베란다 공사비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 그죠?
0: 네, 이거는 이거는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 무조건이지. 네. 이분들이 그냥 감사해서 한 행위니까.
0: 그러니까요. 네. 계약서에 가끔 필요비는 포기한다라는 게 써 있기도 합니다만 네. 이거는 큰 공사잖아요.
1: 그렇죠.
0: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2: 네.
1: 자, 오늘도 변호사님과 함께한 시간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네. 네.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세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6: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0: 부탄가스의 힘.
1: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2: 기가 막힙니다.
0: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1: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0: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볕단을 논두렁에 옮겨 세우면서 술을 헤아리는 볕단 세는 소리입니다.
1: 9배는 가서 여들이라구나 아홉에는 가서 여리라구나.
0: 옛날엔 벼 20단을 한 광이라고 했다는데 요즘은 거의 사라진 옛말이 반갑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1: 여리라구나 한 광이다. 야, 벼단 자꾸 좋은다.
2: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3: 자, 아까 내드린 민만사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4: 그렇습니다.
3: 중국에서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숫자 정답은 8.
4: 8.
3: 이었습니다. 예. 정답 맞히신 분 김민창님, 2091님, 1189님 세 분 포함 다섯 분께 핫초코 드릴게요.
4: 끝곡으로 크레용팝의 빠빠빠 들려드리면서
3: 888
4: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시와 신념으로 빛을 남긴 사람 이육사. 그의 뜨거웠던 삶과 이야기가 무대 뮤지컬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뮤지컬 이육사.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앞 낙동강변 둔치 1원에 위치한 안동 이지구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동을 음악과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예매는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54-815-7187. 안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2026 뮤지컬 이육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3: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4: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5: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6시 뉴스입니다. 새로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첫 사건으로 식품업체 담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대상과 오뚜기, CJ제일제당 등 식품업체들의 조사원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수년 동안 가공식품 김치와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 밥류 등 식품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부터 헬로윈이 끝나는 다음 달 1일까지를 다중운집장소 특별안전활동기간으로 정하고 대형 쇼핑몰, 지하철역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한 사람

0: 을 발견하면 불심 검문하고 흉기, 중대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거해 구속 수사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흉기 난동이나 폭파 협박 예고글 등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영화 암살자들 허진호 감독 등 제작진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불발됐습니다. 여당 간사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은 관객과 역사학계, 언론과 시민사회의 영역이라며 국회에서 증인 채택 전례가 만들어지면 예술작품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제작자나 감독을 불러 사상 검증을 하자는 게 아니라며 영화 관람객들에게 총탄 이미지 디자인의 굿즈를 제공한 경위 등을 묻겠다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검찰의 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그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조직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났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치검사 1호를 뽑아보라는 질의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답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8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와 대구 23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로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강용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좋은 조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기분이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기분이 좋으면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바라니까요. 둘째, 차분해져 있는 때가 좋다. 들떠 있으면 새로운 결심같이 진지한 생각 자체가 안 들고, 셋째, 평상시와 다르게 뭔가 바뀌는 시기가 좋다. 자, 가을 하면 쓸쓸해잖아죠? 기분이 들뜨긴커녕 수시로 차분해지고요. 게다가 온도와 습도, 나무색이 확실히 바뀌는 때다. 즉, 지금이 새로운 습관을 장착할 절호의 기회다. 여겁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청송의 풍경은 더 달콤해집니다. 맑은 공기와 큰 일교차, 청정한 자연 속에서 정성껏 자란 청송사과, 아삭한 한입에는 청송 햇살이, 풍부한 과즙에는 가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의 가을이 가장 맛있어지는 순간 청송사과축제가 찾아옵니다. 싱싱한 사과도 맛보고 볼거리와 체험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한입 가득 느껴지는 청송의 가을, 올해도 청송사과와 함께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문이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는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오늘 법원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돈공천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판결입니다. 양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왜곡된 구조 속에서 공천은 은밀한 거래의 대상이

0: 해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자치의 부패로 이어져 왔는데요. 특정인의 일탈을 넘어 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이 공천의 대가로 오갔는지 구조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공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제도에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돈 공천의 악순환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정치권의 결단, 제도 개혁 시급합니다. 안동구나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2: 안전화.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층은 난...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10월 14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이슈 오늘에서는 봉화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데요. 잠시 후 봉화군 기본소득 TF 정재헌 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 분석하는 시간이죠. 배정찬의 리서치원에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라디오 오늘 이슈 오늘입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신 봉화군이요. 자체 예산 기반의 농촌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시범사업 신규 공모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해 나갈 거라고 하는데요. 봉화군 정재헌 기본소득 TF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이 민선국이 핵심 공약이기도 하죠. 봉화형 농촌 기본소득을 봉화군이 자체 추진하기로 결정했던데요. 지난번 정부 공모 사업에서 탈락한 아쉬움을 딛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선 배경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2: 아, 예. 저희 봉화군은 오랫동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이어진 심각한 대표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1: 네.
2: 현재 인구는 한 2만 8천 명,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7%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위험 지수도 전국에서 거의 한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거의 좀 어려운 지역인데,
1: 네.
2: 저희 봉화군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랫동안 우리 고향 봉화군을 지켜오면서 또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에 비해서 소외되고 충분히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그동안 계신 우리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농촌 기본소득을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네. 군민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싶어서 봉화형 농촌 기본소득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씀이신데 일주일 전이죠.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10월 7일에 주민설명회가 열렸던데요. 현장에서 국민들이 어떤 거 궁금해하고 또 어떤 점들을 건의하던가요?
2: 지난번 저희가 7일날 있었는데요. 주민설명회에서 우리 농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0: 제일 궁금해하시는 지원 대상과 지급액 그리고 시행 시기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무엇보다 이제 재원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주민 지원 사업이나 기존의 시설 사업 쪽으로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다른 사업들이 위축되는 거는 아닌지 그런 걱정하는 의견도 많으셨거든요.
1: 네.
0: 이에 대해서 저희 군수님께서 좀 답변을 하셨었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시면서도 기존 사업들과의 균형을 고려해서 또 재원도 마련하고 그리고 우리 기본소득이 차질 없이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부분은 물론이고 걱정하시는 상황까지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공화의 현실에 맞는 사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1: 주민설명회에서 얘기가 나왔다니까 안 들어볼 수가 없을 텐데요. 이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과 범위, 뭐 지급 금액, 세부 기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계실까요?
0: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부 그 시범사업 공모사업 지침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을 기준으로 저희도 이제 조정을 할 예정인데요.
1: 네.
0: 그 지침상으로는 이제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저희도 우선 이러한 정무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공모 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서 이제 재원 조달 방식이라든지 금액이 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는 봉화군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최소 월 1인당 1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향후 이제 정보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된다면 금액은 좀 조정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정부 사업에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도 조금 조정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0: 네.
1: 결론적으로는 이런 지원금들이 지역 내 상권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편들을 마련하는 걸 텐데요. 소상공인과 상생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뚜렷한 방안들이 따로 있을까요?
0: 예, 저희,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화는 서울의 한 두 배에 달할 만큼 면적이 넓고, 읍면마다 또 상권의 여건도 많이 다릅니다. 자칫해서 소비가, 읍소재지나 일부 업종이 집중되면, 또,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정책 효과를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 생활권과 상권, 여권 환경 등 고려해서 사용처도 좀 조정하고, 면지역에서 특히 이 기본소득 지원금이 활발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상점이 부족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생필품이나 지역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찾아가는 이동마켓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지역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그런 현장 마켓 이런 것들도 좀 구상을 해서 기본 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전통시장이라나 지역 농산물 식거리를 활성화하고 또 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용 범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1: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 지역에서는 사용처를 넓히는 게 한 가지의 방법이겠고, 지역 곳곳에 소상공인과 또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이 기본소득의 혜택이 돌아가야 할 텐데요. 결국에 문제는 돈이에요. 국비 지원 없이도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마련하는 게 핵심일 텐데,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또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0: 예,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하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1: 네.
0: 일단 저희는 특정 사업에서를 제외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적으로 접근을 해서 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차별로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 시기를 조정해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필요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0: 이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또 추가적인 가용 제한을 발굴하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 등 다양한 재정 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신재생 에너지 등을 활용한 개발 이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오, 네.
0: 기존에 저희가 그 봉화군에서 했던 오미산 풍력 발전 사업이나 아니면 또 군민 녹색 에너지 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기본 개발 이익을 주민들하고 공유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쪽에 자원을 활용하고 또 다양한 재원을 발굴해서 주민 참여 수익이나 개발 이익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리하자면은 단기적으로는 군의 가용 재원을 활용해서 사업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같은 지역 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연계해서 재정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1: 그럼 지금은 일단 정부 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1인당 10만 원을 줄 것으로 계획을 픽스가 된 상황인 건가요?
0: 예, 아직 저희가 이제 아직 그 확정된 건 아니고 또 네. 저희 이제 주민 대표인 의회하고도 또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현재 저희가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10만 원까지는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점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 같은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서 국비 지원이나 시범 사업에 재도전할 전략도 가지고 계시는지 이거 궁금하거든요.
0: 네, 물론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10월 8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가 발표됐습니다.
1: 네.
0: 이번에는 전국 그 인구 감소 지역 등에서 18개군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정된 지역에는 월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런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저희가 이제 필요한 재원을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또 국민들한테는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봉화군에서도 이번 공모사업 선정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전담 TF팀을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원 확보 실현 가능성이나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 그런 평가 항목에 맞춰서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기회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1: 네. 그러면 이번에는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전망하십니까?
0: 그거는 제가 뭐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네. 저희가 그 지표,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보이는 뭐 인구 뭐 소멸 위험 지수라든지 뭐 인구 감소 추이 고령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력이 많이 어려운 지역이니까
1: 네.
0: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또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작가하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같은 걸 잘 준비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심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이 공모 사업이 봉화형 농촌 기본소득을 정말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게 정말 인구 감소 또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도 달려드는 걸 텐데 이런 봉화형 기본소득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인구 유출 방지에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십니까?
0: 물론 저희가 기본소득 뭐 1인당 10만 원 아니면 15만 원 지급한다고 해서 인구 감소라든지 고령화 같은 농촌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다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그동안 소외된 농촌을 지켜오신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주민들께서는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실 테고 또 지역 내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소비가 지역 상점과 농업인들의 소득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또 점차 중첩된

0: 있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농촌 지역에서 살아가는 여건을 좀 개선시킬 수 있고 인구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오는 2027년 시범사업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봉화군인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추진 일정도 우리 봉화 군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0: 일단 저희가 제일 최우선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준비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고 이게 11월 19일에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와는 별도로 뭐 재원 마련이라든지 관련 제도 정비 그리고 시스템 구축 같은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계획상으로는 내년 1분기 늦어도 뭐 한 2월, 3월 정도에는 국민들한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무엇보다 이제 이러한 농촌 기본소득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이게 연계가 되어서 지역 내에서 좀 좋은 선순환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소외된 농촌 지역 주민들이 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봉화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네.
0: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제가 이게 또 팀장님이 기본소득 네. TF 팀장이시잖아요. 이거 네,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정부 사업에서 선정되기 네. 위한 이 봉화군만의 이 전략이랄까요? 그런 거 있을까요?
0: 아, 그건 뭐, 저희가 지금 한 50여 개 군 단위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서
1: 아, 네. 예, 기밀인가요? 뭐
0: 그런,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도 일단 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그게 이제 뭐 상경계 활성화라든지 인구 유입이라든지 그런 전 직접적인 효과를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좀 좋은 사례를 마련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1: 네. 네.
0: 다른 부분들은 좀
1: 네.
0: 계속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 가지고 다음 번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에서 정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네. 이 봉화용 농촌 기본소득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봉화군 정재헌 기본소득 TF팀장과 이야기 나눴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8: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2: 고수익에 원금보장?
1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0: 먼저 지금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살펴볼까요?
1: 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뭐 리얼미터 기준으로 하면 9주 연속 하락했던 대통령의 지지율 두 번 연속으로 2주 연속으로 반등 추세를 보였는데요. 다시 2주 연속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의 의뢰를 받아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 1,504명을 무선 자동응답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5.2%로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부정평가는 61.4%로 1.6%포인트 직전 조사보다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0: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1: 그렇습니다. 지지율을 보면은 충청권에서 8.7%포인트가 내려갔고 부울경에서도 4.7%포인트 그리고 우리 안동 MBC가 있는 대구 경북에서도 2.4%포인트 수도권에서도 3.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정책적으로 본다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부담이 작동이 됐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만 가장 큰 이유로 보면 남성들에게서도 지지율이 내려갔어요. 이게 보수층에서도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내려간 걸 보면 다른 이유보다는 아무래도 안보 이슈.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서 차지하는 이 요소들을 보면 우리 시간에 늘 분석을 해드립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분석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익숙해지셨는데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ESG다. E는 이코노미, 경제. 약 한 70%를 차지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서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그다음이 시큐리티, 외교 안보입니다. 이게 대체 한 20%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소통, 바로 한 10% 정도 차지하는데 지금은 가장 큰 요인은 안보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외교 안보 이슈니까 북한 지뢰죠. 또 한 우크라이나 간의 외교 갈등이죠. 또 지금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갈등입니다.
0: 네.
1: 이 국정원장도 미국의 한 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요. 지금 전 이 대표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미국 입국이 불발된 바가 있죠. 국정감사를 위해서 미국을 가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왔다.
0: 네.
1: 자, 이건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동영 전 대표, 정청래 전 대표,
0: 네.
1: 여당의 당대표까지도 했던 인물을 미국 정부가 입국을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 이거 그냥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만큼 다른 요인보다는 외교 안보 요인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국정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0: 그렇군요. 외교 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인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해서 임명을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 지금부터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1: 그렇습니다. 네.
0: 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 그리고 추미애 경기지사까지도 반대 의사를 내고 있는데 이런 반발 기류는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이것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단 내부의 문제거든요.
0: 네.
1: 인사 충돌입니다. 그것도 국민의힘이 공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예요. 임은정 더군다나 대통령이 임명을 한 셈인 그런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 사실은 이 이전의 상황이라면 이전의 정부에서 본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0: 네,
1: 여기에
0: 네.
1: 추미애 경기지사

0: 김용민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전쟁이 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송영길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쯤 되면 추미애 지사가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당신이 대통령을 하세요! 뭐 이렇게까지 격분을 하는 장면까지도 나올 정도거든요. 네. 심지어는 양부남 의원의 경우에는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그만둬야 된다. 이 의미가 또 간단치가 않아요. 그만둬야 된다가 지금의 이른바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걸 그만둬야 된다는 의미인지 경기지사직을 그만둬야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극도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1: 네.
0: 여기에 김용민 의원, 김어준, 아 지금 정말 이 차마 이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내부 충돌이 여기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경우 요즘에 폭풍 SNS를 더 늘려가고 있는데 자격도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큰 자리를 노리고 있다. 지금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1: 네.
0: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것은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기류로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국세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이 반명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한테 세무조사로 이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미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1: 네.
0: 상당히 이 곳곳에서 여기저기에서 충돌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이른바 코어 지지층입니다.
1: 네.
0: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이른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지지해왔던 지지층까지도 이탈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1: 그럼 지금 각 정당의 지지율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0: 그렇습니다. 같은 조사 개요입니다. 같은 조사 개요로 리얼미터와 아시아경제조사인데요. 이 조사는 양일간 실시가 됐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전국 이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민주당도 비상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35.2%, 민주당은 35.5% 동반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이 41.3%로 오차 범위 내이지만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빠진 그러면 이 이탈청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혁신당으로 가버렸습니다.
1: 네.
0: 조국혁신당이 지금 몇 주 연속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6.3%로 올라갔습니다.
1: 오호.
0: 진보당이 1.2%, 개혁신당이 2.8%인걸 감안하면 명실상부한 제3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인데요. 이쯤 되면은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2028년 총선에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1: 그렇겠네요. 그럼 이번 조사에서 이렇게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진단하십니까?
0: 가장 큰 이유는 내부 충돌이죠. 그래도 지방선거 이후에는 또 전당대회 이후에는 이른바 이 친명과 그리고 친청, 요즘에는 이제 친청보다는 이제 친문이나 친노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런 갈등들이 가라앉는 국면이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것이 더 확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놓고 이른바 추 문조 털레유 임, 임까지 들어갑니다. 누구요? 임원정.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내부 격돌이 더 심해졌다. 보통은 우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결 구도라야 맞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딴지를 걸고 있는 세력 간의 대충돌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당대표는 민주당 TV 이른바 민티 이 유튜브에 출연을 하고
1: 네.
0: 수석 최고위원 최민희와 이른바 신청계로 분류됐던 친문 친노로 분류되는 인물들은 김어준 방송에 나오고 이게 이른바 당은 같은 당인데 딴살림을 차린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억나실 텐데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운동

0: 기간 중에 또는 당선 직후에도 100일 내에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을 10% 이상 올리겠다고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1: 그랬죠.
0: 100일도 안 됐는데 10% 내려갔습니다.
1: 음흠.
0: 지금 일부 내부의 목소리는 이 김민석 대표에 대한 중도 사퇴론도 나올 정도거든요. 심지어는 뭐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는 이 북한에 대해서 이른바 저자세, 더군다나 일각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끌려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정동영 경질론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그럼 친명도 온전치 못하고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는 사퇴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건 우왕좌왕, 좌왕우왕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아하게가 아니라 좌아하게, 좌아하게 라는 이야기도 할 정도로 SNS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네.
0: 항상 우리 뭐 안동 MBC가 많은 우리 또 이 안동 또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문경까지도 점촌까지도 많은 분들이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중요한 게 미디어 전략이거든요.
1: 네.
0: 근데 지지율이 내려갈 때는 항상 AI 빅데이터 전문가인 제 분석은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통을 제대로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통령이 지금 통계 수치를 보면은 6월 7월보다도 8월 달에는 잠시 가라앉았었어요.
1: 네.
0: SNS 수치가 너무 많습니다.
1: 그런가요?
0: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이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MBC의 이 프로그램을 할 때도 I'm Trump, I'm sending SNS.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은 SNS 무진장 보내는 사람입니다.
1: 그랬죠. 네.
0: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 소통 리더십을 비교할 건 아니거든요. 지금 여권 내에도 청와대 일부에서는 트럼프를 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트럼프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ESG, 경제 또 외교안보, 소통이 중요한데 외교안보와 소통을 가다듬을 시간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ESG, 경제, 외교안보, 소통 중에 외교안보와 소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까지 진단을 네.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리서치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2: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자 설명 정지인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캡박시브.
7: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8: 저기요, 몇 층이에요?
9: 32층이요.
8: 난 280층이요.
10: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11: 한층 더 나은 MPS. 하나증권 V.
1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건강을 위해 시작한 달리기 길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있다. 기록에 대한 무리한 욕심이나 SNS 인증샷을 향한 과시욕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되고 있다. 황영조 감독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힘들 때 멈춰 설 줄 아는 용기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고 내 몸의 신호에 먼저 귀 기울이는 게 달리기를 제대로 즐기는 길입니다. 주최 측의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경쟁보다 안전하게 달리는 건강한 러닝 문화가 자리 잡길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오늘의 노래로 윤상의 달리기 띄워드립니다.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 송나영이었습니다.

0: 창문을 다 가리는 거야. 밖에 저 사이렌 소린 뭔데? 아빠 아직 안 왔어?
1: 은세야, 너 똑똑히 들어. 아버지 올 때까지 절대 이 문 열면 안 된다. 무슨 소리가 나도 동네가 다 뒤집어져도 창문 밖 절대 내다보지 마라. 알겠니? 라디오, 라디오.
2: 대통령 각하의 사고로 인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안전한 집안에서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0: 누나, 라디오 소리 너무 커. 귀 아프다.
1: 아가, 잠깐만. 은수야, 동생들 꼭 안고 있어. 엄마 금방 올게.
0: 알았어, 엄마. 빨리 와.
3: 누나.

0: 밖에서 사람들이 왜 소리를 지르는데? 나 무서워. 아버지는 왜 안 오는 거야?
1: 지상에 있으면 괜찮다. 아버지가 그랬어. 땅 밑이 아무리 캄캄해도 지상에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했어. 그러니까 은기 너도 눈 감아. 눈 감고 누나 따라해.
0: 뭘 따라하는데?
1: 자, 기도하는 거야.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마음속으로 빌면 저 땅속 어두운 귀신들이 다 물러간다 했어. 저 까만 구덩이 속에 들어간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동네 아저씨들도 다 살려주세요. 모두 다 살아서 집 문 열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제발요.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발요.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2: 그렇게 큰 사고가 하필 그날 났던 거지. 은수야, 네 괜찮나? 네 얼굴이 새하얗네.
3: 언니? 언니 왜 그래? 언니, 언니 나가. 나 좀 보라고.
2: 은수야, 괜찮다. 천천히. 여기 문경 가은이다. 지금은 2026년이고 여기 이 바람 소리 들리나? 한번 들어봐.
3: 죄송해요. 제가 가끔
1: 가끔? 이게 이런 게 가끔 있었던 거야 언니? 나는 몰랐는데.
3: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1: 별게 아닌데 왜 캔을 떨어뜨려?
2: 자, 물 좀 마시라.
3: 네.
2: 네. 괜찮으면 계속 할까?
1: 언니, 정말 괜찮아? 힘들면 그만해.
3: 아니야. 네, 계속해 주세요.

0: 괜찮았다. 긴급 대피소 문 닫았어. 영철아, 우리 이제 살았지?
1: 안심은 일로 아직 모르지.
2: 자자, 생명선 밸브 열어라. 산소 함량 확인해봐.
0: 반장님, 산소 압력이 안 올라옵니다. 지상에서 공급 펌프를 안 돌리는 것 같은데.
1: 오늘 새벽에 서울에서 계엄령 터졌 안 했나?
2: 자자, 지상은 지금 난리일 거다. 다들 말 아끼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산소 아끼 위해 산다. 십자맨 상태 봐봐. 저게 제일 먼저 알아챈다. 이런 씨.
0: 십자맨이 죽었습니다. 가스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반장님.
3: 승리가 죽었어요. 가스가 들어오는가 봅니다.
0: 우리 진짜 못 나가요, 반장님.
2: 정신 차려. 병변에 코박고 바닥에 고여있는 물에 수건 젖혀서 입 막아.

0: 성급하게 시키지 마라.
1: 영철아, 지상에서 구조대 내려오고 있겠지? 응. 얼반 병반 동료들이 우리를 그냥 두고 갈 놈들이 아니지? 응.
2: 그럼 진국이 형님이 병원비 구해서 벌써 강약에 내렸을 시간이야. 형이 오면 우리 여기 있는 거 알고 벽을 부수고서라도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다들 눈 감지 말고

0: 안 된다! 지하 500m 지점부터 벤츠가 완전히 녹아들어서 불바다입니다! 열도가 너무 높아서 방열봉이 터지나가요! 시야가 들어옵니다! 앞이 안 보여서 갈수가 없습니다!
1: 멍청이들아! 저게 무슨 도둑이야, 자꾸! 당신이 내라! 머리가 들어갔다!
2: 저 밑에! 우리 동료들! 동료들 저 밑에 가졌다고!
3: 우리가 들어갈게요! 나라, 이씨!
0: 내가 들어갈게요!
3: 비켜주세요! 들어가면은 너희도 다 죽어! 유독가스가 여기까지 치솟고 있단 말이야! 선진 사법소 노무과장입니다! 다들 사택으로 들어가요! 대한사령부에서 집회 금지령을 내려왔습니다! 군인들 눈에 띄면 다 연행됩니다! 제발 들어가세요!
4: 다들 진정 좀 해! 들어가면은 다 죽는 거야! 지금은 우리 같은 구두대가 들어가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길이 막혔어! 제발! 제발 좀 흥분하지 말란 말이야!
5: 영철씨! 영철씨! 우리 스파! 저 밑에서 숨이 막혀서 죽어 그랬는데 왜 못 들어가겠냐고! 제발요, 저 밑에 서진 고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여보,
6: 아버지는 그날 어디 계셨어요?
7: 간호는 기차를 타고 있었겠지. 라디오에서 대통령 서거 소식 들으면서 진국이가 새벽 차차 타고 가은역에 내려서 미친 듯이 달려왔지. 미친 듯이 광업소 입구에 군인들이 서 있었다. 병영에 떨어진 새벽이었으니까 그 잠깐 동안 진국이 얼굴을 지금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4: 조금만 견뎌야 돼. 네가 가고 있어! 가고 있어!

0: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3: 어르신, 이것 좀 맛보세요.
2: 고마워요.
3: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4: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어르신.
5: 짧은 안부 인사는 말이다.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6: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2: 맛있구나.
4: 할아버지, 전 쌀까지가.
5: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도시.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합니다.
1: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고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대통령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왔다며 발탁 배경을 밝혔습니다. 임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임 실장님 환영한다. 훈식이 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 국민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가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청와대를 떠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서는 수고 많으셨다며 황무지 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비서실장에 임명한 데 대해 국정위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0: 정 원내대표는 인사 발표 소식이 전해진 뒤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시국에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으로 영전시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재풀이 좁은 건가 아니면 다들 난파선에 올라타길 고사한 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성남경길라인의 새 얼굴마담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최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심가한 기자입니다.
1: 어제 낮 1시 5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9살 최모 씨. 모두 10명에게 부상을 입힌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이 잘못된 데 병원에 항의를 했지만 아무도 자신의 불만을 들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억울함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뉴스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자신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범행을 저지른 어제 오전 8시 40분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집에서 나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관리센터와 보호관찰소에 들렀습니다. 낮 12시쯤엔 보호관찰관과 식사를 한 뒤 자신이 다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들러 휴학계를 제출하고 오후 1시 45분쯤 상가 건물에 도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층에 도착해 2층 식당가로 올라간 최 씨는 흉기를 양손에 묶은 뒤 7명을 공격했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어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은 아직 의식을 되찾진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최 씨가 평소 불만을 가졌던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 정확한 동기를 조사 중이며 최 씨가 투약하던 약물을 국과수에 넘겨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중으로 최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심가은입니다.
0: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놓고 범여권 의원들의 입장이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첫 질의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한동훈 검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부장검사 사건에 관여했다며 부적격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검찰주의자니 친윤검사니 하는 건 실체가 없다고 옹호했습니다. 같은 당 최현일 의원도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사건 재기 수사를 지시한 걸 두고 이 정도면 반윤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지휘감독권을 지닌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도 수사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내부 지침과 규정을 만드는 걸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행안부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행동할지라는 질의에 지금 법률상으로도 충분히 제어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서도 내부 규정이 필요하면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어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니 일단 받아들였지만 거기에 대해 사표를 내고 떠났다. 그렇게 해주겠나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네,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국방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고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당초 여야는 도발 표현을 넣고 대북 지원 중단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조사 지연 의혹도 넣을지를 두고 맞서면서 여당 단독 표결로 결의안이 채택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을 위해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2: 서울중앙지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강 의원에게 시의원 후보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현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기부하는 행위는 선거 후보 추천 과정

0: 을 왜곡한다면서 이는 민주주의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의원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보좌진 남모 씨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오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돈을 받은 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드러내는 등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고 강 의원이 이 1억 원을 임대차 보증금 납부에 활용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진 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는데 범행을 자백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며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습니다. 선고 후 강 의원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변희재입니다.
1: 다음 달 치러질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8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와 대구 23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로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6.3도입니다. 고광용입니다. 이상으로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30년의 깊은 향, 봉화를 물들이다. 가을숲이 선물한 귀한 맛, 봉화송이를 만나기 위해 제30회 봉화송이 축제가 10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 봉화가 키운 귀한 송이도 맛보고 풍성한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까지 보고 먹고 즐길수록 더 특별한 가을, 올가을 최고의 축제 제30회 봉화송이축제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7: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시작된 라디오 청취율 조사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아서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다섯 분께 5만원 상당의 김치 소고기 왕 만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저희가 뽑아서 이번 주 금요일 30만원 상당의 방수 비대 그리고 75만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어지는 3부와 4부 여의도 3040들의 거침없는 정치수다 여의도 3-4 하은기 장혜찬 조우재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0: 저희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배려처럼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다음 환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1: 환자 경험 평가는 입원 중 겪은 일을 환자분이 직접 들려주는 조사입니다. 9월부터 11월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이 있다면 퇴원 후 휴대전화로 안내가 갑니다.
0: 겪으신 일을 들려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1: 당신의 참여로 의료 문화가 더 나아집니다.
0: 환자 경험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1: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2: 나아요. Now you.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3: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4: 3040의 거침없는 정치수다 여의도 3-4 시작하겠습니다.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국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4: 우여곡절이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38일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명한 지. 드디어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38일 만에 열렸습니다. 자, 오늘 어떤 장면 눈여겨보셨고, 얘기 좀 해주시죠.
6: 저는 뭐, 정춘생 의원께서 이제 네. AI로 만들어가지고, 네. 문자 그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약간 코믹하게 질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윤건영 의원께서 보기 드물게 흥분을 해서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4: 가장 세게 얘기하시죠.
6: 소리 지르고 오늘.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을 잘 못 보던 모습이라서.
4: 그러니까요.
6: 그런 것들이 조금,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질의할 내용인가 싶기도 했고, 그래서 좀, 청문회 자체가, 뭐, 어떤 분은 송곳이다, 어떤 분은 매서웠다 이러는데, 네. 저는 뭔가 새로운 게 나왔거나, 우리가 여의도에서 쓰는 표현으로는 한방이라고 하잖아요.
4: 네.
6: 결정적 한방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 아니, 근데 이 논란이 시작된 지가 지금 네. 뭐, 한 달이 넘었는데, 그동안 사실 나올 거는 다 나왔죠.
6: 네.
4: 그리고 오전 청문회 때도 저도 보면서, 윤건영 의원은 정말 뭔가 이렇게 마음을 딱 생각하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네. 굉장히 매섭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장면 눈여겨보셨습니까?
7: 제가 솔직히 말하면,
4: 네.
7: 아직까지도 친윤이냐, 아니냐로. 탈탈 터는 걸 보니까.
4: 지난번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7: 아, 김지영 후보자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4: 네.
7: 깔 게 별로 없구나. 아, 정말 이 사람을 낙마시키고 싶으면 이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를 더 찾아왔어야죠. 도덕적인 문제라던가 또는 능력적인 문제라던가. 그런데 친윤이냐 아니냐 외에 김지용 후보자의 도덕성이 뭐 부족하다던가 뭐 업무상 과실이 있다던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던가 하는 걸 하나도 못 들고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친윤이든 아니든 그것만 빼면 요새 청문회에서 막 무슨 오빠 전화 받고 막 이상한 논란들도 많이 터진 사례들이 꽤 있었잖아요. 뭐 정권을 막론하고 아 보기 드문 게 되게 도덕적이고 별로 깔 게 없고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이 김지영 후보자 털어도 별로 나올 게 없네라는 걸 지금 보여준 청문회가 아니었나 싶고 두 번째로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에 돌입한 것 같다. 대통령이 지명한 여권 인사에 대해서 같은 여당과 같은 진영 안에서 좀 쓴소리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있어요. 간혹 지명자가 너무 만만하게 청문회를 대한다거나 하면
4: 네.
7: 여당 의원들이 군기 잡으려고 태도 똑바로 해라 하는 경우는 윤석열 정부 때도 좀 있었어요.
4: 네.
7: 그런데 이렇게 야당보다 더 매섭게 소리치고 흥분하면서 막 윤건영 의원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진짜 저 몇 번 못 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떤 윤건영 의원 저러다 다음 총선은 조국 혁신당으로 출마하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리적 분당 상태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격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0: 겁니다.
1: 아니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이렇게 PPT 다 만들어가지고 쭉 얘기하면서 말할 좀 기회를 좀 주는 듯한 느낌인데 아니 근데 하나만 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0: 일단 네.
1: 김지영 후보자에 대한 입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0: 우리 국민들이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네. 김지영 후보자에게 특별하고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중수청 빨리 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아. 지금 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범죄자들만 판치는 세상이 될 수 있으니 아. 김정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 임명한 인사니까 국민의힘이 좋게 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지금 더 중요한 건 김지용 개인이 훌륭하냐 별로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수청이라는 검찰을 대체할 기관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게 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게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들을 걱정하는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1: 자, 조호재 부장.
2: 그 오늘 청문회에서 네. 이제 윤건영 의원님이나 조국혁신당 정춘세 네. 의원님이랑 네. 박주민 의원님이 되게 좀 매섭게 그렇죠. 질문을 네. 하셨는데 정춘세 의원님이 가지고 나왔던 AI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김학의 출금 사건의 2심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이미지만 그 AI로 만든 거니까 가짜 그 내용 자체가 가짜는 아닙니다. 일단 그건 네. 짚고 넘어가고 네. 그리고 다만 아쉬웠던 건 이런 건 있어요. 그 저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명한 게 뭐 오래된 일이야. 그러니까 그 어제 지명하고 오늘 청문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 30일 넘게 있었어요 시간이. 근데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뭐 그 정치 검찰이 아니었냐라는 것부터 해서 감찰 무마 사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보도가 됐는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너무 모른다라는 대답이 많았어요.
1: 네.
2: 그러니까
1: 김지용 후보자가
2: 네. 그러면 38일 동안에 그럼 기억이 안 나도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기억이 안 난다 대답해야지라고 준비했다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지명한 게 며칠 안 됐으면 또 그럴 수 있는데 그 청문회를 가장 오래 준비한 후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대답 뭐 기억이 안 난다라는 대답은 조금 실망했습니다.
1: 그러니까 독직 폭행하고 네. 그 김학의 사건 그 두 가지 네,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 거기에 대해서 네. 당시에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네,
2: 그러니까 그건 뭐 기억을 되살리면 되거든요. 30일 넘게 있었는데 네. 그리고 그런 질문도 좀 저는 좀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은정 그 지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찰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은정 검사의 소신은 이제 지적질이고 품위 위반으로 감찰을 받는데 그럼 김지용 후보자가 과거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반대 청원하는데 이제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가공무원법상 조직 이제 그 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거는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 임은정 검사가 과연 볼 때 임은정 의원의 소신은 감찰을 받아야 되고 그럼 김지용 후보자가 과거에 이제 윤석열 징계 반대를 했던 건 이제 징계 안 받는 거냐 이런 어떤 질문들은 좀 날카롭게 보여드려요.
0: 주호정 국장님이 지금 임은정 의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본인도 이 정도면 이제 임은정 공직자가 아니라
2: 그렇습니다. 임은정 검사님
0: 생각하시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게 나온 거예요. 아,
1: 임은정 정확히는 임은정 수사관입니다.
2: 수사관입니다.
1: 왜냐하면 다 수사관이 됐고 지방청장이지만 지방청장이지만 정확하게는 수사관이죠.
3: 저는 김지용 후보자가 뭐 모류의 존재다 대단히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 모르고 네. 다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할 뿐인데 네. 이를테면 문제 제기한 것 중에 저는 그런 거는 한번 따져볼 만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지현 검사가 뭐 성추행 관련해가지고 안태근 뭐 지검장 미리 뭐 폭로하기 전에 보고도 했고 뭐도 했고 했는데 왜 감찰이 안 됐느냐라든가 한동훈 의원 그 처남 건에 관련해서도 10개월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1: 진동균.
3: 그러면은 왜 그때 당시에 감찰이나 이런 거 징계 없이 그냥 내보냈냐? 네. 그때 당시에 그 인사들에 대해서는 왜 감찰 안 했냐?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 게 네. 그게 일종의 제식구 감싸기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왜 사정기관 출신들은 사정기관 같은 사정기관 출신들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가혹하고 중수청도 그렇게 운영할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성인지 감수성에 있어서 2018년, 2020년과 2026년의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은 입장을 밝혀야 된다 생각해요. 뭐 조직 내에서 그런 성범죄나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게 하겠다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억지처럼 들렸어요. 뭐 이를테면은 그때 뭐 대검 조사단 진상조사단 이런 데다가 반대를 했냐 구두로 반대했다 그 왜 근거 안 냈냐 자료 어디 있냐 자료 없을 수도 있죠 구두로 반대했을 수도 있죠 회의 석상에서 반대

0: 있을 수도 있죠. 제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윤건영 의원께서는 뭐라고 답할지 모르겠어요. 불의에 눈 감았다고 하던데 그걸 보고. 그러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임명할 때 그 전례 없는 인사권까지 줘가면서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할 때 그 위험하다고 대통령께 보고했냐? 그리고 죄송합니다 언급해서 저는 조국 사태에 눈 감았던 민주당 인사들 전부 다 불의에 눈 감았던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따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때 그러면 대통령께 보고했냐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거 밀어붙이면은 두고두고 국가를 치른다고 그럼 자료 내서 얘기했냐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과거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불의에 눈 감았다 자기는 정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다 대치기 당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검증하는 것은 별로 합리적이지 아니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김지영 후보자가 그러면 왜 지금 신임 중수청장의 적임자이냐
2: 네네네.
1: 에 대한 대답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수사 실무를 잘 안다 그거 널렸습니다 그런 사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없으니까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좀 되게 상징적인 자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좀 더 선명하게 아,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에 적임자다라는 네. 이유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3: 근데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인사 못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대통령도 저 조건을 맞춰서 인사를 다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실무 역량이 검증되고 조직에 신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결격 사유 없는 사람을 뽑는 거지. 우리가 뭐 대단한 영웅이나 뭐 상징적인 존재. 결국 저는 소위 말하는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 내 이제 친문 세력들, 강경파들이 이 김지용 인사를 갖고 흔드는 것은 대통령의 양대 권력이 사실은 검찰과 국세청이었습니다. 사정기관이라고 하죠.
2: 네.
3: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장 출신 비서실장이 임명된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검찰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반쪽이 되니까 무슨 남양주 재선 김용민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 SNS에 그대로 반박하고 막 들이받아버리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최소한의 권한이나 영이 안 서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국정 동력도 막 송실되고 있고. 근데 대통령이 찍은 사람, 대통령이 대통령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 검찰총장이나 다름없는 중수청장 가는 거 일단 방해하고 막아야겠다. 그리고 우리 편,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들 넣어줘야 나중에 그 수사의 칼날이 대통령 반대하는 우리한테 오는 걸 좀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불안감이 그 진영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 중요한 건 중수청이라는 중요한 기관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거고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어야죠. 오늘 중요한 질의는 지금 중수청이 킥스도 연결 안 되는데 이거 연말까지 두고 볼 거냐. 사업자 등록 못해서 예산도 못 받는다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수사관들이나 검찰들이 아무래도 공소청으로 더 많이 갔는데 수사 인력 부족한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2: 충원 문제.
3: 이런 걸 물어봐야죠.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이상하게 옛날에 몇 년 전에 지난 거 반대했는데 의견서 냈냐 안 냈냐로 성질 뽀록뽀록 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대답하고 알 수가 있습니까?
0: 근데 제가 참 몸담고 있는 정당이라서 이런 말 하려면 그런데 한심해 죽겠어요. 왜 한심하냐면 유권자들은 지금 여당 여권 내에서 뭘로 싸우는지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마 중수청 구성원들도 그럴 거예요. 중수청 구성원들한테 지금 김지용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10이면 9 뭐라고 하냐면 그건 모르겠고 알아서 하시고 빨리 집기나 넣어주고 네. 빨리 인원이나 채워주고 우리 수사할 수 있게 해줘라. 범죄자들 팜치는데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노래를 불러놓고 막상 관청들 두 개 띄워놓으니까 시스템이 작동하지도 않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정작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논쟁, 비판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오직 그게 중수청장이 친윤이냐 반윤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거 따지고 있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놓고 잘해놓고 이제 수장 한 명에 대한 쟁점만 남았다. 그럼 제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버려놓은 일에 대해서 보편 유권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눈치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토론도 안 하고 논쟁도 안 하고 오직 자기들이 지금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거에만 매몰되어 있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냐 이 말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 1호 수사보다 1호 감찰이 먼저다. 아, 이런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자, 요 얘기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까 지금 얘기하신 김에 오늘 지금 비서실장 인선이 있었는데 임광영 국세청장이 임명이 됐어요. 굉장히 좀 깜짝 놀란 인사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언론에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마평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마평에 거론이 안 됐던 분입니다. 자, 이번

0: 인사 어떻게 보셨는지 누구부터 얘기하시겠습니까?
1: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고심하시다가 실무형 인사를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예를 들면 국세청장으로서 최근에 큰 공을 하나 세웠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네. 그 큰 공을 세우는 게 그냥 단순히 일한다, 일 잘한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야 네. 되는 거예요. 일단은 관료 조직에 대한 어떤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해외 어떤 당국이랑 공조할 수 있는 조율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평가받아서 아마 조금 정무적인 데 치중하기보다는 정치인 출신보다는 조금 청와대의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또 강원식 실장이 했던 그 해외 어떤 외교 네. 이런 역량들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고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좋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뭐 그 내부 평가로는 일을 잘하고 뭐 업무 평가 좋다 그럽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거 선박원.
0: 네, 선박원.
2: 네, 체납액 4천억.
0: 그렇죠.
2: 다 이제 돌려받기로 했잖아요.
0: 대통령이 그냥 대놓고 칭찬했잖아요.
2: 네,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 내부적으로는 밑에 직원들을 많이 좀 닥달하는 타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그립감이 센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 들어온 거고 그리고 개파색도 좀 옅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부담이 없는 개파색도 옅고 일도 잘하고 대통령과 호흡을 좀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타입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0: 보통 근데 비서실 실장은 정치적인 경륜이 좀 있다던가 그래서 아까 뭐 그립감도 얘기하셨지만 뭐 그런 분들 좀 중량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3: 네, 그래서 뭐 실무형 인선이라는 평가에 동의합니다만 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명의라던가 또 이 집권 여당의 기강이 지금 많이 추락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디 남양주 재선이 대통령 SNS에 바로 반박 글을 올립니까?
2: 저 남양주 재선을 왜 이렇게 강조하시죠?
3: 김용민은
2: 그러니까 남양주를 네.
3: 아니 그러니까 뭐가 되냐는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네. 추미애 지사는 엄청 이재명 대통령한테 들이받아도 그래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여당 대표도 했고 경기도 지사고 육선이고 아 그래 본인이 저는 동의 안 하지만 차기 대권 주자라고 체급은 있네라고 인정이 되는데 김용민 의원 강경파로서 보안사건 폐지하고 그 김남 의원이 안 막았으면은 검찰 영상 조사도 증거 채택 못하게 해서 여성 지지율 더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참 고맙지만 그 전체 전국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해악을 참 많이 끼치는 오죽하면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옥에 나가라라고 댓글을 달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저는 현직 대통령 그리고 정권 초인데 SNS에 바로 대거리하고 들이받는 게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여부를 떠나서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최소한의 기강마저도 무너졌다. 이거는 당대표가 엄중 경고를 안 하면 김민석 대표도 직무유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0: 지금 비서실장 얘기하고 있어요.
3: 그런데, 네.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 임강영 국세청장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거
0: 네.
3: 대통령이 나 아직 살아있다. 나한테는 두 자루의 칼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검찰. 이제 중수청으로 대체될 거고 하나는 국세청. 저는 국세청장 출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치권이나 기업에서 되게 무서워하는 칼날이거든요. 나 대통령 권력 아직 살아있으니까 너네 좀 적당히 하고 기강도 좀 잡자. 오히려 저는 이 여권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경고성 인사이기도 인 것 같다. 뭐 이 말 하니까 뭐 음모론이다 뭐다 하는데 아니,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1: 음모론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장해찬 최고위원께서는 찐윤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호 참모로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다는 것을 이제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 검찰과 국세청을 들고 이제 공포정치하고 뭐 대통령한테 들이대면 이제 바로 연판장 돌리고 뭐 그렇게 왜 안 하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저도 대통령한테 가끔 비판적인 의견 말하기도 하고요. 대통령 왕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죠. 다만 합리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뭐 근거를 충분히 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용민 의원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진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추미애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판이 아니라 그냥 흔들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뭐 조금 논리적 정합성을 갖춰가지고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그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한다고 막 비판하니까 나는 아니다 하면서 어떤 자의식 과잉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대통령이 김용민 의원한테 큰 자리 줄 리가 없어요. 역량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2: 아니 근데 당내에 뭐 다른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내 기강 문제라든지 혹은 우리가 서로 같은 목소리를 좀 메시지를 좀 통일하자라든지 뭐 그런 거는 뭐 당 내부 지도부에서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장해찬 최고의 지적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 재선 의원 따위가 국회의원에게 왜 비판하느냐라는 식의 지적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0: 자격이 있어야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게
1: 아니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런 생각이 과잉되면 조직 논리가 무너진다고 보는데
2: 한명 같은 사례가 나오나요?
1: 그럼요. 지금
0: 그러니까 그거를
1: 저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SNS를 맞저격하는 거는 저는 그건 정치적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맞저격할 수도 있는데 그 자격이 있느냐는 자격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선 의원부터는 따져도 되고 뭐 재선은 따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질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3: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세계가 인정한 안동 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 줄글놀이, 도산서원의 한글 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동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하회마을보존회가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하이킹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비가 지나고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한 자릿수로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요. 내일도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은 10도, 대전, 대구 7도, 여수는 8도로 시작하겠고요.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전국이 23도 안팎을 보이겠고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물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후반에 평년보다 날이 따뜻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호법 부근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3, 4차로가 막혀 있어 불편합니다. 이천 나들목부터 호법까지 6km 구간에 정체가 심합니다. 김주정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자, 여의도 3-4 이어가겠습니다. 그 한동훈 의원 얘기 좀 해볼게요. 그 한동훈 의원 딸 수사 무마 의혹, 이게 지금 경찰 중수청에 뭐 동시 고발됐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지금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이번 국감 때 나온 게 이제 이 허위 세폐, 요 부실 수사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김승원 전국 때 이 수사 자료 유출한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좀 오래됐습니다만 이 당계 당원 게시판까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0: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얼마나 파급력이 좀 있다고 보세요?
1: 그래도 일단 수석 전문위원 네. 얘기부터 들어야죠.
0: 그러면 장해찬 주호가 먼저 얘기하시죠.
2: 시간이 너무 모자라겠지만 네. 저는 하나하나 다 유죄를 피하기 힘들다고 봐요. 이제 김승원 전 후보자 건 관련해서는 네네. 다른 녹취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네. 기소계 액서? 이건 검찰 내부 자료가 아니면 확보하기 힘든 거잖아요.
0: 그렇죠.
2: 이걸 어디다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검찰에 빨대 있다고 해서 앞으로 중수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기소하지도 않은 사건의 기밀 자료를 친한 정치인들한테 주는 게 일상화가 되면 네. 보수든 진보든 그냥 황색 언론처럼 폭로하는 정치로 1년 내내 그냥 시정자폐처럼 싸우다 끝나요, 국회가. 이거는 언제든 민주당이 이번에 김승원 의원이 당했지만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기도 모르는데 재판도 안 갔는데 수사 자료가 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폭로돼서 막 이게 되면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건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당원 게시판 사건은 자꾸 가족들이 뭐 칼럼 올렸다고 하는데 명의도용이 핵심입니다. 미국에 있는 딸이 어떻게 한국 IP로 악플을 답니까? 무슨 순간이동합니까? 딸 명의도용한 거잖아요. 80 넘은 장인 장모와 모친이 1분 간격으로 밤 11시에 모여서 댓글 단 기록이 수십 건 이상이에요. 다 같이 아유 사돈 어른 우리 이제 시작하시죠 하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명의를 누군가 도용한 거잖아요. 이 명의 도용이 핵심이에요. 이걸 자꾸 친한계 패널들이 비껴가려 해요. 그리고 증거인멸. 왜 문제가 불거지니까 한동훈 명의와 진은정 명의의 글도 900건이 당원 게시판에서 삭제됩니까? 그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 당대표 였던 한동훈 의원 말고 누가 있죠? 그러니까 명의도용과 증거인멸이 사법적 처리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게 업무방해로 묶이는 거고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단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입시 같은 경우도 저도 예전에 이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때는 네. 우리 편이니까 뭣도 모르고 딸내미 공부 잘했던데 뭐 했지만 미국 명문대는 시험 성적이 아니라 봉사활동이라든가 대외활동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딸이 이모가 있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모가 있었고 그 이모가 미국 입시 브로커고 그 이모의 딸들과 한동훈 의원의 딸들이 공통적으로 봉사단체를 여러 개 만들면서 서로 스펙 품앗이를 했거든요. 네. 이 정도 팩트가 드러났으면 불법 여부는 몰라도 조국 전 장관이 수사받았던 것만큼의 압수수색은 있어야 되는데 압수수색 0건. 제가 무슨 방송에서 말 한마디에도 광수단 끌려가고 경찰서 가가지고 소환조사 받는데 진은정 씨에 대해서 서면조사 한 건으로 퉁쳤다? 이게 법무부 장관 아우라가 없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0: 알겠습니다.
2: 공정하게 다시 봐야죠. 네,
3: 알겠습니다. 진은정 씨가 서면으로 한 번 받았고 고발한 그렇죠. 사람은
1: 네 번.
3: 네, 찾아가서 네. 직접 소환 조사를 받았죠.
1: 그리고 네 번 받았더라고요. 네 번.
3: 그러니까 검찰이 그 한동훈 의원의 딸 그 사건에 대해서 허위스펙 사건에 대해서 네네네. 실체를 규명할 의지조차 안 보인다는 거죠. 신청을 안 했어요. 그렇죠. 영장 신청을. 그러니까 그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국 원장님과 비교될 수밖에 없거든요. 조국 원장님 딸 같은 경우에는 90차례 이상의 압수수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법 공정성.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우리의 사법부가 공정하냐. 사법 어떤 그 권력 공정하냐.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런 게 바로 감찰 대상이에요. 이런 게 바로. 이런 게 바로 감찰 대상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국혁신당이 창 22대 국회 개원할 때 1호 공약이 한동훈 특검법 발의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세 차례 발의했습니다. 뭐 내용을 조금 바꿔가면서 그리고 추가해가면서 지금까지 세 차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거는 장동혁 대표와 김민석 대표와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한동훈 특검법을 한번 통과시켜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려봅니다.
1: 제가 뭐 아무리 비평을 잘해도 장해찬 최고위원만큼 날카롭게 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보충적 차원에서 네네.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정기관 출신들은 그 사정기관 출신들을 너무 감싸고 치해복권처럼 막 그 자기들끼리는 개식구 감싸게 한 게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이 건이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가 이거 토론해보면은 친한계 뭐 패널들은 아니 $0.99 그거 경미화 사건인데 미국에서 당연히 안 받아주지. 네. 검찰이 당연히 그걸 끊지. 그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다른 사례들 얼마든지 발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 기사는 400원씩 두 번 그거 커피 빼먹어서 800원 때문에 자기들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유죄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횡령이라고. $0.99는 800원보다 큽니다. 우리 환율로는.
0: 그거 1,300원쯤 됩니다.
1: 네. 그거는 경미해서 괜찮고 수사가
0: 아니 그리고 그거가 $0.99 1,300원 이건 중요한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책 가격이지.
1: 그러니까요.
0: 그 닥터 D인가 있죠.

0: 있잖아요. 그 아랍에미리트 수학자, 그거 책 원래 쓴 원저자, 그 사람한테 얼마 줬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솔직히.
1: 그렇지.
0: 저작권 그거 협의해가지고, 그 나중에 그 알렉스 한다 뺐잖아요. 근데 그 빼는 과정에서 돈 얼마 줬는지 왜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그게 중요한 거지. 저작권 협의할 때 돈을 얼마 줬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더라고요.
2: 그 수평 사람이. 비교를 해보면은 그 힘없고 돈 없고 사정기관 출신이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하던 그 검찰이 왜 자기 식구가 되니까 이건 경미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르냐, 수사도 안 해보고 이런 게 있고 다른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 맥도날드, 제프리 맥도날드 교수라고 조지 워싱턴 대 교수인데 네. 조국 원장 아들 오픈북 시험에 대해서
0: 그렇죠.
2: 아빠가 준비됐다. 네. 뭐 이거 가지고
0: 데디 이즈 레디.
2: 데디 이즈 레디. 그 유명한 데디 이즈 레디는 그냥 조롱하려고 남들이 하는 거고 아빠가 준비됐다입니다. 네. 근데 제프리 맥도날드 그 교수가 이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뭐 이랬는데 네. 검찰이 그렇죠. 아니 뭐 별거 아니 뭐가 별거 아니야. 오픈북 시험이 누가 대리 시험이랑 같아? 이거는 영업방해야 하고 막 수사해서 결국 유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0: 업무방해.
2: 그러면 논문 그거 대필은요. 그거 벤슨이 대필한 건데 갑자기 뭐 튜터래. 우리가 그게 튜터인지 아닌지 그걸 물은 겁니까? 본인이 쓴 건지 대필을 한 건지 묻는 거 아니에요? 구조가 오픈북인데 오픈북 시험인데 본인이 오픈북으로 안 하고 아버지가 대신 해준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리 논문 작성도 똑같은 구조인 거잖아요. 그럼 수사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한동훈 의원의 방식이라면. 그러면 적어도 경찰이 검찰에 수사 공조 협조 요청서를 올렸으면 검찰은 그걸 법무부에 올리고 법무부는 외교부에 올려서 미국 당국의 의견을 받아보고 미국에서 이건 건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그래 명분이 있겠는데 본인 스스로 잘랐다? 이거는 공정하지 않죠. 형평에 어긋나고 내로남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근데 제가 보니까 경찰은 수사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1: 아예 의지가 없어 보여요.
0: 의지가 그러니까 그거 한 건만 국제공자 공조 수사도 그거 한 건만 올려본 거예요. 그러고 와서 바로 거기서 딱 막으니까 그냥 그 뒤로는 신청을 또 안 했잖아요. 사실 국제공조 신청하려면 할 게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이 그 한동훈 의원 그 의혹 사건이 그 고발된 게 11개인데 거기 보면 정말 글로벌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논문 대필한 사람은 케냐죠. 네. 그다음에 수학 책 쓴 사람은 아랍에미리트예요. 그다음에 그 논문을 그 게재한 데는 방글라데시 ABC라고 그 방글라데시예요. 네. 그다음에 저기 뭐예요? 그 스마트폰 앱 출품한 건 미국이에요. 네. 그리고 학생은 송도 있었어요. 이게 거의 그 전 지구본을 딱 펼쳐놓고 봐야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뭐 케냐, 뭐 방글라데시, 뭐 막 곳곳에서 벌어져요. 그리고 그 중심이 사노세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 공조할 게 많은 사건이긴 해요.
2: 한마디로 데드 이즈 레디가 수사해야 할 반칙이면 벤슨 이즈 레디도 당연히 수사해야 할 반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이 건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조국 사태를 계기로 굉장히 어렵던 보수정당이 다시 살아나서 정권을 탈환해오는 중대한 기로가 되었잖아요. 그럼 국민들 봤을 때 너네 진영, 너네 식구였던 사람한테서 비슷한 문제가 터졌는데 그건 넘어가? 그건 넘어가면은 내로남불이라는 키워드를 국민의힘이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국내에서 스펙 조작하면 유죄고 해외에서 글로벌하게 조작하면 무죄입니까? 그러면 인맥 많고 돈 더 많아서 해외에서 스펙 조작한 사람들 훨씬 더 상류층일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의 어떤 편법, 이 지름길을 터주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수사 과정에서 국내 사건보다 좀 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건 또 단순히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라는 민감한 사안에서 상류층의 일탈을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이냐 사회 규범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적 의혹이 없도록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만약 우리 진영 안에서 조국 사태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면 우리도 이거 정말 발본색원하겠다 우리는 감싸주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저는 보수 정치인들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예, 조국 사태가 이제 남긴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자녀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사할 거냐를 남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모든 고위공직자가 그럼 똑같은 잣대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혹이 있다 치면.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어떤 허위 스펙이라든지 입시 비리가 근절됐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조국 가족만 도륙당했어요. 그러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좀 남기게끔 만드는 사태가 조국 사태.
2: 근데 이제 그 우리 정치권이 지금 너무 각박해져가지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랑도 지금 서로 으르렁거리고 뭐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여야 관계도 지금 대화 타협이 전혀 안 되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결되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에 한동훈 특검법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 민주당

0: 뭐 종국혁신당이 갑자기 그 문구를 다듬고 좋다. 공조해서 턱가를 시키면 민주당이랑 종국혁신당도 뭐 우당 관계를 야. 회복할 수 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일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도 공정하게 돌아가고. 예.
1: 저한테 자문을 좀 구하세요. 특검법안 네. 수정하실 때.
2: 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시고 국민의힘의 이제 장해찬 최고의 조언을 받아서 문구를 좀 다듬으면 되겠네요.
3: 네. 자. 알겠습니다.
0: 회의비 꼭 주시고요.
4: 네. 네. 아니 뭐 저 당에 사는 건데 뭐. 네.
3: 알겠습니다.
4: 우리가 있어.
3: 저는 한동훈 의원 요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진짜 전직 사건 기자로서 한마디만 네. 하자면 네. 이때가 코로나 시기만 아니었으면 언론들도 더 취재를 할 수 있었어요.
4: 아 그랬을까요?
3: 이, 아니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가 못해갖고 우리가 사노세 못 갔거든. 네. 케냐 못 갔거든.
0: 아,
3: 아글라데시 네. 못 갔거든. 그러면서 네. 조금 취재가 제한된 측면도 있었다.
1: 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뭐 불법 여부 이거는 재수사가 이루어지면 그걸 통해서 밝혀내야 되지만 뭐 특검이든 재수사든 간에 상식적으로 고등학생 스펙 만드는데 방글라데시 케냐 막 사노세 동원되는 게 정상입니까? 그걸 보고 우리 국민 대다수와 평범한 학부모 학생들이 아 뭐 상류층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까요?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며요. 근데 이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이런 이 스펙 만들기 그리고 사촌들과 입시 브로커인 이모의 딸들과 함께 봉사단체를 여러 개 조직해서 봉사 스펙을 부풀리고 막 그 실적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입각해서 상식적이냐고요.
3: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압수수색 연건이 문제인 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걸 확인하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PC, 이메일, 카톡. 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조국 수사할 때
4: 다 했습니다.
3: 예. 그것만 했어도 돼요. 그러면 어떤 입시 자료를 부풀려서 이걸 누구한테 보냈는지가 다 나왔을 텐데
0: 그 PC의 단계도 나오겠네요.
3: 다 나오죠. 네. 다 나올 텐데 그걸 안 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0: 아쉽습니다.
3: 네. 아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 해야 됩니다. 네. 이 신천지 얘기가 지금 다시 어제부터죠.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던데 네. 뭐 민주당 내에 뭐 3만 명 최소 3만 명 이거 저기 언론사 지금 단독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김민석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친천계의 반발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2: 아, 그 제가 먼저 한번 얘기할게요. 그 지금 이제 3만 명 정도 나왔다고 하면 민주당 내에서 한 2에서 3% 정도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민주당에서 당 전당대회가 열리면 보통 그 투표율이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한 2, 3% 정도, 그러니까 단합된 어떤 결집된 조직이 움직이면은 그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뭐 적은 숫자처럼 보여도 꽤나 의미 있는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2, 3만 명의 신천지 교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뭔가 불법이 확인된 건 아니에요. 이게 네. 조직적인 개입, 뭐 집단 가입이 있었다거나 그 위에 조직적으로 뭔가를 했다거나 왜곡, 여론을 왜곡했다거나 그런 게 추가적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으로 봅니다. 근데 그러니 그 김민석 대표가 얘기했던 신천지 반명 분열주의 3자 비밀연합 이거를 이야기하려면 단순히 신천지 교인이 있었다 이걸로는 좀 부족하고 네. 향후에 좀 더 추가적인 발표가 필요해 보입니다.
3: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리고 집단 가입을 했어요. 그럼 언제 했냐는 거예요. 언제 했냐는 거 그 시점을 봐야 이게 무슨 의도로 가입을 한 건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3: 그게 안 나오니까 궁금하더라고요.
0: 저는 이 사건은 민주당의 손을 이미 반쯤 떠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3: 네.
0: 지금 국민의힘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수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밝혀지게 될 텐데
3: 네.
0: 반대할 명분이 없죠. 상대 정당은 압수수색까지 막고 막 그랬지만 이거 뭐 사이비 종교가 막 정당 흔들고 정당 민주주의 회상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막 이랬잖아요.
3: 네.
0: 우리한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형평에 맞추려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우리는 자정작용했으니까 우리 내부에서 알아서 할게. 그게 보통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비밀연합이 얼마나 있고 당내 인사들이 얼마나 개입됐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제한된 상황에서 비평하기 어렵죠.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뭐 가입을 했거나 뭐 실제로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뭘 동원이 됐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나올 거고, 그러면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처벌할 건 처벌받고, 더불어민주당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허술하게 했으면 비판받을 거 비판받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 3만 명, 최소 3만 명이라는 거는 민주당 지금 자체 조사에서 나온 내용이 좀 흘러나온 거 아니에요? 언론으로?
2: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런 걸로
3: 안 보이고. 그러면 그 숫자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0: 근데 김민석 대표가 이 건을 건드려서 네. 책임을 물으려면 저는 보다 확실하게 정말 소위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들고 여기에 연루된 민주당 정치인들까지도 우리가 감찰해서 징계하겠다 좀 선명해야 되는데 네. 좀 모호하게 건드리니까 당장 정청래 전 대표부터 뭐 최민희 의원, 한민수 최고위원, 최고위원들이 다 반발하고 있잖아요. 진명,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네. 그러니까 뭔가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에 아까 제가 말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도 자꾸 문제 일으키면 법사위에서 그냥 사범시켜버려야 되거든요. 사임시켜버리고. 뭔가 조금 무디다. 뭔가 건들다 마는 거 아니냐. 저는 계속 그런 인상이 느껴져요.
1: 네. 저는 전당대회 때 이 신천지 비밀연합 가지고 나왔을 때는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곤 했어요. 네. 방송에서는. 왜냐면은 선거 끝날 때까지 이게 입증도 검증도 안 되는 사안을 툭 던져놓으면 여당 전당대회가 이 신천지 의혹 진실 공방으로 터지고 나오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말끔하게 해소를 못하니까 이거는 선거 뒤로 좀 미루는 게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김민석 후보 대표 지지자들한테 이제 비판도 많이 받고 아 신천지 뭐 사회비 종교가 정당 흔들고 있으면 문제제기 하는 거지 이러시더라고요. 그것도 타당한 얘기죠. 근데 지금은 선거가 끝났잖아요. 네. 전당대회 끝났고 최고위원 됐잖아요. 비밀연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근거를 대려면 조사를 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저도 민주당원입니다만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면 이게 개파를 떠나서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 하고 이런 사이비 종교나 이런 집단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론적으로 맞지 않나요? 근데 이게 본질에 해당하지도 않는 뭐 자료를 누가 유출 했네 뭐 이게 개파 갈등이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2: 이건 뭐 친청이니 친명이니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이런 종교 집단이 네. 집단으로 가입한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된다.
1: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한동훈 의원 관련해서 얘기했던 뭐라 그럽니까? 내가 틀렸으면 나 고소고발해라 떳떳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똑같죠. 난 비밀연합 이런 거 없고 떳떳하다. 그렇지만은 조사해보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건 우리 당의 건강함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결하는 게 맞네. 개파 초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칙 아니, 원론 아닌가요?
3: 그러니까 당에 신천지 종교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문제되진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 100만 그렇죠. 명이나 있는데 네. 어떤 종교가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그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데 그 종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뭔가를 했건 지령을 네. 받아서 민의를 왜곡한다거나 당내 결과를 뭐 바꿨다거나 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걸 바꿨다는 정황 증거라든지 객관적 증거가 나와야지 문제가 되는 거죠.
1: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를 우리 대통령께서 때려잡으러 다녔기 때문에 자. 우리 당의 신천지가 그렇게 많은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2: 자, 끝났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6: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7: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봤거든요.
8: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5: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9: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2: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노영희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이혜민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1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1: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요.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서 일상의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테면 학생들이 놀이터에 방문해서 시소나 미끄럼틀을 점검하는데요. 뾰족하거나 흔들리는 부분을 찾아보고 학교 측에 수리를 요청합니다. 덕분에 어른들이 놓칠 수 있는 결함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어떤 것을 이용하기 전에 안전부터 확인하는 습관도 기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위험을 찾고 개선하는 시간,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0: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4: MBC 8시 뉴스입니다.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AI 해킹 공격으로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가 16곳에 달하고 약 1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제2차 긴급상황대응회의를 열고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 금융업체를 포함해 모두 16개 금융사에서 침해 사고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약 10만 건으로 집계됐으며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등 부정결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의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중국산 부품으로 첨단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직접 생산하려 시도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시간 13일 분쟁무기조사기구의 보고서를 입수해 후티가 이란의 첨단미사일 케이바르 쉐칸을 참고해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중국 업체에서 반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산 부품 수입이 확인됐다는 것은 후티가 미사일을 자체 생산 중이거나 시도하는 단계라는 뜻이라며 후티의 실제 미사일 생산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위치한 국제공항 등 민간시설을 공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러한 공격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등 측면에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중요한 사항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국민들에게도 깊은 연대를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40대 버스기사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돼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버스기사는 지난 7월 23일 새벽 4시쯤 술에 취한 채 13km가량 차량을 운전한 뒤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체포됐는데 차량 내부에선 필로폰 투약 도구가 발견됐고 기사에 대한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0: 오늘 서울 10도, 대전 8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와 대구 23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로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새벽 배송 배송비 0원, 최소 주문 금액 없음.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떠오르시나요? 울산 학성 새벽시장이 내건 배송 조건입니다. 1974년부터 농수산물을 도송해오던 이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고민하다가 새벽시장이니 새벽 배송을 해보자고 결론을 내렸고 인근 아파트 단지 한 곳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예상이 보기 좋게 적중했다고 합니다. 유통협동조합을 주축으로 하는 새벽 배송, 자정 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문 앞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도전! 새벽 농수산물 이상으로 신선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성팀, 백팀, 부채춤, 줄다리기, 박 터뜨리기, 이어 달리기.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곧바로 떠오르는 추억이 있죠. 바로 운동회. 요즘이 딱 가을 운동회철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 SNS에서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운동회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주민은 창밖에서 들리는 시끌벅적한 소리에 내다봤다가 한참 동안 구경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교생과 학부모들이 운동장을 가득 메우고 추억의 박 터뜨리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님들이 의욕 넘치는 모습으로 경기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정말 정겹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최근에 청양에 있는 운곡초등학교에서도 학부모는 물론이고 동네 주민들까지 참여한 가을 운동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사라져서는 안 되는 반갑고 뭉클한 풍경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운동회 중인 아이들을 보게 된다면 따뜻한 응원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박학기의 비타민 전해드렸어요. 이 첫 곡이 나가는 동안 우리 피디님이 들어오셔서 갑자기 비타민을 또 선물로 주고 가셨는데, 안 그래도 비타민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날이었는데, 또 첫 곡부터 아주, 스윗한 그런 비타민 같이 들었고요. 김명자님이 초등학교 운동회, 새 아이가 다 커서 운동회를 입고 있었네요. 내년에 손주가 태어나면 아이들 키울 때 생각 하면서 아 옛날이여 하겠죠 크크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요즘에 운동회 기간인가 봐요. 어렸을 때 운동회 생각하시면서 오늘 오프닝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8519님은 가을 운동회가 지역 축제와도 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점점점 저 예전에는 진짜 온 동네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운동회 분위기였잖아요. 요즘은 좀 축제가 그 형태가 좀 바뀌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곳곳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리고 있군요. 신은희님, 저는 예전 국민학교 때부터 운동회를 하면 늘 백군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요즘 운동회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백군을 응원하게 되네요. 그중에서 박 터뜨리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청군 백군 이렇게 나눠서 했었잖아요. 우리 은희님은 어떻게 또 늘 백군이셨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백군을 응원하신다고 그렇겠네요. 그중에서도 박 터뜨리기 제일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운동회 그 종목 중에 어떤 거 가장 좋아하셨는지 줄 다리기도 있고 뭐 이어 달리기도 있고 황성희님 저 초등학교 때는 운동회 날 쓰는 모자가 안쪽은 파란색 바깥쪽은 흰색이어서 홀수반일 때는 파란 쪽으로 쓰고 학년이 바뀌어서 짝수반이 되면 흰 쪽으로 썼던 기억이 있어요. 운동회에 대한 추억을 오늘 많이들 또 보내주고 계시네요. 구예찬님은 운동회가 그런 게 있죠. 운동회 특유의 그 활기를 보고 있으면 울적한 기분이 사라지는 하하하하. 그쵸. 뭔가 학생들이 아이들이 다 같이 이렇게 경기하고 힘을 합쳐서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되게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렇잖아요. 서정성님이 요즘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운동회를 못하게 하는 동네도 있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뉴스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막 시끄럽다 이런 이유로 운동회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아이들이 뭐 지면은 속상하니까 그런 방식을 없애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운동회를 아예 안 하는 곳도 있다는 그런 뉴스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송순영님, 저도 초등학교에서 환경미화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이 와서인지

운동회 대신 소풍을 가더라고요. 아이가 없어서 아쉬운 세상에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에 운동회도 못 한답니다. 아쉬워요. 그러게요. 1년에 한번 하는 운동회인데, 하루 정도는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해주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쉬운 마음을 또 전해주셨고요. 임채영님. 안녕하세요, 젠디. 저는 아직 퇴근을 못했어요. 흑흑. 얼른 나가면서 퇴근길에 들을게요. 오늘도 또 야근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 분들, 또 집에서 듣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고, 어디서 여러분 오당제 듣고 계신지, 그리고 뭐 하면서 함께하고 계신지,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나이듦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한살한살 나이를 먹는 일, 누군가에게는 두렵고 또 누군가에게는 막막한 일일 텐데요. 여러분은 이 나이듦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두려움이나 고민 있으신지 보내주시면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 보고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1, 2부는요. 본컴퍼니, 해통령 육수 한알, 하나은행,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비드랩,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올품, 안동시청, 현대오피스, 국민연료, 선연료, 하나증권, 주택도시보증공사, 환인제약,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인 뉴스 해통령 해통령 뉴스 하나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의 해통령
2: 고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의 해통령 육수 하나의
1: 고인 뉴스 해통령 육수 하나의 해통령
3: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이 투자자 기소.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고.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3: 기가 막힙니다.
0: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입겨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2: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4: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경기도 용인시와 울산광역시, 경북 영천시 등 3개 지역 10개 교복 대리점들이 입찰 담합을 벌이다가 적발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적발된 업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희망 가격을 치밀하게 합의한 뒤에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교복시장의 짬짬이 관행은 매년 시도교육청이 고시하는 상한가 범위 내에서 학교 측이 납품업체를 선정해서 학생들에게 교복을 일괄 공급하는 학교 주간 구매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력 인구 감소로 학교당 입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자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서 정당한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불법적인 공생을

택한 겁니다. 공정위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서 교복 담합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부산 북항에 머무르고 있는 상어 북항이를 위해서 부산시가 3분 대기조를 편성하고 공무원 105명이 매일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북항이가 부산 북항에 등장한 이래 14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밝히면서 덕분에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어서 부산 시민들이 북항이를 복덩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 달 가까이 먹이를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흑상어는 한 달 정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다면서 현재 신체적으로 대단히 건강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항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원래 살던 곳으로 가도록 하는 준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6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서울 잠실구장에서 LG와 두산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LG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정규 시즌 4위와 5위가 준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놓고 맞붙는 첫 관문인데요. 4위 LG는 오늘 경기에서 이기거나 비기기만 해도 다음 단계에 진출하게 되고요. 두산은 오늘 경기를 무조건 잡고 내일 경기까지 이겨야 다음 라운드에 나갈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잠실을 홈으로 쓰는 LG와 두산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맞붙게 되면서 팬들의 관심도 커졌는데요. 잠실구장은 올해를 끝으로 철거가 되죠. 이번 가을 야구는 40여 년 동안 야구 팬들과 함께 해온 잠실구장에서의 마지막 포스트 시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CNBLUE의 So Nice,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방수영님이 여기 북항이 보러 부산 다녀온 1인이요. 오, 북항이 보고 오셨군요, 수영님. 이현주님은 북항이가 부산을 떠나기 싫은가 봐요. 인기를 실감하는 북항이. 김경주님도 북항이를 만나러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정이 많은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자기의 터전으로 가길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산으로 직접 가셔서 또 부산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매일같이 북항이를 보러 가신다고 하죠. 가서 북항이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살펴주시고 이렇게 보면서 좋아해주시고 그런 영상들을 저는 이제 영상으로만 봤는데 어쨌든 북항이가 계속해서 북항을 떠나지 않으면서 부산시가 비상 대응 체계까지 마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매일 공무원 105명 현장 상태 살피고 긴급 상황 발생하면 3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부산에 북항이를 보러 1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찾았다고 하죠. 정말 이제 부산 분들은 북항이를 복덩이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즐거움을 주고 사랑받고 있는 만큼 북항이도 건강하게 다시 원래 살던 바다로 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트 시즌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도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오당대 가족분들 중에 야구 팬분들 많으시죠? 오늘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 두산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2차전까지 열리게 되고 LG가 승리하거나 뭐 비기게 되면은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끝나게 되는 거죠. 지금 아까 전해드렸을 때 2대 0으로 LG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임상아의 나의 옛날 이야기 0892님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수요일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도 벌써 끝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침에는 또 제법 쌀쌀했죠. 저는 약간 이제 비염이 원래 있다 보니까 콧물도 좀 나고 이렇게 목도 살짝 이렇게 아파오는 것 같아서 얼른 이제 약국에 가서 약도 먹고 건강을 잘 챙기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항상 건강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환영이니까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실 곳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040님, 아침 출근길 어느새 가로수 은행나뭇잎이 제법 노란색으로 옷을 많이 갈아입었구나 생각했는데 신호 대기 중에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을 보니까 경량 패딩을 입은 사람들도 뜨문뜨문 보이더라고요. 정말 가을 끝자락인가 싶은 게 아쉬운 마음이 가득한 아침 출근길이었네요. 어제는 오당제가 저보다 먼저 퇴근을 점점점. 오늘은 제가 먼저 퇴근해보려고 열심히 일하면서 오당제 듣고 있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 날씨가 오늘 좀 많이 쌀쌀해졌고 내일도 춥다고 하죠.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단풍도 진짜 한 달 전이었나?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윤성준 기자님이 설악산 단풍이 10월 한 중하순에 절정이 될 거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10월 중순이 이제 정말 다가왔네요. 이번 주 설악산 단풍 절정이라고 하고요. 뭐 오대산, 덕유산, 뭐 북한산, 지리산까지 이번 주부터 다음 주도 11월 초까지 절정이라고 하니까 이 예쁜 단풍을 놓치지 마시고 주말에 꼭 한번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912 매일 야근하다가 오늘 칼퇴하고 남편이랑 저녁 먹고 들어가는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칼퇴 잘하셨네요.

야근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당대 들으시는 분들이 좀 줄어드시려나?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모두 모두 야근하지 마시고 칼퇴하시길 바랍니다. 안은영님, 안녕하세요. 오늘 고3 딸 민증 찾아왔어요. 이제 성인이라니 감회가 새롭네요. 그리고 젠디가 응원해줘서 중딩 아들은 시험 100점 맞고 왔어요. 고3 딸도 수능 응원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우와. 중학생 아들이 시험을 100점을 맞았는데 어떻게 100점 맞지? 하나도 안 틀린 거잖아요. 중간고사 본다고 그때 했었던 것 같은데, 와, 대단한데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단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100점을 맞을 수 있지? 축하드립니다. 정말 우리 고3 따님도 성인이 된거 축하드리고, 민증, 크, 어떤 기분이었을까? 수능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운동회 문자를 정말 많이 보내주셔서 소개 좀 해드릴게요. 1016님이 포항의 6살 외손주 운동회 가려고 서울에서 표 예매했습니다. 내 어린 시절 운동회 회상하면서 50년 전에 박 터뜨리기 하려고 콩주머니 만들어서 준비했던 기억이 나네요. 크크.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콩주머니 직접 만들었잖아요. 뭐 콩도 넣고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천으로 이렇게 꿰매가지고. 그러게요. 옛날 생각 많이 나셨겠네요. 심진용님, 운동회 백미는 이어 달리기죠. 올림픽의 백미가 100m 달리기나 마라톤인 것처럼요. 그쵸. 이어 달리기 할때그 긴장감, 엄청나죠. 다 같이 또 힘을 합쳐서 달리는 경기다 보니까 더또 재밌게 볼수 있는 것 같고. 7190님, 우리 때는 운동회 날 머리띠를 했어요. 백구는 흰 머리띠, 청구는 청색 머리띠. 엄마가 재봉틀로 만들어주셨는데, 엄마 생각이 납니다. 흑흑흑. 머리띠, 그쵸. 맞아요. 머리띠 같은 거 흰색으로, 청색으로 이렇게 했던 그 기억나네요. 9387님, 옛날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 때 한복에 족두리 쓰고 부채춤 췄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부채춤도, 맞아요. 그래, 단골이었죠. 운동이었나? 근데 부채춤 춘 게? 근데 생각해보면 운동회 날왜 부채춤을 추는 걸까요? 운동이 아닌데, 그거는. 약간 그, 장기자랑 같은 거할 때, 아니, 학예회, 이런 거할 때,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운동회 때도 했나? 그렇군요. 옛날에 운동회 때 이렇게 부채춤을 췄군요. 4723님, 운동회 추억. 제가 달리기를 참 못해서 운동회 때 8명이 100m 달리기를 하면 보통 6등이나 7등을 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2등을 해서 손에 2등 도장 받아서 공책 상품을 받았더랬죠. 어떻게 2등을 했느냐? 키 순서대로 서서 8명씩 뛰었는데 제가 키가 좀 커서 맨 뒷줄에 섰는데 마지막 줄은 저하고 다른 친구 한 명뿐이라 딱두 명이 뛰어서 저는 2등을 했죠. 하하하. 맞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줄 서가지고 그 줄에 있는 친구들 달려서 몇등 하냐 이런 거 해가지고 도장도 받고 선물도 받고 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딱두 명이서 뛰어가지고 2등을 하셨어요. 잘하셨네요. 그때 추억을 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02582, 안녕하세요, 젠디. 저는 경남 창원의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어제는 제 생일, 오늘은 큰딸 생일인데요. 애들도 전부 타지에서 학교 생활하는지라 얼굴 보며 생일 축하를 함께하지 못해서 마음이 시리네요. 예전엔 이런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고 가을도 타나 봐요. 대신 축하 좀 해주시고요. 신청곡도 될까요? 만약에 된다면 콜드플레이의 비바람이다 부탁드려요. 애들도 다 같이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오,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0258님. 오늘 우리 0258님의 생일이시고, 어제가 생일이셨구나. 그리고 오늘은 큰딸의 생일. 생일이 또 이렇게 붙어 있네요. 두분 모두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이들은 이제 다른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직접 축하 파티 같은 거는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대신 축하의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신청곡도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 전해드릴게요.

콜드플레이의 비바랍이다. 025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5283님, 오늘 저희 큰딸도 생일인데 이 노래 같이 들을게요 하고 문자 주셨어요. 우리 큰따님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다들 축하드리고 행복한 생일 보내셨길 바랍니다. 임채영님, 운동회 때 꼭두각시 춤 췄었지요. 보통 1학년 때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뭐 운동회 한다고 같이 막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김지성님은 저는 초등학교 운동회 때 신해철 그대에게 노래로 깃발 춤추던 기억이 나네요. 깃발 춤도 추고 참 별 다양한. 다양한 것들을 많이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부채춤에 깃발춤에 꼭두가시춤에 우리 2700님은 옛날에 저도 속옷춤 췄던 기억이 나네요. 그 옛날에는 학예회가 없었답니다. 유유 속옷춤까지 등장했습니다. 또 더 혹시 다른 춤 추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8182님이 옛날에 운동회 때 왜 부채춤을 췄을까요? 그때는 선풍기가 없어서 점점점 이제 그 아재 개그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러게요. 부채춤을 선풍기가 없어서 쳤겠죠. 4445님 맞아요. 6학년은 부채춤, 기마전, 저학년은 꼭두각시, 5학년은 소고 장구 등을 치면서 풍물놀이 했어요. 70년대 초등학교 다녔죠. 82년에 졸업했어요. 아 맞아, 기마전도 있었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죠 기마전. 친구들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그리고 풍물놀이 그랬네요. 4701님

추억의 운동회. 운동회는 저의 날이었어요. 그날 받은 공책들로 1년을 사용했네요. 예전에는 진짜 운동회나 뭐 학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이 공책, 노트 선물로 많이 줬잖아요. 그때 받았던 노트들을 아주 우리 4701님 말씀처럼 잘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6352님, 저 어릴 때 곰봉도 돌려봤어요. 돌리다 떨어져서 머리 맞고 운 적이 기억이 나네요. 곰봉도 돌렸어요? 곰봉? 곰봉을? 아,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했네요, 운동회 때. 진짜 생각하니까 운동회 그 정겨움, 그 추억들이 아이들, 지금 아이들 운동회를 자주 이렇게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눌 것도 없고 너무 아쉽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이들을 그 운동회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운동회 추억들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래 두곡 듣고 굿뉴스 퀴즈 풀어볼게요. 4739님 신청곡이에요. 정미조의 7번 국도, 그리고 하림 노영심의 혼자선 아프지 말아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세분기에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파젠.
1: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출근 전 한 소방관이 다리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시민을 발견하고 곧바로 달려가서 구조했다는 소식입니다. 소방관 이재동 씨는 아침 운동을 하다가 다리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시민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는데요.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이 순간 위험해지려고 하자 황급하게 달려가서 붙잡았다고 하는데요. 근처에 있던 청년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고 시민을 따뜻하게 다독이면서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곁을 지켰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소방관 이재동 씨는 누구든 그런 현장을 봤다면 그렇게 행동했을 거다. 무엇보다 옆에서 도움을 준 청년들이 엄청난 이것이 됐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짐, 2번 부담, 3번 힘. 든든한 것과 비슷한 의미죠. 엄청난 이것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번 짐, 2번 부담, 3번 힘.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산들의 같이 걷는 길.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게 요지라며 자진 사퇴할 수 있을 때 사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명확히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촉발된 한미 양국 간 정보 공유 문제가 한미 동맹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정 장관의 경질이 한미 동맹 회복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이 자신에 대한 경질 요구를 색깔론이라며 일축한 것에 대해 반성은커녕 아집과 핑계로 일관했다면서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주미대사까지 인정하는 한미 갈등을 혼자만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법관을 향한 수사를 위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2일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증거물을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중앙선관위의 정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며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40대 아버지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수원지법은 4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이 씨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딸이 숨지자 집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삭제하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조직 개편, 감찰체계 개선 등을 논의할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 8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광주와 대구 23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로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분주하던 시점에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가정의 냉장고가 먹통이 돼서 보관하고 있던 음식들이 상해버린 거죠. 똑똑한 가전을 자처하던 스마트 제품이 일제히 고장난 건 업데이트

0: 소프트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냉장고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하던 중 장애가 발생하고 말았죠. 최근에 많은 가전회사들이 편리성을 강조하며 제품에 디지털 기능을 넣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스템 오류와 보안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수요일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부터 발표할게요. 소방관은 함께 도와준 청년들 덕분에 엄청난 이것이 됐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2821님 정답 3번 힘. 항암치료 받는 우리 아빠도 힘내서 열심히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리 아버님 빨리 나으시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2821님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저희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훈훈한 굿뉴스 퀴즈 살펴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하나은행,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한국 MSD 캣박시부, 현대오피스, 휴원스 글로벌,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1: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0: 캣박시부 필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0: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에 상처받고 스스로를 책찍질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늘도 오당제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0: 선생님, 한 주가 또 금방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예, 이번 주도 어김없이 K 직장인답게 출근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네.

0: 우연히 이제 출근길에 고개를 들어서 거리를 보니까 네. 나무들이 좀 많이 울긋불긋해졌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제까지만 해도 이제 한낮에는 엄청 더웠잖아요. 그래서 아우 참 여름이 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바람이 차진 걸 보니까 본격적인 가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맞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가을로 바뀌면서 요즘 오당제에도 자주 들어오는 문자가 있거든요. 6775님, 오연재님 등 많은 분들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0912님은 겨울이 오면 또 한 살 먹을 텐데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유유 이렇게 슬퍼하고 계셨는데 지난번에 가을에는 일조량이 줄어서 좀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아쉬움. 또 한 살 더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런 생각 자주 하세요?
0: 네. 저도 이맘때면 꼭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올해 나 뭐 했지?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사람은 평소에는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시간을 느끼게 되다가 뭐 생일이나 이런 연말 같은 분기점이 되는 시기가 되면은
1: 네.
0: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점수를 매기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좀 짧아지면서 기분을 받쳐주던 세로토닌이 줄어드니까
1: 그쵸.
0: 같은 생각을 해도 봄보다는 가을에 훨씬 더 센치한 생각에 빠져들기가 쉽겠죠. 젠디는 어떠세요?
1: 저도 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벌써 한 해가 다 갔구나.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지?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0: 그래도 이렇게 아쉽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을 좀 아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분들보다는 아쉬워하는 분들이 남은 두 달을 더 알차게 보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래서 오늘 내 마음 보고서에서도 나이듦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양현 씨 노래 내 나이 마흔 살에는 이라는 노래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빨리 어른이 됐으면 난 바랐지. 어린 날엔 어릴 때는 이렇게 빨리 나이 들고 싶어하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데 시간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1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왜 그렇게 좀 다르게 느껴질까요?
0: 맞아요. 이거 저도 참 항상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1: 네.
0: 우선 간단하게는 비율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5살 아이한테 1년은 살아온 인생의 5분의 1인데
1: 네.
0: 이제 50살이다라고 하면 50분의 1이고 그렇죠. 70살이면 70분의 1이 되잖아요.
1: 네.
0: 똑같은 1년이라도 이제 작은 조각처럼 느껴지는 거는 나이가 들면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사실 이제 더 큰 이유가 있죠. 우리 뇌는 시간을 시계로 재는 게 아니라 기억이 얼마나 남았냐로 재거든요. 어릴 때는 뭐 처음 간 소풍, 처음 본 바다 이렇게 첫 번째인 게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빽빽하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은 사실 새로운보다는 익숙함의 반복인 경우가 많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매일매일 비슷하니까 뇌가 아 이거는 뭐 아는 경험이네 하고 저장을 새롭게 안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연말에 돌아보면은 남은 장면이 별로 없어서 나 뭐 했다고 벌써 1년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 아 그렇구나. 그 역시나 양현 씨 노래 내 나이 40살에는 이런 가사도 나와요. 40살이 되고 나서 든 생각인데 다시 서른이 된다면 정말 날개 달고 날고 싶어. 그 빛나는 젊음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네. 이런 가사인데 막상 나이를 먹으니까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건데 선생님도 혹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세요?
0: 이런 생각 다들 좀 한 번씩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완전히 돌아가고 싶다보다는 이제 네. 잠깐 놀러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은 있어요.
1: 네네.
0: 할 수 있다면은 딱 스무 살 때로 가고 싶은데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그 별거 아닌 시덥지 않은 고민으로 막 열정적으로 막 얘기를 나누면서 네. 밤새 술 마시고 하시고 감정을 나누고 했던 이 시간들이 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1: 네.
0: 사실 이제 가사 속의 서른 살 그때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때대로 또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였겠죠.
1: 그렇죠.
0: 근데 지나고 나면은 힘들었던 기억들보다는 이렇게 반짝거리는 것들이 남잖아요.
1: 왜 그런 거예요?
0: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인 거를 아니까. 예, 그래서 그 아쉬움이 이렇게 빛나 보이는 시간으로 시간을 좀 미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렇게 보면은 지금 40살, 50살인 우리도 이제 10년 뒤에 돌아보면은 아, 그때 참 좋았다 할 가능성이 크고요. 하루하루를 좀 감사하게 보내야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그렇겠네요.
0: 돌아가고 싶으신 때가 있으세요?
1: 저요? 저는 막 돌아가고 싶다. 저도 선생님처럼 그런 생각은 없는데 그냥 뭐 추억하게 되는 시절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던 더 지금보다 더 훨씬 막 젊은 시절에 그랬던 생각.
0: 초임 시절 이럴 때.
1: 네, 맞아요, 맞아요. 어허.

0: 그때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일했던 그때.
1: 그리운 게 있죠.
0: 그렇죠, 그렇죠. 생각보다 과거를 반추하면서 사시는 분들 많은데 과거의 영광, 잘 나갔던 시절 이런 걸 잊지 못해서 좋았던 과거를 계속 반추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상처뿐인 과거, 후회되는 과거 이런 걸 계속 곱씹고 또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과거를 자주 떠오르는 일이 그렇다면 마음 건강에는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1: 네. 과거를 떠올리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잘 쓰면 이제 힘이 되기도 하죠.
0: 네.
1: 힘들 때 뭐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거나 이제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노래들 들으면서 추억에 젖거나 이러면은 마음이 뭔가 좀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0: 네.
1: 그래, 뭐 나도 좋은 시절이 있었지. 어떻게든 해냈지. 이런 이제 용기를 얻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같은 기억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하면서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되감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0: 네.
1: 이제 말씀하신 반추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반추하는 습관이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을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잘 나가던 시절만 너무 붙잡고 있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0: 네.
1: 그때랑 이제 지금이랑 자꾸 비교하게 되면은 지금은 상대적으로 모자라 보이니까 현재의 모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과거에 더 매달리게 되면서 앞으로 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과거에 대한 생각에 갇혔다 싶으면은 질문을 살짝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어떻게요?
1: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말고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현재로 끌어오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은 나의 마음도 현재로 돌아옵니다.
0: 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 그 나이 들음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중년 이후에는 나이 들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아 빨리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더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을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게 노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 같은데 선생님 노화를 어떻게 그럼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1: 네. 이 관련해서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0: 네.
1: 미국 예일대에서 50세 이상의 660명을 인터뷰를 한 후에 20년간 지켜봤습니다. 20년이 시작되기 전에 이 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인터뷰를 했어요.
0: 네.
1: 네.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나는 괜찮고 쓸모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반 정도를 더 살았다라고 해요.
0: 진짜요?
1: 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이제 건강 지표도 더 좋았다라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료실에서 말씀을 나눠 보면은 늙는 게 두렵다라는 말이 생각보다 뭉뚱그려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 두려움을 한번 쪼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두려움을 쪼개요?
1: 노화라는 거 안에는 여러 변화를 다 담고 있잖아요.
0: 네.
1: 주름이 늘어나는 게 싫을 수도 있고요. 내 몸이 아파지는 게 겁날 수도 있고,
0: 네.
1: 아니면 혼자가 되는 게 무서운.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0: 그렇죠.
1: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붙여보면은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작아지게 되고요.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것들도 보입니다. 아플까 무서우면 건강검진이랑 운동을 잘 챙기면 되고 혼자 될까 무서우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잘 챙겨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쪼개놓으면 해결 가능한 과제가 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쪼개봐라.
1: 네. 노화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잘게 쪼개보자.
0: 오 그렇군요. 외모가 또 변하고 체력이 예전만 못한 것도 괴롭지만 은퇴를 앞두고 있다든지 좀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속상하긴 하잖아요.
1: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자기소개를 할 때 들어보면은
0: 네.
1: 이 회사랑 직함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0: 네.
1: 저희도 이제 소개를 할 때 각자의 직업을 이제 우선해가지고 좀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1: 뭐 땡땡 점자 김땡땡 부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0: 네.
1: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직업 자체가 나였던 분들한테는 은퇴가 일을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나를 설명하던 말이 없어지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정체성의 일부를 상실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1, 2년 사이에 되게 무기력해지시고 우울해져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0: 네.
1: 오히려 이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오시던 분들
0: 그런...
1: 워커홀릭 같은 분들이 그쵸? 이제 이런 위기를 겪게 되죠.
0: 네.
1: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해 보셨으면 하는 게요.
0: 네.
1: 어떠한 역할 수식어 없이 나를 소개해 보는 거. 이걸 저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든지 직위 그리고 누구 엄마 아빠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를 세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역할을 제외하고 나면은 뭐 저는 산에 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0: 네.
1: 달리기 하는 걸 좋아하고요. 남 얘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고요. 사진을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0: 해볼 수 있겠죠?
1: 오, 좋네요.
0: 네네. 근데 요거 아마 떠올려 보시면은 잘 안 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장을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라는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그런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생각을 미리미리 해보면 좋겠네요.
0: 그렇죠.
1: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좀 깜빡깜빡 한다든지 새로운 도전을 겁내고 주저하는 일도 있는데 혹시 뇌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0: 사실은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0: 기억을 맡고 있는 해마라는 부위 그리고 계획하고 여러 가지 과제를 한 번에 처리하는 전두엽 같은 부위의 기능이
1: 네.
0: 중년기를 넘어가면서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빠릿빠릿함이라고 말하는 이제 두뇌 회전 속도도 사실은 20, 30대가 제일 빠르고요. 그 뒤로는 계속 천천히 느려져요.
1: 네.
0: 그래서 사람 이름이 이제 입에서만 계속 맴돌면서 생각이 맞아요, 안 나고
1: 그렇죠.
0: 방에 들어왔는데 아, 내가 요즘 왜 왔더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또 노화의 변화이기는 합니다.
1: 네.
0: 근데 사실은 꼭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닌 게요. 빨리 계산하고 새로 외우는 거 이런 거는 좀 약해져도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휘력이라든지 경험에서 근거한 어떤 판단력 같은 것들은 오히려 중년기가 제일 좋다라고 해요.
1: 아, 그래요?
0: 예를 들어서 신입 때는 뭔가 이렇게 빠르게 일처리는 했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몰라서 실수를 그죠?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은
1: 네.
0: 지금은 내가 대처는 좀 느려도 아, 이거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딱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1: 네.
0: 이렇게 처리 속도는 조금 느려지지만 저장된 자료가 많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더 좋은 판단을 내리게 되는 시기가 중년기입니다.
1: 오히려 그렇군요. 그래도 정신적인 노화는 어느 정도 늦출 수 있고 개선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좀 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요. 우선은 좀 어려운 거를 새로 배우려고 하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미국 텍사스대 연구를 보면요.
1: 네.
0: 60세에서 90세 사이의 어르신 200명에게 석 달 동안 일주일에 15시간씩 어떤 활동을 하도록 했어요.
1: 네.
0: 그랬더니 그중에서 디지털 카메라랑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배우신 분들이 기억력이 굉장히 눈에 띄게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를 배운 거죠.
1: 그렇구나.
0: 근데 상대적으로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게임하고 뭐 집에서 음악 듣고 쉬운 퍼즐 같은 거 그냥 하신 분들은
1: 네.
0: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해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바쁘게 지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머리가 조금 지끈거릴 정도로 낯선 거를 배워야지 이 기억력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1: 낯설고 새로운 걸 배우는 자세가
0: 맞아요.
1: 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새로운 사람 사귀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0: 제일 큰 이유는요. 네. 시간인 것 같아요. 그냥 아는 사람이 친구가 되려면은
1: 네네.
0: 같이 보낸 시간이 누적 50시간이 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1: 아.
0: 그리고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되려면은 200시간을 같이 보내야 된대요.
1: 그 정도면 얼마나지?
0: 200시간이면 뭐 몇 번에 만나면요? 한 번에 만날 때 한 3, 4시간 같이 한다 그러면은
1: 네.
0: 예, 그래도 거의 한 4, 50번은 만나야 된다라는 뜻이죠.
1: 네.
0: 근데 이게 학교 다닐 때는 매일 한 교실에 몇 시간씩 붙어 있으니까
1: 그쵸.
0: 어렵지 않게 채워졌는데
1: 맞아.
0: 어른이 되면은 각자 일해야 되지, 집안 챙겨야 되지 시간이 안 나니까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1: 그렇네요.
0: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사실 마음의 문이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이죠.
1: 네.
0: 사람한테 막 대인 기억들도 생기고요.
1: 그쵸.
0: 가뜩이나 피곤한데 내가 뭐 에너지 들여서 굳이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한테 문을 안 열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 미국 CNN 방송에서는 도움을 요청해라 이런 제안을 했던데 가까운 친구 사이로 발전을 하려면 작은 부탁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해요. 일리 있는 조언일까요?
0: 네. 제가 예전에 우리 오당재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1: 네.
0: 그 새로운 학기에 친구 사귀는 거를 고민하는 중학생한테 아마 비슷한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인데요. 사람은 누굴 한번 도와주고 나면은 그 사람이 좀 좋아진다고 합니다. 호감이 좀 생긴다고 해요. 이제 원리를 따져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써서 도와줄 만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 거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1: 신기하다.
0: 네. 그러니까 보통은 왜 우리가 부탁하면은 또 귀찮아할까봐 걱정을 하지만 내가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간단히 물어보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네. 알려주고 나면은 괜히 좀 뿌듯하고 기분 좋아진 적 있으시잖아요.
1: 그쵸.
0: 사람들은 이제 생각보다 누군가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면은 굉장히 좀 좋아하는 네,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1: 그래요.
0: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상대가 부담 없이 들어줄 만큼 작은 걸로 하셔야 됩니다. 이 근처

0: 혹시 괜찮은 밥집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요거 혹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요 정도죠?
1: 네.
0: 네. 혹시 제가 급전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은, 네.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도움을 받았으면은 다음번에 커피 한 잔으로 또 간단히 이렇게 갚으시면서 가까워지는 것도 또 요령이 될 것 같아요.
1: 가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0: 네.
1: 자, 그리고 나이듦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갱년기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 갱년기는 여성들이 많이 겪는다고 알고 있지만 요즘은 남성 갱년기도 많아졌다고 해요. 여성 갱년기, 남성 갱년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0: 제일 큰 차이는 이제 속도인데요. 여성은 이제 몇 년 사이에 여성 호르몬이 좀 뚝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이 평균 폐경 나이가 50세 전후라고 하는데요.
1: 네.
0: 이 무렵에 이제 갑자기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식은땀이 나고 잠도 못 자고 감정 기복이 생기는 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 네.
0: 그래서 본인도 가족도 아 갱년기가 왔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리기가 쉬운 거죠.
1: 그렇군요.
0: 근데 상대적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30대 후반부터 1년에 1%쯤 아주 천천히 계속해서 줄어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고
1: 그래요.
0: 증상도 조금 애매합니다.
1: 네.
0: 괜히 좀 피곤하고 의욕 없고 이렇게 근육도 좀 빠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니까
1: 네.
0: 그냥 아이 나이 먹어가나 보다 요 정도로 좀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1: 네.
0: 그런 차이가 있고요.
1: 네.
0: 여성은 사실은 이제 거의 다 이런 차이를 겪지만 남성은 사람마다 차이가 커서 이런 증상들을 이제 다 겪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근데 여성 갱년기는 화가 많이 나고 남성 갱년기는 눈물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둘 다 어쨌든 호르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갱년기 치료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도움 받을 수 있나요?
0: 예, 그럼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은데요.
1: 네.
0: 갱년기가 참 마음이 제일 흔들리기 쉬운 때랑 딱 겹치거든요. 보면은 막 아이들 이제 다 키워서 사춘기거나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시기고 회사에서는 막 책임이 무겁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1: 네.
0: 근데 이런 시기에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마음의 방어벽이 얇아졌는데 짊어지는 짐이 무겁다 보니까 감정의 변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정신과에 오시면은 이런 게 이제 갱년기 때 흔히 오는 감정 변화인지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인지 구분을 해드리고요.
1: 네.
0: 어떤 약들 중에서 특히 이제 항우울제 중에서는 기분뿐만 아니라 이 어떤 갱년기의 증상들, 얼굴 화끈거림 같은 것들을 줄여주는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같이 병행하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의학과 치료랑 같이 병행했을 때 효과가 좋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 오늘 나이듦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양희은의 내 나이 마흔 살에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늘은 나이듦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중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5279님이 김광석의 노래 서른즈음의 가사에는 노래가 또 이렇게 나오네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가 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하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0: 이게 서른쯤이구나. 서른쯤에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1: 그죠. 네. 그 옛날에는 되게 서른이라는 네. 나이가 크게 느껴졌는데
0: 맞아요.
1: 어느새 제가 10살도 더 넘게 나이가 들었다는 게 참 믿기지 않네요.
0: 맞아요. 이런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근데 이제 서른쯤에 가사로 붙어있지만 어느 나이 때 적용을 해도 다들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0: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어린 나이잖아요.
1: 오, 그러니까요.
0: 근데 이런 가사를 쓴다는 게
1: 그러니까 이 감성은 정말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0: 네.
1: 근데 어쨌든 아까 우리가 나눈 얘기랑 좀 맞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살에도 50살에도 결국에는 10년 전을 그리워하면서 또 지나간 시간을 좀 애도하게 될 테니
0: 네.
1: 지금은도 이 시간에 감사를 하면서 집중해보자.
0: 네.
1: 이렇게 좀 연결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0: 그렇네요. 김지성님, 나이가 들었을 때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어디를 갈 때 가는 길보다 돌아오는 길이 더 짧게 느껴지는 이유와 비슷한 걸까요? 하셨는데 맞아요. 어딜 갈 때 가는 길보다 돌아올 때 확실히 좀 빨리 오는 것 같은
1: 아 맞네요.
0: 짧은 느낌 들잖아요.
1: 네네.
0: 진짜 그런 걸까?
1: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가는 길에는 뭔가 그 설레임으로 인해서 뭐 옆 사람이랑 계속 얘기를 많이 나누기도 하고
0: 그쵸?
1: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찾아보거나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뭔가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0: 맞아요.
1: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돌아올 때는 사실은 이제 가서 쉬어야지 하면서
0: 빨리 가야지.
1: 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0: 그러니까.
1: 그 새로운 기억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비유를 잘해주셨네요. 지성님이. 8048님. 내년이면 40대 입문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타이적으로 현재 쉬없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구직활동하고 면접보러 다니고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고 다시 도전하는 게 두려우면서도 극복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40대를 잘 살아가야 하는지 늘 고민이에요 하셨어요.
1: 참 고민이 많이 되시겠네요.
0: 그러네요.
1: 네, 제가 같은 입장이 되더라도
0: 네.
1: 참 마음이 또 무겁고 떨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맞아요.
1: 일단은 얘기에 담아주신 것처럼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고 도전하는 게 두려우면서도 부딪혀 봐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0: 네.
1: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너무 멀리 내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뭔가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명제나 지혜가 있고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저는 삶이 뭔가 좀 되게 더 막연하고 내가 정답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1: 네.
0: 결국 삶이란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고 그 순간의 답은 그냥 그 상황 속에 있는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떤 상황에 오든 부딪혀보고 최선을 다해야지라는 마음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아, 너무 또 위로가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자님, 나이듦. 어제 남편이 갑자기 자기 나이가 맞냐고 묻더라고요. 왜 했더니 며칠 전에 친구가 하늘나라로 떠났다면서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2년 전에도 한 친구를 먼저 떠나보냈는데 환갑을 앞두고 먼저 떠난 친구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겠죠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이별할 일이 이제 나이 들면서도 많아지잖아요.
0: 아, 맞아요. 아니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 주제로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1: 네.
0: 특히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배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담담히 꺼내 놓으시거든요.
1: 네.
0: 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제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 둘씩 큰 병에 걸리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기더라. 네, 그럴 때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1: 네.
0: 사실은 저도 아직은 그 나이에 도달하지 못해서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관계 문제를 기차 여행에 보통 빗대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1: 기차 여행.
0: 네. 네. 우리가 이제 같이 기차 여행을 하더라도 옆좌석에 앉은 사람하고 꼭 끝까지 목적지까지 같이 가서 내려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1: 네.
0: 중간에 마음이 안 맞든 이렇게 뭔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건강의 이유로 먼저 좀 이별을 하게 됐던 간에 먼저 내리게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와 함께 옆좌석에 앉아서 같이 여행을 했던 기억들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니까 그 기억들을 추억하면서 아, 참 고마웠다. 라고 마음속에 묻는 거. 요게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254님은 내 마음은 아직 20대인데 자식들이 20대가 되었네요. 드라마 보면서 몰래 눈물 훔치는 내 모습. 이거 가는 걸까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20대였던 것 같은데 어느새 내 자식들이 자라고 20대가 되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0: 좀 뭉클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실 것 같아요.
0: 네.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런 드라마 속의 이야기들이 확 좀 와닿게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거 간다라는 표현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져가고 더욱더 풍부한 감정을 느끼시게 되는 거죠.
1: 자, 오늘 이렇게 나이듦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선생님이 못 오신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인 거죠?
0: 아, 예, 제가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해외로 잠시 출장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1: 네네.
0: 안 그래도 예, 내만 보고서 오당제 청취자분들을 한 주 만나지 못해서 네. 너무 아쉽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하지만 일을 잘 마무리하고 네. 또 재충전해서 예,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건강하고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요. 선생님 2주 뒤에 그럼 저희 뵙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6316님 신청곡 조수미의 바람이 머무는 날 듣고 올게요.

조수미의 바람이 머무는 날 6316님이 젠하 올 가을은 정말 쓸쓸한 것 같아요. 그래도 힘내서 일하고 있어요. 조수미의 바람이 머무는 날 신청합니다.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노래네요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그렇네요. 이 노래 들으니까 가을이 막 느껴지는 것 같고 쓸쓸한 기분도 들고 우리 6316님의 신청곡 듣고 왔고요. 이주영님, 오늘 선생님 말씀이 너무 와닿네요. 마음이 울컥해요. 저도 취업을 다시 준비하고 면접을 보고 있어요. 오당제에서 주신 위로의 말씀들 잘 새기고 다시 힘내서 구직활동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다시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 우리 주영님 오늘 좀 위로가 되셨다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진짜 막 빠져들고 나도 몰랐던 그 내 마음속에 있던 그런 아픔들이 좀 치유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내 마음 보고서 계속해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주영님도 꼭 지금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0148님, 정년퇴직 후에 여유 있는 삶이 기다릴 줄 알았건만 이제 손주 돌보는 황혼 육아 중입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아이들 퇴근하면 저녁 같이 먹고 뒷정리 후에 저도 퇴근. 집에 도착하면 지금 이 시간이네요. 주차장에 차 세워두고 한숨 돌리면서 문자 남겨요. 가끔 이렇게 주차장 안에서 라디오 듣는 것도 저만의 낭만이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세요. 아, 진짜 새벽 6시에 출근을 해.

집에서 아이들 이제 자녀분들 퇴근하시면 저녁까지 드시고 뒷정리까지 하시고 퇴근하시면 이 시간 거의 회사 다니실 때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황혼 육아를 하고 계신 우리 0148님, 이렇게 라디오 들으시면서 잠시나마 좀, 응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또 육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570님, 안녕하세요. 집안 청소하기 좋은 시원한 가글, 안 쓰는 물건을 정리했어요. 내일까지 비워내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마치 숙제를 끝낸 듯, 비로소 이 가을을 더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이제, 여름 옷 정리하고 가을 겨울 옷또막 꺼내고 또 집안 정리하기 딱 좋은 시기잖아요. 우리 0570님처럼 그렇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숙제를 진짜 숙제인데 아직 숙제를 못 하신 분들, 저 같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 9634님, 퇴근하고 독감 예방접종 하고 왔어요. 다들 독감 예방접종 꼭 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내일 딸 생일이라서 미역국 끓이면서 방송 잘 듣고 있어요. 10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네요. 우리 따님 생일도 미리 축하드리고, 독감 예방접종 다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이제 예방접종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맞고 계신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다음 주 회사에서 예방접종 하는데 저도 가서 맞을 생각입니다. 다들 예방접종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5283님, 젠디, 저는 남편이 감기로 옮겨져서 2주 동안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다가 넘어져서 오른손 새끼손가락까지 부러지고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아, 어떡해요. 감기를 또 남편분이 먼저 걸리셔서 우리 5283님도 걸리시고, 근데 또 넘어지셔서 새끼손가락까지 다치시고, 고생 많으시겠네요. 우리 5283님 빨리 나으시기를 바라고요. 진짜 감기 조심하라는 문자들이 많이 오는데, 진짜 요즘에 많이들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미리미리 예방 잘 하시고요. 5981님은 제 나이 53세. 어제 일 끝내고 오늘부터 백수입니다. 파이팅! 하고 문자 주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5981님의 새로운 나날들 저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내일이 벌써 목요일인데요. 오늘 나이 얘기를 해서 그런지 시간이 더 금방 가는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은 내일 하루 어떻게 보내실 건지 오당지에 공유해주세요. 카펜터스의 I want last a day without you. 2373님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만나볼게요. 박성남님, 내일은 대구 구미로 출장 가는데 하루 종일 운전만 할 생각하니 좀 거시기하네요 하면서 그냥 남겨주셨는데, 하루 종일 운전을 하셔야 되니까 아마 출발 전부터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장거리 운전은 이제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많이 들잖아요. 중간중간 휴게소도 들리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좋아하는 음악 또 라디오 들으면서 여유로 높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8624님, 77년생 총각입니다. 내일은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계시는 요양병원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환절기라서 건강이 심히 걱정되네요. 건강 잘 챙기세요 하고 문자 주셨어요. 어머니 모시고 아버님 뵈러 가시나 봐요. 우리 8624님. 이렇게 또 찾아뵙고 함께하는 시간이 큰 힘이 되실 것 같아요.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8148 님은 내일은 방문 레슨 날이래요. 세븐 코드 포비트로 열심히 연습할 거예요. 꾸준히 연습해서 내일은 더 멋지게 연주해볼게요. 파이팅 하셨는데, 어떤 악기를 연주하시는 건지는 안 적어주셨지만 세븐 코드 4비트로 아주 열심히 연습 잘하시길 바랍니다. 박성남님 또 소식 전해주셨어요. 5당제도 끝나고 야구도 끝났네요 하셨는데, 진짜 너무 신기하게 저 5당제 끝나는 시간에 딱 맞춰서 방금 전에 야구가 끝났습니다. 4-1로 LG가 승리했고요.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2821님이 골라주신 곡 소개해드릴게요. 임재범의 비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오늘 끝곡은 이 노래입니다. 임재범의 비상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 김전 시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단계부터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해 정당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총책 박광렬과 함께 마약을 밀수하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필리핀에서 탈옥한 뒤 박광렬과 공모해 필로폰 300g을 국내로 들여오려 시도하고 또 필로폰 97g의 밀수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범죄자가 해외에 숨어 있다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며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송환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수조 원대의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중학생까지 범죄에 끌어들이고 제3국 여권으로 신분을 위장해 해외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던 총책급 3명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검거됐다며 국경을 넘는 범죄에도 빈틈없이 대응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한 명이 숨진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 호텔 화재 사건 당시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경찰이 호스텔 관리자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투숙객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해 외국인 10명을 다치게 하고 이 중에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지난달 10일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방화는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영어 유치원 등에서 4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단속을 강화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학원과 교습소, 학부모를 대상으로 레벨 테스트 금지를 집중 홍보하고 명백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8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등 19도에서 24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새벽 배송 배송비 0원, 최소 주문 금액 없음.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떠오르시나요? 울산 학성 새벽시장이 내건 배송 조건입니다. 1974년부터 농수산물을 도소매오던 이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고민하다가 새벽시장이니 새벽 배송을 해보자고 결론을 내렸고 인근 아파트 단지 한 곳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예상이 보기 좋게 적중했다고 합니다. 유통협동조합을 주축으로 하는 새벽 배송, 자정 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문 앞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도전! 새벽 농수산물 이상으로 신선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가 AI 기업들의 자금 조달 구조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기업이 어려워지면 그 기업과 거래하는 다른 기업들까지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엔비디아가 투자한 데이터 센터 기업이 상장을 코앞에 두고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이끌어온 AI 생태계에 균열이 생긴 걸까요? 잠시 후 업되는 기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는 두 달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추격에 대한 우려가 그 배경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을 향한 불안의 실체, 잠시 후 세미콘 리서치 랩 노근창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0: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있는 해커스
1: 토익은 해커스.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기자님,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시나요?
3: 네,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퍼머스라는 기업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2: 예.
3: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는 않은 그런 이름인데 지금 이 기업의 상장이 무산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엔비디아가 투자한 그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호주 증시에서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기업 공개로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1년 새 몸값이 20배 넘게 뛰면서 이제 기대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순식간에 이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이제 퍼머스가 상장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도대체 이 기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게 AI 인프라 시장에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건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2: 이 퍼머스라는 회사가 상장 철회할 거란 소식은 언제쯤 전해졌습니까?
3: 예, 지난 9일 금요일에

0: 이제 퍼머스가 호주 증권거래소 상장 신청을 철회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23일 상장 예정일이었는데 고작 2주를 앞두고 계획을 접어버린 겁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상장으로 모으려던 돈이 한 70억 호주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조 5천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공모가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40조 원이 넘었단 말이죠. 네. 호주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1997년에 통신 회사 텔스트라의 민영화 이후에 30년 만에 가장 큰 상장이라서 좀 상당히 떠들썩했던 그런 IPO였습니다. 특히 이 회사 뒤에 이제 엔비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퍼머스 지분 한 7% 가량을 가진 3대 주주고요. 네. 칩을 공급해주고 그 칩으로 버는 그 클라우드 매출을 나눠받는 그 이른바 벤더 파이낸싱 순환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 퍼머스에는 블랙스톤이라든지 코투 매니지먼트라든지 제인 스트리트 이런 월가의 큰 손들도 이제 투자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퍼머스 기업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시장은 이제 2019년에 비트코인 채굴 회사로 시작을 한 회사예요. 예. 암호화폐를 캐던 회사가 2024년 말에 AI 데이터 센터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미국의 코어위브 여기도 암호화폐 채굴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 업계에서는 나름 좀 익숙한 공식이기는 합니다. 근데 퍼머스가 이제 메타하고 오픈 AI 이런 고객하고 뭐 호주라든지 5%가 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래에 지어질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투자를 받아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1: 네. 퍼머스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규모는 딱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네. 어떻게 호주 증시에서 사상 두 번째로 큰 IPO 계획을 할 수 있었을까요?
0: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AI 시장에 거품이 꼈다라는 이제 논란을 일으킨 거예요. 예. 근데 퍼머스 몸값이 오른 속도를 먼저 좀 보시겠어요? 2025년 9월에 이제 엔비디아가 처음 투자할 때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12억 달러였거든요. 우리 돈으로는 한 1조 6천억 원. 근데 이제 올해 4월에요. 55억 달러가 됩니다. 한 7조 원 정도가 되는 거고 8월에는 105억 달러가 돼요. 14조 원이 돼버린 예.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첫 투자로 퍼머스는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이 된 거고 1년도 안 돼서 엔비디아 세 번째 투자로 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데카콘으로 커버린 거예요.
1: 예.
0: 그리고 이제 두 달 뒤에 이제 그 상장을 앞두고 이제 퍼머스가 부른 몸값이 306억 달러예요. 41조 원.
1: 예.
0: 그러니까 1년 만에 25배 컸는데 또 거기서 두 달 만에 3배 가까이 기업 가치를 높여서 이제 부른 거죠. 퍼머스의 작년 매출이 700억 원 수준이거든요. 우리 돈으로. 그리고 순손실이요. 1000억 원 정도 났습니다. 계속 적자를 보는 회사예요. 근데 퍼머스가 이제 300억 달러 이상 자기 몸값을 제시할 수 있었던 건 지금 실적이 아니라 이제 미래의 계약서라는 거죠.
1: 네.
0: 메타하고 오픈 AI하고 맺은 계약 용량이 뭐 900메가와트 넘고 엔비디아가 주주로 있으니까 AI 칩 걱정도 없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1: 네.
0: 근데 처음에는 이제 호주 증시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고 회사도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1: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메타 오픈 AI 계약도 맺었다고 하고
0: 네.
1: 엔비디아도 주주니까 그럴 것
0: 네.
1: 같은데요.
0: 그래서 이제 공모 물량을 넘는 주문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10월 6일 화요일에 기관 투자자 청약이 뚜껑이 열렸는데 반응이 썰렁했던 거예요. 퍼머스 몸값 너무 비싸다. 밸류에이션이 뻥튀기 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초기 투자자들 지분 중 절반 가량이요. 상장 첫날에 보호 예수, 그러니까 락업이 없이 매도 가능한 상태로 풀린다. 이런 사실까지 이제 알려지면서 오버행 이슈가 공포가 퍼진 거예요. 상장 주관사가 뭐 BOA, JP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이런 그 글로벌 IB 여러 곳이었는데
1: 네.
0: 당시에 이제 기관 청약 상황이 악화되니까 주관사들이 밤새 뭐 구조작전을 펼쳤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공모가를 절반 수준으로 깎았고 뭐 몸값도 낮추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를 끌어내지 못했고요. 이제 8일 목요일 오전에 청약이 마감됐는데 가격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결국 금요일 아침 상장 철회 성명이 나온 겁니다. 네. 블룸버그 표현을 빌리자면요. AI 데이터 센터에

0: 떠오르는 별이 단 48시간 만에 최악의 기업 공개 실패작이 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퍼머스 지분 3.2%를 갖고 1조 원어치 설비 공사를 따낸 호주 건설사 마스 그룹은요. 퍼머스 상장 무산 소식에 주가가 하루에 30%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1: 이야, 이게 줄줄이 엮여있네요. 네. 우리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큰 것 같은데 어느 한쪽에서 AI 생태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 줄줄이 엮일 수 있겠구나. 이런 저도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퍼머스라는 회사를 만든 창업자. 이 사람이 꽤 유명한 사람이라면서요?
0: 네, 퍼머스 창업한 사람이 3명인데요. 올리버 커티스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예요. 커티스의 사촌인 팀 로젠필드. 이 사람이 공동대표로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담당하는 조나단 레비라는 사람도 이제 창업에 참여했습니다. 예. 이 중에 올리버 커티스가 중심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호주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버지가 이제 맥쿼리 은행가 출신이고 히토류 회사 라이너스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금수저인 거죠.
1: 예.
0: 커티스 대표가요. 과거에 범죄 이력이 있어요.
1: 네.
0: 이제 과거에 이 사람이 증권 브로커였는데 친구하고 짜고 이제 대형 운용사의 매매 정보를 미리 빼내가지고 한 14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낸 혐의로 2016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1: 예.
0: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단 말이죠. 출소 후에 차린 회사가 바로 이 퍼머스입니다. 만약에 이번 상장이 성사가 됐다면 이제 커티스는 공모가 기준으로 지분 가치만 5조 원에 달하는 그런 거부가 될 뻔했거든요.
1: 예.
0: 그야말로 재기의 드라마를 쓰려던 커티스의 꿈이 IPO 무산으로 이제 멈춰 선 겁니다.
1: 네. 퍼머스가 무리하게 몸값 높이면서 IPO가 무산된 거라면 이게 단지 욕심을 낸 거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기업의 상장이 멈춰 선 게요. 사실 퍼머스뿐만은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한 기업의 욕심 때문에 이제 상장이 무산된 건 아니라는
1: 예.
0: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그 소프트뱅크의 데이터 센터 자회사 SB 에너지도 이제 나스닥 상장 일정이 지금 늦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트렁크 라고 이제 블랙스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그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금을 넣어서 인수한 그 데이터 센터 운영 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바로 어제 이제 상장을 내년으로 연기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소프트뱅크의 SB 에너지를 좀 한번 짚어보자면
1: 네.
0: 여기가 이제 세계 최대급의 AI 데이터 센터를 수주한 기업이잖아요.
1: 예.
0: 여기 엔비디아가 여기도 투자를 했단 말이죠. 작년 8월에 15억 달러 를 엔비디아가 넣었고요. 상장할 때 공모가로 이제 15억 달러어치 추가로 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SB 에너지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 예.
0: 이 회사가 9월 1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신고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1: 예.
0: 우리 돈으로 최대 한 10조 원 규모 이렇게 공모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기업 가치가 500억 달러, 그러니까 67조 원 이상을 인정받겠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1: 예.
0: 그래서 9월 21일부터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이른바 로드쇼를 시작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로드쇼 직전에 이제 주요 기관들한테 미리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사전 마케팅을 했는데
1: 네.
0: 반응이 또 싸늘했던 거예요.
1: 여기도요?
0: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제시한 몸값이 회사가 기대한 그 500억 달러에 한참 못 미쳤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로드쇼가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상장을 하기는 할 텐데
1: 네.
0: 지금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겁니다.
1: 야, 이 회사도 쟁쟁한 것 같은데 대주주는 네. 소프트뱅크고 엔비디아도 투자했고
0: 네.
1: 그런데 왜 기관 투자자들이 반응이 싸늘했을까요?
0: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로 당장 버는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1: 예.
0: SB 에너지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뭐 1억 달러 정도 좀 넘기는 하는데 이게 대부분 예전에 이제 태양광 사업 거기서 이제 나온 거고. 영업 손실도 계속 나고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이 회사가 워낙 주목을 많이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표를 하나 정리해 왔거든요. SB 에너지가 지난달에 SEC에 제출한 상장 신고서에 나온 그 데이터 센터 수주 현황을 표로 정리한 건데요.
1: 네.
0: AI 데이터 센터는 아직 돌아가는 게 한 곳도 없어요. 건설 중이거나 계약만 따놓은 상황인 겁니다.
1: 네.
0: 첫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는 내년에 예정이 돼 있고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로 기대를 받는 그 오하이오 포츠파이크 캠퍼스가 한 2031년쯤에 가동 목표예요.
1: 예.
0: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너무

0: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내세운 수주 잔고가 600조 원에 달하는데요. 대부분 한 20년짜리 그 장기 임대 계약 이라서 이제 임대료가 매년 조금씩 이제 나눠서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1: 예. 근데
0: 상장 신고서 보시면 600조 원 중에 이제 500조 원은 2034년 이후에야 매출로 잡히게 돼요. 근데 반대로 빠져나갈 돈은 뭐 당장 있어요. 계약한 데이터 센터 다 지으려면은 200조 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회사가 밝혔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상장뿐 아니라 50억 달러 규모로 채권 발행을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투자자들이 요구한 금리가 무려 연 10% 안팎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이 정도 금리면은 투기금 등급, 이른바 정크본드 수준이다.
1: 그렇죠.
0: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결정적인 게요. SB 에너지가 오픈 AI 한 곳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계약한 이제 8.8기가와트 중에 50메가와트 정도를 뺀 거의 전부가 오픈 AI 몫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오픈 AI도 이제 최근에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게
1: 예.
0: 이제 진행되든 안 되든 간에 그리고 상장도 내년 이후로 미뤘단 말이죠. 그래서 오픈 AI의 상황에 따라서 SB 에너지도 좌지우지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SB 에너지하고 오픈 AI가 흔들리면 여기에 투자하고 지급 보증을 서고 칩을 공급하기로 한 엔비디아도 함께 영향을 받는 그야말로 이제 순환고리가 형성돼 있는 겁니다.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전부 다 맞물려 있다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 소식 전해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퍼머스와 SB 에너지 같은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상장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떤 관점에서 네. 바라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이거를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AI 산업이 꿈의 단계에서 이제는 실행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변곡점에 가까워졌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이게 무슨
1: 네.
0: 뜻이냐면은 그동안 이제 AI에 대한 무한한 기대를 담보로 뭐 수백억 달러를 손쉽게 그런 끌어모으던 그런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고 그러니까 이제 AI 혁명에 대한 환상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펀더멘털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신호라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퍼머스나 SB 에너지처럼 당장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가 없이 미래 사업에 웃돈을 얹어서 베팅하라는 거는 이제 거부하겠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1: 예. 그러니까
0: IPO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는 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또 IPO는 비상장 회사가 일반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창구이고 또 그동안 비상장 회사에 돈을 댄 초기 투자자들한테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출구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IPO 시장이 막히면은 기업하고 그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까지 돈이 잘 돌지 않게 됩니다.
1: 네.
0: 마침 이번 주 초에 브로드컴 CEO인 혹타안이 이제 싱가포르의 한 컨퍼런스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AI 산업의 다음 걸림돌은 바로 돈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1: 예.
0: 뭐 웨이퍼 부족 같은 경우는 뭐 2028년, 2029년에 풀릴 수 있고 전력도 신규 발전 설비가 가동하면 점차 나아질 수가 있는데 앞으로 AI 산업의 최대 병목은 자금 부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 네. 가뜩이나 미국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이고 이것 지금 금리도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자금 조달하는데 영향이 꽤 크겠다. 지금 또 전례들도 그렇고요. 이런 생각이 확 드네요.
0: AI 산업이 자본 집약적 인프라 산업이잖아요.
1: 예.
0: 근데 데이터 센터만 해도 뭐 부지 매입, 변전소 건설, 냉각 설비, 뭐 비싼 GPU, 뭐 수조 원대 선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 특성상 이제 미국 국채 금리하고 시장 금리 상승은 AI 데이터 센터 그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폭증시키는 그런 직격탄이 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빅테크는요. 최상위 신용 등급이에요. 국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금리로 채권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 한 5% 넘어가지고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어서 지금 미국 우량 회사채 평균 금리 보면은 5% 후반대, 한 6%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빅테크들이 또 여기도 부담이 조금 되는 거는 사실인데 여기 외에 지금 상장하려던 신생 데이터 센터들 이런 곳은 자금 부담이 훨씬

0: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 컴퓨터 작업에 특화된 이런 업체들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은 대부분 신용 등급이 없거나 투기 등급 수준이에요. 네오 클라우드 대표 주자라고 하는 코어위브, 여기도 S&P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그 BW 투기 등급이거든요. 예. 그래서 5년 만기 회사채 표면 금리가 9.25%인데 유통 금리는 11% 이상에서 거래가 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1: 어마어마하네요.
0: 네, 미국 투기 등급의 회사채 평균 수익률 추이를 제가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9월 이후에 급등해서 한 달 만에 1%포인트 뛰어서요. 8%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1: 이런 상황이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상장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전망하면 될까요?
0: 네. 이제 앞으로는 실적이 있는 데이터 센터 위주로 자금이 몰리는 그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하고 내년에 상장 준비 중인 데이터 센터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예. 지금 퍼머스, SB 에너지, 에어트렁크 이런 곳들은 이제 상장의 차질을 빚었고 그 다음 예. 타자가요. 싱가포르의 데이원, 영국의 엔스케일, 미국의 스위치, 그리고 람다 이런 곳들이 상장 대기 중이거든요. 근데 상장 대기 중인 기업들 보면 주요 투자자가 뭐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이렇게 다 얽혀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성공해야 그 돈으로 AI 칩 사고 그리고 그 우리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메모리 주문도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상장 흥행 여부에 따라서 AI 시장 전반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그 IPO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 엔스로픽이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이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1: 네.
0: 엔스로픽의 이제 희망 공모가액이 1000억 달러.
1: 네.
0: 목표 시가총액은 최대 2조 달러. 2700조 원으로 알려져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 스페이스X를 넘어서는 이제 역대 최대 IPO 규모입니다.
1: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엔트로픽의 그 IPO가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전문가들의 중론은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월가의 시각이 이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1: 그래요.
0: 네. 기술주 강세론자로 유명한 분석가 그 댄 아이브스. 이 사람은 AI 혁명은 구애 경기 중에서 이제 겨우 3회차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 AI 혁명에 있어서 엔트로픽이 바로 심장이자 폐다. 이런 멘트를 해서 이제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번 상장이 기술주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수령이 될 거라고 이제 낙관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그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 그 마이클 버리
1: 예.
0: 이 사람은 뭐 신랄한 비관론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이 사람이 워낙 비관론자이기도 한데 예. 엔스로픽의 몸값이면은 미국 S&P 500 우량기업 78곳을 통째로 살 수 있다. 거품이 끼어 있다. 뭐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1: 예.
0: 결국 이제 다음 달 엔스로픽의 초대형 IPO하고 또 줄줄이 대기 중인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상장 성패가 이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의 방향을 가늠하는 그런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말씀 주신 소식이 저는 이렇게도 해석될 것 같은데요. 엔트로픽뿐만 아니라 지금 줄줄이 대기 중인 데이터 센터들이 이렇게 굵직한 회사들이 많다면
0: 네.
1: 어차피 우리 증시의 외인들이 자금을 태울 수 있는 자금도 여기저기 분산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0: 있습니다.
1: 해석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핫한 뉴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의 플러스, 반도체 기업들을 향한 시장의 우려 얼마나 타당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세미콘 리서치 랩의 노근창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2: 안녕하세요.
1: 대표님, 간절히 대표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1: 자,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야, 이게 뭐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네. 뭐 때문입니까?
2: 뭐 저희가 봤을 때 수급 공백인 것 같습니다.
1: 수급.
2: 수급이 제일 크고,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 매도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갖고 있는 물량을 판 건지 빌려서 판 건지 공매도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지금 자체는 힘들고요. 네. 어느 순간에 지분율이 변화가 없으면 공매도일 거고, 지분율이 변화가 있으면 실제로 판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매수 주체가 이제 자사주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급 공백기인 걸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또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장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1: 그랬죠.
2: 그러니까 그리고 고객의 탁금도 줄고, 또 이걸 팔 때 특별하게 이제 받아줄 때가 없는 걸 알고 예. 있고, 뭐 저는 그거를 심리적으로 건드렸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7월 달에도 저희가 주가 급락할 때 네. 삼성전자 잠적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확정 실적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침묵 기간이거든요.
1: 예.
2: 특별하게 뭘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제 보통 이제 그 7월 말, 10월 말에 발표하니까 우리 기업들이 어떤 주가가 뭐 어떤 부정적인 뉴스 때문에 하락을 해도 특별하게 항변할 방법이 없어요.
1: 예.
2: 그리고 TSMC, ASML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지만 그때 7월 달에도 그들 실적이 좋아도 전혀 주가에 반응이 안 됐습니다.
1: 예.
2: 왜냐하면 그 당시에만 해도 수요처들이 결국 투자를 더 할 수 있냐에 대한 공급증이 컸기 때문에.
1: 그랬죠.
2: 근데 수요처들도 실적 발표가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1: 예.
2: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이달 말까지의 침묵 기간을 좀 잘 활용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해서 상신 메모리 주가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상신 메모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6F 스퀘어에서 4F 스퀘어, 이건 옛날에도 이제 우리가 계속 고민했던 기술들인데요.
1: 예.
2: 어쨌든 상신 메모리도 그걸 했다고 하면 본인은 올라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본인도 빠졌으니까 이거는 수급으로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키옥시아는 사실 랜드 플래시 만드는 회사고
1: 네.
2: DRAM 회사가 아닌데 13% 빠졌습니다.
1: 아이고.
2: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냥 메모리 그리고 반도체 전체적으로 약간은 좀 전체적인 수급 공백기와 그다음에 보도 자료 자제 기간에
1: 예.
2: 나온 저는 악재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1: 네.
2: 그럼 본질을 봐야 되는데, 저 일단 그 우리가 반도체라는 게 이제 그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우리 ASML의 노광장비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로 선폭을 좁히고 그 좁아진 회로 선폭에 셀이 들어가거든요.
1: 네.
2: 셀이 이제 D램 기준은 비트가 하나가 들어가고 랜드는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근데 이 회로 선폭을 좁히려면 EUV 장비가 있어야죠.
1: 네.
2: EUV 장비가 없는 중국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과거에 엘피다라는 회사가 망하기 전에 이제 4F 스퀘어 얘기가 있었어요.
1: 네.
2: 4F 스퀘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셀 사이즈를 줄이는 겁니다.
1: 네.
2: 그러면 회로 선폭이 똑같아도 셀 사이즈가 줄으니까 두 개 정도 더 넣을 수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더 높일 수 있는 EUV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1: 네.
2: 그게 아직도 지금 양산을 하려면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 삼성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가 있어야 이걸 만들 수 있거든요.
1: 네.
2: 장비 회사들의 스케줄이 2028년 양산이에요.
1: 아.
2: 그러면 장비도 없이 2026년에 양산한다? 그런 검증이 필요한 거고
1: 네.
2: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공정이 크게 변화할 때는 반드시 MI 장비 있습니다.
1: 메트로로지라고
2: 뭐 예. 해서 계측하고 인스펙션하는 MI 장비는 글로벌하게 미국의 KLA가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거든요.
1: 예.
2: 그 회사가 그 4F 스퀘어 관련해서 장비가 중국에 수출된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그거 좀 잘하는 회사가 노바 리미티드라는 회사도 중국에 나간 대량으로 장비가 나가야 됩니다. MI 장비가 먼저 나가서 대량으로 이 기술의 변화를 제대로 구현하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1: 네.
2: 검증하는 장비가 안 나갔다는 거는 그러면 상신 메모리가 그걸 만들었다면 그럼 중국 로컬 기업이 만들어서 공급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1: 예.
2: MI 장비를. 근데 사실 중국 로컬 기업이 한 장비를 검증을 통과한 거를 글로벌 기업들이 쓰기 쉽진 않겠죠.
1: 예, 예.
2: 그래서 저는 뭐 서버 DDR이야 우리 기업들이야 만든 지도 오래됐고
1: 네.
2: 장신 메모리도 언제까지 뭐 PC하고 모바일만 만들 수는 없으니
1: 네.
2: 서버 DRAM으로 진출하는 건 맞는데
1: 네.
2: 다만 이제 그 글로벌 규격을 통과하려면 그런 MI 장비나 이런 게 검증된 회사 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1: 네.
2: 뭐 특히 KLA나 이런 쪽이 4F 스퀘어 아직 장비 그게 안 나왔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걸 통과를 해서 안 했다면 그냥 스스로 했다는 건데
1: 네.
2: 근데 이제 우리가 D램이라는 제품은 반드시 이제 연산칩 회사에 또 퀄리피케이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인텔이든 AMD든 엔비디아든 이런 기업들의 CPU 제품에 이 D램이 실제로 잘 매칭이 되는지를

0: 컬러피케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상식 메모리 제품을 우리 미국 CPU 회사들이 코를 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아.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가 큼직한 기업들만 보면 미국이 전 세계 그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 기준으로 80%입니다. 미국 네. 기업이. 미국 기업이 또 쓰기는 힘든 거고요.
1: 그렇겠죠.
0: 그다음에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의 한 60%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사실 여러 조건을 다 통과해도 만약 그 침이 하이퍼스케일가 되더라도 그건 아마 하웨이의 가속기에 정동에나 붙는 정도. 그리고 그 검증도 중국 로컬 계측 장비로 아마 MI 장비를 통과를 해서 이제 하는 정도면 저희가 아무리 레이더를 추적해도 추적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그런데 예. 글로벌 기업들의 MI 장비가 상식 메모리에 하이퍼스케일용으로 그 납품했다는 흔적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제는 좀 약간 우리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그다음에 조금 옛날 뭐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그 엘피다의 사카모토 CEO가 있었어요.
1: 예.
0: 그분이 이제 시노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협회에 만들어요.
1: 네.
0: 네. 엘피다가 마지막까지 시도했던 게 파산하기 전까지 만들었던 게 4F스케어였는데 그 허페이가 상식 메모리랑 지역이 똑같은 지역이잖아요.
1: 네.
0: 아니성 허페이.
1: 네.
0: 그래서 엘피다의 그 멤버들이 CXMT에 영향을 줬다는 소문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계속 강조했던 게 4F스케어였어요.
1: 네.
0: 그게 2009년이거든요. 지금 2026년이죠.
1: 그렇네요.
0: 1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진척이 없었는데
1: 아.
0: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뭐 끝까지 저희가 이제 여러 각도로 데이터를 검증해봐도 그냥 뭐 그들만의 그 표준으로 통과하고 자기들끼리 양산한다 이 정도지 국제 예. 표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걸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지금 우리나라 두 반도체 회사의 주가가 좀 떨어진 건 수급 문제인 것 같다.
0: 네.
1: 그런데 악재로 하나 꼽히고 있었던 중국 메모리 반도체, 그 반도체 업체들의 기술력. 이거는 우려의 수준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다.
0: 글로벌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1: 예.
0: 그래서 반도체가 기술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DUV를 쓰고 EUV를 쓰고 하이 NA를 쓰고 이렇게 노광 패턴이 변할 때도 있고.
1: 네.
0: 그 다음에 이렇게 스퀘어가 변할 때 AF 스퀘어, 6F 스퀘어 이렇게 변할 때도 당연히 장비도 바뀌지만
1: 예.
0: 패턴이랑 그 다음에 전체 셀에 간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그 검사를 해야 돼요.
1: 예.
0: 검사하고 계측을 하고 그 통과한 제품만 양산이 들어가는데 계측하고 검사하는 장비가 안 들어갔는데
1: 그렇죠.
0: 그 양산한다는 거는 그냥 예. 그 샘플 정도는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양산한다는 거는 저는 좀 약간 좀 과장된 표현 아닌가
1: 네.
0: 봐집니다.
1: 그렇다면 이 반도체 회사에 빠져나갔던 수급은
0: 예.
1: 우리 그 노 대표님 같은 분들의 전문적인 어떤 리서치 보고서들이 다시 나오면
0: 예.
1: 그러면 그걸 보고 금방 다시 돌아오는 건지
0: 예.
1: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이제
0: 예.
1: 앞으로 어떤 계기로 다시 반등할 것인가 아마 이
0: 예.
1: 청취자분들은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사실은 되게 복잡한 내용이고 제가
1: 예.
0: 오늘 한번 그 주가 성과를 보니까 삼성하이닉스가 최근에 많이 고통을 줬죠. 7월 달도 고통을 줬고 특히 어제는 상당히 좀 많이 힘들게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근데 연초 대비해서는 하이닉스가 144% 올랐더라고요.
1: 엄청 오르겠죠. 연초에 네.
0: 그리고
1: 비해서.
0: 삼성전자도 여전히 94% 올랐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 오랫동안 보유했던 여긴 투자 입장에서는 또 연말이 다가오니까 차익 실현의 요구는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하게 금리가 오르는데 위험 자산을 좀 줄이려는 그 내부
1: 네.
0: 방침이 있을 겁니다.
1: 네.
0: 근데 선진시장보다는 그럴 때 보통 신흥시장을 먼저 줄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수급적인 그런 계속 매도는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번 이제 이달 말에 학정 실적 발표할 때 좀 더 구체적인 뭐 주저하는 정책이나
1: 네.
0: 왜냐하면 수급은 수급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변화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달 말이 되면 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단 하나의 오점이 있어도 주가 빠집니다.
1: 예.
0: 왜냐하면 연초 대비 많이 조정받았지만 여전히 144% 올랐고요.
1: 그렇죠.
0: 삼성전자는 94% 올랐습니다.
1: 예.
0: 그래서 여전히 뭔가 팔고 싶은 건수를 찾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이제 이거 괜찮다는 거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7월 말에도 보면 아마존의 이제 학정 실적이 나오고 나서부터 주가가 다 올라요.
1: 예.
0: 그러니까 삼성전자, TSMC 기업들이 막 우리 정말 너무 좋다. 공급자들 AI 오랫동안 좋을 것 같다고 해도 시장은 안 믿었어요.
1: 예.
0: 근데 마지막에 구글이 괜찮다. 아마존이 괜찮다. 비록 잉여금보다 마이너스가 났지만
1: 네.
0: 우리는 이거 금방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우리가 데이터 센터 지으면 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선수금 받고 있다. 그 얘기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객처들이
1: 네.
0: 괜찮다. 그 얘기할 때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게 왜 나오는 문제인가 하면
1: 네.
0: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최근에 나냐테크라고 되게 작은 기업 대만 D램만 만들었는데
1: 예.
0: 영업이익률 80% 나왔고 그다음에 D램 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 60% 올랐어요.
1: 예.
0: 즉 아무도 플레이

0: 잘하는 쪽은 더 좋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생산 능력이 좀 확충이 돼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 고마진 구조 하에서는 계속해서 뭐 물론 뭐 엄청난 실적이 더 나오고, 엔비디아를 예를 들면 계속 뭐 올해도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매출액이 전년 대비 95% 증가하거든요.
1: 야.
0: 근데 주가는 천천히 갔습니다.
1: 예.
0: 그리고 신고가를 갔지만 마지막에 트리거는 자사주 소각이었습니다. 예. 1500불.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업들도 좀 비슷한 패턴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이 나오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27년도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다 올라갔어요.
1: 네.
0: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계속 좋은 실적이 나오니까 앞으로 나올 실적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저점은 올라갔지만 마지막 트리거는 그 주주환원 정책이었거든요. 똑같이 저는 우리 기업들도 뭐 올해 내내 또 상반기 주가가 또 상당히 다른 반도체 대비해서도 좋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좋은 실적이 나와서 내년도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면 주가의 그 하단은 튼튼해지는 거죠.
1: 네.
0: 실적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은 무작정 팔 수는 없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여기에 이제 정말 더 좋은 트리거는 이제 정말 이 실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그런 것들, 다양한 해법들을 통해서 결국 주주환원의 의미는 그겁니다. 당장 번 돈을 주는 것도 있지만 나 업황 자신 있어. 나 몇 년간 업황 자신 있다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부터는 상반기에 가졌던 주가 상승폭은 좀 기대하면 안 될 것 같고
1: 예.
0: 좀 느리지만 또 어떨 때는 어제 같은 일들이 자꾸 나올 수도 있지만,
1: 예. 네,
0: 그래서 그 배경은 메모리 마진이 너무 높고 두 번째는 여기서 TSMC는 신고가인데 천천히 갔어요. TSMC는.
1: 네.
0: 근데 TSMC는 흔들리지 않아. 왜? 데이터 센터 가속기에 거의 대부분을 혼자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가속기든 구글의 GPU든 아마존의 트레니엄이든 AMD의 가속기든 TSMC 혼자 다 만들기 때문에
1: 예.
0: 거기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근데 이 메모리라는 거는 가점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중국이 조금만 얘기를 해도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1: 예.
0: 80% 마진이 나빠질 수 있겠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 계속 매도는 나올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 그거는 시간이 답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의 답에는 이 사이클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패턴과 완전히 달라.
1: 네.
0: 그거 느끼려면 시간밖에 없죠.
1: 그래서
0: 그 와중에는 계속해서 실적 전망치가 올라갈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 비중을 계속 높이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HBM4가 나오면 전체 D램의 한 3, 40% 될 건데 HBM4 가격은 3보다 2배 오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은 떨어지죠. 왜냐하면 HBM은 수율이 나쁘기 때문에.
1: 네.
0: 그렇지만 더 막강한 영업이익이 나와서 이익 전망치가 27년도 올라가고 28년도 올라가면 저점은 올라갈 거예요.
1: 네.
0: 뭐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7월달 저점까지는 안 갔잖아요.
1: 그렇죠.
0: 예, 삼성전자는 그때 18만 얼마 찍었는데
1: 예.
0: 그래도 23만에서 마무리한 거는 실적은 정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번 합정 실적 나오면 아마 삼성하이닉스 내년도 전망치 다 올라갈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점점점 밸류에이션은 더 떨어지고 근데 떨어지는 밸류에이션의 더 큰 트리거는 그걸 통해서 좀 의미 있는 주주하는 정책이 계속해서 지금도 의미는 있지만
1: 네.
0: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 그리고 좀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소통을 한다면 뭐 좀 상반기에 주가 상승폭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1: 그렇죠.
0: 아니겠어요.
1: 너무 많이 오른 것도
0: 그래서
1: 사실이고.
0: 요즘은 네버지 상품도 사례도 안 사요 아무도.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가 더 많이 오르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눈높이가 상반기에 오른 거. 그리고 이거는 엔비디아도 똑같이 갔던 길이에요.
1: 예.
0: 2023년부터 25년까지 많이 오르고 나니까 올해 내내 쉬다가 결국은 은근슬쩍
1: 시동을 갔어요. 예, 예.
0: 근데 오른 폭은 길이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유사할 것 같고 다만 이제 80% 마진 떨어져야죠.
1: 네.
0: 전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 70% 60% 떨어지고 근데 그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더 나면 돼요. 매출액이 더 커져서 영업이익률 떨어진 걸 흡수하고 그래야지 이 사이클이 조금 더 좀 지금과 같은 지금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1: 네.
0: 저 마진이 지속 가능해? 안 해. 그러면 파는 거예요.
1: 네.
0: 지금 실적 좋고 저평가 이런 거는 그냥 우리 그냥 분석하는 사람들이 얘기인 거고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마진 지속 가능 안 할 거야. 근데 주변에 이제 그래서 후배 펀드 매니저 보고 같은 A라는 운용사인데 너 이 마진 가능하다고 봐. 아니요. 이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파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러면 그걸 계기가 되는 건 뭐냐. 경쟁자가 하나 나타나면
1: 네,
0: 그게
1: 그렇죠.
0: 계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예. 핑계인 거지
1: 네.
0: 위협은 아닌 거예요.
1: 네.
0: 주식을 줄이고 싶은 핑계거리인 거죠.
1: 네.
0: 중국은. 그런 차원에서 결국 HBM 비중이 높아지면 마진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1: 예.
0: 그 대신 매출액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그런 게 훨씬 투자하기에는 심리적으로는 좋을 것 같고
1: 네.
0: 어제보다는 변동성은 그러면 줄어들 거예요.
1: 예.
0: 빠질 수는 있죠. 근데 5% 빠질 때랑 10% 빠진 건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10% 빠지면 정말 뭐가 픽아웃 된 것 같잖아요.
1: 네.
0: 당장 메모리 가격이 오늘부터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메모리도 결국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0: 대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러면 아무리 중국이 추격을 해온다 하더라도 예. 데이터 센터는 국가 기관 시설망이고 미국 정부가 굉장히 엄중 관리하는 시설물인데 예. 아무리 좋은 D램을 개발하던 HBM과 관련된 기술력을 확보하던 미국은 결국 안 살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반영해야 됩니까 주가에?
1: 저희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아까 이제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전체적인 기업의 75% 이상이 미국 기업이고 예.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오라클이든 IBM이든 뭐 메타든 다 그게 75%입니다.
0: 그렇죠.
1: 그게 실제로 숨어있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오클라우드까지 치면 80%가 넘을 거예요. 한 85%가 미국인데 안 쓰겠죠 당연히.
0: 예.
1: 그리고 투자하는 것도 용수하고 전력하고 돈이 있어야 투자니까
0: 네.
1: 지금 한 최소한 60% 가까이가 앞으로는 미국에서 투자가 됩니다.
0: 예.
1: 더 안 쓰겠죠. 미국 기업도 안 쓰겠지만 인 아메리카에는 더 안 쓰겠죠.
0: 예.
1: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는 그거는 당연히 맞는데 시장은 자꾸 의심을 하니까
0: 아.
1: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 공급자 얘기는 이제 안 들으려고 하고
0: 아.
1: 그리고 그래서 이게 카이어트 피리어드 기간이 좀 고통스러운 게
0: 예.
1: 아니 기업이 얘기를 해야지 저희같이 내부자다 아니 예부자가 얘기하는 거는 잘 신뢰를 안 하거든요.
0: 예.
1: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한 기업만 얘기하면 잘 안 믿어요.
0: 네.
1: 모든 기업들 주요처 공급처가 다 괜찮다고 해야지 그때 부터 가더라고요.
0: 예.
1: 그러니까 지난 7월 말을 우리가 복귀해 보면 왜 7월 말부터 주가가 갔을까? 수요처 공급처가 다 괜찮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0: 아,
1: 가더라고요.
0: 그래서
1: 지금 조금 며칠 더 남았는데 좀 이번 주에 TSMC ASML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0: 네.
1: 저는 V자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내러티브는 어느 정도 시장에 또 반영이 돼서 앞서
1: 예.
0: 말씀 주신 것처럼 연초 대비 여기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런데 최근 업계에서 들리는 얘기들은 뭐 AMD 리사소 같은 경우 이제 에이전트 때문에 CPU뿐만 아니라 범용 D램이 너무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런 새로운 내러티브들이 이제 형성돼가고 있잖아요.
1: 네, 예, 맞습니다.
0: 이런 거는 그러면 또다시 올 상반기처럼 이 반도체 관련 주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반영된다고 봅니다.
0: 예.
1: 9월 달에도 똑같았던 게
0: 예.
1: 일단은 그 오픈 AI AGI라는 우리 저기 오픈 AI가
0: 예.
1: 어쨌든 그 우리 AGI가 나왔고
0: 예.
1: 그다음에 메타의 뮤즈 스파크가 나왔던 퍼스널 우리 에이전트 AI가 나왔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픈 AI 아스트라와
0: 네.
1: 그다음에 메타의 뮤즈 스파크가 나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엔터프라이즈 AI는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AI는 아스트라를 통해서 AGI로 간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로 간다는 거고
0: 네.
1: 그다음에 메타의 뮤즈 스파크가 나와서 이건 퍼스널 에이전트 AI가 된다. 즉 에이전트 AI가 엔터프라이즈와 퍼스널이 동시에 가면서 그다음에 AI의 레벨은 인간을 능가하는 인간의 그 육박하는 AGI가 됐다고 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갔어요. 그때.
0: 예.
1: 똑같이 이제 지금 에이전트 AI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저는 아마 이번 뭐 10월달 실적 시즌이 끝나고 11월에 또 새로운 프론티어 모델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0: 예.
1: 그리고 당연히 메타 때문에 우리 기존의 LLM 회사들도 퍼스널 제품들을 많이 내고 개인들한테 뭐 예약 대신 해주고 금융상품 더 좋은 상품 찾아서 계좌 옮겨주고 얼마나 편합니까?
0: 네.
1: 그런 거는 많이 활용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또 프론티어 모델이 나올 때 아마 11월에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0: 네.
1: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그런 모델들이 나오면 이 시장은 더 커지는구나. 왜냐하면 작년에 삼성전자가 D램 시장 점유율을 1등을 탈환하는 때가 작년 4분기에요. 1, 2, 3분기는 하이닉스가 1등이었어요.
0: 예.
1: 왜냐하면 HBM에 있어서 워낙 그게 시장 규모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4분기에 삼성이 그걸 탈환한 배경은 에이전틱 AI 때문인데
0: 네.
1: 에이전틱 AI는 일반적인 그 생성 AI보다 CPU 숫자가 4배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40기가와트인데 데이터 센터가 기가와트당 3천만 개의 CPU가 필요했다면 생성 AI는 에이전틱 AI 때는 1억 2천만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에이전트 AI가 이제는 퍼스널도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더 많은 CPU 수요가 늘기 때문에 우리 리사주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베라 C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TSMC한테 엔비디아가 준 오더만 200억 불이에요.
0: 야.
1: 그래서 그거는 이미 그 ARM의 IR 자료에 정확하게
0: 예.
1: 나와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CPU의 전성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CPU와 D램은 같이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0: 예.
1: 그리고 새로운 아까 제가 뭐 장신 메모리 말씀드렸지만 장신 메모리의 그 D램도 반드시 CPU 회사의 퀄리피케이션을 안 받으면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0: 그렇겠죠.
1: 그래서 CPU와 D램은 그만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CPU 숫자가 4배 증가하는 게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 이제 퍼스널과 관련된 쪽도 결국 데이터 센터 증설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0: 네.
1: 트래픽이 증가하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사실은 뭐 CPU의 그 날개와 그거는 D램의 날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리사수가 이번에 새로운 서버 CPU에는 소켓을 쓴다고 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LPD램을 쓴다는 거고 LPD램이 원래 모바일에 들어갈 때보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때는 내구성의 이슈가 있습니다. 데이터
0: 예.
1: 센터는 되게 덥잖아요. 뜨겁잖아요.
0: 네.
1: 그래서 훨씬 더 가격이 모바일 제품보다 비싼데 근데 엔비디아만 소켓을 드라이브

0: 때랑 AMD까지 같이 가셔야 한다는 거는 소케임 자체가 이제 상당히 큰 파이가 되는 거고, 서버 딜은 물론 교체하는 제품이지만 가격 프리미엄이 있고, 두 번째는 소케임의 장점은 이 가속기 회사가 직접 구매한다는 겁니다.
1: 네.
0: 즉 우리가 서버 DRAM을 만들어도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랑 장기 계약을 하지만 우리가 직접 만나서 해야 돼요. 아마존, 구글 만나서 마이크로소프트 만나서 계약해야 되는데 HBM하고 소켓은 우리가 엔비디아, AMD랑 계약하면 돼요.
1: 아.
0: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에
1: 예, 예.
0: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 협상량이랑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고객의 안정성은 더 높아진다.
1: 네.
0: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수요는 분명히 더 있을 것 같고, 뭐 그 수요처들이 돈 벌어서 돈을 댈 수 있을지,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이건 일단 차지하더라도요.
0: 네.
1: 그러면 지금 우리 반도체 업계 입장에선 마치 90년대에 있었던 반도체 기업들 간의 치킨 게임.
0: 네.
1: 누가 더 증설 많이 해서, 야, 너 함부로 덤비지 마. 나 이미 설비 투자 다 해놨고, 너까지 하면 우리 다 망하는 거야 하면서 캐파 늘리고 시장 더 점유해서 더 가격 싸게 만들어서 한 겹씩 한 겹씩 도체되게 만드는 그런 걸 이제 중국과도 시작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용인이나 호남 이런 데 산업단지 조성하는 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0: 일단 용인은 내년부터 이제 다이닉스가 1기가 돌아가죠. 램프업이 돼서 그때부터 웨이퍼 아웃풋까지 됩니다. 웨이퍼 인풋은 이제 웨이퍼를 넣어서 칩이 나오는 걸 웨이퍼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1: 네.
0: 내년 상반기 내에 웨이퍼 아웃풋까지 되니까 하이닉스의 전체 고객의 출하량에 내년부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빨리 램프업이 되는 거고 용인에 이미 시작을 했고 그래서 반도체 1기가 돌아갔다면 이미 인프라도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전력이든 용수든 다 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열심히 지켜야 되고요.
1: 예.
0: 그리고 2기, 3기, 4기까지 갈 것 같고요.
1: 예.
0: 그다음에 삼성은 이제 평택이 이제 뭐 내년에는 P5 다섯 번째 공장에 이제 장비들이 좀 들어갈 겁니다.
1: 예.
0: 그리고 P6 같은 경우에는 뭐 2030년 되면 이제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은 2030년부터는 이제 평택에서 더 이상 지을 부지가 없어요.
1: 아.
0: 그래서 아마 지금 남사면, 용인군 남사면이 원래 바운드리나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 뭐 바운드리보다 메모리가 급하니까 아마 그쪽을 좀 활용할 거고 똑같이 호남 쪽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좀 접근할 것 같고요.
1: 예.
0: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 뉴욕지에 짓고 있는 거 그다음에 저기 아이다호에 짓고 있는 거 해서 지금 아이다호는 1기, 2기 이렇게 두 개 팹이고 뉴욕주에 짓고 있는 거 다 HBM 팹이거든요.
1: 네.
0: 중국 기업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신 메모리 YMTC 우한에 세 번째 팹을 짓고 있고 장신 메모리는 허페이에 또 새로운 팹을 하나 짓고 있고요. 지방정부 도움을 받았고 그다음에 상하이에 HBM 팹을 짓습니다.
1: 네.
0: 짓는 건 맞는데 다만 이제 중국은 제가 글로벌 장비 회사들을 다 조사해봤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ASML, TEL, 램리서치, KLA 얘들은 지역별 매출을 공개를 합니다.
1: 예.
0: 중국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양사 모두, 4개사 모두 중국 수출이 엄청 줄었어요.
1: 네.
0: 이유는 그러니까 어디가 늘었냐를 보니까 다 한국하고 대만이 늘었더라고요.
1: 네.
0: 미국도 늘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장신 메모리 YMTC한테까지 장비가 가기에는 그들도 버티내기 심해요. 장비 회사들도 ASML이 지금 분기에 EUV 장비를 16대밖에 못 파는데 그냥 부품이 없어서 못 만들어요.
1: 예.
0: 결국 이거를 이제 얼마만큼 빨리 이제 증설을 하느냐. 내년 목표가 이제 연간 84대거든요.
1: 네.
0: 16대보다는 좀 더 만드는 거죠. 분기에 16대면 1년에 많이 만들어봤자 70몇 대밖에 못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품회사 증설, 장비회사 증설 이게 같이 가도 지금은 TSMC랑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줄기에도 좀 빠듯하다.
1: 빠듯하다.
0: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짓고 있는 큼직한 팹이 10개 있거든요.
1: 네.
0: 중국 기업들한테까지 사실 의미 있게 장비가 딜리버리 되기에는 현재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고 장비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중국 위협적입니다. 절대 저는 중국 기업들의 도전을 그리고 그들의 기술 성과를 저는 폄하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그들의 투자는 유효합니다. 설비 투자. 건물 짓고 인프라 장비. 근데 이 반도체는 결국 인프라만 있으면 안 되고
1: 장비가.
0: 웨이퍼를 가공하는 전공정 장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구하는 게 향후 5년간은 만만치는 않을 거다.
1: 아.
0: 증설을 하더라도 그래서 치킨 게임을 당장 하려면 얘들이 증설해야지. 치킨 게임 하는데 증설이 생각보다 순탄치는 않을 것 같아요.
1: 예.
0: 치킨 게임은 뭐 예전에 저도 치킨 게임 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보시면 뭐 대만 기업들 많이 파산했고 프로모스 파워칩 파산했고 독일의 키몬다의 일펀의 에피다 다 망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결국 이제 그때 이미 상당 부분 이제 정화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중국 기업들이 하고의 경쟁은 좀 중국은 좀 만만치 않은 게 정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민간과의 싸움이라면 저희가 치킨 게임이 좀 많은 의미가 있는데
1: 예.
0: 정부 지원을 받을 때는 상당히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1: 그렇겠죠.
0: 그리고 우리가

0: 또 중국 기업 시장에다 또 물건을 팔아야 되죠.
1: 그렇네요.
0: 이게 두 가지 컨플릭이 있는 거죠. 정부 예. 지원을 받으니까 공정 경쟁이 안 되고 예. 두 번째는 중국에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걔를 죽였으면 되게 반대 심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요. 반발 예. 심리가 많이 생기기 예.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중국과의 그 경쟁은 치킨 게임보다는 어떻게 보면
1: 상생을
0: 보호 무역이랑 우리 미국이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1: 네.
0: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이 일부 기업들이 이제 특허를 좀 잘 안 지킨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정 경쟁으로 오히려 가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세미콘 리서치 랩의 노근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조강기.

0: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살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6: 남은 시간 5분. 안동한우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7: 기가 막힙니다.
8: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6: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9: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공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건이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 1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한동훈 의원의 처남인 진모 전 검사의 성비위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임 청장의 주장에 대해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진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묵살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에 이어서 사료 원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주요 제분업체 6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 6개 업체가 지난 2017년부터 약 8년 반 동안 밀가루 부산물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관은 최대 2,100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법인과 임직원 고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짧은 중증장애인에게 노령연금을 비장애인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중증장애인에게 조건부로 연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광산근로자 등 특수직종에 적용되는 조기수급 특례와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장애인연금과의 중복지급 논란 등을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 진출 30주년을 맞아 기존 첸나이 1, 2 공장에 이어 푸네 지역에 세 번째 공장을 짓고 새로운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8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와 대구가 23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로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한글날이죠. 올해는 특히 훈민정음 반포 580돌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인 해입니다. 한글을 보급하고 연구하는 일을 장려하기 위해 정한 날이 한글날인 만큼 한글날의 처음 이름도 궁금한데요. 1926년 기념식을 처음으로 치르는 자리에서 정해진 원래 이름은 가갸날이었습니다. 한글을 달리 이르는 말로 가갸글도 있죠.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언젠가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어보자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엘튼 존이 스튜디오에서 피아노를 만지다가 제목 부분의 멜로디가 떠올라 후루룩 만들어버렸다는 이 노래. 그때 키키디가 이 곡을 듀엣으로 만들고 싶다면 둘이서 반반씩 불러보자고 해서 최종적으로 1976년에 나온 이 노래가 완성됐다고 하네요.

영국의 가수 엘튼 존과 키키디는 모타운 듀엣곡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빈 게이와 타미 테르리 부른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같은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0: 10월 14일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엘튼 존, 키키디의 Don't Go Breaking My Heart였습니다. 석기현님 신청곡이었어요. 왜 앞서서 이 노래가 이 엘튼 존하고 키키디가 뭐 마빈 게이와 타미 테렐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이런 노래의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곡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이렇게 완성된 음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Ain't No Mountain High Enough하고 장르는 조금 다른데 분위기는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죠. 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엘튼 존이 되게 클래시컬한 대곡도 썼었고 아주 멜로디가 아름다운 발라드에서도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피아노 락을 진짜로 뭐 스튜디오에서나 무대에서나 아주 멋지게 보여준 그런 락커이기도 하잖아요. 되게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스타일을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었는데 약간 쉬어가는 것 같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음악도 너무 잘 썼죠. 지금 들어도 되게 세련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전 들으면서 아 진짜 천재 작곡가는 천재 작곡가인가 보다 이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사실 항상 인생이 무거울 수만은 없고 항상 진지할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진지하고 무겁고 깊이 있는 시간만큼이나 좀 가볍고 편안하고 즐겁게 뛰어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법인데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푹 놓으시고 가볍고 즐겁게 그렇게 좋은 음악들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문자 미니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또 그 외의 시간에 골든디스크 생각날 때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좀 글을 길게 남기고 싶다. 그럴 때에도 홈페이지가 좀 편하실 거예요. 사용하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이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4: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5: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4: 어디?
5: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4: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6: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8: 기가 막힙니다.
0: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7: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9: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신예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우먼 인 러브였습니다. 2193님 신청곡이었어요. 6399님,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취업해서 이제 나흘째 근무인데 첫 야간 근무입니다. 종종 놀러 올게요 하셨는데요. 어떻게 새로운 일에는 좀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제 야간 근무도 처음이시다 보니 이게 또 사람의 생체 리듬이 바뀌잖아요. 일을 할 때 집중을 해야 되고 내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 하고는 다른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게 또 야간으로 넘어오니까 아마 이번 주는 조금 적응하시느라 몸도 좀 피곤하실 것 같고 마음도 애를 좀 많이 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적응하는 시간이 있어야 이제 이게 온전히 내 일상으로 딱 스며드는 그런 순간이 또 오는 거겠죠. 6399님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하실 때마다 골든디스크 함께 하시면서 피로 조금씩 풀어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서미인님, 스트라토바리우스의 Forever 신청합니다. 드라마 첫사랑 삽입곡이었죠.

하셨는데요. 확실히 가을이 되니까 이 노래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이 노래는 좀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느낌이기는 해요, 분위기가. 현악기가 쫙 멋있게 나오고, 그리고 약간 비장한 그런 분위기의 멜로디가 쫙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그 과거의 또 추억,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 첫사랑 같은 그 시절의 추억을 또 생각나게 하는 음악이어서 그런지, 요즘 같은 날씨, 요즘 같은 시기에 좀 자주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준비해두고 있고요. 이권삼님, Lover, Please Stay. Nothing But Thieves의 음악 신청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이 생각나서 오랜만에 청해요 하셨는데요. 이 노래도 Forever랑 조금 느낌이 비슷해요. 좀 비장하고 쓸쓸하고 깊이 가라앉는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역시 가을, 겨울 이 시즌에 굉장히 좀 어울리는 음악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름에 한창 폭염이고 이럴 때 생각보다 락 음악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좀 밝은 댄스 음악, 유로 댄스 같은 음악들도 종종 제가 이렇게 깊은 밤에는 안 어울리지만 이 계절엔 어울린다 해가지고 많이 선곡에 섞었었는데 확실히 음악이라는 게이 분위기, 계절, 온도,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타죠. 자, 가을에 어울리는 음악들입니다. 서미희님이 신청해주신 스트라토베리우스의 Forever. 그리고 이권삼님의 신청곡 Nothing But Thieves의 Lover, Please Stay. 깊은 감성의 수혈이 필요한 이 시간에 한번 귀를 열고 들어보시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81년생 미국의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1998년의 데뷔곡 Baby One More Time으로 전 세계 차트에서 1위 줄 세우기를 하면서 세계 말에 본격적인 아이돌의 시대를 열었죠. 그리고 뭐 Oops I Did It Again이나 톡식처럼 이어지는 모든 노래들이 매번 화제였기 때문에 그냥 그때 90년대 말 2000년대 초는 미국 음악계의 아이콘이 바로 브리트니 스피어스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브리트니 스피어스 정규 앨범은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네, 2016년까지 9장의 정규 앨범 발표했었고요. 그 이후로 싱글 활동을 조금 하기는 했었는데 최근에 브리트니 스피어스한테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식도 전해드릴 겸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다루게 됐는데요. 그 I'm a Slave for You가 있었던 3집 앨범 있잖아요. 브리트니. 올해가 발매 25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앨범의 25주년 기념 앨범이 11월 달에 나올 예정인데요. 그 안에 새로운 싱글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지금 작업한 새 싱글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작업했지만 앨범에 들어가지 못했던 노래를 선공개를 했어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스티비 원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Isn't She Lovely가 있었던 Songs in the Key of Life라는 그 앨범이 올해 이제 50주년을 맞아가지고 그때 작업했지만 앨범에 못 들어간 노래를 4공개 정도 공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겁니다.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그 3집 앨범 당시에 작업을 했지만 그때 앨범에 들어가지 못했던 노래를 이번에 공개한 거예요. 그 노래가 She'll Never Be라는 곡인데 여러 명의 작곡가가 공동 작곡을 했지만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리고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지금 3년 만에 발표하는 신곡인데 그게 바로 이제 25년 전의 목소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브리트니 스피어스 전성기 때의 느낌을 진짜 이 노래에서 확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참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데뷔곡 Baby One More Time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3집 앨범 미발표곡 She'll Never Be Me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 해서 들은 노래 브리티니 스피어스의 데뷔곡 Baby One More Time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3집 앨범 25주년 기념 에디션에서 새롭게 발표된 음악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작업했었던 쉴

Never Be Me였어요. 음악을 듣고 보니 여기에 이제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참여했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불렀어도 그 시절 저스틴 팀버레이크 느낌도 좀 있죠. 예.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버전도 좋지만 저스틴 팀버레이크 버전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 생각도 좀 드는 노래였습니다. 4416님. 제가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니까 대략 3, 40년 전인 것 같은데 어떤 드라마였는지는 기억은 잘안 나지만 그때 삽입된 노래 중에 특유의 목소리와 기존 노래들과 다른 느낌이어서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던 음악이 있습니다. 앙리고 마샤스의 녹슨 총. 당시에는 의미도 몰랐는데 전쟁, 폐허, 평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가끔 찾아 듣긴 했는데 음질도 안 좋고 여기 라디오에서 듣고 싶네요 하셨는데요. 녹슨 총. 저도 이 제목으로 더잘 알고 있는 음악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실 때 원곡의 제목보다는 그 녹슨 총이라는 번안된 제목으로 더 많이 신청해 주시는 곡인데요. 네. 원제는 르피지 후이의 녹슨 총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가사가요. 총이 녹슬었다는 건그 총을 쓸 일이 없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 말은 곧 전쟁이 없고 평화가 길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가 사랑보다 전쟁을 더 좋아하겠냐, 녹슨 총보다 멋진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전에 관한 음악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음악이 2026년에도 필요할 거라고 우리 4416님이 어렸을 때, 한 3, 40년 전에 과연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생각한 미래에는 정말 평화가 있고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상향으로 꿈꾸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총이 녹슬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참 마음이 아프죠. 신청해주신 앙리꼬 마셔스의 르퓨지 후이의 녹슨 총. 이 노래와 함께 4805님이 신청해주신 Manfred Mann's Earth Band의 Questions까지 두곡 이어서 들을게요.

0: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1: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2: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3: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안전한 오늘부터 스타!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웨스트라이프, Swear It Again이었습니다. 김지성님 신청곡이었어요.

수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예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현호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하트의 Never. 오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예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여기는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좋아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1: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0: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요 나인틴와인틴와. 여기는 가요 나인틴와인틴와.

0: 하나증권 플리.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4시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남은 시간 5분. 안동한우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4: 기가 막힙니다.
5: 202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6: 여기는 가요 1999.

상품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모두 다 쓸어버리는 일은 싹쓸이라고 합니다. 쓸어버리다는 부정적인 것을 모조리 없애다라는 뜻인데요. 싹쓸이의 표기를 틀릴 때가 있습니다. 소리나는 대로 쓰리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싹쓸이처럼 표기해야 바른 우리말입니다. 소리나는 대로 적어서 자주 틀리는 우리말 중에 굳이도 있죠. 디귿받침의 굳다에 이가 결합한 말은 굳이로 발음되지만 표기는 굳이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윤검사 논란을 둘러싸고 여권대구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야는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전격 발탁했습니다. 경제관료 출신의 기용에 민생과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0: 인천 걸동 흉기난동 피의자가 자신의 불만에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도 했는데 경찰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6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 성과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투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10월 15일 목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0: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0: 후보자 지명 36일 만에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선 청장 자질이나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보다 신윤 검사 여부가 또다시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1: 김 후보자는 이를 의식한 듯 검찰개혁은 정치검사 때문이었다면서 피고인 윤석열을 정치검사 1호로 지목했지만 일부 여권 의원들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2: 선거검증을 예고했던 여당 의원들의 시작부터 김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우선 지난 2020년 한동훈 독직폭행 사건 때 수사검사를 기소한 결정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3: 불과 몇 개 전 사건인데 결재 사실 자체를 기억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4: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도 꺼내들었습니다. 당시 수사 의지를 내보인 공직자들이 오히려 기소되는 과정에 김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건데 김 후보자는 기소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5: 마음속으로만 반대하는 분이 반대입니까? 마음속으로만 반대한 건 아닙니다.
3: 비겁하고 뿌리에 눈 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 반면 친명계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재기 수사를 지시했다가 좌천된 이력 등을 거론하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6: 광주 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잖아요.
7: 네, 그렇습니다.
6: 이 정도면 반윤 아니에요?
8: 저는 왜 이 딱지가 붙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진데요.
2: 김 후보자도 친윤검사 의혹을 떨쳐내는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9: 정치검사 1호를 뽑는다면 누굴 뽑겠습니까?
4: 윤석열 전 총장이 예. 그 안 좋은 영향 끼친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9: 거기 한동훈 의원님도 들어가겠네요.
4: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국민의힘은 여권이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꼬집었고 김 후보자를 향해선 검수완박과 보안수사권 문제 등에서 소신이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0: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는 소신이 있다라기보다는 기회주의다 하는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2: 김 후보자는 표적, 먼지떨이식 수사 등 검찰의 관행과 결별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수청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개입을 막는 내부 지침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0: 현 정부 이기세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탁됐습니다. 그동안 예상 후보에 없던 깜짝 인물인데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11: 예고된 인사 발표 시각 춘추관 브리핑룸에 나타난 강훈식 실장. 강 실장과 함께 등장한 후임 비서실장은 정치권의 예상과 하마평 밖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현역 의원도 경륜이 풍부한 중량급 정치인도 아닌 57세의 임광현 국세청장이 나타난 겁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11: 경제관료 출신인 임 신임 비서실장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을 지냈습니다. 강 실장의 사의 표명 이후 23일 동안 숙고를 거듭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1기 내각에서 성과를 입증한 임 청장을 전격 승진 발탁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온 인사라며 민생개혁에서의 성과를 기대했습니다.
12: 민생회복과 사회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11: 긴장된 표정의 임 신임 비서실장 역시 민생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3: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합니다.
11: 499일간의 임무를 마친 강훈식 실장은 기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가져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 실장을 향해 황무지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 정부의 조기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며 임 실장님도 훈시경만큼 그 이상을 해내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0: 인천 무차별 흉기난동 피의자 최모 씨는 뉴스거리를 만들어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병원과의 갈등으로 불만이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0: 돌변했고 경찰도 사람을 위협한 정황을 찾지 못해 최 씨를 제지하진 않았습니다. 정작 병원과 40분 거리 엉뚱한 상가에서 흉기를 휘두른 건데 형사처벌에 반영할 최종 피해자 수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2층 식당가 7명, 주차장이 있는 3층에서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주머니 속 담뱃갑이 흉기를 막아줬던 한 남성이 집계에 추가됐습니다. 최 씨는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흉기 2개를 손에 묶어 휘두른 점 등을 근거로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1: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재판부는 질타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2: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2022년 4월 강선우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공천관리위원과 공간이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공천 헌금을 두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3: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4: 네. 의원님이. 그렇죠.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2: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는데 어떡하냐며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도움을 구한 겁니다.
3: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4: 한번
2: 이후 김경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에서 실제로 공천받아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공천헌금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 10개월 만에 1심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강 의원을 법정 재구속했습니다. 강 의원이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많은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해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둘의 만남을 주선한 전직 보좌관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전까지 혐의를 부정했던 강 의원은 SNS를 통해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기입니다.
5: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한 기술자를 통해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북한에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조지 W. 부시 연구소는 현지 시간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드론 공장에서 중국 자금과 부품, 북한 노동력을 결합해 연간 수천 기의 이란식 자폭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공장은 모스크바 동쪽 약 900km에 있고 최대 12,000명 규모 인력 상당수는 북한이 보낸 강제 노동력으로 충당된다고 분석했습니다. JB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을 거론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이 확실히 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자신은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이지만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또 한 차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건이 서울중수청에 배당됐습니다. 임은정 청장은 김지용 후보가 대검 감찰 1과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한동훈 의원 처남 진모 전 검사의 성비위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진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묵살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경북 상주 중부고속도로 점촌함장 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양평 쪽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4.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숨졌고 사고 충격에 차량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충북 청주 중부고속도로 오창분기점 인근에서 청주 쪽으로 달리던 승용차 두 대가 부딪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1차로를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차량 운전자인 40대는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전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순찰자를 출동시킨 상태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금천구 독산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와 마을버스가 충돌했습니다. 두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11명이 다쳤고 버스에 타고 있던 30대 등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까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이 대부분 10도 이하로 낮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0: 서울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3: MBC.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올해도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일부 관람객들이 전시실 벽면에 낙서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시실을 소개하는 검은색 벽면에 어느 중학교 누구 다녀감, 하트 모양 이런 낙서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는 건데요. 잘 지워지지도 않아서 결국 12월 휴관일에 맞춰서 전체 도색 작업을 할 거라고 합니다. 박물관 측에서도 단체 관람 예약을 할 때 학습지 필기를 금지하고 예절 교육도 당부하고 있지만 일일이 다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죠. 해외 유명 관광지에도 종종 한글 낙서가 발견돼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가슴속 깊은 울림과 감동을 느껴야 할 장소에서 벽면에 낙서라니 좀 씁쓸합니다. 다 큰 중고등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관람 에티켓에 대해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0월 15일 목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볼게요. 서울 13도, 부산 14도고요. 대구 7도, 대전 8도, 광주 9도, 강릉은 12도, 제주 13도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추위가 이어지겠고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다시 예년 이맘때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 약한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0: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2: 쟤는...

0: 하나증권 B.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중화역 가까이
0: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0: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소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0: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 건설.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6: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7: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8: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입니다.
9: 15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하철 9호선의 급행열차 비율이 늘어나고 주요 정류장만 골라서는 급행버스가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대중교통 급행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급행과 일반 열차가 번갈아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에서 출근 시간대에는 급행 2대 후 일반 1대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요 정류장만서는 급행 버스를 도봉 미아로 150번, 천호대로 370번, 수색성산로 470번, 공항대로 605번 4개 노선을 도입해서 아침 시간대에 3회씩 운행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시는 급행버스 도입으로 이동시간이 약 10% 단축되고 급행 증가로 9호선의 혼잡도가 최대 20%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무실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교사들을 위협했는데요. 담임교사와 교무부장이 이동 수업에 따라가지 않고 교실에서 잠을 자던 학생을 깨웠고 이에 교무실로 따라가 부엌칼로 교무부장을 죽이겠다고 한 겁니다. 현장에 있던 교사 한 명이 즉시 칼을 빼앗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로 인계됐는데요. 해당 학생은 이전에도 과도와 끌 등 교내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온 적이 있으며 피해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아직 학교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운자로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를 맞은 뒤 이상 증세를 호소해 병원을 찾은 사례가 지난 2년간 13,000건이 넘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만 주사를 맞은 뒤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응급실을 찾은 경우는 모두 13,572명이었는데요. 복통을 유발하는 담석증이 5,9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담낭염 1,393명, 췌장염이 1,264명이었습니다. 시력이 떨어지는 당뇨 망막병증도 3,992명이나 보고됐으며 식약처는 최근 시야가 잘리는 허혈성 시신경 병증을 위고비 이상 증상으로 공식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상 증상이 다수 보고된 만큼 전문가 지도하에 신중하게 약물을 처방받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북항이가 머무르고 있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가래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 민폐 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항이로 인해 사람이 몰리는 북항 친수공원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가래침을 뱉는 사례가 나타났는데요. 북항이를 보겠다면서 밤중에 플래시를 터뜨리는 등 불빛을 비추는 사람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수로의 수온이 15도 정도로 뚝 떨어지고

0: 보고 전문가들은 북항이가 겨울을 수로에서 지낼 수는 없다고 조언하는데요. 북항이에게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에게서 보이는 특정 구간만 왔다 갔다 하는 정형 행동까지 나타나면서 당국은 3차 구조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정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그런데 코스피가 6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6천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지금 6천선을 간신히 방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 네.
1: 어제는 출발은 좋았습니다. 네. 전강 후약. 장 초반 2% 넘게 오름세로 출발을 했는데 결국 0.44% 떨어지면서 6,008선에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6일 동안 얼마나 떨어졌느냐. 1,00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0: 네.
1: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불안감, 여기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로 지금 이 매수 주체가 공백인 상황인데요.
0: 예.
1: 어제도 외국인들 1조 3천억 원 넘게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도했고 기관도 1조 원가량 매도했습니다.
0: 예.
1: 지금 이 배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바로 창신 메모리라는 이 글로벌 넘버 4 업체가 차세대
0: 중국 업체죠.
1: 맞습니다.
0: 네.
1: 지금 차세대 디램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른바 경쟁력 악화우려가 커졌고요.
0: 반도체 업종을 둘러싼 불안이군요.
1: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다 이제 반도체 호황이 정점을 좀 지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피크아웃 우려까지 겹쳤습니다.
0: 네.
1: 두 번째가 어제 장중에 이제 네덜란드계 반도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ASML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0: 예.
1: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기대치가 워낙 지금 높아져 있거든요.
0: 네.
1: 반도체 특히 반도체 업종은 그러다 보니 오히려 차익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여기다 대외적인 요인인데요. 국제유가 또 올랐고요. 이 물가 불안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히려 더 오르는 게 아니야라는 경계심리까지
0: 네.
1: 발동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창신 메모리의 차세대 반도체 개발 소식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중국 쪽의 기술 추격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 어느 정도 위협적일까요?
1: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중국의 이제 반도체 기술 추격은 분명 위협적이죠. 그러나
0: 네.
1: 당장 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무너졌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0: 네.
1: 중국의 최대 디램 업체인 창신 메모리가 지난 7월에 IPO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아시아 최대 이 기업 공개로 이제 기록을 쓰고 있는데요.
0: 네.
1: 여기서 한 13조 원가량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차세대 신제품 개발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창신 메모리가 기존 디램 메모리 데이터 저장 공간을 약 33%나 줄이는 차세대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0: 예.
1: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어서 실제로 양산에 성공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상당히 좀 부담입니다.
0: 네.
1: 이게 그동안 반도체는 주로 중국은 범용 제품,
0: 네.
1: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조금 저사양 제품을 만들어 왔는데
0: 네.
1: 지금은 고사양, AI 서버용 시장까지 넘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0: 33%를 줄이게 되면 우리나라 기술력을 앞서는 건가요?
1: 맞습니다. 이 기술을 삼성전자는 2028년
0: 예.
1: 상용화 예정인 기술이었는데
0: 네.
1: 중국이 삼성보다 2년 먼저 출시한다라는 헤드라인 뉴스 때문에
0: 네.
1: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만 기술 개발과 상용화는 별개입니다.
0: 예.
1: 이게 개발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수율, 품질을 봐야 되고요.
0: 네.
1: 또 고객사가 사줘야 됩니다.
0: 예.
1: 계란 생산 능력까지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마 전문가들조차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1: 더 큰 문제는 이제 반도체 호황이 정점을 지났다라는 이른바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인데요. 실제로 디램 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 지난 1분기에 90%
0: 네.
1: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4분기에는 10에서 15%대로 상승률이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AI 설비 투자

0: 전망 여전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아직은 이제 피켓이 정점을 찍은 건 아니다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1: 네.
0: 하지만 이제 기술의 중국 기술의 추격은 좀 경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1: 예, 상당히 위협적인 것만은 사실이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액주주들한테 좀 희망적인 소식인지 모르겠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머니 홍라이 라오미술관 명예관장으로부터 2조 6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 받는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주가 반등 신호로 좀 보고 있다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0: 맞습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이번 증여를 반기는 이유가 바로 대주주의 주식 증여가 예. 주가 바닥의 어떤 시그널을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1: 네.
0: 홍라이 명예관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약 1,115만여 주를 2조 한 6천억 상당인데요. 이걸 이제 이재용 회장한테 증여하겠다라는 겁니다.
1: 네.
0: 이 회장은 이제 지분율이 종전의 1.58%에서 이걸 받게 되면 1.75%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1: 네.
0: 일반적으로 대주주들이 주식을 증여할 때는 주가가 낮을 때 증여를 해야 네.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주주가 앞으로 주가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이 저점이다. 그래서 이제 증여를 결정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1: 지금이 바닥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0: 맞습니다.
1: 예.
0: 그런데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건 이제 이 증여세 상장 주식의 증여세인데요. 증여세 평가액은 이제 증여 예정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1: 네.
0: 이걸 감안하게 되면 한 이 회장이 내야 될 증여세는 한 1조 5천억 원대.
1: 예.
0: 30억 원을 초과한 증여세는 50%, 여기다 20% 대주주 할증이 붙기 때문에
1: 네.
0: 2조 6천억 원 상당의 주식을 줬지만 증여세는 1조 5천억 원대로 추산이 되는데요.
1: 예.
0: 어쨌든 이번 증여는 가족 간 지분 증여이기 때문에 새롭게 매수 자금이 유입되는 건 아닙니다.
1: 네.
0: 또 삼성 총수 일가의 전체 지분에도 큰 변화가 없는데요. 다만 이재용 회장의 어떤 그룹 지배력은 더 공고해지지 않겠느냐라는
1: 네.
0: 이제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1: 네. 그러나 시장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달 말에 실적 발표를 할 거라는데요. 아마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28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영업이익이 70조 원 훌쩍 뛰어넘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1: 예.
0: 증권사들 평균 전망치를 보게 되면 매출이 약 95조 원, 영업이익은 74조 한 3천억 원대에 달하는데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2분기 76%에서 3분기에는 78에서 80%
1: 예.
0: 최대 80%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1,000원어치 물건 팔아서 800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남긴다라는 얘기입니다.
1: 네.
0: 이처럼 이제 수익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 두 가지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수요가 크게 늘었고 여기에다 이제 글로벌 메모리 공급으로 DRAM 가격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 다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1: 네.
0: 현재 높은 수익성은 이제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대부분 가격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중국 업체들의 거센 추격 여기다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지금 증설하고 있는 것이 본격화되면
1: 네.
0: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1: 네.
0: 또 하나 대부분 달러로 벌어들이다 보니 환율 하락도 이런 반도체 기업들 수출 기업들한테는 부담 요인입니다.
1: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 회사 솔리다임은 이제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잘 되고 있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 회사 솔리다임이 나스닥 상장을 위한 실무 점단팀을 꾸리면서
1: 예.
0: 그러자 이제 중복 상장 논란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금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장에 필요한 증권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심사에 대응할 상장 전담팀을 미국에서 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0: 앞서 솔리다임은 이제 골드만삭스 등 기업 공개 주관사로 선정했다라는 외부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내부 인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1: 예.
0: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해서 설립한 회사이고
1: 네.
0: AI 데이터용 기업용 이 초고성능 대용량 저장 장치인 SSD를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1: 네.
0: 상장하면 최대 기업 가치가 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0: 문제는 중복 상장 논란인데요. 현재 솔리다임의 가치가 SK하이닉스 주가에 이미 녹아 있는데 외부 투자자들 미국한테 넘기게 되면 모회사 SK하이닉스의 주주 몫은 줄어듭니다.
1: 예.
0: 이른바 이제 쪼가기 상장으로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는데요.
1: 예.

0: 특히 이제 수년 동안 솔리다임이 적자를 냈다가 이번에 흑자가 나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외부 투자자들한테 성장의 과실을 나눈다 하는 데에 대해서 소액 주주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과거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했을 때와 비슷한 우려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회사의 주장은 솔리다임의 상장으로 약 150억 달러, 20조 원의 투자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 미군의 생산 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또 SK 하이닉스의 재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장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얼마나 희석되는지, 이런 확보한 자금을 얼마나 이제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보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배경이 뭡니까?
0: 그렇습니다. 2.6에서 3.3이라면 0.7%포인트나 올린 건데요.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똑같고, 근데 IMF가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은 0.1% 올렸고요. 선진국이 평균 0.4% 올린 것과 비교하게 되면 한국은 상당히 큽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공지능 열풍에 따른 수출 호황을 반영한 겁니다.
1: 네, 좋은 일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김주영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있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역시 결국 과거 검찰의 이 정치적 집단행동 문제였습니다.
3: 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과거 검사들의 집단행동 폐해를 지적을 하자 김 후보자는 중수청에서는 어떤 정치 성향을 띈 집단 행동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1: 네.
3: 문제는 김 후보자 본인도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했을 때 검사장 16명과 함께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 네네.
3: 김 후보자는 다른 검사장들과의 의사를 교환한 것은 아니고 징계 절차에 하자를 지적했을 뿐이다라면서 집단행동과는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 예.
3: 김영배 의원은 중수청 1, 2급 수사관들이 똑같이 성명서를 내면 그럼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할 때 김 후보자는 국어적 개념에서는 집단행동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 네.
3: 박주민 의원은 당시 성명에 단순히 절차 문제만 적힌 것은 아니다라면서 본인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따져 물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김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발언을 해온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의 행위하고

0: 당시 자신이 했던 행위는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1: 네. 중수청은 남의 잘못을 수사하는 기관인 만큼 다른 조직보다 내부 기강이 더 확실히 잡혀 있어야 하고 특정 성향이나 특정 세력이 조직을 주도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이야기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눈에 띄어 문제를 제기했지만 충분히 비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면서 네. 돌이켜보면 다른 대응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0: 네. 근데 어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어요.
1: 네. 윤건영 의원은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기소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김 후보자가 정치검찰의 행태에 눈을 감았다라 비판을 했고요.
0: 네.
1: 박주민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당러자 국민의힘은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박은정 의원 등이 김지영 후보자를 밀적, 아이희만 등의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여당 집안 싸움이 야당보다 더 거세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어제 김지영 후보자가 중수청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도 구체적으로 좀 밝혔는데요.
1: 네. 이 검찰이 과도한 수사와 정치적 편향 등 여러 폐해를 드러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다시 한 몸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표적수사, 또 먼지털이식 수사도 답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 네.
1: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내부 규정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은 결과적으로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0: 네.
1: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지휘라인에 있었던 만큼 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라면서 예. 관련자들에게 사과할 용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0: 예.
1: 또 이제 관심을 모았던 게
0: 예.
1: 정치검사 1호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0: 이 질문 재밌었습니다.
1: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을 했고요.
0: 예.
1: 거기에 한동훈 의원도 포함되냐라는 질문에
0: 네.
1: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의 후임을 이제 꼽았습니다. 이기 대통령 비서실장 임광현 국세청장을 전격 발탁했네요.
1: 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에 사의를 밝힌 지 23일 만이었는데요. 임 신임 실장.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0: 네, 전격 발탁이었습니다. 근데
1: 네, 진짜 좀 깜짝 발탁이었고 하마평에도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었는데요.
0: 네.
1: 임 실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거쳐서 공직에 입문을 했고 국세청 조사국장과 차장 등을 지낸 이른바 정통 세무 관료 출신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한 바 있고요. 이후 민주당 소속 22대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책위 상임 부의장을 맡았고
0: 예.
1: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초대 국세청장으로도 임명이 됐습니다.
0: 네.
1: 그동안 후임 비서실장으로 정치권 중진이나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 총장 이름은 뭐 언론에 오르내리거나 하지 않았는데요.
0: 네.
1: 청와대는 정부와 국회, 당을 모두 경험을 하고 민생회복과 사회개혁을 추진할 역량을 갖춘 인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뭐 일을 잘한다 이런 뭐 이쪽이 전문가다라는 평은 있는데 정치적 중량감이 큰 인사보다는 실무형을 택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1: 네, 어쨌든 전문성이 있는 관료 출신이고 특히나 국세청장으로 있으면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추적을 하고 세무행정 개편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하준경 정책실장 역시도 경제학자 출신인 만큼
0: 예.
1: 청와대 핵심 참모진을 정책과 경제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해서 집권 중반기에는 민생과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데 무게를 두겠다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0: 예.
1: 강훈식 전 실장은 민생회복과 사회개혁 성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적임자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 하루도 절박해야 한다라면서 성과를 내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임 실장은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강훈식 전 실장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임 실장에게 훈식이 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내시리라 믿고 기대한다라고 썼는데요.
0: 네.
1: 일단 김현주 실장 같은 경우에는 유임이 돼서
0: 네.
1: 기존 당정

0: 조율 체계는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뭐 일각에서는 뭐 그냥 뭐 재미삼아 얘기하자면 일은 굉장히 잘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그 조직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일들을 그냥 다 받아온다 이런 평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치권 쪽 평가는 어떻습니까?
0: 네, 좀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의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정부와 국회를 모두 경험한 만큼 당정청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1: 네.
0: 박지원 의원은 예상하지 못한 인사이지만 높이 평가한다라면서도 비서는 입이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비서실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내각의 정책을 조율하고 필요할 때는 대통령에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한 건데요.
1: 네.
0: 국민의힘 장도영 대표는 반면에 임 청장이 부동산 세제 강화와 가상자산 과세 등에 적극적이었다라면서 세금 폭탄 인사라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엄중한 상황에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으로 승진시키는 게 적절한지 국정난맥을 풀 정무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민주당이 자체 조사 끝에요. 신선지 교인들이 집단으로 당원 가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네요.
0: 네. 김민석 대표 어제 당 유튜브 방송에서 박선원 최고위원이 이끄는 당원 정비 TF 조사 결과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단순 가입을 넘어서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증언들이 상당히 축적돼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1: 예.
0: 다만 일부 언론이 보도한 3만에서 5만 명이라는 숫자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확한 가입 규모와 시기 또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 행동이 실제 있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1: 네.
0: 정당 자체 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을 통한 확인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1: 네, 어쨌든 상당한 정도 집단 가입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고 이 조사의 결과가 공개가 되면서 전당대회 때 계파 갈등이 또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고요.
0: 네, 그러니까 김미석 대표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전당대회 때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 3자 비밀연합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고
1: 그랬었죠.
0: 당시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는 자신들을 신천지와 연결하려는 정치적인 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가입 정황은 확인됐지만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누구를 지원을 한 건지 정 전 대표 측과 연계가 된 건지 이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 예.
0: 이 때문에 정 전 대표는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게 먼저라면서 실제 비밀연합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서 처벌해야 되고 반대로 없었다면 그런 주장으로 당을 분열시킨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조사 과정과 결과를 빠짐없이 밝히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성윤 최고위원은 애초 비공개였던 최고위 보고 내용이 언론에 먼저 흘러나간 것부터 문제라면서 유출자를 찾아 퇴출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1: 네. 그래서 어젯밤에 지도부가 별도로 회의까지 열었다는데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0: 네. 일단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대표 또 최고위원들이 어제 저녁 국회에서 다시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1: 예.
0: 하지만 조사 결과 공개나 징계, 수사 의뢰 여부는 확정하지 않고 처리 방법에 대해 좀 더 숙고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선에서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1: 예.
0: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다른 내용에는 모두 함구했고 김민석 대표도 회의가 끝난 뒤 할 말이 없다라면서 말을 아꼈는데요. 일단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구체적인 가입 규모와 시기, 조직적 개입 여부를 추가로 보고받고 의원총회 공개나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 내에서는 수사와 조사는 철저히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국민의힘도 이 문제에 가세했더라고요.
0: 네, 정정식 원내대표가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때문에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까지 받았다라면서 민주당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 네.
0: 경찰이나 중수청의 강제수사는 물론이고 특검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0: 특정 종교 신자가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고 실제 조직적인 지시 혹은 이중당적 특정 후보와의 결탁처럼 위법 혹은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어야만 한다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무소속의 강선우 의원이요.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는데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0: 네.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 예.
0: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김경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수선한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요. 강 의원과 김전 시의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이 됐지만
1: 나왔었는데
0: 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해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1: 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실제로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직접 받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0: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년 김경전 시의원이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나 전 보좌관을 통해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을 했고 강 의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1: 네.
0: 강 의원은 보좌관이 본인 몰래 돈을 받은 것이다 주장했지만
1: 네.
0: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1: 네.
0: 재판부는 공천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을 했습니다.
1: 네. 강선호 의원은 바로 항소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3: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4: Well.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6: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5: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6: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5: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6: 10월 오픈 때 가보자.
5: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7: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8: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7: 어디?
8: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7: 하나은행?
9: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0: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1: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공지사항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1로 시작하는 번호로 여러분께 전화가 가면 받아주셔서 MBC 라디오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듣는다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볼까요?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3: 네.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는 말처럼 비 뒤에 어제부터 아침 공기 확 차가워졌고요. 오늘

0: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또 비가 지나고 다음 주 다시 또 많이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다가 중북부 지방은 오전부터 구름량이 늘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 강원 중북부로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4도로 어제보다 3도쯤 높고요. 춘천이 6도, 대구가 7도로 대구는 어제보다 7도 정도나 낮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1도, 대전, 대구가 23도 예상되고요. 주말에는 조금 더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네, 0073님이 문자 주셨는데 어제 딸이 로봇 수술을 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하네요. 빨리 괜찮아지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네, 옆에서 아파하는 거 지켜보는 거 너무 힘드시죠. 네, 고생 덜하고 빨리 회복하시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신청하셨네요. 오늘 끝곡으로 골랐어요. 세차용품도 보내드릴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식품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그렇다면 건축자재는 어떨까요? 부실공사로 건물이 무너지면 큰 인명피해가 나는 만큼 철저히 점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콘크리트를 만들 때 쓰이는 골재가 대표적이죠. 자연 속의 모래가 부족해서 제철소의 슬래그나 발파된 암석 따위를 활용하는데요. 입자가 균일하지 않아서 품질이 떨어지기 쉽지만 이에 대한 이력관리가 부족합니다. 생명과 관련된 분야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 사회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0: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렸다.
2: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에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커지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S&P 500 지수는 1.11% 떨어지면서 7월 29일 이후 최대 1일 낙폭을 기록했고 나스닥은 1.88%, 다우지수는 0.09%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후티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브렌트유는 0.35% 오른 배럴당 106.06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01% 상승한 95.09달러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어제 동해에서 두 종류의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발사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한 기술자를 통해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북한에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조지 W. 부시 연구소는 현지 시간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드론 공장에서 중국 자금과 부품, 북한 노동력을 결합해 연간 수천 기의 이란식 자폭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공장은 모스크바 동쪽 약 900km에 있고 최대 12,000명 규모 인력 상당수는 북한이 보낸 강제 노동력으로 충당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은 2022년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시의원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입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상가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59살 최모 씨에 대해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어제 오후 9월동에 대형 상가 건물에서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0: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과거 치료받은 병원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아 관심을 받기 위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마술사 유호진입니다. 세계 마술올림픽에서 대상을 받은 뒤 외국 마술쇼 그룹 멤버로도 활동하며 한참 동안 해외 무대에 섰는데요. 그러다 국내에서 더 매직스타라는 마술 오디션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굳이 또 오디션에 나가서 혹시나 탈락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도 있었지만 전 반대로 생각했죠. 탈락한다면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배우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맘먹으니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민주당이 신천지 교인들 당원 가입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언론에 알린 것과 관련해 당내 갈등이 다시 노출되고 있는데요. 2부 블루캠프 시간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김주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땠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안녕 문현주님이 비염에 좋다고 해서 마가목을 우리고 있습니다.
4: 아, 그래요?
5: JB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JB도 비염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4: 제가 비염이 좋다는 거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5: 뭐 마가목도 해보셨어요?
4: 작두콩차가 좋다고 해서 그것도 마셔보고 뭐 또 뭐가 좋다고 해서 해보는데 소용없던데요.
5: 아, 그래요? 네. 마가목도 해보셨어요?
4: 마가요?
5: 마가목.
4: 마가는 아는데 마가목은 모르는데. 마가는 저 태평양 건너 있잖아요.
5: 네, 마가목이 좋다고 해서 우리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안녕 문현주님, 드셔보시고 좋으면 좀 알려주세요. 재밌는데 네. 수술은 안 해봤잖아요, 수술.
4: 아, 뭘 또 수술까지 합니까? 버티면 살아봐야지 뭐.
5: 아, 그래요? 네, 뭐. 알겠습니다. 화이팅! 버티시고요. 김광채님, 오늘도 연휴 때와 같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시원한 모닝커피 한잔하면서 시선 집중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4: 네.
5: 백덕예님도 저도 커피 마시고 일상 시작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4: 저도 마십니다.
5: 네, JB는 믹스커피.
4: 그렇습니다.
5: 홀로움님이 요즘 JB의 말을 보면 저랑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4: 오, 어떻게요?
5: 특히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래도 저는 계속 들어볼랍니다. 다르다는 건 건강하다는 지표니까요.
4: 아유, 좋습니다. 이런 말씀 참 좋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5: 그러니까요.
4: 그렇죠.
5: 예. 예. 그래서 다름에서 또 어떤 차이를 발견하고 또 합의점을 발견하는지 궁금하니까 홀로움님 계속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 아,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4: 강우식 비서실장의 후임이 정해졌습니다. 임광현 국제청장인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표 들어보시죠.
6: 임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경험과 정무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입니다.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 정, 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입니다.
5: 네, 그동안 정무 감각이 탁월하고 대통령께 직언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물이 강훈식 실장의 후임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임광현 실장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4: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오히려 강훈식 전임 실장 케이스와 거의 같은 인사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치 쪽, 임광현 비서실장은 행정 쪽에 특화된 비서실장인데 그러면 어떤 점이 같느냐? 이 점이 같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고 비서실장이 뒤에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구도 속의 실장이다. 다시 말해서 실무관리형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정무감각이 탁월하고 직언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에서 반드시 딸려 나왔던 예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해서 일정하게 제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라는 예가 항상 동원이 됐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때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SNS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었습니다. 이 하나의 어떤 뭐냐면 징후, 정황을 가지고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이미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정을 잘 아는 야전형 대통령이다. 내가

0: 끌고 간다라고 하는 점을 거듭 확인한 인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1: 레드 헤어님은 다른 거에 주목해 주셨네요. 저희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강훈식 실장의 그 브리핑을 보실 수 있었는데 그 화면에서 이런 걸 발견하셨대요. 떠나는 자의 숨길 수 없는 입꼬리. 올라가 있었나요?
0: 아무튼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네. 근무가 보통 경무가 아니라고 하던데. 그렇죠?
1: 네. 푸른달님은 의외의 인물이긴 합니다. 새로운 비서실장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던데 정무 감각이 있을까요?
0: 아니 뭐 잠깐 의원 생활은 했다고 합니다만 21대 국회 때 비례대표로 이제 그 여의도에 입성을 했다가 국세청장이 되면서 바로 이제 비례 의원직 버리고 청장이 됐으니까 의원 생활한 게 얼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 감각보다는 행정 실무 능력 오히려 이게 저 특화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열애사탕님도 조용하고 합리적인 개혁을 끌어가실 분인가 봐요라고 올려주셨고 옥황상제님은 실사구시 실무형 실장 발탁한 것은 잘한 것으로 봅니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단 행정 편의주의로 흐르지는 마시길. 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의 부인이 쓴 책까지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대통령의 성공, 취임 전에 결정된다. 이런 제목인데 여기에 비서실장의 요건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측근 중에 머리여야 하고 터프해야 하며 국정과 국회 관계에 있어 전문가여야 한다. 이 기사가 왜 실렸냐. 이 말을 임광현 비서실장이 염두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0: 뭐 배우자의 말을 따르는데 뭐 보죠 뭐.
1: 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어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딱 한 장면만 골라서 전해드리면 자 사전에 이제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답변서에서 김지용 후보자가 어떻게 밝혔냐면 당시 저는 정진웅 검사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저희 입장과 근거를 밝혀 최종 결정권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 올랐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확보를 하려다가 몸싸움이 벌어졌었고 뭐 이랬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그 끝에 이제 나왔던 자 정진웅 부장검사를 어떻게 사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지용 후보자는 그때 자신은 이렇게 스탠스를 취했다라고 답변서에서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윤건영 의원이 독직폭행 사건 사실관계 및 죄책 검토라고 하는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음에 상당이라는 입장을 김지용 후보자가 당시에 밝힌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기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 그때 냈던 거 아니냐. 근데 왜 기소 의견에 반대했다라는 주장을 왜 했느냐라는 이제 반문이 여기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김지용 후보자의 답변은 뭐냐? 독직폭행죄로 기소하는 건 반대했던 거고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그러니까 기소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봤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치검사 1호가 누구냐라고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1: 네. 박덕흠 의원이 질문이었습니다.
0: 대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1: 윤석열 전 총장 이름을 얘기를 했죠.
0: 그다음에 또 누구 얘기했습니까?
1: 박덕흠 의원이 그러면 한동훈 의원은요? 라고 물었고 네. 약간 머뭇거리다가 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 네. 아무튼 그 국민의힘 의원이 왜 이렇게 이제 그 자락을 깔아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했겠습니까? 나는 신윤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하기 위한 참으로도 또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될지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될지 거기에 적격으로 기재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그건 잠시 후 인터뷰에서 소화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파생되는 뉴스가 있는데 조금 전에 채널의 검언유착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 소식도 그것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좀 전해드리겠는데 2020년 3월에 채널의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한동수 당시 대검 감찰부장이 4월이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하는 한편 6월에

0: 한동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당시 대검 형사부장에게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을 지시해서 수사를 방해를 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민주당이 2021년 1월에 윤석열 당시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럼 공수처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건데.
1: 그렇죠.
0: 고발한 시점이 2021년 1월이었거든요. 근데 2026년 7월. 그러니까 5년 반이 지났죠. 그때 가서 어떻게 처리했냐? 각하 처리했다고 합니다. 각하가 뭡니까? 수사 안 하겠다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5년 6개월 질질 끌다가 각하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처리를 하면서도 보도자료는 또 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은근히 그냥 슬쩍 각하 처리하고 끝내버렸다. 이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1: 이럴 수 있나요?
0: 그러니까 그저께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는데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오동훈 공수처장의 문답 한번 들어보시죠.
2: 공수처 왜 만들어졌습니까? 검찰이 하지 못하는 수사, 검찰이 덮으려던 사건, 독립적인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수처의 앞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유념하겠습니다.
0: 자, 이 대목에서 떠올려야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 그 목소리도 담겨 있는데요. 공수처의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그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중수청 출범에 맞춰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 공직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제기가 됐고 공수처법을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민주당 안에서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공수처로 하여금 판검사 수사에만 전념하게 해서 조직의 위상을 분명히 하자라는 취지가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지금 반문이 갸우뚱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린 그 뉴스에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에 대한 수사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조직인데 사법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특화시켜서 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잘 수행하겠느냐? 여기에 의문이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네, 데이지님이 공수처 이름만 너무 거창한 건가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요. 그리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얘기 앞서서 해봤죠. 관련해서 백님은 마음만 그렇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증명은 기록이 하는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제 여러 의원들이 반대한 거 맞냐? 그리고 뭐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징계 관련해가지고 검사장들 집단 서명에 이름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답변이 좀 믿을만 했냐 아니냐 지금 촌철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거든요. 반면에 민나도로 보데스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잘하기를 바란 뿐입니다. 왜 이렇게 올려주셨냐면 어제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이런 뉴스가 전해졌거든요. 오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적격 의견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전해졌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올려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내용도 잠시 후 윤건영 의원 인터뷰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 나가가지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것은 오직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채 실행되는 데 따르는 위험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지금 전작권 전환을 실행하라라고 하면 따르겠지만 조건이 완벽히 충족되지 않은 채 실행되는 데 따르는 위험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창출이 됐느냐, 완비가 됐느냐는 평가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미 평가를 내려버린 겁니다. 아니라고. 그죠? 자, 이래버리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잡고 있는 전작권 전환 로드맵, 일정표는 무너져버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재명 정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하죠. 뭐 이러고 지금 갈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바텀업 방식.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은 이제 막혀버렸다. 이게 분명히 지금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탑다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0: 그건 몇 가지 움직임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위상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달 중에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달 27일부터 필리핀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강신철 국방장관이 참석을 하고 피테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참석을 합니다. 여기서 국방장관 간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이어지면 또 한미연례 안보 협의에도 좀 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결국은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건 12월로 예정된 골프회동. 한미 정상 간에 골프 치겠죠? 치겠다고 했으니까 친다고 치고 골프회동이라고 그냥 부르겠는데 결국은 여기서 뭔가 물꼬를 좀 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게 만약에 물꼬가 뚫리지 않으면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OPP님 등 많은 분들은 그 조건 미국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0: 뭐 그런 거죠.
1: 라고 물음표 달아주셨고 노는 게 제일 좋아님 골프로 해결 물음표 보내주셨는데 동네방네님은 골프 연습 더 많이 해야겠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0: 아니 골프 연습 많이 해서 네. 골프에서 이기면 안 되죠. 트럼프 이기면.
1: 아, 또 이기면 안 돼요?
0: 안 되죠.
1: 근데 또 만나야 만나는 거니까 이 회동도 이루어질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0: 장기도 줄 때 적당히 둬야 되는 거거든요.
1: 아, 이기면 안 돼요? 기분 나빠요?
0: 트럼프 또 삐지면 어떡해요?
1: 어렵네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 서울중앙지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강 의원에게 시의원 후보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현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기부하는 행위는 선거 후보 추천 과정을 왜곡한다면서 이는 민주주의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돈을 받은 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드러내는 등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고 강 의원이 이 1억 원을 임대차 보증금 납부에 활용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1: 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0: 간단히 정리하면 이 사건은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원시적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겠는데요. 왜 이런 규정을 하느냐. 돈 받고 뭐 했다라는 겁니까? 공천 챙겨줬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타락한 정치의 원형입니다. 그런 점에서 원초적이고 원시적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돈 받고도 안 받았다고 계속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뭡니까? 거짓된 정치의 원형이다라는 점에서 역시 원초적이고 원시적이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천년소구님이 정치판에서의 정답은 기억이 없다. 하지만 증거는 알고 있다.
0: 뭐 그런 것이죠.
1: 네. 제이비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0: 이걸 전해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는데 하여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북한에 27살 정동영 딸이 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 캡처본을 첨부를 하면서 글을 올린 건데요. 오. 처음엔 웃고 말았는데 관련 동영상 조회수가 60만이고 인터넷에 계속 퍼지고 있다고 한다.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통일부 차원의 공식 대응에 착수한다. 관련 글과 영상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다. 이렇게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1: 네, 다솜님이 와 이건 뭔가요? OPP님도 가짜뉴스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좀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0: 말이 안 되는 걸 말로 풀어 헤치는 건 어려우니까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 풀 사람이 있고 말 갖고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후자에 해당이 됩니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강하게 징벌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말이 말 같아야 말을 섞죠.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그렇기는 한데 잭팟버니님이 아 별일이네요. 이런 뉴스를 근데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0: 60만이나 봤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나온 맥락이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정부 파티에서 뭐 삐그덕거린다 이런 소리 나오고 그러면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정동영 장관이 뭐 구상 발언하면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언론 보도 나오고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지금 이런 거 돌고 이렇다고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뭐 60만이 봤다지만 그 본 사람이 다 믿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진보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민주당의 블루캠프 출발합니다.
2: 네, 블루캠프 오늘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2: 피곤하시겠습니다. 어제 청문회 하시고.
3: 네, 요즘 계속 국정감사하고 청문회가 있어서요.
2: 네, 아, 강행군이시네.
3: 그래도 해야죠.
2: 네. 어, 그럼요. 녹봉을 네, 받으시는데 하셔야지.
3: 잘해야죠.
2: 네. 아무튼 자, 청문회부터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도를 보면 여야가 오늘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3: 원래는 어제 해보려고 했는데 뭐 여야 간의 합의가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는데 국정감사 전에 보고서를 처리하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논이 된 것 같습니다.
2: 채택에 야당도 같이 한다?
3: 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2: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보고서에 어떻게 명기가 되는 겁니까? 적격으로 그러니까 표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제 생각은 적격인 의견도 있고 부적격인 의견도 있으니 동시에 병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2: 그렇게.
3: 듭니다.
2: 의원님은 어떤 평가십니까?
3: 저는 좀 많이 부족하고 아쉽다라는 평가가 듭니다.
2: 어떤 점에서? 지금 뭐 사안 하나하나를 다 여쭙기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으니까.
3: 크게 보면 이제 원칙에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제 후보자는 사건만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검사들은 사건만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어떤 시각에서 사건을 볼 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국민의 시각에서 볼 거냐, 검사의 시각에서 볼 거냐라는 건데 검사의 시각에서 바라봤던 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태도에 아쉬움이 좀 있는데 기관장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이면 좀 당당하는 게 어떨까.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선택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 속생 좀 강단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좀 약하다.
3: 뭐 그런 부분들이고 또 끝으로는 신뢰의 아쉬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가 걸어왔던 길이 검찰개혁과 중수청 조직에 적합하냐라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 어제 장면에서 요거를 좀 뽑아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 한동호 검사장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네, 독직 폭행 논란이 있었고 네, 이제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네, 지금 그 김주영 후보자가 당시에 독직 폭행은 아닌 것 같은데 업무상 과실치상은 성립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게 맞습니까?
3: 맞습니다.
2: 그러니까 그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는 기소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다?
3: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우선 독직 폭행 사건이

0: 뭐냐라고 하면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주기 위한 정치 검찰이 벌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한동훈 검사장이 바로 눈앞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걸 담당 검사가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1: 정준호 부장검사 싹 낚아채려고.
0: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란 말입니다.
1: 몸싸움 벌어지고 휴대폰 떨어지고. 예.
0: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 기소 자체가 문제다라고 했던 건데 검찰은 당시 윤석열 정치검찰은 독직폭행으로 기소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아 후보자가 그 기소를 반대하는 분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봤더니 독직폭행이라는 혐의로 적용하는 걸 반대했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적용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도 좀 뜨악했습니다.
1: 네. 아 그래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국민의힘 의원이 물어보던데 정책검사 1호가 누구냐니까 윤석열.
0: 네.
1: 그 장면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0: 아마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 못하신 것 같아요.
1: 사실 저도 못했는데.
0: 네. 저도 박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왜 하셨을까? 특히
1: 그다음에 추가 질문으로 한동훈 의원님.
0: 네네네. 뭐 윤석열 씨까지는 예상 범위 내인데 네. 한동훈 의원을 질문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은 주류와 뭐 한동훈 의원을 좀 생각하시는 분과의 상황 차이가 여실하다라는 게 보이시더라고요.
1: 이른바 그러면 이의제의라고 봐야 되는 거죠.
0: 그런 게 전 느껴졌어요. 전혀 이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애정을 느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거의 이제 한 달 동안 전개가 됐는데 네. 만약에 오늘 인사청문 경과서가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바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명장 줄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간주하면 되는 거겠죠?
0: 우선 이제는 좀 정리할 시간 같아요.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이게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임명을 하시든 안 하시든 온전히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서 판단하셔야 되고 그걸 또 존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1: 알겠습니다. 네. 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그 임명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어제 비서실장 교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비서실장이 됐는데 딱 그 뉴스 듣고 어떤 생각,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0: 우선 좀 놀랬고요.
1: 예상외다?
0: 예상외였죠. 왜냐하면 지금 국세청장 잘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1: 저희 인터뷰도 했어요. 선박왕한테 그 세금
0: 그럼요.
1: 4천억 징수한 거거든요.
0: 예예. 그 누구도 못했던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고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1: 어떤 고심?
0: 어떤 비서실장이 필요한가? 쉽게 말하면 돌파형이냐, 관리형이냐,
1: 그렇죠.
0: 안정형이냐.
1: 그렇죠.
0: 여러 가지를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돌파형을 선택한 것 같아요.
1: 돌파형?
0: 예.
1: 돌파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0: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모든 역할을 다 잘해야 되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화된 역할. 근데 앞서 이제 브리핑 시간에서도 진행자께서 행정을 통한 실무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같은 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리형과 안정형이라기보다는 행정을 통해서 실무 경험을 통해서 돌파를 하는 그런 형태의
1: 아닙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진도지휘하면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이고 그것을 실무지로 뒷받침한 아마 역할을 할 것이다.
0: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이라는 조직이 만만한 조직은 아니거든요. 2만 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 조직을 잘 이끌어왔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험과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걸 높게 산 거 아닌가 싶은데요.
1: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은 직이 없어져 버렸는데.
0: 그렇죠.
1: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일단 쉬어야죠.
1: 쉬는 건 잠깐이고.
0: 본인은 되게 쉬고 싶으실 거고 강훈식 기자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일 중요하게는 저는 인수위 없는 정부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공과가 있겠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이제 정치 일선으로 돌아오시겠죠.
1: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 열려면 거기 출마한다는 썰이 뭐 나오는데 뭐 가능성 별로 없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0: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난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송영길 전 대표께서 출마를 하셨는데 인천시장을 하시다가 서울에 출마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거든요. 강훈식 전 실장께서 훌륭하신 분이고 능력이 뛰어나시긴 합니다만 충남에서 다시 서울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1: 그런 점에서.
0: 그런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그러면 여의도에서 뭔가 역할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0: 저는 충분히 하셔야 되고.

0: 하실 네. 능력도 있고 네. 그럴 때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서 좀 힘을 합치고 스크럼을 짜야 될 때거든요. 그런 시기에 비서실장 경험을 갖춘 강훈식 전 실장 같은 분이 역할을 하셔야죠.
1: 당 얘기 나왔으니까 네. 신천지 교인 그 당원 가입 문제가 지금 다시 불거졌습니다.
0: 네.
1: 일단 근데 뭐 3만에서 5만에 달한다는 지금 당 관계자의 이 전원이 언론 보도로 탄 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0: 섬세하지 못했고 경솔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 그리고 또 이제 당에서 확인한 건 숫자 자체가 확인된 숫자는 아니다라고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1: 그러면 그 얘기가 왜 나와요 도대체?
0: 그러니요. 그래서 이제 경솔을 했던 것 같고 섬세하지 못하다는 것 같고요.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된 바에는 예. 신천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철저히 털어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 차라리 그냥 수사 의뢰하면 어때요?
0: 수사 의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제한적인데요. 왜냐하면 당내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이 문제를 보려면 당원 명부라든지 이걸 다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1: 근데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네. 거꾸로 그러면 당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신천지 교인 명단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0: 네.
1: 지금 보도의 기초에서는 그 부분적으로만 확보해서 그것만 대조해봤다라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조직적 가입이라면 이거는 지금 그 정교분리라고는 원칙이 위배되고 이미 그 신천지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조직 가입에 대한 수사가 있었어요.
0: 맞습니다.
1: 그럼 형평성 차원에서도 민주당 조직 가입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는 당위가 하나가 있고
0: 네.
1: 또 한 가지는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신천지 교인 명단을 확보를 했잖아요.
0: 네.
1: 그러면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다만 경찰이 그런 일을 공권력을 사용할 때는 그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아니 그래서 첫 번째 이유를 대죠.
0: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 당내 갈등 속에서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1: 네.
0: 과연 경찰이 강제로 공권력을 도입하는 게 맞냐라는 문제 의식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치에 대한 문제를 정치가 풀어야지. 저는 사법기관 으로 넘기는 것 자체는 그렇게 술대에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그런데 그 불거진 계기가 이른바 그 김민석 당시 그 당대표 후보의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
0: 네네. 네.
1: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러면 몇 명이 가입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로로 왜 가입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그게 당 자체 조사를 거기 규명이 되겠습니까?
0: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의 조사 결과를 제가 받아보지 못했고
1: 네.
0: 그리고 지금 대표나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극소수만 보고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표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총이나 이런 데서 좀 공론화시키겠다. 절차를 거쳐서 그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
0: 중요한 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틀고 가자.
1: 그런데 이게 참 지금 다시 개파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0: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느 진영이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구조로 가면 안 되고요. 당을 위한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1: 악용?
0: 예. 그리고 완전히 털고 가자. 이번 기회에 이 두 가지 원칙만 좀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다시 드리는 건데 완전히 털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당 자체 조사로는 완전히 털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0: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당에 맡겨주시면 저희가 네. 좀 공론을 모아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이 또 하나 이제 제기했던 게 한동훈 의원 딸 스펙 의혹
0: 네.
1: 관련해서 당시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단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
0: 네.
1: 그 이제 그 점을 제기를 하셨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종종 있습니까?
0: 없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국 전 장관의 딸의 문제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이 90번 있었고요.
1: 네.
0: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 가지고는 131번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한동훈 의원의 딸은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없었어요. 이건 불공정한 거죠. 정의가 아니죠.
1: 왜 그랬다고 보세요?
0: 저는 당시 한동훈 의원. 네, 위상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던 직후였거든요. 2022년.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정말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습니다. 사법연수원 부원장 하다가 갑자기 기술을 파괴하고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검찰과 경찰이 기세 등등한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알아서 기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검찰이 국제 공조를 거부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만 그 이전에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감찰과 재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1: 그래서 이제 의원님의 국회에서 이제 그 질문을 했고 경찰청장 대행이 뭐 새로운 단서나 뭐 증거가 나온다면

0: 수사는 할 수 있다라는 답변까지 나왔는데 네. 바로 제수에 그러니까 착수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1: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미 다시 고발을 했어요. 시민단체가.
0: 네네네.
1: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나왔잖아요. 국제공조를 거부한 검찰의 행태가 나왔고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과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직접적인 증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재수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0: 한동훈 의원은 이미 다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1: 조사를 안 했으니까 무혐의죠. 조사하면요. 저는 무혐의 나올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뭐 제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자제외를 예. 가족들을 건드리는 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0: 예.
1: 그걸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한 거 아닙니까?
0: 그래서 조국 수사 말씀하시는
1: 네.
0: 거죠?
1: 예. 그로부터 시작된 건데 예.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정의로워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0: 그런데 그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니까 한동훈 의원은 김민석 대표 아들 문제.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아이디를 낸 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해줬다.
1: 네.
0: 그것도 결국 스펙 쌓기 차원 아니냐. 그것도 그러면 의원들이 동원이 된 거 아니냐. 이제 의혹을 다시 이제 고리로 걸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1: 그건 이제 한동훈 의원의 신공 잘 쓰는 특기인데요. 네. 이슈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김민석 대표 이슈로 돌리려고 하는 건데 매번 한동훈 의원은 그래왔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다른 예. 이슈로 전환하는 건데
0: 예.
1: 이게 정치 검찰들이 잘 쓰는 겁니다. 영화 더킹에 보면 예. 검사의 들에게 불리한 이슈가 나오면 연예인 사건을 터뜨린다든지 그렇게 왔거든요. 저는 그런 유형의 한 형태라고 봅니다.
0: 그래요? 네. 그러면 김민석 대표 아들 건의 그 자체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을 하세요?
1: 전혀 사건이 다르죠.
0: 그래요?
1: 한동훈 의원의 딸 사건과는 180도 다른 사건이라고 봅니다.
0: 그래요?
1: 네.
0: 마지막으로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한국과 미국 간의 정보 문제를 둘러싼 삐그덕거림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1: 몇몇 보수 언론들의 보도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구 부부라고 할지라도요. 금술이 좋고 사이가 좋은 부부라고 하더라도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0: 비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은 마치 이혼 도장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동맹은 그 정도로 흔들릴 동맹이 아니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네. 대한민국의 국력과 대한민국의 정보 역량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0: 그 자기들도 아쉽다.
1: 네. 미국도 아쉬운 게 있습니다. 특히 대북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월등함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런 거에서 전혀 주눅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미 관계에 있어서 지금은 복원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 가장 안 좋았을 때가 저는 윤석열 씨의 불법 내란, 즉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시점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원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복원의 속도가 늦다라고 문제제기를 하시면 온당한 문제제기고 수용해야 되겠지만 한미동맹을 망쳤다라고 하는 주장은 저는 수용하기 힘듭니다.
0: 그런데 이게 좀 묘한 게 그러니까 대미 투자 방안이 나오고 나서 이제 가장 최대 현안이었던 게 일정하게 이제 좀 약간 이제 풀리는 과정에서
1: 네.
0: 그 직후에 바로 이게 지금 연타로 나오고 있잖아요.
1: 네.
0: 그 누군가에 의해서 모종의 세력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지금 언론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1: 맞습니다. 언론 플레이가 되고 있다고 봐줘야 되고요.
0: 예.
1: 이미 시차가 늦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상협력 문제를 미치게 압력이 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0: 네.
1: 그건 꽤 전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무슨 의도가 있는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0: 네.
1: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0: 예, 예.
1: 더 혼으로 몰기 위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여당도 아니 야당도 마찬가지고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고.
0: 그러면 그것은 그 누군가 플레이를 하고 있던 그런 국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겁니까?
1: 특히 외교안보 이슈만큼은 정쟁으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지금 그 검도를 너무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정보 역량이나 외교에 전혀 도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0: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1: 네.
0: 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0: 네, 신수인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내용이에요?
1: 얼마 전에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한 손님이 개인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냉동고 전원 코드를 뽑았다가 아이스크림이 전부 녹아버린 건데요.
0: 실화예요, 이거?
1: 예. 가게 업주는 정말 놀랍죠. 예. 이걸 전량 폐기 처분했다면서 한 여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건과 함께 영업방해로 고발했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황당한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를 운영하는 업주들 사이에서는 별로 이게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해요.
0: 여러 번 있었다?
1: 네. 업주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2: 보통 콘센트가 보면 두 개잖아요. 그럼 냉동고 하나 꽂혀있고 하나가 비는 경우가 많아요. 무인이다 보니까 와서 남은 빈데 꽂아가지고 충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 5년 됐거든요. 작년 9월에 주변에 있는 그 무인 가게 다 털렸어요. 알고 봤더니 중국인이라 이제 출국해버린 거죠. 저희 가게는 일단 현금 50만 원하고 수리 금액이 한 80만 좀 나왔고.
3: 예, 건수가 좀 많긴 많아요. 최근 들어 4인조가 있었는데 한 4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도난 같은 걸 당했을 때 재산 같은 걸 받긴 받아본 적이 없어요.
1: 네, 정말 민폐 네. 범죄 백태였습니다.
0: 그러니까.
1: 야간 시간대 10대 학생들이 매장을 놀이터처럼 점유하고 음식물을 먹은 뒤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뭐 집기를 훼손하기도 하고요.
0: 네, 네, 네.
1: 키오스크 계산대에서 저가 상품을 찍은 뒤 고가 상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흉기나 공구로 작정하고 현금통을 부숴서 훔치는 상습 절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CCTV 사각지대에 이불이나 짐을 들고 와서 매장을 방처럼 무단 점유하고 숙식하는 노숙형까지 정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0: 무인 점포 많이 늘어났죠, 그동안?
1: 네, 지난 6년 새 무려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세무서에 이게 일반 사업자 등록만 하면 자유업 아니면 일반 소매업으로 쉽게 설치가 가능하고 인건비가 들지 않아서 부업으로 좀 각광을 받았습니다.
0: 네, 네, 네.
1: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무인 점포 개수는 전국 12,000에서 14,000여 개로 추산되고요. 서울시에만 4,200여 곳으로 집계됩니다.
0: 예.
1: 하지만 소비자의 양심에만 기대는 무인 운영 구조 탓에 관련 범죄와 경찰 신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12 신고가 5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는데 연간 11,000건, 일일 평균으로는 30여 건을 돌파했습니다.
0: 네, 네, 네.
1: 경찰 지구대와 112 상황실 등 최일선 현장에서는 관련 출동이 피로감을 호소하는데요. 공공재인 경찰이 개인의 경비가 돼버렸다. 또 공권력 누수로 정작 위급한 곳에 출동할 인력이 없다. 이런 불만이 터지는 겁니다.
0: 네, 네.
1: 또 무인 매장의 인건비를 행정력에 떠넘긴 무인 승차 사업이 아니냐는 날선 비판도 있습니다.
0: 그런데 업주 입장에서는 신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1: 그렇죠. 또 우리도 손을 놓고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항변을 합니다. 취재한 점포 모두 이미 매장에 7대의 CCTV 설치는 기본으로 해두셨고
0: 네.
1: 경고 음성 시스템이나 또 신용카드나 QR 인증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는 출입 인증기 설치 등 가능한 범위 내 방범 장치를 상당 수 설치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는데요. 게다가 신고를 해도 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대부분 피해를 떠안는 실정이라며
0: 네.
1: 우리도 세금을 내는 국민이자 자영업자인데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알아서 치러야 할 비용이라며 치안 서비스에서 배제하듯 바라보는 건 억울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아무튼 근데 업주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경찰 신고 말고 다른 건 없어요?
1: 그러니까 경찰에만 의지할 수 없어서 네, 네. 직접 응징에 나선 이른바 사적 제재를 하는 점주들도 있습니다.
0: 어떻게?
1: CCTV 캡처 화면을 매장에 붙이면서 약간 협박성 대응을 하는 거죠.
0: 이런 사람이 이런 짓 저질렀다.
1: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리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소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무인 점포 관리의 사각지대가 된 근본 원인으로 제도의 공백을 짚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무인 점포를 정의하고 또 규율할 관련법이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무인 점포 보안 강화법이 발의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0: 예.
1: 즉 법률상 무인 점포의 개념을 최초로 공식 신설하고 사업자에게 보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미 이행 시에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요.
0: 네.
1: 그런데 이미 대부분의 무인 점포에 CCTV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출입 인증장치 설치 의무가 실효성을 판가름할 걸로 보입니다.
0: 업주들은 뭐라고 그래요?
1: 일단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1차 범죄 심리를 꺾는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반면에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보안장치 설치를 강제하면서 설치 비용 지원 지원이나 세제 혜택 같은 당근책은 전혀 없기 때문에 업주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일반

0: 시장적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1: 예.
0: 게다가 아직 핸드폰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어린 학생들의 이용을 완전히 원천 배제하게 되는 문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 규제를 피해서 건물 쪼개기 등 무허가 형태로 음성화되는 등의 풍선 효과도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1: 예.
0: 그동안 관리와 이용의 편의성이라는 무인 점포의 이면에는 이런 제도의 공백이 낳은 범죄와 민폐의 사각지대가 방치되어 왔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성 있는 입법 보완, 또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0: 네, 고맙습니다. 네,
1: 신수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0: 요즘까지 트러퍼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6: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8. 관절 보공 1522-5888. 관절 보공.
7: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8: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그래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오늘 수도권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북부 지방은 차차 구름량이 늘겠고요. 서울, 인천, 경기 서해안으로는 한두 시간 이내에 비가 시작돼서 오전에는 그 밖에 수도권 강원 내륙에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다시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특히 남부지방이 어제보다 5도 이상 뚝 떨어져 있습니다. 대구가 8도, 진주 4도, 서울은 12.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서울이 21도, 광주 부산 23도, 포항 25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조금 더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5: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6: 그러게.
5: 그린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6: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5: 엔진은 그린리그 보링 공장이 돼.
7: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0: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시와 신념으로 빛을 남긴 사람 이육사. 그의 뜨거웠던 삶과 이야기가 무대 뮤지컬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뮤지컬 이육사.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앞 낙동강변 둔치 1원에 위치한 안동 이지구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동을 음악과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예매는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54-851-7187. 안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2026 뮤지컬 이육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조금 전 2부에서 국회 행안위 여당 위원이죠. 윤건영 위원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국 혁신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춘생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국 혁신당 정춘생입니다.
1: 청문회 전에 의원님이 김지용 후보자를 두고 100번 생각해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청문회를 네네.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생각의 변함이 없으십니까?
2: 100번 생각해도 안 된다라는 그 저의 문제제기, 그 문제제기가 청문회를 통해서도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 그러면 가장 그러니까 문제라고 보시는 게 어떤 걸까요?
2: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이 필요성을 각인시켰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 예.
2: 그중에 대표적인 게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성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결정했었던 과정.
1: 네.
2: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갑자기 불법 출금 사건으로 프레임이 전환되고 그 출국 금지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다 기소되고
1: 네.
2: 그리고 지시한 사람들은 사실상 검찰 식구이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되고
1: 음흠.
2: 기소됐던 사람들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시 김지영 형사부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 이것을 제가 고 싶었던 건데
1: 네.
2: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소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아 그래요? 기소 네.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2: 네네. 그러니까 그 기소 반대했다라는 거는
1: 네.
2: 본인의 의견만 있을 뿐
1: 네.
2: 그것을 했었다는 회의록이나 녹취록 그리고 이의제기서 제출했는 이 과정 이 결 그 증거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1: 네.
2: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 사건도 저는 가해자 피해자가 전환된 비슷한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그 한동훈 당시 검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1: 네.
2: 약간의 그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1: 네.
2: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도 무죄가 됩니다.
1: 네.
2: 그런데 그 당시 또 김지용 검사는 본인은

0: 반대했다고 했지만 또 그 반대했다는 기록이 없고요. 본인의 진술 외에는.
1: 네.
0: 그런데 어저께 청문회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거는 이게 또 역시 윤건영 의원 질의 과정에서 밝혀졌던 부분인데 독직 폭행 혐의는 기소가 어려우니 업무상 과실치사항이 기소될 수 있다. 이런 검토 보고서를 낸 거거든요.
1: 네네.
0: 오히려 이제 기소가 가능하도록 도운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닌가. 특히 중수청이 검찰개혁의 필요성 때문에 새롭게 출범하는 기구이고 국민들의 기대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이 사람이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행적을 쌓아왔는가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1: 자, 그러면
0: 그래서 네네
1: 이런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하시는 걸까요?
0: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까? 객관성을 유지하고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를 소신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1: 네.
0: 왜냐하면 그 당시 사건들이 다 정치적인 사건들이었거든요. 시리에 편승했던 거고 그 당시에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에서 목소리 안 냈고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또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이고 한동훈 현 무소속 의원도 뭐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요지에 이제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0: 네네.
1: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저는 준비된 답변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 질문한 의원도 좀 의도적으로 질문한 것 같고요.
1: 네. 네,
0: 준비된 답변이었다고 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러면 오늘 아침에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0: 안 그래도 어저께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1: 예.
0: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지명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고 그 반대했던 이유들이 지금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반대 입장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고서 채택 자체를 막는 것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보고서를 채택하되 반대 의견을 적시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있다 우리가 비상의총을 원래는 오늘 그 최고위원회 하는 날인데요.
1: 네.
0: 최고위원회가 비상의총 연석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서 입장을 내겠다. 예, 이런 말씀을
1: 그러면
0: 드리겠습니다.
1: 이제 그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방안 하나와 두 번째는 거기에는 응하지만 부적격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
0: 네.
1: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는 의총에서 결정을 할 거다.
0: 예. 나름대로의 방향은 정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개혁과 중수청 출범에 우리 조국 혁신당이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상징적인 일이기 때문에
1: 네네.
0: 이 의견도 의원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요청까지 하게 된 겁니다.
1: 근데 사실 이제 중수청은 출범을 했는데 이제 그 청장과 후보자 문제 때문에 이제 논란이 이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0: 맞습니다.
1: 그거 말고 이 중수청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점검되거나 보완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 보세요?
0: 아직까지 여러 가지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우선 저는 10월 2일 날 출범하기 전부터 제가 행안위가 열릴 때마다 장관한테 10월 2일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중수청장이 있는 상태에서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자 지명이라든가 인사청문 절차를 제대로 된 사람을 지명해서 제대로 밟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한 달 이상을 끌어왔고.
1: 네네.
0: 그리고 충분한 수사 인력들이 지금 다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킥스 시스템도 아직 다 안 돼 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수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많이 우려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래서 이 중수청이 안 됐, 틀린 거야. 이래서는 안 됐어. 이게 아니라 제대로 출범해서 제대로 수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도 점검을 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하고 그리고 법무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능과 시스템들을 옮겨와야 한다면 또 옮기고 이런 부분까지 국회가 점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이건 뭐 사실 이제 언론적 관점에서의 관심사이긴 한데 이제 어떤 중수청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한 데서 상징적인 사례로 이제 꼽는 게 보통 1호 사건이 뭐냐 이런 것도 이제 언론은 많이
0: 저도 궁금합니다. 1호 사건을 무엇으로 정해서 수사할지.
1: 그럼 이거는 뭐 이걸 해야 된다라는 주문은 간섭이니까 그렇게는 발언을 험치면 안 되고 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 거기까지는 제가 전망

0: 퇴직금 관련해서도 허위공문서가 작성이 된 거죠. 다
1: 네네.
0: 아시겠지만
1: 예.
0: 허위공문서 작성에 그친 게 아니라 이것을 또 국회에 제출을 했고 동행사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해서 했던 거고요.
1: 네.
0: 뭐 이런 것까지 고발을 하냐 이렇게 문제제기할 수 있지만
1: 예.
0: 대법원은 그야말로 법치주의의 상징이고 가장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겼다면 그 역시 법의 잣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1: 근데 고발은 했는데
0: 네네.
1: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0: 그게 저도 걱정이긴 한데요.
1: 예.
0: 하지만 이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공수처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
1: 네.
0: 저는 공수처도 지금의 상태가 아니고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1: 예.
0: 취지대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인력도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인사 이동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주로 보니까 이제 검찰 출신이 있어서, 검사 출신이 있어서 그동안에 검사 관련된 수사들은 굉장히 묵혀왔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하나 더요. 그 지금
0: 네.
1: 조국 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죠.
0: 네네.
1: 그럼 혹시 탄핵안도 지금 뭐, 저기,
0: 네,
1: 그,
0: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준비를
0: 네,
1: 하고 있습니까?
0: 다음 주초 정도에는
1: 예.
0: 그 안을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면 탄핵의 주된 사유를 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0: 아, 그 전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 사건 관련해서 파기한 거
1: 파기환송했던
0: 이런,
1: 거.
0: 예, 그런 부분까지 작성이 돼서 우리가 공개를 한 바가 있고요.
1: 네.
0: 이번에는 이제 새롭게 드러난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저는 대법원장이 굉장히 헌법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틀리게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요.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1: 예.
0: 그 과정에서 제청을 하는 거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는 건데 임명권자의 의견도 전혀 무시하고 제청을 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200일 넘게 계속 여기 추진이 안 되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이 부분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보완해서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그러면 추가로, 근데 좀
0: 네.
1: 한쪽에서는 탄핵을 하면 정치적으로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 도와주고 키워주는 거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지금까지 저는 충분히 컸다고, 키워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의 캐릭터와는 다른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예.
1: 그렇게
0: 오히려
1: 볼까?
0: 캐릭터는 최재경 전 감사원장, 예.
1: 네,
0: 비슷한
1: 최재형 전
0: 캐릭터이지 않나.
1: 감사원장,
0: 네. 최재형 감사원장.
1: 예.
0: 예. 그래서 저는, 너무 대법원이라고 너무 무겁게 보지 않고, 똑같이 저는 법 적용은 똑같아야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사법권의 독립 침해도 아니고요.
1: 네.
0: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이든 검사든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고 징계도 받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헌법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0: 네.
1: 의원님.
0: 네네, 감사합니다.
1: 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2: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를 해야 하는 공무원만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건물과 집이 준비돼 있을까요? 이게 궁금해서 조상호 세종시장 연결하겠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죠. 나와 계시죠?
3: 예, 안녕하십니까. 조상우입니다.
1: 네,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장님?
3: 글쎄요, 뭐, 저희 세종시는
1: 예.
3: 원래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서 태어난 도시예요. 그러니까
1: 네네.
3: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온전한 행정수도가 될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1: 네.
3: 드디어 이게 20년 만에 이제 실현이 되는 셈이 된 거죠.
1: 예. 그럼,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3: 네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등 뭐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여기 다 이제 세종으로
3: 네네.
1: 내려간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계획인데
3: 네네네.
1: 이 기관들 수용할 건물 준비는 지금 다돼 있는 겁니까? 비어있는 건물들이 있습니까?
3: 그러니까 지금 일단 당장 내년

0: 상하반기로 해서 이제 옮겨오는 분들은 한 3천 명 정도로 예상이 돼요. 예. 그래서 뭐 그 정도 공간은 저희가 충분히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청사를 건립해서 이전하는 기관들이 꽤 많거든요.
1: 예.
0: 경찰청 같은 데들 그런 데들은 31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되니까 그거를 좀 속도를 좀 내야 되겠죠.
1: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뭐 그러니까 하여간 내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이전하는 그 대상 기관들의 입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0: 전혀까지는 말씀드리긴 그렇고 예. 이미 총리실이 좀 추측이 돼서 예. 세종시나 여러 기관들이 이주 대책 그 회의를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1: 그래서 예.
0: 저희가 뭐 상가 공실이나 이런 문제들은 거의 다 파악이 된 상태니까 이제 기관들 특성마다 이제 원하는 위치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예.
0: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빠르게 좀 안배를 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입주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뭐 입주 지원 센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빨리 구축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1: 아 네. 그런 실무 작업은 이제 바로 그럼 착수에 들어가는 거 착수하는 겁니까?
0: 이미 하고 있었는데 뭐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지원 TF가 있었는데 이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이제 승격을 시켰고 저희가 내년 1월 1일 목표로 행정수도 지원과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1: 예.
0: 지금도 하고 있지만
1: 예.
0: 그거를 이제 총괄해서 맡아서 하는 기관도 이제 만들고 그런 네. 일들을 해야죠.
1: 그러면 그 당장 그 저기 이제 그 따라가는 이제 공무원들이 한 3천 명 정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0: 1차적으로는 그런
1: 그러니까
0: 얘기죠.
1: 그러면 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나 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있는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일단 수용은 하게 되는데요.
1: 네.
0: 어쨌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완공되는 세종시에 이제 아파트 주택들이 있잖아요.
1: 네. 네.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제 특별 공급을 좀 반드시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 아, 특공을?
0: 그러니까,
1: 예.
0: 네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1, 2년 정도는 약간 뭐 혼선이나 대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고,
1: 예.
0: 결국은 저희가 신도시, 이 보통 행복도시라고 부르는 데가 20만 호를 짓기로 돼 있는데,
1: 예.
0: 지금까지 한 13만 5천 호 정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6만 4천 세대 정도를 더 짓기로 돼 있으니까 네. 아마 수용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를 좀 당기는 게 문제죠.
1: 지금 시장님이 특공 말씀 주셨으니까
0: 네네네.
1: 기존 이제 그 세종시로 입주했던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경우를 보면
0: 네네.
1: 특별 아주 그 싼 가격으로 특별 공급을 받아서
0: 네네.
1: 근데 가족들이 여기에 입주를 하는 가족들은 수도권에 그냥 살면서
0: 네네.
1: 특공 아파트를 챙겼다가 나중에 차익을 실현하는
0: 네네.
1: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0: 글쎄 사실은 그게 벌써 몇 년 전에 상당히 크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0: 실제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주 기관 직원들 같은 경우는 간단히 얘기하면 강제로 이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네. 반드시 국가에서 이제 주거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이제 다만 지난번에 그렇게 엄청난 논란이었지만 실제로 뭐 쉽게 말하면 범죄로 드러났다든가 이런 정도는 극히 소수로 그치고 말았어요.
1: 네.
0: 그래서 물론 그런 현상이 되풀이되는 거는 안 되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은 뭐 무주택자라든지 아니면은 이 그 거주 보유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아주 더 세심하게 만들긴 해야 되지만
1: 네.
0: 지금으로서는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한 건 전 특별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게 유인 차액이 돼야
0: 우리 뭐
1: 네네네.
0: 북한 이탈 주민 뭐 이런 분들한테 한 20%까지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시장이 현재도 10% 정도는 이주 종사자들한테 10%까지 지원을 추가로 해줄 수가 있고
1: 그게 물량이 어느 정도 돼요 네. 그러면?
0: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 6만 4천 세대를 지으면 거기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1: 예.
0: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원래 국토부가 운영했던 이제 특별 공급제도 이거를 부활시키는 건데 국토부도 뭐 제가 뭐 수차례 이미 얘기를 해서
1: 네.
0: 검토를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을 만들면
1: 네.
0: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국토부 쪽 혹시 네. 반응은 들어보셨습니까?
0: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1: 네.
0: 당연히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0: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거 안정 대책이라는 거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제 제도를 운영해야죠.
1: 저 네.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보는 네네. 건데요. 지금 앞으로 네. 이사 올 공무원들 말고 네네. 이미 이사 온 공무원들 가운데 네네. 가족 동반으로 이사 온 공무원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0: 제가 비율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 세종시를 빼고 나머지 이제 10개의 혁신 도시들이 있잖아요.
1: 네네. 네.
0: 혁신 도시들은 그런 정주 비율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1: 네네네. 네.
0: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주 비율이 이제 계속 높아져서 지금은 가족과 따로 떨어져서 지내는 젊은 직원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퍼센트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1: 네.
0: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거주 이전의 자유랄까?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시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시키는 방향으로 고민해야지 직원들은 무조건 다 세종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1: 그 말씀은 맞는데. 근데 또 한편은 어떤 그 정책을 펴는 데는 그 기대되는 효과라는 걸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이제 거기에 부합하는지는 좀 점검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저께죠? 그 정부 발표 때도 우리 언론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효과성 예. 좀 발표를 해달라고 얘기해서
1: 예.
0: 일단은 행안부가 중심이 돼서 백업 자료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예.
0: 그걸 보면은 아마 좀 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1: 그래요.
0: 네.
1: 근데 지금 네. 그 또 하나의 문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이런 그 부처
0: 네네네.
1: 여기 현행법상 이전 제외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0: 네네네.
1: 그럼 이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지금 저희로서 이제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법은 뭐 줄여서 말하면 행복도시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그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이런 데들을 이제 이전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 네.
0: 먼저는 그거를 삭제하는 일이 지금 국토위에 우리 복기왕 의원님, 뭐 강준현 의원님 비롯해서 이제 법안이 올라와 있고.
1: 예.
0: 그래서 그거는 아마 여야 간에 큰 이견 없이 바로 처리가 될 걸로 보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로서는, 그 지금 행복도시법을 행정수도특별법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하고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네, 네.
0: 그게 돼야지 지금 국회가 쉽게 말하면 절반만 옮겨오게 돼 있는데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이제 국회가 온전하게 완전히 이전하는
1: 예,
0: 거죠.
1: 예, 예, 예. 그래요. 지금 또 하나 지금 그 국회의사당하고 대통령 집무실 있잖아요.
0: 네네.
1: 뭐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는 세종에서 그 열었으면 한다는 어떤 의사를 여러 번 피력도 하기로 했는데
0: 네네네.
1: 그 지금 건설 사업은 진척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0: 그러니까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29년 8월 완공 예정이고
1: 예.
0: 국회는 33년 이제 완공 예정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둘 다 이미 그 뭐라 그럴까요? 공모를 통해서 당선작들은 다 발표가 됐고
1: 예.
0: 지금 이제 실시 설계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국회가 훨씬 건물이 좀 크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걸리고 대통령실은 아마 29년 8월까지 큰 차질 없이 될 겁니다.
1: 네. 아, 그래요? 그때까지 완공이 네. 되고?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세종에는 그 만 4천 명 정도 되는 국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다 살고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미 사실은 세종에서 근무하실 여건은 되는데 이번에 옮겨오는 기관들까지 다 하면은 아마 글쎄요, 29년 대통령이 세종에서 이제 집무를 시작할 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온전한 행정수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
1: 예.
0: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제 네. 마지막 궁극적인 이제 저기 네. 해결 과제는 관습헌법의 굴레를 벗어나는 거. 그죠? 이게 마지막으로.
0: 그래서 저희 이 행정수도 특별법 관련해서 지난 5월에
1: 네.
0: 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제 그 공청회를 열었었어요. 근데
1: 네.
0: 이제 여야에서 두 분씩 전문가 헌법학자들을 이제 초빙해가지고 이제 진술을 했는데.
1: 시장님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돼요.
0: 아, 그럴까요?
1: 예.
0: 네. 하여튼, 우리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완료해서
1: 네.
0: 이제는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두 개의 수도를 가진 대한민국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0: 네. 네. 안녕하세요.
1: 조상호 세종시장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한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제약.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9: 워킷 안전화.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2: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5: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6: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7: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8: 네, 본방 마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6 경북국어길 라디언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9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9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6 경북국어길 라디언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국어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고 꿈꿀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을 만들어갑니다. 청년이 일하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넓혀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커지고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며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곳. 함께 희망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안동 MBC 캠페인은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영주시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MBC

0: MBC, MBC 라디오.
1: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브라질 국채에 요즘 글로벌 자금이 다시 몰리고 있답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가 약진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데, 지구 반대편 나라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돈의 목적지일 수도 있어서 자세히 좀 오늘 살펴보기로 하죠. 최근에 미국 방산 기업들이 잇따라 대만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이 설계를 하고 대만은 생산을 하는 분업 체계를 또 방위 산업에서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 산업하고 아주 흡사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는데,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파이낸셜 뉴스의 박문수 기자,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의 명지혜 기자까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자, 오늘은 오랜만에 브라질 국채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볼까요?
4: 네.
2: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요즘 슬슬 이쪽에 돈 냄새 맡고 움직이는 분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4: 네, 예택결제원에 집계된 그 국내 투자자의 브라질 채권 보유 잔액을 봤더니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원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올해 1월 말보다 19% 늘어난 겁니다. 특히 이제 최근 속도가 빨라져서 9월 한 달 동안에만 이제 1,500만 달러 넘게 늘었습니다.
2: 잔액이?
4: 네. 근데 예. 잔액은 평가액이다 보니까 브라질 헤아라가 오르면은 자동으로 숫자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새로 샀는지 좀 따로 살펴보자면, 지난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이 브라질 채권을 553만 달러, 75억 원어치 순 매수했어요.
2: 예.
4: 이게 8월에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10년 전에 브라질 국채 열풍이 불 때 뭐 조 단위로 돈이 들어올 때에 비하면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은데,
2: 예.
4: 지금 증권사 창구에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제 매수세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2: 그렇군요. 브라질 국채는 뭐 재테크 상품으로 생각하면 일단은 번 돈을 다 세금을 안 매기는 뭘 그게 이제 제일 장점이라고 하고, 금리도 높은데 이제 문제는 헤아라 가치가 자꾸 떨어지면,
4: 네.
2: 이제 떨어지는 만큼 손해를 보니까 그게 자꾸 이제 마음이 쓰이고 걸려서,
4: 맞아요.
2: 머뭇머뭇하던 건데, 그 비과세 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4: 네, 맞습니다. 세금이 한 푼도 안 붙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돈이 갈 곳이 없을 때마다 틈새 투자처로 관심을 받아온 이유가 바로 세금인데요. 1991년에 발효된 한국하고 브라질의 조세 협약에 따라서 이제 브라질 국채 이자에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2: 예. 그러니까
4: 이자 소득세 15.4%가 전액 면제되는 겁니다. 채권을 뭐 직접 사고 팔아가지고 남긴 차익은 어차피 이제 개인한테는 비과세니까,
2: 예.
4: 뭐 브라질 국채로 벌게 된 매매 차익이든 환 차익이든 이자 소득이든 모두 이제 세금 없이 고스란히 수익을 먹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금리 수준을 좀 보면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연 12%대입니다.
2: 12%요?
4: 네. 미국 국채 10년물이 5.2%, 한국 10년물이 4.2%대니까 뭐 거의 3배에 가까운 3배. 수준입니다.
2: 야, 옛날에 브라질 국채 막 비쌀 때 생각하면 꽤 많이 내려오고 안정됐다는 뜻이네요.
4: 네,
2: 이제는
4: 친구할
2: 만하네요. 10% 초반대면.
4: 네. 네, 근데 요즘 투자 심리가

0: 판단하는 거는 앞으로 브라질 국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금리가 높을 때 사두면은 일단 높은 수익률을 확정해 둘 수 있어서 좋고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값이 오르니까 만기 전에 그러니까 중간에 팔아가지고 매매 차이까지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겁니다.
1: 브라질 국채 금리가 예전에 뭐 지금도 꽤 높습니다만 상상도 못할 만큼 금리가 높았던 이유가
0: 네.
1: 이게 브라질 정부가 자꾸 이제 돈을 찍어서 써야 되니 시중에다가 브라질 국채를 사세요 사세요 해야 되고
0: 네.
1: 그래서 이제 놀랄만한 금리가 자꾸 나왔던 거라서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안정이 안 되고 맨날 저렇게 흔들리니까 금리가 저렇게 높아 물가도 높고
0: 네.
1: 그런 상징처럼 보였는데 이게 좀 내려간다는 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좀 안정된다는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일이 있어요?
0: 그러니까 브라질 대선하고 지금 연관성이 좀 있는데요. 브라질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은 두 번에 나눠서 대선 투표를 합니다.
1: 예.
0: 1차 투표는 4일에 했고요. 25일에 결선 투표를 합니다. 1차 투표에서 우파인 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 의원이 룰라 대통령을 앞섰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긍정적 적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가 집권하면 재정 건전화의 신호탄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국채 금리가 급락한 거예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당시에 14%를 넘었었는데 1차 투표 결과가 나오고 하루 만에 1.3% 포인트 폭락했습니다. 여기에 약세를 보여왔던 헤아라 가치도 하루 만에 뭐 4% 5% 급등했어요.
1: 금리는 내리고 헤아라 가치는 오르고 전반적으로 브라질이 안정되는 쪽인데
0: 네.
1: 이제 우파 후보가 당선될 것 같으니까 투자자들은 그걸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0: 거죠. 플라비우 그 보우소나루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장남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2019년에 4년간 집권을 했고 2022년에 룰라 대통령한테 대선 패배 뒤에 이제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지금 복역 중입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전 대통령이 어떤 별명이 있냐? 면 열대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향이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닮았다고 해서. 근데 이 시장이 이 사람의 아들을 반기는 이유가 아버지 시절의 개혁의 기조를 이어갈 걸로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1: 예.
0: 그래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는 실제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1: 그러니까 우파 후보가 계속 이렇게 지지율을 높게 유지해서 당선이 되면 이런 분위기가 이어가는 거고
0: 네.
1: 또 반대로 또 좌파 후보가 지지율이 다시 높아지면
0: 네.
1: 시장은 또 다시 실망하는 거고
0: 네.
1: 그 이유가 이제 좌파 후보가 당선되면 자꾸 그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 쓰면서
0: 네.
1: 돈 뿌리고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요. 플라비우가 이제 룰라 대통령을 아주 조금 앞서요. 한 2%포인트 정도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승자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예.
0: 글로벌 금융회사들 의견을 보면요. 보수 집권의 무게를 두고 투자 의견을 조정하고 있기는 해요. JP 모건이 1차 투표 직후에 이제 브라질 주식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올렸고요. UBS는 이제 재정 건전화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장기물 금리가 최대 뭐 250bp, 그러니까 2.5%포인트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경고도 나옵니다. 이미 이제 기대감이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됐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정치 이벤트에 과민 반응하고 있다. 이런 전문가 분석도 나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수가 이기더라도 브라질의 재정 개혁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국채 하락세, 헤아라 강세가 꺾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1: 헤아라가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또 손해 볼 수 있으니까.
0: 네.
1: 알겠습니다. 자, 대만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죠. 미국 방위 산업 업체들이 대만에서 조립을 하고 자기들은 설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산업을 좀 구조를 접근하는 모양이에요?
2: 네, 맞습니다. 요즘 미국 방산 스타트업들이 좀 대만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2: 작년 9월 이후에 이제 미국과 대만 기업들이 서로 맺은 그런 드론 협력 계약만 13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이제 방산 기업 안두릴이 대만 정부랑 맺은 그 드론 계약 규모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이 넘고요.
1: 예.
2: 근데 어쨌든 핵심은 일단 중국 부품을 쓰지 않은 드론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맡고 또 대만 회사가 그걸 제조를 하면

0: 통해서 예. 미군과 대만군 양쪽에 납품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드론 시장을 거의 지금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요.
1: 예.
0: 지금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중국이 차지하면서 거의 독점 체제입니다. 뭐 모터나 배터리 같은 핵심 부품들도 대부분 중국산이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런 독점력을 좀 상대를 압박하는 카드로도 지금 쓰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2년 전에도 미국 최대 드론 업체라고 하는 그 스카이디오가 대만에 한번 드론을 팔았더니 중국이 아예 이 회사에는 배터리를 공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끊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카이디오는 이제 부품 대부분은 다른 데서 구하더라도 배터리만큼은 이제 중국에 있는 업체 한 곳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1: 아, 드론용 배터리가 또 독특한 모양이에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제재 때문에 뭐 새 공급처를 찾기까지 좀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1: 예.
0: 또 미군은 또 이미 뭐 또 견제를 하느라고 2019년 말부터 이런 중국산 드론이나 카메라 통신 장비 같은 거는 핵심 부품 못 쓰게 하고 있고요.
1: 예.
0: 정보가 셀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고 또 미 행정부는 내년 2월부터 또 중국산 드론과 부품에 또 100% 관세를 매기면서 계속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입장에서도 좀 절박한데요. 맞서야 할 상대가 중국인데 중국 부품으로 이제 무기를 만들다 보면은 정작 이제 전쟁이 나거나 할 때
1: 그러겠죠.
0: 문제가 있으면 부품이 끊기면서 이제 확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렇게 지금 미국과 대만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좀 중국을 뺀 공급망이다 해서 비적색 공급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상대방이 쥔 부품으로는 이제 무기를 만들 수 없다 이런 게 미국과 이제 대만의 공통된 고민이라서 이렇게 협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중국산 부품 안 쓰고 무기를 만들려니 대만이랑 손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0: 네.
1: 뭐 이런 얘기인데
0: 네.
1: 그게 미국이 만들면 안 됩니까? 대만으로 가는 이유가 또 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한테라도 전화를 좀 하지 우리 만들어 줄 텐데
0: 아 그러게요
1: 그런 생각 좀 들고 네.
0: 네 일단 미국 정부도 일단 원칙은 미국산이긴 합니다. 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그 공격용 드론 구매 사업을 발표할 때 미국산 선호한다 분명히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1: 예.
0: 문제는 현실적으로 드론 부품을 전부 미국에서 만들 수가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미국산이 최선이긴 하지만 안 된다면 적어도 중국산은 피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대만 쪽에서 좀 러브콜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만은 이제 지난 8월에 앞으로 6년 동안 드론 구매에 약 1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을 쓰기로 했는데요. 자체 드론 산업을 이제 빨리 키우고 싶어서 중국의 침공을 막아야 된다라고 보면서 지금 이렇게 늘리고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140억 달러 규모의 이제 대만 무기 판매 승인을 미루면서
1: 예.
0: 아 이거 미국 무기 사오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제 위기감이 또 대만엔 생겼고요. 그래서 대만은 이제 미국 정부의 기대기보단 미국 기업을 차라리 우리가 끌어들이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간 협력이 이 방향을 메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미국이 스스로 만들기에는 좀 능력이 좀 아직은 제조업 능력은 좀 그렇고
0: 네.
1: 외부로 아웃소싱은 해야 되는데 그 누구 어디서 만들까 하는데 대만이 제일 먼저 손들었다.
0: 네.
1: 안 그래도 대만은 드론 산업을 급하게 키워야 되는 가장 절박한 나라니까.
0: 네네. 네.
1: 설명이군요.
0: 맞습니다.
1: 예. 이게 근데 반도체 산업하고 좀 비슷하게.
0: 네.
1: 비슷하게 그 미국이 설계하고 뭐 대만은 만들고 이런 쪽인 것 같네요.
0: 네 맞습니다. 일단. 협력이 좀 TSMC다, 드론판 TSMC다 이런 말이 조금 나오는데요.
1: 예.
0: 뭐 TSMC 같은 경우에 또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칩을 설계하면 이걸 TSMC가 만들어주잖아요.
1: 예.
0: 그래서 설계는 고객이 하고 생산은 우리가 한다 이런 방식인데 이걸 좀 드론에 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설계하고 대만 기업이 생산한다 이런 구조인데요. 미국의 그 안두릴이라는 그 말씀드린 그 기업은 대만 군 연구기관과 손을 잡고 이제 뭐 순항 미사일이랑 또 수중 드론 이런 것들을 대만에서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1: 예.
0: 또 다른 미국 드론 업체 에이벡스라는 곳은 대만 기업과 손을 잡고 드론 두 종류를 이미 대만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아예 뭐 현지 생산을 강점으로 이제 내세우는 미국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해군 퇴역 장교가 이제 공동 창업한 스트레이트 인더스트리즈라는 곳은요.
1: 예.
0: 전쟁이 나면 바다 바깥에서 무기 받기 어려워지니까 처음부터 우리 대만에서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본사는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데 대만 북부의 영구 거점도 만들고 대만 남부의 그 가오슝 조선소랑도 협력하면서 이제 아예 대만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0: 대만이 이런 거 잘하는 모양이네요. 꼭 드론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
1: 네네, 맞습니다.
0: 우리로서는 좀 신경이 쓰이는데, 사실은 뭐 10년쯤 전에 뭐 전 세계가 아무런 다른 문제 없이 사이좋게 지낼 때는 그냥 다 중국이 만들면 되지 뭐. 중국한테 맡기면 싸게 잘 만드는데, 이렇게 네. 생각하고 다른 고민을 안 했는데,
1: 네.
0: 중국한테 못 맡기다 보니 다른 대안이 어디냐를 찾는 과정에서 한국도 인건비는 좀 비싸도 계속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고.
1: 그렇죠.
0: 그런 상황인데 의외로 대만이 네. 나름 괜찮네. 제조업에서는.
1: 그렇죠.
0: 그렇게 떠오르고 있다는 힌트를 주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만 돋보였으면 좋겠는데. 좀
1: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박문수 기자님 준비해 오신 소식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오늘 아침에 열리는 주식시장도 뭐 어째서 새벽에 마감한 미국 주식시장도 분위기가 꽤 싸늘해요. 전해주시죠. 얼마나 올랐어요?
2: 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0: 예.
2: 미국 노동 통계국에 따르면 9월 CPI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7% 오르며 시장 예상치인 3.6%보다 조금 더 올랐는 건데 오른 건데요. 직전 8월 달 대비로도 0.6% 오르며 예상치엔 부합했지만 최근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겁니다.
0: 예.
2: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CPI도 지난해 9월과 비교할 때 2.6%, 전월 대비 0.3% 상승하며 모두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0: 예.
2: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올랐고 항공료, 의류, 교육비 전부 다 올랐습니다. 아, 미국 물가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기름값 때문입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보다 9% 이상 치솟았는데요.
0: 예.
2: 하루 석유 생산량 기준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 물가가 이 석유 때문에 흔들린다는 게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이 기름값이라는 게 국제 가격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석유를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휘발유를 무조건 싸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 국제 가격대로 미국 내수 시장에도 푸니까.
2: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9월 에너지 물가 에너지 부문의 물가도 전월 대비 5.2% 상승했는데요. 지난달인 8월에 2.1% 상승의 두 배가 넘는 겁니다.
0: 예.
2: 에너지 물가가 이렇게 치솟은 것은 또 경유 가격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동 불안으로 갤런당 $6.5가 넘어선 디젤 가격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시장도 곧바로 반응했는데요. 주가가 빠진 건 물론이고 채권 시장도 흔들렸습니다. 이제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고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0: 예.
2: 이제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출렁거렸고 금리에 민감한 채권시장은 물가 발표 직후에는 한 10bp 이상 급등했습니다. 장 마감 때는 떨어지긴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CPI 발표 직후 한때 5.32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0: 금리가 많이 오르고 그럼 예. 채권값은
2: 떨어지고.
0: 떨어졌고. 예. 주식시장도 오늘 아침에 지금 프리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 8% 정도 내리고 있군요. 낙폭이 최근 들어서는 꽤 큰 상황인데. 이제 금리 올린다는 얘기 금방 나오겠네요. 이제 물가가 이렇게 높으니까 어떡하냐. 금리 올려서 잡아야지. 라는 이야기가 결국 나올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또 미리 뭐 반영해서 또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2: 이제 시장 전망보다 높은 물가 상승 때문에 오는 27일과 28일에 이제 열릴 예정인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상 결정에 힘을 실어줄 거라는 뭐 전망이 나오기
0: 이번
2: 시작했습니다.
0: 이번 달 말에 있군요. 예. 예.
2: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CPI 발표 직후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올릴 거라는 확률을 장중 50%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CPI 발표 전날, 그러니까 그제죠. 22%에서 약 24%포인트 급상승한 건데요. 장 마감 시점에는 동결할 거라는 확률이 한 67%까지 야. 올라가기는 또 했습니다.
0: 하루 전만 해도 이달에는 금리 안 올릴 거야, 동결이야 라고 했다가 어제 그 숫자 보고 나서
2: 놀란 겁니다.
0: 올릴 것 같은데? 라는 쪽으로 시장에 반응이 바뀌었다는 뜻이네요.
2: 그래서 지금 미국 매체들 한 반반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렇군요.
2: 그래서 이미 연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기 때문에 최근 미국 금리, 국채 금리가 치솟는데다가 경기 둔화 우려까지 나오면서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 연속 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0: 동시에 이번 물가 지표가 너무 높, 시장 전망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예. 추가 긴축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1: 뭐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가 좀 오르고 그러는 건데 그 뭐 금리 오르는 게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영향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서 특히 이제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인공지능 업체들이 금리가 너무 높으면 저거 투자 못하는 거 아니야? 우리 투자 못하면 우리 반도체 못 사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맞습니다.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흔들리고 있고.
0: 예,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돈 빌려다가 그 이른바 이제 데이터 센터 만들어 놓고 월세를 받던 이제 그런 업체들. 그 반도체 시장에 위워크? 뭐 이제 이런 사업 모델 갖고 있던 업체들도 금리가 올라가면 또 이것도 많이 힘들 텐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투자자들도 이게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 못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또 걱정들이 나오던데 엔캐리 청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까?
0: 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의 메가뱅크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과 이제 보험사들이 최근 5개월 동안 만기 2년 이상인 일본 국채를 5조 4천억 엔, 우리 돈으로 한 45조 6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2023년 초에 사들였던 것 이후로 최대치로 국채를 사들인 건데요. 예, 일본 금융회사들은 9월 한 달에만 해외 채권을 2조 5천억 엔 어치도 팔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일본 은행들이 해외 채권을 순매도한 규모는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05년 이후 20여 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1: 그러니까 해외에 투자했던 걸 팔고 맞습니다. 그 돈을 들여와서 맞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일본 국채를 사고 있다.
0: 맞습니다.
1: 예.
0: 네, 쉽게 말하면 예전 이제 일본 금융회사들이 해외 채권은 팔고 자국 예. 국채는 사들인다는 예. 건데 일본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니까 결국에 이제 저금리 엔화를 빌려서 뭐 엔화를 가져다가 해외 자산에 투자했던 즉 이제 엔 캐리 트레이드를 이제 청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이제 나오는 거죠.
1: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이제 돈에 꼬리표가 없으니까. 일본에서 뭔가 이제 싸게 조달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갔던 자금, 그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도 갔을 거고, 우리나라도 왔을 거고, 여기저기 퍼져 있을 텐데, 그런 자금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청산이 되고, 일본으로 가고 있으면, 반도체 회사들은 돈 잘 버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 라고 하는 의문이, 아, 이 친구들의 돈 흐름 때문인가? 뭐 이렇게 또 추정할 수도 있겠네요.
0: 앞서 말씀하신 뭐 AI 클라우드나 서버 하는 회사들이 그 낮은 금리의 엔화를 가지고 그런 차입을 했다라는 뭐 분석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최근에 이제 엔화가 약세 압력이 완화되고는 있지만 예. 무질서한 대규모의 청산이 한 번에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더라도 점진적으로 질서 있는 조정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1: 그렇군요. 그래도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면 여전히 싼 일본 금리 빌려서 다 좀 비싼 미국 쪽에 투자하는 거니까 남기는 남을 텐데 남는 폭이 줄어드니까 점점 자꾸 생각하게 되고 머뭇머리게 되고 에이 그냥 정리하고 들어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 거겠네요.
0: 얼추 한 3% 정도 남는다고 추정되는데
1: 요즘
0: 그 정도 남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예전에는 더 많이 남았으니 그냥 과감하게 갔었는데 여전히 남기는 남지만 나는 뭐 괜찮지만 다른 투자자들이 자꾸 정리하고 들어오면 또 내가 또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0: 불안해지기도 하고.
1: 오늘 같은 날 이제 주식 파는 분들도 주식에 대한 뭐 신뢰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남들이 팔면 내 주식 떨어지니까 나도 그냥 같이 팔아버릴래 이제 이런 생각이겠죠. 자, 여기까지 듣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D&D.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캡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캡박시부.
3: 캡박시부 필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4: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5: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4: 잠시 후 9시 5분
5: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6: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강아지, 개들의 묘지라고 불리는 프랑스 동물 공동묘지에 가면 이런 비문을 볼 수 있다지요. 인간에게는 실망하지만 나의 개에게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 요즘 더 유명해진 그 오디세우스가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긴 세월에다 변장까지 한 주인을 바로 알아보고 반겨준 건 그의 개 아르고스였고요. 사람이 개를 유독 사랑하는 건 갈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외모와 처지, 조건이 달라져도 계속 좋아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사람끼리는 그리 흔치 않으니까요.
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0: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백일홍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 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 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4: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5: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3: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5: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3: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어제 동해에서 두 종류의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발사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고 대외용 매체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한 기술자를 통해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북한에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조지 W. 부시 연구소는 현지 시간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드론 공장에서 중국 자금과 부품, 북한 노동력을 결합해 연간 수천 기의 이란식 자폭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공장은 모스크바 동쪽 약 900km에 있고 최대 12,000명 규모 인력 상당수는 북한이 보낸 강제 노동력으로 충당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을 거론하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이 확실히 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 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자신은 전작권 전환 찬성 논자지만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상가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59살 최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그제 오후 구월동의 대형 상가 건물에서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과거 치료받은 병원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아 관심을 받으려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건이 서울중수청에 배당됐습니다. 임은정 청장은 김지용 후보자가 대검 감찰 1과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한동훈 의원 처남 진모 전 검사의 성비위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진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묵살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1도, 부산 23도 등 19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3.8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새벽 배송 배송비 0원, 최소 주문 금액 없음.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떠오르시나요? 울산 학성 새벽시장이 내건 배송 조건입니다. 1974년부터 농수산물을 도손해오던 이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고민하다가 새벽시장이니 새벽 배송을 해보자고 결론을 내렸고 인근 아파트 단지 한 곳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예상이 보기 좋게 적중했다고 합니다. 유통협동조합을 주축으로 하는 새벽 배송, 자정 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문 앞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도전! 새벽 농수산물 이상으로 신선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 30년의 깊은 향, 봉화를 물들이다. 가을